0: 아빠랑 노는 시간.
1: 만세!
2: 헤어스타일 특이하네.
0: 요즘 이게 유행이래.
1: 엄마 괜찮아요?
0: 어?
1: 혹시 저희가 무슨 잘못했어요?
3: 무슨 헤어스타일?
0: 니들 잘못 없어.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은 멋쟁이들이 다시 유행시키는 거야.
1: 혹시 우리가 태어난 게 문제일까요?
0: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엄마는 그냥 20분이 필요해.
4: 아, 헤어스타일이 좋은데?
1: 엄마 괜찮은지 보러 갈래요?
0: 어, 잠깐, 안 돼. 그러지 마. 여기 있어, 블루이. 그냥 여기서 아빠 캉캉 좀 구경해. 짠!
1: 그냥 엄마 보러 갈래요.
0: 어, 안 돼. 잠깐, 그거 있잖아. 아빠가 힘들어하는 게임. 블루이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1: 네?
0: 그래, 그 게임 할까?
1: 아, 정말이야?
0: 아, 잠깐만. 그게 뭐였더라?
1: 양강아지!
0: 그래, 맞아.
1: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양강아지. 이리 와, 양강아지야, 이리 와.
3: 풀 좀 먹어봐, 양강아지야.
5: 냠, 냠, 냠.
3: 아니, 진짜로 풀을 먹어야 하는 거야.
5: 냠.
1: 와, 여기 푹신푹신한 털 좀 봐. 머리 위에 리본을 달아줄까?
3: 좋아, 리본은 어디에 있어?
1: 나도 몰라. 엄마한테

0: 어디 계세요?
1: 블루이 언니 도와줘!
0: 무슨 일이야, 빙고? 아빠가 저 안에서 안 나오고 있어. 양은 트램펄린 뛰는 거 아니야? 여기 봐, 양강아지야. 여기 먹을 풀을 가져왔어.
1: 양강아지 풀 안 좋아해.
0: 그럼 어떻게 꺼내줄 수 있을까?
1: 오, 누가 우리 집에 왔나?
0: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갈 거야. 양강아지는 두 발로 못 가라.
2: 안녕하세요. 1년 전기요금을 200달러 줄일 수 있는데 어떠세요? 뭐라고요? 혹시 다른 분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제가 엄마 부를게요.
1: 리본!
2: 그냥 다음에 또 올게요.
0: 왜 그러는지 다 알아. 내가 엄마 보러 가는 게 싫은 거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1: 됐어. 어디 가는 거니, 양강아지야?
0: 엄마, 방 안에 계세요?
3: 블루이 엄마 안에 있어.
0: 엄마 화나게 만든 게 있었다면 죄송해요.
4: 엄마 화나게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
0: 근데 왜 저희를 안 보려고 하세요?
4: 엄마도 너희들 보고 싶어. 근데 너희들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가끔은 엄마도 20분 동안 쉬는 게 필요해.
0: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4: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우리 딸. 무슨 일이 있는 거야?
0: 아빠가 엄마 방에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4: 그렇구나.
0: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5: 이게 무슨 일이야?
0: 어떡해!
5: 빨리 가! 그만해! 말썽꾸러기 양!
0: 양강아지 안 돼!
5: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아주 말썽꾸러기 양강아지구나!
0: 죄송해요, 인디 아줌마.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5: 그만둬! 진리를 불러야겠어.
0: 양강아지 안 돼!
5: 진리!
1: 이런...
5: 두 번,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진리!
0: 잠깐요! 그냥 엄마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5: 엄마가 왜?
1: 엄마가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둬 그러셨거든요.
0: 그리고 엄마 방으로 가셨고 문을 닫았어요.
5: 그랬구나. 그래서 이 양강아지가 아무도 방해 못하게 막는 거였구나.
0: 엄마는 저희들이 없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5: 그런 건 아니야, 블루이. 위층에 올라가서 주도랑 같이 노는 건 어떠니? 내가 양강아지를 돌봐줄게.
0: 정말이에요? 진짜 그래도 돼요?
5: 그럼! 양강아지를 놔둬라. 우리 할아버지가 양털깎기 전문가셨어.
1: 양털깎기 전문가?
5: 양털깎기 전문가는 양의 털을 잘 깎아줄 수 있어. 아마 지금 필요한 일이겠지?
0: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 양강아지야. 우린 널 사랑해. 그냥 널 돌보는 게 힘들 때가 있어서 그래.
5: 맞아, 20분이 필요할 뿐이야.
0: 안녕.
5: 털깎이 가지고 올게.

0: 얘들아? 얘들아?
1: 여기 엄마!
0: 오, 안녕 얘들아!
1: 20분 동안 잘 쉬셨어요?
0: 아, 고마워.
1: 저도요.
0: 아빠는 어디 계시니?
2: 어, 고개 숙여 이 겁쟁아.
0: 어, 안녕 웬디.
2: 어, 안녕 칠리. 지금은 기분이 좀 어때?
0: 기분 좋아. 고마워.
2: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0: 거기 별 문제 없는 거지?
2: 어, 여기 문제 없어. 헤어스타일 좀 고치면 돼.
0: 어, 고마워.
2: 편히 쉬고 있어. 다 끝나고 나면 돌려보낼 테니까.
0: 어, 그래. 고마워, 웬디.
1: 이따 봐요, 엄마.
2: 오, 그래, 그래, 그래.
0: 어, 또야. 난 정말 집안일은 별로더라.
3: 빨리 끝내버리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 이리라도 빨리.
0: 다음으로 올 곳은 여기니까 이불 요새를 깨끗이 치우도록 한다.
5: 아, 더 놀고 싶어요.
0: 놀 수 있어. 근데 정리하는 게 먼저야.

0: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맞지?
1: 저것 좀 봐.
0: 보라니 뭘?
1: 애들이 이상하게 걸어다니고 있잖아.
0: 뭐라고?
1: 잘 봐. 봤지?
0: 당신 속셈 다 알아.
1: 저기, 또 시작했네.
0: 어서 할 일 먼저 끝내자고.
2: 안 돼. 둘 중 하나라도 이상하게 걷는 걸 그만할 때까지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볼 거야.
0: 여보.
1: 저기, 저것 좀 봐. 진짜 못 말리겠네.
0: 응? 애들이 왜 저러는지 알겠네.
3: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집안일.
0: 진짜 꼭 이렇게 해야 돼?
1: 이건 꼭 해야 돼.
0: 아, 알았어. 규칙을 먼저 정하고 어떻게 하면 집안일 다시 시작할 거야?
1: 당신도 알다시피 한 발씩 앞으로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0: 알았어. 봤어? 잘 걷는데? 끝! 가자!
1: 아니, 팔을 잘 보라고. 다리랑 같은 쪽이잖아.
0: 그래?
1: 팔이 앞으로 가면 다리는 뒤로 가. 반대로 흔들어야 해.
0: 어, 맞네. 대단하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3: 이불! 이불!
0: 알았어. 저건 평소에 걸은 거리랑 완전히 다르네.
1: 잠깐만. 저기 걸어간다.
0: 다리 좋고 팔도 좋아. 제대로 걷는데?
3: 반대로!
1: 그럴 줄 알았어.
0: 쉽지가 않네.
1: 저기서 저기까지 똑같은 걸음으로 가도 만족할 텐데. 저기 봐. 하나, 둘, 세 가지 다른 걸음으로 3미터를 가네.
0: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1: 그냥 못 말리니까.
3: 너저 가고 있어요.
1: 저건 걷는 것도 아니잖아.
0: 차라도 마셔야겠다. 시간 좀 걸릴 것 같네.
1: 코끼리?
3: 우컹, 우컹, 우컹.
1: 캥거루?
0: 지금은 뭐해?
1: 꼬꼬닥, 지금은 동물의 왕국 시간이야. 저건 에뮤세야.
0: 아니면 혹시 타조? 아니면 큰 오리?
1: 그리고 저건 그러니까... 당나귀!
0: 몇 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1: 그러게, 지치지도 않나 봐. 우와, 최고가 왔네.
0: 어머, 이럴 수가. 정말 대단한데?
1: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지? 두 발을 오리처럼 밖으로도 벌리고 있는데 아우, 안으로도 오므려.
0: 돌아가는 동안.
1: 맞아. 돌아가는 동안. 아우, 아우 내 다리. 이게 그렇게 우스워 보여?
0: 조금.
1: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
0: 알았어. 이렇게 두 발을 벌리고.
1: 근데 안쪽으로 오므리는 거 반복이야.
0: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돌기. 오!
1: 너 봐, 쉽지 않다니까.
0: 할 수 있겠어.
1: 그래, 그렇게 해야지 여보, 잘했어.
0: 내 발 어때?
1: 잘하고 있어. 좋아, 나도 간다. 빙글. 와, 이런 어지러워.
0: 잠깐만, 어떻게 할지 알겠어.
1: 소리도 내야지. 삐욕, 삐욕. 움직이는 동안.
0: 삐욕. 비요?
1: 안 돌아가고 있잖아. 빙글빙글 해야 해.
0: 그래.
3: 언니, 저기 봐.
1: 비요? 비요? 비요? 비요?
3: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비요? 근데 집안일 하는 것 같지는 않아.
1: 비요? 비요?
3: 뭐 하시는 거예요?
4: 안녕, 얘들아.
0: 이불 정리하는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3: 다 끝냈어요. 근데 집안일 하셔야지 않아요?
1: 아직 시작도 안 했어.
3: 왜요?
1: 너희들 걷는 거 따라하고 있었지.
3: 왜요?
0: 우리도 모르겠어.
1: 그러게.
3: 좋아요.
1: 혹시 삐옥삐옥 하면서 걷는 법 알려줄 수 있어?
3: 네. 먼저 발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1: 이렇게, 이렇게.
3: 발바닥을 밖으로 좀 더요. 네, 그렇게요.
0: 밖으로,
3: 아빠, 우리 발바닥 꺼내야 해요.
1: 그래, 그래서 좀.
0: 안으로.
3: 그리고 소리를 내요. 삐옥,
4: 삐옥, 삐옥.
3: 네, 엄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오빠.
1: 난 잘하고 있어.
3: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0: 집 청소 하나도 안 했네. 청소기도 안 돌렸고. 그치만 이제 우리 비옥 걷기를 할 수가 있어.
1: 내 생각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0: 나도 그래.
3: 저희는 할 일을 끝냈으니까 다시 가서 놀래요.
0: 그러렴 딸들. 잘했어요.
3: 갈게요.
0: 여보, 여보, 저거 봐.
1: 에? 뭘?
0: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1: 발은 흔들면서 한 발씩 앞으로 걷고 있어.
0: 이제 된 거지, 이제 된 거지?
1: 아, 그런 것 같네.
0: 좋아!
1: 그래!
3: 맞지! 어른들은 뭔 말이야.
0: 규칙 적은 거 기억나지?
1: 알아. 집안일로 돌아가야지.
0: 그래.
1: 빨리 끝내버리자.
0: 그리고 쉬면 되지.
1: 진짜 배가 너무 고파. 뭐라도 좀 먹어야겠어.
0: 여보, 안 돼.
1: 뭐? 나는 배고파도 먹을 수 없다는 말이야? 무슨 그런 이상한 법이 있어?
0: 계속해.
1: 치킨 한 마리 사러 갈까? 차 타고 나가고 싶진 않아. 너무 막히니까.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아이들을 먹어버려야겠어.
0: 아이들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거 알 텐데.
1: 아, 괜찮을 거야. 다 먹고 페퍼민트 차 마실래? 소금을 먼저 조금 뿌리고 꿀꺽. 오우, 제법 맛있는데? 배부르게 먹은 것 같네. 괜찮은 거 아니야, 엄마?
0: 걱정돼서 그러는데 저번엔 먹고 나서 잠을 설쳤잖아.
1: 에휴, 괜찮을 거야. 잠깐만. 이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0: 봐봐.
1: 빙고. 아빠 속이 별로 안 좋아. 조금 전에 먹은 것 때문에 그런가 봐.
0: 그런 것 같은데?
1: 안 돼. 속이 안 좋아. 아우, 미안해, 빙고. 빙고한테 토할 생각은 없었어.
3: 괜찮아요.
0: 이제 끝났어?
1: 그럼.
0: 좋아. 뭔가 배운 게 있길 바랄게.
1: 이런, 아직도 배고픈데? 냄새 괜찮은데?
0: 여보, 그만.

2000몇 년생 이후로 문화유산은 볼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문화유산을 볼 수 없는 건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후대에도 남길 수 있을까?

0: 되게 균형 감각이 잘 맞아야 될 건데.
1: 맞아, 어느 것도 없죠.
2: 와, 완성 완성.
3: 뭐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4: 하나당 5kg 이상?
5: 반복에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6: 이 황칠남을 찾는 데 내가 10년 세월을 보냈어요.
7: 23살 보냈어요.
5: 시간의 과정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즐겨요.

0: 그냥 귀에 열나온 마크를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1: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2: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진행되면 아예 적은 수의 모낭조차 없어지게 되고 흉터 탈모가 되게 됩니다.

0: 자, 가자.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1: 네. 말로네스, 베니모스.
0: 아이고, 더운데 이걸 한다고.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더라.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2: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5: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AI가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손으로 남긴 기록과 아날로그적 감성, 그리고 진정성이 담긴 이야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젠 무엇을 만들어내냐보다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EBS 프로그램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최지인 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6: 네. 자, 오늘도 먼저 어린이 프로그램부터 살펴볼까요?
7: 네. 지난 6월 17일에 방송된 딩동댕 딩동댕 호랑이 형님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딩동댕 요정들이 등장하는 여러 코너를 통해 음악, 동화, 동물 생태, 생활 습관 등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아우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기를 모면했던 동화 속 나무꾼과 호랑이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무대 연출과 서사 구조로 각색해 보여주었습니다. 산속에서 굶주린 호랑이를 마주친 나무꾼이 기지를 발휘해 당신은 나의 형님이라고 말하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진실을 모른 채 평생 극진한 효도를 다하는 호랑이와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간 가족과의 따뜻한 정서적 교감을 다룬 내용이 펼쳐집니다. 우선 방송 초반에는 나무꾼이 일하는 산속 무대를 연출하면서 크기와 모양이 다른 나무와 바위 소품들을 앞뒤로 겹겹이 배치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중반부에서 나무꾼의 거짓말에 속은 호랑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마에 무늬를 들여다보는 장면 또한 이 프로그램의 백미였습니다. 복잡한 무대 배경을 순간적으로 비워내고 화면 중앙에 거대한 임금 왕자, 한자 그래픽을 등장시켰는데요. 돋보기 효과로 호랑이의 줄무늬와 임금 왕자의 형체적 유사성을 어린이 시청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하도록 도왔습니다. 후반부 우연히 진실을 듣게 된 호랑이

0: 할머니가 배신감에 분노하기보다는 할머니가 내어주었던 팥죽의 온기와 동생의 마음을 기억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남기를 선택하는 장면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관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와도 맞닿은 이야기인데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더라도 서로를 가족으로 선택하고 돌보는 이들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 것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도운 서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콘텐츠였지만 고전 서사가 그대로 구현되다 보니 겸허부에서 현대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한계점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며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병으로 쓰러져 숨을 거두는 호랑이의 모습은 원작의 극진한 효를 고증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생명 존중과 자기 돌봄을 강조하는 현대 유아동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을 자신을 해치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효의 형태를 다소 그릇되게 인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고전의 그림책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산 속의 더 작고 힘없는 동물들을 돌보는 등 이타적인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더욱 입체적인 교육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 동화가 가진 텍스트의 한계를 현대의 창의적인 이야기로 각색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각 근육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이 고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이 원작의 의미를 그대로 지키는 것과 어떤 시대적 감수성에 맞게 좀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것, 교육적인 기준에 맞게 좀 각색하는 것, 그 중에서 어떤 고민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기준을 갖고 제작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고전을 각색할 때는 원작이 담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나 메시지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시대에 맞지 않는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은 오늘날의 인권 감수성에 맞게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훈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등장인물들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끔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다가 요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빠른 전개나 이제 친숙한 소통 방식까지 더한다면 원작의 가치와 현대적인 교육 기준을 모두 담아낸 건강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고전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살아 움직일 때 결국 교육적 가치도 함께 커진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프로그램 얘기해 주실까요?
0: 네, 지난 6월 18일에 방송된 왔다 내 손주 살만한 아프리카 K 할매가 에티오피아에 적응하는 법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왔다 내 손주는 국제 부부 2세들이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일주일간 생활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한국의 할머니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건너가 아들 가족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 손주 안젤리나가 지금 며느리의 아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들 서준석 씨는 이혼 후 안젤리나를 홀로 키우다 지금의 아내 에덴 솔로몬 씨와 재혼을 했고 안젤리나의 두 동생을 낳아 오순도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방송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 일어나는 갈등과 이를 해결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모습, 또 한국과 다른 현지의 상황까지 그들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아이들을 씻기려다 사돈과 목욕 문화 차이를 겪는 장면이 돋보였는데요. 현지에서는 수요일과 일요일에만 목욕을 시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할머니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알지 못해서 내가 집어넣었으니 문화 차이네, 짜증날만 했네 라며

0: 사돈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두 사람이 언어의 장벽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제작진은 인위적으로 조율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묵묵히 카메라에 담아냈는데요. 이러한 연출 덕분에 시청자들은 다문화 가정의 갈등과 화해 가정을 한층 더 가깝고 진정성 있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장벽과 갈등을 인정과 포용으로 단숨에 허물어내는 가족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다름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방송 전체적으로 감정을 인위적으로 쥐어짜거나 특정 상황을 과장하려는 자극적인 내레이션이 따로 없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화면 속 상황을 제작진의 시선으로 섣불리 규정하지 않고 담백하게 열어둔 덕분에 방송을 보는 내내 시청자로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주관적인 생각과 방송 자체의 울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에티오피아라는 한국인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새로운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시종일관 설레는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프로그램 중간중간 등장한 갑작스러운 정전사태나 물 부족 같은 현재의 열악한 인프라 상황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친절한 안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순히 한국과 달라서 당황스럽고 불편한 환경으로만 보여주기보다는 현지 가족들의 인터뷰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전력 수급 상황이 어떠한지, 왜 이런 생활 방식이 생겨났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주었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안젤리나의 학교 방문 시에도 현지 교육 환경이나 그들만의 독특한 학교 문화에 대한 배경 설명이 살짝 곁들여졌다면 시청자들의 낯선 타국의 문화를 오해 없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비방송인들이 나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계속해서 저희가 리뷰할 때마다 좀 주의사항들 얘기하곤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세세히 짚어봐 주실까요?
0: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출연자의 정서 보호와 방송 이후의 일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들은 방송에 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예상할 수가 없어서 악성 댓글이나 이제 과도한 관심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촬영 과정에서는 출연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방송 이후에도 사생활 침해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출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일반인 리얼리티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스러운, 꾸미지 않은 모습에 있습니다. 재미를 위해 특정 상황을 억지로 만든다던가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참여 출연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캐릭터가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작진이 출연자와 충분히 신뢰를 쌓고 그들의 일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때 시청자들도 편안하게 공감하면서 따뜻한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일반인은 좀 제작진이 재미보다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극한 직업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볼까요? 네.
0: 지난 6월 20일에 방송된 극한 직업 전설의 대물 도돔과 명품 가방 수선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극한 직업은 극한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밀착 촬영하며 직업 정신의 가치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심해의 전설 거대 도돔을 낳기 위해 바다와 사투를 벌이는 아부들의 치열한 삶과 낡고해진 명품 가방에 장인의 정교한 손길로 새 생명을 불어넣는 도심 속 수선 현장을 다루었습니다. 전혀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는 두 직업의 세계를 통해 극한의 장인 정신과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평소

0: 평소 접하기 힘든 돗동잡이 어부의 세계를 밀착 취재하여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 점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특히 심해의 수온을 견디기 위해 지방을 축적하는 돗돔의 생태적 특성처럼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자연의 숨겨진 원리를 알 수 있어 방송을 보는 내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낚시에 오랜 대기 시간을 과감히 압축하고 긴장감 넘치는 사투를 속도감 있게 연출하여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는데요. 거대 돗돔이 낚싯대를 잡아당길 때 낚싯줄이 팽팽해져 나는 소리처럼 현장의 감각적인 요소들도 생생히 살려내어 마치 바다 한가운데 함께 있는 듯한 극대화된 몰입감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선 장인이라는 독특한 직업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사물의 본질을 다룬 시각도 돋보였는데요. 가방의 형태를 지지하는 철제 프레임의 존재와 같이 일반 시청자가 알지 못했던 사물의 구조와 원리를 명확하게 짚어주어 마찬가지로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연출면에서도 반복되는 수공의 과정을 지루하지 않게 압축하고 섬세한 공정들을 짜임새 있게 보여주는 탁월한 편집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가죽을 뚫고 지나가는 장인의 정교한 바느질 소리처럼 세밀한 작업 현장의 소리들을 시각적 디테일과 함께 생생하게 담아내어 영상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한 회차에 두 직업을 동시에 안내하다 보니 각 직업이 가진 깊이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은 저마다 성취감은 물론 고충과 애환, 직업병 같이 명암이 존재하는데요. 두 직업을 함께 보여주다 보니 입체적인 면면이 다각도로 보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차라리 한 개의 직업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 그들의 삶과 전문성에 더 깊이 집중했더라면 묵직한 울림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특히 돗돔잡이 어부들이 겪는 장시간 대기의 고독이나 명품 수선 장인들이 느끼는 고도의 육체적 피로감처럼 극한의 환경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더 자세히 담겼다면 직업의 진정한 가치가 더 돋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대상을 현미경처럼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집중력 있는 구성이 더해졌다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노동의 숭고함이 한층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 최근에 극한 직업에서 이 한 회차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같이 보여주다 보니까 좀 직업에 대한 깊이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쉬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포맷을 유지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까요?
0: 네, 우선 두 직업을 어쩔 수 없이 묶어야 한다면 하나의 주제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로 다른 직업을 나열하기보다는 왜 이 두 직업이 한 해차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지탱하는 뭐 사람들처럼 공통된 주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두 직업을 연결하는 오프닝이나 중간부에 어떠한 구성을 더한다면 프로그램의 흐름이 훨씬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차별 분량이 짧기 때문에 직업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을 많이 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 과정들은 조금 제하고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라든지 장인들의 진솔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잘 표현해서 직업의 가치와 감동을 충분히 담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다음은요. 환경 다큐 준비하셨더라고요.
0: 네. 지난 6월 20일에 방송된 특집 다큐 플라스틱 쇼크 당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특집 다큐 플라스틱 쇼크 당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인류를 구한 마법의 소재에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된 플라스틱의 실태를 고발하고 플라스틱과 공존할 방법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와 뇌, 태아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경고하는데요. 더불어 플라스틱의 역사와 재활용률 86%라는 수치 뒤에 숨겨진 구조적 한계를 고발하며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0: 촉구합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방송 시작과 동시에 시선을 압도하는 스튜디오였습니다. 예쁘고 편리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역설적인 속성을 직관적이면서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일상과 인체를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전개 방식도 탁월했는데요. 우리가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인 5g으로 환산해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일상의 사물로 빗대어 표현해 시청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효과적으로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산부의 태반과 탯줄 혈액을 통해 태아에게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전달된다는 팩트를 보여주는 대목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단순히 환경 오염을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 인류가 다음 세대에게 플라스틱 DNA를 물려주고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해내며 시청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방송 후반부에는 인간이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사회에 설계되어 있는 플라스틱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일주일 플라스틱 디톡스 체험이라는 개인적 실천으로 결론 지은 건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제시되었다면 방송의 맥락에 더 적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그동안 막연하게 이타적 도덕심에만 의존했던 환경 보호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일이라는 직관적인 메시지로 치환했는데요. 환경 오염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질병과 건강이라는 절박한 위험으로 연결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만든 영리한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이 메시지 전달에는 충분히 효과를 거뒀다고 보시나요?
0: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패널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했다면 시청자들에게 다소 방송이 어렵거나 무거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중에 나오는 스튜디오 토크에서는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패널들이 영상 속에 나오는 이런 통계나 현상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의 이해를 높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시청자로 하여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1: 자, 지금까지 최지인 평가원과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눔 0700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눔 0700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시청자 성금 모금을 통해 응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나눔 0700을 제작하고 있는 안소진 PD와 백인아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나눔 0700 2010년부터 15년 동안 무려 EBS의 얼굴이 되어주고 있는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15주년 특집 방송까지 하셨다고요?
2: 벌써 이제 저도 그 15년 역사 중에서 5년 이상을 나눔 0700과 함께 하고 있어서 정말 그 나눔 0700의 이제 일원으로 또 감사하고 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1: 백인아 작가님께서도 2014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나눔 0700과 함께 하고 계시죠.
3: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중간에 또 몇 번 그만뒀을 때 다시 한 학기 만에 돌아오게 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하게 됐고 제 작가 인생에서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자, EBS가 나눔 0700을 15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저희 나눔 0700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효도음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이전에 있었었어요. 효도우미는 주로 노인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2010년에 나눔0700이 출범하면서 그 대상이 넓은 의미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고요. 정말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가치가 나눔0700으로 또 잘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또 하면서 15년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16년이 이제 되었는데 16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1: 이 나눔0700의 얼굴이죠. 전재양 진행자 역시 15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잖아요. 진행자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2: 아, 네. 전재양 진행자님은 단순한 제 MC의 역할을 이제 넘어서서 EBS 나눔0700의 안주인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눔0700의 일에 발벗고 나서 주시는데요. 방송은 이제 물론이고 저희가 홍보를 뭐 할 일이나 아니면 이제 관계 기관끼리 회의를 하는 일정에도 정말 이제 자발적으로 오셔서 그 말씀들을 이제 나눠주시고요. 정말 이제 귀중한 나눔0700의 동반자이고 앞으로도 쭉 그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나눔0700 진행자 방송인 전재양입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도 따뜻한 마음만큼은 여전히 많이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감사하게 16년을 맞았습니다. 저의 직업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감사한 직업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보다 더 의미 있는 방송이 있을까라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을 매번마다 느낍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눔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아이들을 만나러 찾아갔었습니다. 저에게 나눔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하지만 가장 값진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나눔을 여러분께서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여기에서 모인 후원금이 일단은 어떤 과정으로 전달될지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PD님께서 속 시원하게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2: 네네. 전화를 통해서 후원을 이제 하실 수 있고요. 그때 이제 그 사례자를 지정해서 계좌로 이제 성금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제 방식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모인 후원금이 사랑의 열매라는 이제 모금 기관으로 전액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을 또 이제 담당하는 이제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서 이제 집행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할지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를 이제 거쳐서 그 부분들을 이제 논의하고 결정하고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분들 중에는 의사도 계시고 법률가도 계시고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택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이제 다 계셔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둘러 앉아서 사례별로 어떤 이제 도움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를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정말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뭐 사전, 사후 이런 관리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1: 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네. 사례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떻게 좀 선별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눔0700 사례자 섭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보통 어떻게 좀 섭외를 하시는 편일까요?
3: 저희 작가들이 진짜 엑셀 파일로 쫙 해놓고 하루에 30통 이상씩 각각 이제 막 다 전화를 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없는지 이제 물어보고 그분들이 방송 동의가 되는지 물어봐서 정말 어렵게 사례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 수급이 제일 힘든데 또 그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 또 그만큼 저희가 기쁨을

0: 느끼는 것 같아요. 예.
1: 살해자들 속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해자들의 사연 취재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으로 두시나요?
0: 살해자들 아무래도 좀 힘든 이야기랑 아픈 이야기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물어보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도 우시고, 저희도 취재하다가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또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편이고, 이제 마음 다치지 않도록 취재에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
2: 사실은 현실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지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이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사실 PD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3: 이 가정이나 이제 이 살해자들의 사례들을 정말 이제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아,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하지만 이제 이 살해자들도 마음을 이제 다치지 않고 본인의 모습들을 좀잘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 이제 그 미묘한 선들을 이제 지켜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 네, 일인 것 같습니다.
2: 그 경계와 그 균형을 유지하는
3: 네.
2: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일
3: 네,
2: 것
3: 그렇죠.
2: 같습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반 교양 프로그램들과는 제작 시부터가 이미 뭐 차이가 좀클것 같습니다. PD로서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를 두려고 하시나요?
3: 저희 프로그램은 뭐 시청률이나 화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성공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거가 아니라 그날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들이 060-7000-0700을 바로 그 자리에서 눌러서 이 도움의 이제 손길이 올수 있게 하는가가 참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에도 정말 이제 제한적인 이제 짧은 시간에 이 분들의 사연들이 마음을 울리고, 아, 내가 참 도와야 되겠구나, 이제 마음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하고 중점적으로 두고 제작을, 네, 하고 있습니다.
2: 작가로서 어떤 부분을 좀 제일 염두에 두고 구상하시면서 쓰나요?
0: 그분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가가 제일 저는 걱정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가족들이 힘든 과정에서 마음을 모으느냐가 전해졌을 때 제일 사람들 호응이 높아서, 이분들의 불쌍함보다는 이분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서로 보듬는가, 그런 부분이 드러나도록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2: 오랜 시간 나눔 0700을 제작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분들 아마도 많으실 겁니다. 좀 그래도 이분 한 분만큼은 마음에 많이 남았다 하시는 분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3: 저는 이 프로그램을 와서 좀 다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그 가족이라고 하는 게참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애가 있는 부부인데 사춘기가 되는 이제 이 아들이 낮에는 그 풍선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온 가족이 리어카에다가 싣고 밤에 그걸 이제 팔러 가는 거예요. 막그 바람은 이제 찬바람은 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은 그거 와서 막 춥기도 하고 흔쾌히 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이제 그 리어카를 끌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또그 다음날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이제 감동적이고 마음이 애잔했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의외로 이제 이 0700의 이 콜은 많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도와야 되지 했는데 그 사연이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기부는 제법 이제 많은 금액이 들어와서 정말 이제 다행이다. 정말 저 집을 제대로 이제 도울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제 조마조마하게 이제 지켜봤던 그 사례가 있어서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15주년 방송은 올해 이제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시기도 했고요. 또 EBS 방송 대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어요. 물론 뭐 수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나눔 0700에 대해서 알아주고 계시고 그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점이 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걸까요?
3: 작년 15주년 그 특집을 하면서 정말 이제 많은 사례자들을 다시 이제 그 변화된 이제 모습을 이제 만

0: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또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진짜 그 의지할 데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던 그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커서 청년이 돼서 진짜 다른 사람을 또 이제 돕는 마음으로 가는 이제 이런 사례들도 이제 있었고, 이제 희귀병에 이제 걸린 아이를 또 이제 떠나보내고, 또 아버지가 또 이제 그런 이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을 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돌보고, 또 이제 큰 돈을 이제 기부를 하고, 일을 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엮이는 이제 사례들을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15년의 여정을 담은 특집편은 단순히 주변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제 불우한 이제 이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이제 편이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이제 삶인데도 그걸 꿋꿋이 이제 밀어나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신 이 부분이 지난 이제 휴먼 다큐멘터리의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언어를 이제 넘어서도 그 감동이 좀 진하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 우리가 이제 하는 하나하나가 큰 그 성과가 되어서 그리고 큰 보람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1: 15년 동안 나는 0700을 한결같이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기나 작가님부터.
2: 그 3,000원 한 통화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 나눠주시면 우리 사회에 아픈 이웃들이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하게 삶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0: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아 이런 이제 좋은 그 프로그램은 20년, 30년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의 바람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도와주시는 분들과 함께 또 그런 이제 기쁨들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나는 0700 15년 동안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하며 공영방송의 선한 영향력을 증명해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이웃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는 진정성 있는 방송을 만들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론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다큐프라임 한반도 야생동물사 2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다양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친숙한 야생동물인 산토끼와 멧돼지, 너구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구성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모든 게 변합니다. 산과 강, 사람과 동물. 쉼 없는 변화, 그게 자연의 이치죠.
4: 짐승들이, 산 짐승들이 자꾸 변해지는 게 뭐냐면 옛날에 없던 귀하던 짐승이 자꾸 많아지고 옛날에 흔하게 많이 접하던 짐승들이 없어지고 그래요.
3: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동물, 뭘까요?
5: 없죠. 아주 많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산토끼가.
6: 토끼는 이제 구경도 못해. 옛날엔 토끼가 많았어요.
3: 옛 이야기의 산토끼는 용왕을 속일 만큼 꾀가 많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7: 토끼는 한번 쫓으면은 돌던 자리로 계속 돌기 때문에 올가미를 놔요. 그러면 이제 한세 번만 쫓으면은 백발백중으로 다 걸려요.
8: 그렇게 해가지고 토끼가 삐끗나라 하고 가보고 그러면 아주 그때는 싫더라고. 그 보러 홀롱 보러 가라는데.
9: 그래서 안 봤다니까 하나. 불쌍하지. 그거 우면 불쌍해요.
3: 모두가 어렵던 시절, 산짐승은 유일하게 접할 수 있던 고기였습니다.
10: 고기를 먹다 깨요.
11: 고기는
10: 그런 거 생각도 못 하죠.
12: 옛날에 뭐 고기가 있습니까? 10리, 20리 내려와야 이제 장에 와서 고등어에다 한손 사는데 눈이 빠지면 못 내려오잖소. 그러니까 내 시골에서는 그런 걸 해가지고 잡는데요.
8: 옛날에 기가 서래. 그거 오면 이제 토끼 오고 다리매 놨다가 삶지 고깃지 되게 쪄가지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속이

0: 먹을 게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또 새끼 나누면 다 잡아먹고.
1: 옛날에도 이렇게 고양이가
0: 아유, 없었죠. 옛날에는 뭐 길고양이 아이고 보들 못했죠.
2: 산토끼는 땅 위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린 것들은 천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고양이가 많은 인가 주변부터 산토끼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다시 산토끼를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전 강원도 산골 마을 사람들은 겨울이면 폭설이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폭설이 와야만 사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멧돼지를 추적해 창으로 찔러 잡는 야성적인 사냥이었죠. 멧돼지 사냥은 끈질긴 추적이 핵심. 멧돼지보다 더 필사적이어야만 사냥에 성공할 수 있었죠. 추격은 며칠씩 계속되기도 했답니다.
3: 어젯밤에 집에 못 오면 자고 있을 수도 있고.
1: 어디서 자요, 그러면요?
3: 왜 그런 자는 거냐? 광대에 불 해놓고, 한글 비다 많이 갔다가 불을 해놓고, 거기 그냥 불 앞에서 불 치고 자는 거예요.
2: 더는 도망을 못 가게 되면 멧돼지는 최후로 사람에게 덤벼듭니다.
3: 목을 찔러야 돼요. 숨통, 요 목이 숨통이잖아요. 찔러보면은, 찔러가지고 이래 심으면은 사람 물려고 자꾸 들밀지, 자기가 몸을. 그러니 지금 자꾸 내밀, 사람을 내밀고 뒤로 자꾸 들어가는데.
2: 사냥은 보통 10명 이상이 함께 했답니다.
4: 씹은 말에 뺏다구니 막 씹어요. 그래서 하나 둘이 돼야 돼서는 안 되고 하나 찌르면 재창이라는 게 있어요. 재창. 선창을 하면 옆에 사람이 재창을 찔러야지.
3: 뭐라고 대신 혹시도 찔러도 이 창은 찔러도 세 개 찔러도 돌다 돌을 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막 부러지고 그러죠. 막 부러지고.
2: 사냥꾼들이 돌아오면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5: 산골짜기에 이렇게 사는데 뭐 집에 심미 하나 오리 하나 있는데 그냥 있을 수 있어. 그래가 그다 알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제 해가지고 막 같이 먹고 이래요.
6: 뭐 고기가 만큼씩 이제 전부 너네 가져가고 기관꾼도 주고 빼다구 앞다리 이런 건 막아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무수해서 무난하게 뭐가 느리 먹지. 요새처럼 꽈보고 먹을 게 없지. 옛날에는 엄청 귀했어. 돼지고기 같은 게
1: 돼지를 잡아오면 그 가죽은 뭐 어디에 썼습니까? 가죽 벗겨가지고.
6: 아니요, 불에다 까실 가요.
1: 그 쓰는 거다 먹었구나.
6: 끄시러 가서 다 먹지.
2: 지금과 달리 수십 년 전만 해도 멧돼지는 쉽게 보기 힘든 짐승이었습니다.
7: 한 50년 전에는 여기 멧돼지 보기가 참
1: 아,
7: 힘들었었어요.
1: 그렇습니까?
7: 예, 몇년 가다가 어디 멧돼지 한번 지나간 거 발자국이라도 볼수 있었는데 한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개체수가 늘기 시작했는데
2: 우리나라에서 멧돼지는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란 수컷은 몸무게가 200kg을 넘는데 이런 괴물은 호랑이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죠. 너구리는 개과 동물입니다. 너구리 외에 늑대와 여우도 개과에 속하죠. 선조들이 보기에 너구리의 가장 큰 특징은 못 먹는 게 없는 개걸스런 식성이었습니다.
8: 그냥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자기 앞에 당하는 대로 그냥 다 집어먹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2: 실제로 너구리는 대표적인 청소부 동물입니다. 사체를 먹어치워 자연을 깨끗이 유지하죠. 하지만 개걸스런 너구리가 좋게 보이지는 않았죠.
1: 약이 안 씁니까?
6: 안 쓰고 그냥 좀 그냥 사람 보지 않아요.
9: 냄새가 많이 누런내가 많이 나요, 고기가. 그래서 반갑지 않는 짐승이에요.
2: 너구리도 한 가지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10: 옛날에는 짐승들 그 가죽을 사고 파는 장사가 있었어요. 노루나 고라니 털 같은 건안 사고 너구리 털이 또 비쌌어요. 너구리는 털이 길어서 그거는 껍데기 하나에 수박 됐어도 뭐 7, 8천 원, 5, 6.

0: 6천원 이렇게 사갔어요. 그때요 7, 8천, 5, 6천이면 지금 7, 8만원, 5, 6만원 하고 같아요.
1: 사체만 먹는다는 편견과 달리 사실 너구리는 꽤 유능한 사냥꾼입니다. 살쾡이처럼 갑자기에서 닭을 물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사람에게 들키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2: 너구리는 재밌는 게 뭐냐면 세게 안 때려도요. 썩은 나무라도 머리통 하나 땅 때리면요. 그냥 팔랑 까져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뭐 죽었어. 틀림없이 죽었어. 가서 발로 차도 죽었고 이래 봐도 저리 봐도 꼭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방심하고 와갖고 뭐 저거 뭐 어디다 담아갖고 어디다 가둘 거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딱 이렇게 들어오나고 냅다 때려요.
1: 오래 전부터 깊은 산골을 중심으로 신비한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3: 우리 조상들한테 나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게 아주 귀하죠. 봤다는 사람도 없고 똥도 구경했다는 사람도 없고
4: 여름에는 이렇게 풀숲으로 가면은 냄새가 아주 확한 게 향이 기가 막혀요.
3: 국적에는 없어요. 그거는 그 한 마리 잡았다 하면 파자곤치인데.
1: 전설의 동물은 국노루, 국적으로도 불리는 사양노루. 한때 완전히 멸종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사양노루의 가장 큰 특징은 수컷의 아랫배에 있는 사양주머니. 옛부터 사양은 신비의 영약으로 불렸죠.
5: 옛날에 쥐를 앓으면은 고롬이 농이 이렇게 줄줄 흘렀어요. 그 친구가 그런 증세가 있어가지고 산에 가서 그거를 하나 잡았대요. 그걸 찍어서 쥐에다 넣고 3일을 지나니까 깨끗이 났더래요.
1: 볼 수 없을수록 신비롭죠. 그러다 보니 엽기적인 전설까지 생겨났습니다.
6: 그게 앉으면 그게 낭식이 나온다는데 나오면 거기에 뭐 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그런 이래서 뭐 들어갈 거 아니요.
7: 예.
6: 아 그게 뭐 들어가서 약이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1: 사실이 아닌 황당한 이야기가 생길 만큼 사양은 신비했고 당연히 아주 고가에 팔렸죠.
0: 60년대 초만 해도 그때 돈으로 뭐 백몇십만 원이다.
1: 현재 사양노루는 제한된 지역에 극히 적은 수만 남아있습니다. 사양노루는 보통 밤에 활동합니다. 극히 조심성이 많아 한 걸음 내딛는데도 신중합니다. 오랜 시간 순환을 당하며 몸에 밴 습성일 겁니다. 영역 표시 중인 사양노루. 아무리 봐도 벌레는 보이지 않는군요. 역시 전설은 전설입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엔 아주 가끔 낮에도 모습을 드러내는데 검고 작은 몸집, 사양노루의 특징인 앞가슴의 흰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완전히 멸종되지 않으면 한때 보기 힘들던 동물은 다시 돌아옵니다. 야생동물에 관해 전해져온 숱한 전설과 풍습, 그 많은 이야기도 완전히 사라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8: 네, 이불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동물 전문가 같다라는 느낌마저 들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살아왔는지 어르신들의 그 지혜로움을 구슬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9: 네, 저도 재미있게 잘 봤는데요. 그 많던 산토끼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또 지금과 달리 멧돼지는 주민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냥을 했는지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듣고 볼 수 있어서 재밌게 시청을 했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 문화를 분석했다는 점이 참 참신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8: 네. 자연과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를 통해 공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EBS의 콘텐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청자 의견 이 시선 시간입니다. 최고다 호기심 딱지는 우리 몸과 일상에 관련된 과학, 건강 지식을 재미있게 풀어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 25일에 방송된 아이스크림 식중독 편에선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던 호떡이가 아이스크림 속으로 들어가 식중독균을 만나는 이야기가 그려졌는데요. 녹은 아이스크림을 다시 얼려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호빵이와 호떡이가 녹았던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고 버리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에 대해 이번 회차를 통해 아이스크림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 식중독균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시청 후기가 있었으며 아침마다 아이와 함께 시청하며 평소 몰랐던 지식을 많이 배운다는 시청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EBS 초대석에 대한 의견입니다. EBS 초대석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명사들을 초대해 그들의 전문성과 삶,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6월 19일에 방송된 진짜 휴식 해보셨나요? 편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은영 의사를 초대해 현대인의 번아웃과 불안 그리고 진정한 휴식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가만히 누워서 영상을 시청하는 게 제대로 된 휴식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방송을 보며 무기력하게 누워 영상만 봤던 시간이 떠올라 후회했다며 방송 시청을 계기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전문가의 말이 오히려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방식을 돌아보게 만들고 이로 인해 외려 불안감이 가중된 것 같다는 시청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편하게 쉬는 행위조차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차의 주제가 다소 불만족스러웠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은 인류 지성사에 이정표가 된 고전 100권을 집필한 인물들을 AI 기술을 사용해 구현함으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 22일에 방송된 시학 1강 아리스토텔레스 스승보다 진리를 택하다 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늘날 문학과 예술의 뼈대가 된 최초의 이론서, 시학을 세상에 내놓기까지의 치열한 학문적 고뇌를 다뤘는데요. 그가 스승인 플라톤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전파한 과정과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되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도 멋있고 AI를 활용한 영상미도 탁월해서 너무 좋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시학을 읽을 때 내용이 어려워서 읽기 힘들었는데 이번 방송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며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준 제작진들에게 고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식채널 2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식채널 2는 일상 속 궁금증부터 과학, 인문, 역사,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짧고 명쾌하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6월 22일에 방송된 멈출 수 없는 맛의 비밀편에선 값싸고 간편한 초가공식품이 왜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고 끊기 어려운 중독성을 갖게 됐는지 탐구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담배처럼 설계된 초가공식품의 과학적 산업적 메커니즘을 흥미롭게 풀어내며 현대인의 식생활을 되돌아보게 했는데요. 초가공식품과 담배 산업 간의 연결성을 처음 알게 됐다며 즉석식품이나 가공식품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나 탄산음료, 주류와 아이스크림은 끊었음에도 과자와 라면은 대체할 식품을 찾지 못해 끊기 힘들었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가공식품의 점유율 상승과 미국 성인 비만율 증가의 주된 원인을 식품회사의 중독 유도 전략만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0: 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한 가사 시간의 감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래프와 같은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타난 것 같다는 분석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EBS 뉴스 12에 대한 의견입니다. 6월 26일에 방송된 교권보호국 논의 본격화, 전문가들, 총괄기구 필요, 뉴스에서는 교권침해에 대해 다룬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에 힘입어 현실에서도 교권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교육계의 상황을 다뤘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련 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드라마처럼 처벌이나 응징 중심이 아니라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수준의 확실한 권한과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새로 기구를 신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구의 설립보다는 아동학대법을 개정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2000몇 년생 이후로 문화유산을 볼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문화유산을 볼 수 없는 건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후대에도 남길 수 있을까?

0: 나 너 개불린데 나 지금 외로워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것처럼
1: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계신데
2: 준비됐습니다. 예, 네, 정말 잘 나요.
0: 앵무 소리인데?
1: 앵무 소리인데 이거?
2: 지금까지 알고 있던 코알라의 인상이 확 바뀔 것 같은데.
3: 코알라?
0: 코알라예요?
2: 코알라, 네, 코알라 소리입니다.
1: 코알라가 으르렁 거려요? 네.
0: 바다에도 소리를 내는 동물이 있나?
2: 바다는 소리의 세계. 바로 돌고래.
0: 예, 네, 초음파요.
2: 이 나방이 박쥐의 소리에 거기다가 방해 점프를 써요.
0: 오, 진짜요?
1: 재밍을 한다고요?
0: 재밍을 한다고요?
1: 재밍.
2: 네.
0: 야, 오늘 들어보니까 동물들이 정말 별별 소리를 다 내는데 동물들은 왜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소리를 진화시킨 걸까요?
4: 빨리 달라고. 안 준다고.

저희가 이렇게 물림사고가 있었던 게 갑자기 예쁘다 예쁘다 하면 잘 막 여기에서 또 공놀이하고 놀다가 이게 갑자기 미친 듯이 확 물어버리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집에서의 행동과는 정반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0: 경제 위기, IMF
1: 한류 열풍에 대해
2: 스마트폰 보급률이 처음으로
3: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4: 이제 약간의 의미는 침략한 것 같습니다.
5: 한국 영화의 장르로 해서
6: 좀 괜히 지나치구만
7: 북변장춘이라고 해야 하나.
8: 이 영상을 꼭, 꼭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했으면 한다.
9: 서독 프로축구계에 진출한 차범근 선수가 늠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 배우라고 뭐 특별할 수가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야.
11: 옷에 대한 그 집착이라고 할까?
12: 극장 어느 영화 자체가 위기해지면
13: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14: 지고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15: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16: 저는 음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17: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18: 하나 더 가볼게요.
19: 세븐의 국가대표 같은 마음으로 그냥 이기는 힘
20: 같은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주를
21: 하다 떨어지겠지 뭐.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장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막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중화요리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을 소개한다. 시원한 짬뽕 국물만 내는 여경래표 특급 비결 대공개. 해물의 감칠맛 못지않다. 차돌박이로 진한 국물 맛을 낸 차돌 짬뽕부터. 더 이상 서비스로 보지 마라. 중식 셰프의 한이 서린 만두 레시피. 쫄깃 바삭 수제 만두피에 육즙 폭발 만두소가 듬뿍. 인기 만점 손만두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7: 안녕하세요. 최우비 애들 광입니다.
8: 네, 여경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 셰프님, 이 중식에는 두 가지 파가 있죠. 짜장면파, 짬뽕파. 이 짬뽕은 얼큰한 맛이 매력적이잖아요. 네. 오늘은 짬뽕파뿐만 아니라 짜장파들도 설레게 할 차돌 짬뽕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8: 네. 아, 차돌박이 있고요. 네. 죽순, 표고버섯, 양파, 대파, 마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면은 중화면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자, 그리고 또 양념이 중요한데요. 양념 재료도 한번 볼까요?
8: 아, 양념 재료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요. 고춧가루 빨갛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간장하고 굴소스, 그다음에 소금이 좀 들어갈 겁니다.
7: 자, 이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의 차돌 짬뽕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셰프님, 차돌 짬뽕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8: 아, 일단 제가 만드시는 방법을 잘 포인트를 잘 보셨다가 네.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마 저 못지않게 되게 맛있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 네.
8: 재료는 차돌박이를 준비를 했고요.
7: 네.
8: 여기 이제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따라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7: 예.
8: 죽순은 예. 이게 편으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7: 편으로요.
8: 자, 꼭 볼에다 담아주시고
7: 예.
8: 표고버섯도
7: 표고버섯도
8: 그냥 그 얇게 쓸면 좋을 것 같아요.
7: 예. 자, 크기를 비슷한
8: 예,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고
7: 예.
8: 이쪽으로 옮겨서
7: 자 이제
8: 약간 얼얼하고 칼칼한 그런 맛이긴 하지만 고춧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7: 예.
8: 이거는 식용유로 볶도록 하겠습니다.
7: 식용유로요.
8: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좀 더 얼얼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추기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7: 예.
8: 저는 그냥 고추기름을 사용 안 하고 식용유로 사용해서
7: 식용유로
8: 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자, 고기를 먼저 넣어가지고
7: 예.
8: 겉면을 익힐 겁니다.
7: 예.
8: 불의 세기가 문제는 있긴 하지만 네. 뭐 그걸 극복해야지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짬뽕을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이 짬뽕 드실 때 많은 분들이 또 해물 짬뽕 많이 드세요. 근데 요즘은 이런 고기를 넣어서 먹는 뭐 차돌박이 짬뽕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고소하고 맛있어서 매콤하고.
8: 그래서 해산물 같은 걸로 만드는 짬뽕은 해물 짬뽕 같은 경우는 그 계절에 나오는 뭐 조개살이라든지 홍합이라든지 예. 새우라든지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예. 그 국물이 좀 약간 해산물이 들으면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7: 맞아요, 맞아요.
8: 예, 이 친구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 왜냐면 이걸 우려내는 거기 때문에 예? 들어가는 재료들의 맛을 우려내는 거기 때문에 딱 시원, 이 빨갛게 생겼어도 딱 국물을 먹었을 때, 어우, 우리 한국말 쓸 수 있는 말 있잖아요.
7: 시원하다. 예. 또 여기 오늘은 또 고소함까지, 그렇죠?
8: 네, 그렇죠. 아. 파마늘 생강 다 넣어주실래요?
7: 자, 지금요.
8: 네, 다 넣어주시면 돼요.
7: 아, 지금 차도박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차도박이 굉장히 금방 익거든요.
8: 네, 맞아요. 살짝만 하면 되죠?
7: 예.
8: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간장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7: 간장 한 스푼 넣을까요?
8: 네. 오늘의 보조는 우리 광희 씨입니다.
7: 네. 한 스푼.
8: 네. 이 고기에 밀간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7: 예.
8: 이렇게 해주시고, 파 마늘 향이 또 나와야 됩니다.
7: 맞아요.
8: 자, 이 상태가 되면은.
7: 예. 우리가 좋아하는 그 파 마늘 향이 나왔어요.
8: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7: 네.
8: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예.
7: 살짝 간해야죠.
8: 고춧가루.
7: 오. 아, 요때.
8: 둘러주시고, 네. 하나 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7: 하나 반?
8: 하나 반이지만, 하나 반이어도 두 개는 상관없는데,
7: 예.
8: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이 고춧가루가
7: 예.
8: 전체 재료를 다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7: 오, 묻을 수 있을 정도로.
8: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이렇게 해다가 이제 물을 넣을 건데,
7: 네.
8: 내가 지금 짬뽕 한 그릇을 만든다 그러면 짬뽕 한 그릇에 국물이 약간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이걸 3등분해서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물을요?
8: 자, 다 넣지 마시고 좀만 더.
7: 좀 더요?
8: 더.
7: 네.
8: 오케이.
7: 자.
8: 지금 넣은 거를 3번 넣어야지 한 그릇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7: 아, 오, 근데 셰프님,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넣는 이유는 뭐예요?
8: 원래는 한 번에 많이 넣게 되면 이게 우러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비법이긴 하지만 식당에 가게 되면
7: 예.
8: 이런 식으로 짬뽕을 잘 볶는 집도 찾아내는 것도 쉽진 않은데
7: 예.
8: 짬뽕 3개 정도는 우리가 같이 안 볶아요.
7: 오,
8: 한 개, 두 개 볶는 것이 제일 맛있고요. 3개 정도 볶게 되면 다른 거 넣고 우려내야 되니까 이게 우려내는 시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물을 많이 넣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끓여요.
7: 아, 적은 양으로 진하게 우려서.
8: 네, 그렇죠.
7: 오, 이것도 정말 최고의 요리 비결이네요.
8: 그래서 만약에 짬뽕이 4개 들어왔다면 혼자 다 볶으려면 내가 말했던 약간 금기잖아요.
7: 예.
8: 그러면 둘이 볶아요.
7: 오, 나눠서.
8: 두 개씩.
7: 예.
8: 그렇게 하면 훨씬 더.
7: 예.
8: 물론 이제 그거는 꼭 정석은 아니지만 저만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죠.
7: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을 조금만 넣고 끓이다 보니까
8: 진 국 같은 느낌이 들죠.
7: 맞아요, 맞아요.
8: 이 정도가 되면 다시 두 번째 넥스트 두 번째 거 물을 넣습니다. 네. 아까 그만큼 넣어주시면
7: 이 정도 넣으면
8: 한 번에 쫙 보시면 돼요.
7: 자, 아까 넣었던 분량만큼 또 넣었어요.
8: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밑간이 안 돼 있는 거고요.
7: 예.
8: 간은 제일 끝에 넣을 거예요. 우러 나올 때까지 우러 나오고
7: 예.
8: 진국이 될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 간을 넣으시면 딱 좋아요. 간 넣고 끓으면 끝.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따로 뭐 기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7: 예.
8: 잘 우려놨기만 해도 이 짬뽕 그 재료에 들어간 것들이 다 우러나오기 때문에 진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 간을 넣고 딱 먹어봤을 때 시원하다.
7: 저도 군침이 돌아가지고 지금 두 번 정도 저희가 물을 넣었고 이제 마지막 분량의 물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맛있는
8: 그 재료를... 시원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7: 아니, 우리는 또 표현력이 풍부하니까 시원하게, 그치?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8: 딱 마시면 그 두 말 할 것도 그 시원하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7: 맞아요.
8: 자, 이제 국물을 좀 더 넣을게요.
7: 예, 자, 마지막 분량 넣을게요.
8: 조금 넣어야 돼요. 아, 됐어요. 그 정도 됐고.
7: 야.
8: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그 레시피상 조금 빠진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건 아니고 유상태로 했는데
7: 예.
8: 청경채라든지 얼갈이라든지 뭐 이런 파란 것도 넣으셔도 좋아요.
7: 맞아요. 저희가 세 번에 나눠서 물을 넣어서 그런지 기분 탓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간 진한 느낌 들어요.
8: 예. 네, 이렇게 해갖고 자, 굴소스.
7: 예.
8: 굴소스는 이렇게 조금만 넣는 거예요. 베이스 스텐 개념으로.
7: 어, 짬뽕에도 굴소스 들어가네요.
8: 조금 넣는 거죠.
7: 그렇죠.
8: 그다음에 소금.
7: 예.
8: 소금을 넣으실 때는 팍 한 군데 이렇게 넣으면 간이 삥 둘러주시면 좋아요.
7: 맞아요. 뭐든지 삥 둘러서 넣어주시면.
8: 그다음에 후춧가루.
7: 골고루.
8: 그다음에 치킨 스톡 좀 넣어주시고요.
7: 유용하더라고요, 갖고 있으면, 그쵸?
8: 네, 그 요새는 되게 잘 나와가지고요.
7: 예.
8: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 자기 이름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7: 예.

0: 해가지고. 오.
1: 이 여름에 먹기 좋은 짬뽕 국물 맛인 것 같아요.
0: 불 끕니다. 예? 끝났고요. 이제 국수가 왔는데 이거는. 예. 그릇에 대해 담도록 할게요. 아.
1: 자, 그럼 한번 담아볼게요.
0: 자, 이렇게 해서. 아.
1: 고소함의 향이 그냥.
0: 차근차근 싸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 세상에. 우와, 진짜 그냥 한 그릇 푸짐하게 나왔어요. 아주 얼큰하고 시원하고 담백하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딱 보고 봐도 진국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1: 맞아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차돌짬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차돌짬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죽순은 편 썰고 표고버섯은 채 썰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어슷썬 대파, 편썬 마늘, 다진 생강, 진간장을 넣어 볶아주세요. 죽순, 표고버섯, 양파, 고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물을 세 번에 나눠 넣고 끓여줍니다. 이렇게 물을 나눠 넣으면 채소와 소고기의 맛이 잘 우러나 국물 맛이 진해져요. 굴소스, 소금, 흰 후춧가루, 치킨 스톡을 넣어 끓이다가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삶은 중화면을 담은 뒤 국물을 담으면 차돌짬뽕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과 일주일 동안 요리하면서 아니 만두는 언제 알려주시나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 군만두로 화려하게 마무리 해주시네요. 자, 그럼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오늘은 그 다진 돼지고기하고 다진 소고기를 섞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보통 만두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또 소고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채소는 부추하고 대파를 준비했고요. 네. 그 돼지고기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그 저기
1: 누린내나
0: 누린내나 그런 것들을 생강즙을 넣어서 네. 저기 하고 그다음에 그 만두를 먹을 때 딱 즙 같은 게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거는 물 넣어갖고 할 건데 이따 좀 보여드릴 것이고요. 예.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게 되면 만두 소가 또 되게 맛있게 됩니다.
1: 자,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중식의 대가에게 배우는 군만두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네.
1: 자, 그럼 셰프님 일단. 이 재료들 한번 썰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재료 썰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자, 한번 손질해 볼게요.
0: 보통 이렇게 이제 보통 부추는 이런 조선 부추 같은 거 많이 쓰고요.
1: 예.
0: 호부추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겨울철에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절반 가르고 그래서 자잘하게 썰어 주시면 되겠고요.
1: 네.
0: 자.
1: 이 부추 향이 정말 좋아요, 셰프님.
0: 네.
1: 그리고 부추는 이 만두에 들어가면 정말 맛있죠?
0: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파라든지 생강 예. 같은 것 좀 들어가면은 이 부추의 향과 함께 더불어서 맛을 좀 더 멋들어지게 맛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1: 맞아요. 그리고 이 부추는 셰프님 써는 소리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석석석.
0: 사각사각 소리가 예. 나죠. 자, 이렇게 썰어놨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그 만두 소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반죽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큰 불 하나 들게요.
0: 자, 돼지고기, 소고기를 같이 섞어서 합니다. 이게 섞어서 하게 되면 예. 훨씬 또 감칠맛도 생기고 해서
1: 예.
0: 생강즙은 돼지고기 비릿한 냄새를 제거하는데 역할도 하고 했기 때문에
1: 예.
0: 좀 넣고요. 간은 미리 안 넣고 고기를 예. 먼저 풀어요. 이렇게 고기에. 손을 해갖고 한쪽 방향으로 물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1: 한쪽 방향으로?
0: 아니, 그냥 통째로 들어서 넣어주세요.
1: 예. 자, 얼마큼, 스톱해주세요.
0: 오케이. 왜냐면 한 번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1: 우와.
0: 여러 번.
1: 여러분, 이거 요리할 때, 만두 만들 때, 만두 손 만들 때 한번 활용해보세요. 이 물 넣는 거.
0: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중식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1: 오, 진짜로. 근데 이제 만두 먹을 때 항상 그 만두 안에 있는 그 만두소에서.
0: 그래서 만두를 뭐, 중식에서 만두를 먹을 때는 항상 고기를 좀 숙여 먹어야 돼요. 넥타임 했는데 거기, 흘렸다 그러면 망했다죠.
1: 만두 집에 쭉 나와서, 그쵸?
0: 네, 그렇죠. 간을 넣어주실 거예요.
1: 아, 네. 자, 하나만.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굴소스 넣을 거예요.
1: 네.

0: 하나 넣을까요?
1: 네.
0: 하나.
1: 오케이.
0: 이 정도요?
1: 네, 제가. 자. 그 다음에 후춧가루도 네. 넣어주세요.
0: 후춧가루 얼마큼 넣을까요, 셰프님? 이거는?
1: 쫙 집어주세요.
0: 꼬집이요?
1: 아니, 그 수저로.
0: 이걸로, 이렇게?
1: 네.
0: 이 정도요?
1: 오케이, 넣어주세요. 핑 네. 둘러서.
0: 핑 둘러서.
1: 오케이.
0: 네.
1: 자. 거기 이거 술인가 봐요, 가운데. 네.
0: 자.
1: 땡큐. 자, 이 상태에서 참기름도 안 넣었잖아요. 예. 참기름은 저 채소를 넣고 나서 예. 그때 섞으는 거예요.
0: 그때?
1: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찰지게 됐잖아요.
0: 완전히요.
1: 네, 이렇게 하면 저 부추하고 대파 쓰는 거 주세요.
0: 찰지게 됐을 때, 자, 다 넣을까요?
1: 네, 한 번에.
0: 한 번에.
1: 원샷.
0: 네. 오, 이미 이 소에서도 이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요, 셰프님.
1: 자, 섞게 되면 이제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0: 예. 참기름 얼마큼 넣을까요?
1: 잠깐만요. 한 수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0: 셰프님, 이 돼지고기에 소고기가 섞이면은 어떤 점이 더 맛있나요? 고소하기도 하고?
1: 그렇죠. 약간 돼지고기의 그 기름진 그런 상태가
0: 예.
1: 식감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자, 여기다가
0: 네.
1: 참기름.
0: 한.
1: 네.
0: 자.
1: 좀 더 넣으셔도 돼요.
0: 더 넣을까요?
1: 오케이.
0: 자, 이렇게.
1: 됐어요. 이렇게 하면 만두소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0: 예.
1: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반죽을 만들게요.
0: 아, 여기서 맛있는 즙이 나오는 거네요. 이 소에서.
1: 네, 네, 그렇죠.
0: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도마가 어디 갔나 싶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은 이 만두피를 직접 만든다고요?
1: 네, 원래 보통 그렇게 해서 만두를 싸는 게 훨씬 좋고요.
0: 예.
1: 아, 이 만두가 익반죽을 사용해야 하니까
0: 예?
1: 반죽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0: 오.
1: 도마를 치워버렸습니다.
0: 익반죽 말로 만들었는데, 익반죽이랑 그냥 반죽 무슨 차이가 있는지?
1: 아, 익반죽은 말 그대로 익혀놓은 반죽.
0: 아.
1: 뜨거운 물로 하는 거고요.
0: 예.
1: 보통은 이제 만두 일반 물만두나 그런 것들 찬물 반죽이라서
0: 아.
1: 그게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0: 자, 그럼 익반죽 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1: 여기 소금이 좀 있는데 이 조금 넣어주시고요.
0: 이제 간을 하고요.
1: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 끓이고 있다가
0: 예.
1: 이거를 다 덩어리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0: 아. 맨날 익반죽 그러는데 직접 만들어 본 것도 처음이에요.
1: 그래서 덩어리 지도록 다 해주시고요.
0: 네. 셰프님, 익반죽의 특징이 뭐예요? 뭐 좀 더 쫄깃쫄깃한가요?
1: 네, 그렇기도 하고,
0: 예.
1: 이게 그, 찌게 돼, 찌을 거거든요. 찌게 되면 빨리 익어요. 그 안에.
0: 아, 더 좋겠네요. 그쵸?
1: 네, 그래서 익반죽을 또 싸기가 편하고요. 참을 반죽하면 되게, 단단하게 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0: 아,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것 같네요.
1: 자, 이 상태에서 물기 한번 닦을.
0: 예. 닦을 이제 칠해야 되죠?
1: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0: 예.
1: 다 굳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행거를 이렇게 뭉쳐주시면 돼요.
0: 예.
1: 그 지금 보게 되면 반죽이 되게 거칠잖아요.
0: 맞아요.
1: 이거를 조금만 치대면 이제 되도 부드럽게 됩니다.
0: 네. 예전에 이 반죽 많이 하셨죠. 한참 진짜 배우실 때.
1: 그렇죠. 먹고 살라고 하니까 이거. 왜냐면 이거는 중식에서는
0: 예.
1: 프라이팬 중식을 소개할 때 프라이팬 볶는 그런 분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0: 예?
1: 면판이라는 데서 지금 국수 빼는 그쪽 파트에서
0: 아.
1: 이걸 하거든요.
0: 예.
1: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길게 해가지고.
0: 어, 이제 굉장히 촉촉하고 쫀득쫀득하게 됐어요.
1: 비슷한 굵기로
0: 예?
1: 해가지고 이거 떼어낼 거예요.
0: 아니 근데 만두
1: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사이에다 넣어갖고 직각으로 하면 떨어지면.
0: 아 이게 하나 분량이에요?
1: 네, 칼로 자르는 사람도 있는데 다 손으로 하는 거죠 원래.
0: 오, 아 근데 이거 툭툭 떼어내신 것 같은데 일정해요 크기가.
1: 왜냐면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다 넣었고
0: 아.
1: 기준을 하기 때문에.
0: 이게 또 노하우구나 요리 비결.
1: 자,
0: 예, 어 되게. 쫀득쫀득한 소리가 그냥.
1: 자,
0: 예.
1: 자, 기념 드릴게요.
0: 예.
1: 자, 여기다가 밀가루 좀 뿌리시고.
0: 예.
1: 굴려주시고.
0: 이게 이제 만두피 하나가 될.
1: 예, 그
0: 다음에.
1: 아까 잘라낸 데가 여기잖아요.
0: 예.
1: 그러면 거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0: 아, 거기 눌러주시면.
1: 그래, 동그랗게 나오죠.
0: 예. 지금 그냥 뭐, 이거 뭐래도 빈대떡 조그만한 빈대떡 같아요.
1: 자, 이런 식으로.
0: 예.
1: 눌러를.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만두를 잘 안 하고요. 쫄따구들이 하죠, 쫄따구. 쫄따구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0: 어린 그, 친구들이 하죠, 이제.
1: 그게 뭐냐면 이게 중식에 필수로 배울 건 아니지만은.
0: 예.
1: 그래도 중식

0: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1: 알고 있어야.
0: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
1: 예.
0: 이런 식으로 예. 잡아가지고 이거는 왼손은 계속 이렇게 돌리고요. 이 손은 어깨에 힘을 주게 되면 무게가 가니까 예. 올라갈 때 힘 주고 풀고 힘 주고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아, 노하우로. 아니 몇 번 쓱쓱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절로 펴지면서.
0: 그래 군만두 만두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운데가 예. 지나가 버려요. 근데 예. 물만두 같은 걸 때는 가운데가
1: 도톰 좀 도톰해요.
0: 예. 왜냐면 그거는 이제 물만두는 되게 얇기 때문에 아. 터질 수 있어서
1: 예.
0: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1: 아, 이렇게 이제 집에서 직접 저희가 만두피까지 만들어 보니까 약간 명절인 것 같아요. 명절 명절에. 삼촌이 하고 계시면 제가 옆에서 이제 옆에 떠들고 있고.
0: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노래가 나와야 되죠.
1: 어떤 노래 해야 될까요?
0: 잔치 같은 거니까. 예. 잔치, 잔치 벌렸네. 아.
1: 잔치, 잔치. 예.
0: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만두를 쌀 건데요.
1: 예. 한번 빚어봐야겠죠.
0: 빚어보는데, 이 상태로.
1: 예.
0: 좀 가득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1: 이것도 안 빠지게 하는 팁이 있을까요? 만두 안 새어 나오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주름을?
0: 자,
1: 예.
0: 밑에 이런 밀가루를 뿌리지 않게 되면은
1: 예.
0: 이게 제 그때는 터질 수도 있어요.
1: 붙어서.
0: 네.
1: 이거 주름 잡는 방법.
0: 주름은 얘가 밀게 되면 반대쪽에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예? 잡아주시면 돼요.
1: 아.
0: 근데 이거 보기는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예.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1: 이게 또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죠.
0: 네.
1: 그동안에 해오셨던.
0: 근데 이거 지금도 갓 입문한 친구들은 만두 할 때는 되게 쉬운 줄 알고 접근했다가
1: 예.
0: 만두 미는 거, 반죽은 일단 둘째 치고 만두 미는 거, 예. 싸는 거, 배우는 거면서도 고된 훈련입니다.
1: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만두 소 넣으실 때 소 양이 좀 적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가 적당한 거죠.
0: 네, 딱 좋아요.
1: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만두를 빚어 넣으셨을 때도 아주 꽉 들어차는 게
0: 여기다가 서로 겹치지 않게.
1: 예.
0: 겹치게 되면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1: 네.
0: 그 다음에 물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6분 정도 찌면 딱 좋아요.
1: 6분.
0: 자, 이렇게 해갖고.
1: 예.
0: 좀 달라붙었지 않았죠?
1: 네.
0: 증인.
1: 증인, 제가.
0: 자, 뚜껑 펴고 6분.
1: 6분 정도 쪄볼게요. 자, 또 얼마나 맛있는 또 육즙이 터져나올지, 만두즙이 터져나올지. 6분 동안 맛있게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6분은 금방이고요.
1: 예.
0: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
1: 예.
0: 기름을 조금 이제 준비했다가
1: 예. 자, 이거는 또 이제 한번 군만두로 한번 저희가 4개는 저희가 이제 한번 익혀놨기 쪘기 때문에 금세
0: 약간 노릇하게만 하시면 돼요.
1: 구워질 것 같아요, 셰프님. 자, 만두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접시에 담아볼게요. 저희가 좋아하는 두 가지 만두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찐만두.
0: 오늘은 주제가
1: 예.
0: 물 흐르는 거 같죠?
1: 봤어요. 예, 셰프님 아주 촉촉하게 그냥.
0: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네 개 넣을게요.
1: 네.
0: 붙었을. 이게 붙으면 터질 확률이 좀 높거든요.
1: 예. 진짜 확실히 입반죽이 쫀득쫀득하네요.
0: 네, 그래서 3개, 4개
1: 네.
0: 만두를 완성시켰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군만두가 완성됐습니다.
2: 손만두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추를 잘게 다져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고기에 생강즙을 넣어 버무리다가 물을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줍니다. 이때 한쪽 방향으로 치대야 고기에 물이 잘 흡수돼요. 다진 고기에 진간장, 굴소스, 흰 후춧가루, 맛술을 넣어 버무리다가 다진 부추, 다진 대파,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밀가루에 소금, 뜨거운 물을 넣어 반죽해줍니다. 반죽은 길쭉하게 만들어 조금씩 떼어낸 뒤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고 밀대로 돌려가며 밀어주세요. 반죽한 만두피에 만두소를 넣은 뒤 주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김이 오른 찜기에 만두를 넣은 뒤 6분 정도 쪄주세요. 식용유를 두른 팬에 찐만두 절반을 넣어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찐만두와 군만두를 먹기 좋게 담으면 손만두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믿고 먹는 손맛의 소유자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시원한 오이 물김치부터 여름 보양식 삼계탕까지 여름철 기운 팍팍 나는 집밥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 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4: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 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저게 균형 감각이 잘 맞아야 될 건데.
1: 보는 것도 없죠. 와, 완성 완성.
2: 그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3: 하나당 5kg 이상?
4: 반복에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5: 이 황칠남을 찾는 데 내가 10년 이상 세월을 보냈어요.
6: 23살 보냈어요.
4: 시간의 과정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즐겨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6: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 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7: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 해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가도 가도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곳이 계속 나옵니다.
1: 불보다 뜨거운 심장을 간직한 땅에서 만나는 생명의 놀라운 회복력.
0: 아, 시원하다. 아, 그거 너무 좋다.
1: 오감으로 느끼는 대자연의 숨결과 그곳에서 깨달은 진정한 힐링의 의미. 다채로운 문화 속에서 경험하는 끈끈한 유대감. 누손섬의 모든 매력을 즐기러 떠납니다. 필리핀에서 크기가 가장 큰 누손섬은 필리핀이 가진 모든 자연의 풍광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10년 동안 루손섬에 머물면서 그 매력에 푹 빠져 지냈죠. 오늘은 그 다양한 풍경 속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그 첫 여정은 피나투 보산에서 시작합니다. 피나투 보산 어귀에 자리한 마을, 산타 훌리아나. 화산 트레킹의 시작점이 되는 곳입니다.
0: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피나투보 화산을 오르기 위해 왔습니다. 피나투보 트레킹은 아침 6시에 시작하는데요. 거기 주위에 공군기지가 있어서 모두 아침 6시 출발하는 룰을 따라줘야 한다고 해요. 출발합니다.
1: 먼저

0: 있던 피나투보 화산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20세기에 발생한 폭발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산 폭발이었죠.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 마닐라의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화산재가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닿았다고 하는데요.
1: 굿모닝, 사.
0: 화산 분출물이 열흘 넘게 하늘을 가려 일시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기도 했답니다.
2: 마을에서 눈을 지나니까 바로 이 성지가 보이네요. 갑자기 풍경이 확 바뀌었어요.
0: 드디어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용암이 지나간 길 위를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사방에 널린 암석과 잿빛 모래가 모두 화산 활동의 흔적이라는데요. 화산재가 퇴적된 피나투보산의 트레킹 코스는 적은 양에 비해도 쉽게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날이 갠 오전에만 입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륜구동 차량으로도 쉽지 않은 길을 우마차를 타고 지나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제겐 비현실적인 풍광이지만 이들에겐 그저 일상의 풍경이겠죠. 광활한 벌판 뒤로 화산재가 쌓여 이룬 낮은 산이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잿빛 단면을 드러낸 암벽은 화산 시설물이 물과 섞여 산 사면을 빠른 속도로 흘러내린 화산 이류가 만든 흔적이랍니다.
3: Sir, 알로바샤! Sir, 안아봤어, 분도?
4: 이만 무항이년.
3: 무항이?
4: 사비라 또 뭐? 네, 부모가 부모 도쿄 비라 또 뭐? 나단 박경 사기래.
3: 아빠.
4: 농어 물은 남아라시만 이나구스랑 또 백경 망아 무항이나 차 막마.
3: 아.
0: 화산 폭발 이후 주변에 퇴적된 화산재와 암석의 두께가 약 200여 미터에 달했다는데요. 대폭발 이후 태풍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화산 이류로 수많은 마을이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죠. 황량해 보이는 이곳에 사람의 흔적이 보입니다. 필리핀 루손섬에 살고 있는 토착민, 아에타족입니다. 약 3만 년 전 필리핀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 원주민이죠.
5: 여기 피나투보 화산 지역에 사는 아에타족 아이입니다. 너무 귀엽죠? 머리 색깔이 햇빛 같아요.
0: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아에타족은 황폐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오랜 안식처였기 때문이겠죠.
3: 나부터 애토 안 오고. 구야바노.
0: 수렵과 채취로 삶을 영위하던 이들은 이제 관광객을 상대로 과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안에 엄청 꽉 찼어요. 와, 껍질이 얇고 안에 다 먹을 거네요.
0: 필리핀에 살면서 다양한 열대 과일을 맛봤었는데요. 구야바노는 처음입니다. 생각보다 좀 새콤하더라고요.
6: 식감이 되게 과일인데 쫄깃쫄깃해가지고 과일을 먹으면서도 약간 젤리를 먹는 느낌이에요.
3: 맛있어.
0: 화산토는 기름진 땅이 됩니다. 아에타족에게도 피나투보산이 풍요의 땅이 되길 바라봅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지던 비포장도로가 끝을 보입니다. 차로 오를 수 없는 구간은 가이드와 함께 약 2시간 정도 걸어서 올라야 합니다.
3: 이자. 여기서부터는 차로 못 가서 이제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오는 동안에 풍경이 너무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갑시다!
0: 험한 코스는 아니지만 돌덩이가 널린 산길과 미끄러운 계곡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득 폭발 당시 상황이 궁금해졌는데요. 가이드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7: 소브라 말라카스포와 기억나가 알고는?
8: 말라카스포만 마라미나타보나나 바하이.
1: mga ano, mga hayop, yung mga kalabaw, papa, yung mga pambing.
7: Namatay?

0: Grabe, ma'am. Yun, naanod, ma'am. Saka natabunan yung iba. Natabunan ng buhangin. Kasi dito, ma'am, ito, mainit ito. Yung mga laba, umaagos. Hindi ka makaapak, ma'am. Talagang mainit.
1: 모든 것이 불타고 휩쓸려 내려가 마치 다른 행성 같았다는 피나투 보산.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거칠고 메말랐던 이 땅에도 조금씩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대규모 폭발이 바꾸어 놓은 것은 주변 환경만이 아닙니다. 폭발 이후 정상부가 함몰되면서 화산의 고도가 1780여 미터에서 1480여 미터로 약 300m가량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름 약 2.5km에 이르는 커다란 칼데라가 형성되었죠.

0: 재앙 같았던 폭발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1: Anong ibig sabihin ng pinatubo para sa mga Filipino?
2: Well, at first, tragic talaga yung naging experience ng mga Filipino sa pinatubo. Pero nung tumagal, nakita kong gaano kaganda yung naging outcome ng tragedy. And it has been a good go-to place to a lot of hikers and to a lot of tourists. Not just in the Philippines, but also outside the country.
0: 필리핀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바할라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신에게 맡긴다는 뜻인데요.
1: 물이 너무 맑고요. 멀리서 봤을 땐 짙은 청록색이었는데 또 가까이서 보니까 맑은 에메랄드 빛이에요.
0: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다시 시작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서 단단한 삶의 태도를 배웁니다. 화산지대 피나투보에서 내려와 오감으로 자연을 경험하고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타나이로 향합니다. 초록빛 용단을 덮은 듯한 능선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가 살아 숨쉬는 곳, 제가 타나이 지역을 찾은 이유입니다. 수도 마닐라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 주말이면 도시에 지친 현지인들도 이곳을 즐겨 찾는다는데요.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3: 저기 폭포 있어요.
0: 타갈로그어로 흐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라낙 폭포입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폭포수와 에메랄드빛 물줄기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마치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 같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푸른 물결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물속에선 모두가 천진한 어린이가 됩니다. 눈으로 충분히 즐겼으니 이제 직접 폭포를 만나러 가볼까요?
4: 아래도 보니까 비가 엄청 높고요.
0: 폭포 아래에 서니 순식간에 모든 소음이 사라집니다. 온전히 자연을 즐기는 시간. 이게 바로 진정한 힐링이죠. 폭포 옆에는 나들이객을 위한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걸음을 옮겼는데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찾아가 보니 바나나와 닭다리를 숯불에 굽고 계시더라고요.
5: 치킨 바비큐.
6: 아무렇게나만 이렇게 큰 닭다리를 시켰어요.

0: 그저 인사말을 걷는 것뿐인데 흔쾌히 음식을 나눠주십니다.
1: 이 큰 닭다리를 보세요. 오. 뭐야. 너무 맛있어. 안에 이렇게 촉촉한 거 보이세요?
0: 시장이 반찬이라고 했던가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1: 맘도 그런 거 사라 뽀아. 셀러 하나 뽀아. 수프레 구운 바나나 저 처음인데요? 바나나 향이 뭔가 우리나라 왠지 모르게 군밤 향이 나는 것 같아요.
0: 필리핀에는 바나나 종류가 다양한데요. 특이하게도 요리용이 따로 있답니다.
1: 어머, 쫀득쫀득하고 달콤해가지고 와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도 삼겹살 구울 때 막 고구마 같은 거 굽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바나나도 구워 먹네요. 그것도 다음에 한번 시도해봐야겠어요. 바나나 구이 엄청 맛있네요.
0: 이 가족은 생일을 맞아 폭포로 다 함께 나들이를 오셨다더라고요.
2: 멀티는 하시던 거.
1: 해피 볼때 뽀. 멀리간 거라 완전. 멀리간 거라 완전. 온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 생일 축하해주고 너무 행복한 모습이다, 그쵸? 잘라놨고.
0: 차린 것이 많지 않아도 손을 잡아끌며 자리를 만들어주는 필리핀 사람들. 덕분에 저도 여행길에서 훈훈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루손섬 동쪽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시에라 마드레 산맥. 그 줄기에 닿아있는 따나이에는 절경을 자랑하는 봉우리가 많은데요.
3: 에는 산이 많아서요. 이렇게 트레킹할 수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고 산 내용도 좋고 아 낙파통 바위는 큰 바위까지 볼 수 있다는데 어떤 곳일까요?
0: 바위 위에서 찍은 사진이 SNS상에서 인기를 끌면서 타나이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곳이라는데요. 바위에 닿기 위해선 2시간 정도 산을 올라야 한다고 합니다. 바위가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길이 험해지더라고요.
3: 지금 여기 필리핀 와서 가이드분이 슬리퍼 아니고 운동화 신으신 거 처음 보거든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올라가는 지형이 꽤나 살짝 험합니다.
0: 가이드 없이는 길을 찾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너무 단풍잎 같다.
0: 색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3: 애등 나훈바.
4: 물락락 보이엔 물락락.
3: 물락락이엔?
4: 어버.
3: 오 이게 꽃이래요. 단풍잎처럼 생겼는데.
0: 고운 자연의 빛깔을 눈에 담으며 잠시 숨 고르기를 합니다.
3: 저기 멀리 있는 저게 낙파통 바위래요.
0: 드디어 오늘의 고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위에 가까워질수록 길이 점점 더 가팔라집니다.
3: 아 이거 낙파통 바위 아니라 바위 산 아닌가요? 엄청 높은데? 와 멋있다.
0: 낙파통 바위는 산꼭대기에 블록처럼 쌓여있는 석회암 바위덩입니다. 가이드 에밀리오 씨는 저절로 자라난 신비의 바위라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해수면 아래 있던 땅이 융기한 뒤 침식작용을 거쳐 지금의 형태를 갖게 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답니다.
3: 바로 밑에서 보니까 거의 그냥 수직으로 뻗어있는 것 같아서 아,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튼튼하네요.

0: 일단 한번 잡아보고 어디서라도.
1: 정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고비입니다. 대나무 사다리와 밧줄에 의지해 수직으로 25m 높이 암벽을 올라야 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는데요. 신중하게 발디딜 곳을 찾으며 나약한 마음을 떨쳐냅니다. 고민하고 더듬으며 조금씩 나아가는 게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아이고야! 아, 시원하다! 아! 아, 배 너무 좋다!
1: 살면서 작은 시련이 와도 지금처럼 포기하지 않고 오르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겠죠?
2: 여기 낙파통이 그 블럭을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라는데 마치 신이 큰 손으로 돌로 탑을 쌓고 그 위에 올라온 것 같아요. 와, 세상에. 이런 걸 어디서 볼까요?
1: 변이로운 자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아갑니다. 산과 계곡 곳곳에 보물 같은 명소들을 품고 있는 곳, 따나이. 시에라 마드레 산맥의 절경과 웅장한 운해를 바라보며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보물산을 찾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보물산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라고 하는데요. 현지인들 사이에서 풍경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특별한 순간을 남기려는 이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답니다.
3: 쇼링 is for wedding.
4: Wedding.
3: We're getting married next month.
4: Next month.
3: Yes.
4: Congrats.
3: Thank you.
4: Thank you. Anapo, why did you choose the Treasure Mountain?
3: Good view. More on the wide shots.
4: More on the wide shots.
3: And less people.
1: 보물산의 캠핑 가격은 1,050 페소로 우리 돈으로는 약 2만 5천 원 정도라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볼까 합니다.
2: 와! 텐트가 뭔가 너무 귀여워요.
5: The sleeping mat.
4: 아, sleeping mat.
2: 제법 폭신폭신하네. 저만의 아지트가 생긴 것 같아요.
4: 아이고, 따시겠다. 좋았어.
1: 오늘 하루뿐이지만 깊은 산 중에 아담한 저만의 보금자리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계곡 사이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풍경. 이 순간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0: 벌써 어두워졌네. 산이라 금방 어두워지네.
1: 깊어가는 밤, 출출한 배를 달래줄 요깃거리를 찾아 나서는 참입니다. 보물산에서는 매점을 운영하고 있어 먹을 거리를 챙겨오지 않아도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핫슬로프 있어.
3: 아빠.
1: 오늘 제가 주문한 것은 핫슬로프. 보통 볶음밥과 계란프라이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백반과 같은 메뉴 실로그에 핫도그 소시지를 더한 메뉴입니다. 평범한 소시지와 계란프라이, 볶음밥인데도 이렇게 캠핑을 하며 먹으니 그 맛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0: 캠핑에 빠질 수 없는 메뉴죠. 컵라면을 맛볼 차례입니다. 선선한 밤 공기에 따끈한 컵라면 한 입. 정말 완벽한 조합입니다.
1: 캠핑은 라면이지.
0: 국물 한 모금에 오늘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깃들어 있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2: 앞에가 탁 트여 있어가지고 답답하지도 않고, 아, 밤하늘에 별도 많이 떠있네. 너무 예쁩니다.
0: 세상의 빛에 가려 보이지 않던 밤하늘의 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연이 주는 휴식에 몸을 맡겨봅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초록 잎사귀들이 반짝입니다. 오늘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덕분에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게 빛나는 아침을 만났습니다. 싱그러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셔봅니다. 자연의 숨결이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2: 아침부터 높은 데서 산공기도 마시고 해 뜨는 것도 보고, 아, 주위가 다 보물 같은 광경입니다.
0: 기억으로만 남겨두기엔 아까운 풍경이죠. 각자의 방법으로 보물산에서의 아침을 기록합니다. 이곳의 맑은 공기와 눈부신 햇살까지 담을 수는 없겠지만 사진을 보며 이 순간을 떠올릴 수 있겠죠.
2: 여기가 포토 명소랍니다.
0: 도시에서의 바쁜 삶에 지칠 때 보물산에서 보낸 안온한 시간이 제게 큰 위로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를 지키며 돌아갈 곳이 되어주는 자연의 넉넉한 품을 몇 장의 사진으로나마 남겨봅니다.

사나이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코스의 고장으로 불리는 라구나주로 갑니다. 라구나주의 산파블로시에는 7개의 칼데라호가 모여 있습니다. 이를 산파블로의 7호수라고 부르는데요. 그중 가장 깨끗하기로 이름난 판디노로 향합니다.

0: 휴게소 안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여기에 주차를 하고 이 트라이시클을 타고 이동할 거예요. 트라이시클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데요. 오토바이 옆에 보조좌석을 설치한 것으로 어디서든 손을 흔들면 쉽게 탈 수 있는 일종의 작은 택시입니다. 가격이 저렴해 저도 필리핀에 머물 때 자주 이용했었죠. 야, 이거 얼마?
1: 헬로,
0: 아폰탕 판딜레이.
2: 맘이
0: this way. This way? 아는 법만 가는 법한가 판딜레이? 30 법만 한 이상 다오.
3: 트라이시클은 목적지를 말하고 가격을 흥정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한국에선 볼 수 없었던 트라이시클을 오랜만에 타니 옛 추억이 떠올라 더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호수에 도착하니 풍경이 확 달라집니다. 판디노는 얌보우와 나란히 붙어 있어 쌍둥이 호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판디니라는 아름다운 여성과 그의 연인 얌보가

0: 저주로 인해 호수로 변한 것이라는 슬픈 전설도 전해진답니다. 판디노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그 위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호수 위에서의 식사라니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저도 판디노의 명물인 대나무 배에 올랐습니다.
1: 아, 좋다. 뭔가 이 보트 안이 되게 아늑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아늑한 공간에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 뽑아요.
0: 배는 주재료인 대나무를 비롯해 대부분 천연 재료를 사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촘촘하게 짜인 천장과 바닥을 보니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드디어 배가 출발합니다. 어떻게 이 큰 배를 움직일까 궁금했는데 호수 양쪽에 메어놓은 줄을 잡아당기면서 건너더라고요. 호수를 가로지르는 동안 고즈넉한 풍경을 눈에 담아봅니다. 저는 호수 위를 돌아다니며 밥을 먹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에 배를 묶어두고 식사를 하는 거더라고요.
2: 갑자기 저희 이웃이 되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보트 타고 떠왔는데 이웃 주민이 생겼네. 안녕하세요.
3: Relaxing. It's our first time din namin ma-experience yung ganito na floating talaga yung kinakainan namin. Usually kasi the restaurants that we eat at, ano siya, na floating. Talagang ano lang siya, steady lang.
0: Yeah. 순식간에 호수 한쪽이 수상 레스토랑으로 변신했습니다.
1: 호수 위에서 먹는 필리핀 음식이라니 너무 기대되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0: 판디노는 음식이 맛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는데요. 모두 라구나에서 맛볼 수 있는 토속 음식들이랍니다. 고사리 잎으로 만든 이 파코 샐러드는 특히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답니다.
1: 아, 밥 맛있겠다. 저기 소풍 와서 주먹밥 먹는 기분이에요.
0: 호수에서 많이 잡히는 틸라피아입니다. 담백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죠.
1: 어우, 틸라피아 살 엄청 부드러워요.
4: 새우가 엄청 고소하고요. 코코넛 밀크가 있어서 그런지 더 부드러워요.
1: 김치도 좋고 밥도 맛있고 힐링, 이런 힐링이 없네요.
0: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호수 위에서 맛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니 그야말로 신선놀음이 따로 없습니다.
1: 어, 뭐야 이게? 어, 여기 그네가 있어요. 어, 폭 내려가네. 슈! 아, 나무 그늘 밑에서 그네 타니까 너무 좋아요.
0: 호수에는 강이나 바다에선 느낄 수 없는 고요가 있습니다. 그 잔잔한 여유 속에서 푹 쉬고 갑니다. 라구나 도심을 지나다 특별한 교통수단이 있다는 말에 작은 시골 마을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철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1: 집들이 많이.
0: 기찻길을 따라 걸으니 호기심 많은 마을 아이들이 앞서 달리며 인사를 건넵니다.
5: 라구나에서 마닐라로까지 가는 기차가 다니는 곳이에요. 이 기차는 아침 7시랑 저녁 7시 딱 두 번만 운행하는데요. 그 외의 시간에는 이 철로를 따라서 쭉 형성되어 있는 이 마을. 마을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운송수단이 있다고 해요.
0: 기찻길 한쪽에 나무 수레를 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나무로 만든 긴 의자 같아 보였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무판 밑에 바퀴가 달려있더라고요.
6: 맘, 산들 본다.
7: 아핀산 코포.
6: 아핀산 무, 어?
0: 마을에 이 트롤리가 처음 생긴 것은 40여 년 전이라는데요. 원래는 나무를 나르는 용도였다고 합니다.
6: 마간당 뷰, 어? 가는 길에 경치도 좋대요.
0: 그러다 마을 주민들의 이용이 잦아지면서 아예 승객용으로 바뀌었다는군요.
6: 셀 한강사 일로 막 가는 거?
3: 50.
6: 한 1,300원 정도로 이제 저 강까지 10분이나 갈 수 있어요.
5: 라마토.
3: 네, 라마토.
5: 봐봐.
0: 트롤리는 별다른 추진장치 없이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나아갑니다. 기차나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하면 한없이 느린 속도지만 풍경을 감상하기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마을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0: 정거장도 운행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탑승을 원하는 손님이 철로 옆에서 기다리다가 가격을 흥정하고 올라타면 됩니다. 손님의 대부분은 주민들이지만 색다른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이 이 트롤리를 타기 위해 종종 마을을 찾는답니다. 15년 동안 이곳에서 트롤리를 운행하셨다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분을 태워드리려고 합니다. 타고 갈 때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다리는 물론 온몸에 힘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1: 맞아, 여보봐. 어? 내 앞벅지! 다리가 불타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거를 이분이 15년을 하셨대요! 내 다리 어떡해! 와! 세상에! 술! 마슬 마슬 맨! 우와! 사키토! 사키토!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다리 근육 힘도 장난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옮기시잖아요. 와, 완전 전신운동, 이런 전신노동이 없습니다, 정말. 아, 간이.
2: 아, 벅스입니다.
1: 아이고야. 아이고.
0: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몇 시간씩 발을 구르며 트롤리를 몰아야 하지만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사람들. 이들이 흘리는 성실한 땀방울 덕분에 오늘도 트롤리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싣고 오래된 철로 위를 달립니다. 해가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차츰 도시의 소음이 잦아드는 이 시간. 오히려 활기를 더해가는 곳이 있습니다. 라구나의 중심도시 산타크루즈입니다.
3: 축제하면 볼거리뿐 아니라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 라구나 아닐락 축제 현장 앞에는 라구나 야시장에서 볼 수 있는 길거리 음식들이 쭉 다 와 있어요. 저 하나하나 다 맛보고 싶어요. 오예!
0: 팬데믹의 영향으로

0: 열리지 못했던 라구나 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아닐락 축제는 라구나의 수확을 의미하는데요. 축제의 취지에 맞는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축제를 맞은 도시의 밤은 떠들썩한 열기로 가득합니다.
1: 어? 저 뭐지? 헬로! 아는 거 뭐 있어?
0: 카사바와 코코넛 과육을 잘게 자른 후 설탕, 코코넛 밀크 등을 섞어 만든 시나루솥입니다. 꼭 우리네 파전처럼 생겼는데요. 마무리로 마가린을 듬뿍 발라주시더라고요.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었는데요.
1: 맛있어. 그 야자 열매가 달콤하고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부코 향이랑 마가린 향이 살짝 나서 슬슬 잘 넘어갑니다. 마사랍.
0: 라구나는 미식 도시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인지 필리핀에 머물면서 보지 못했던 다채로운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1: 아름다워.
2: 사실 하밥.
1: 하밥?
3: Made of?
2: Made of flour and salt. With flour, salt and onion, garlic.
1: 아, 갈릭 파리. 오, 아름다워. 마사라.
0: 탄시슨 다양한 종류의 고기와 다진 채소를 넣고 간장으로 조리해 만드는 국수 요리인데요. 탄시슨 핫팝에는 달걀을 넣어 만든 면을 사용한답니다.
1: 이게 필리핀 분들이 그냥 간식 땡길 때 드시는 거래요.
0: 보통은 바나나 잎에 올린 채로 먹는다는데요.
1: 어머, 뭐 제법 맛있다. 뭐 약간 우리 볶음 라면 같아요. 그런데 쌀라면시가 들어가서 상큼한 맛도 있어요. 앙앙, 근데 좀 맵네요.
0: 색다른 음식들을 맛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도시가 축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필리핀은 지역마다 자체적인 축제가 많습니다. 종교적,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추수감사절처럼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1: 분위기가 한껏 들떠있는데요. 바로 지금 여기 아닐락 축제가 한창입니다.
0: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아는 기나가 아니요 버디죠?
4: 아, 나한테 이쁜 남이요. 바로 있는 바웃 바람가에 메이 플로트 바람이 아세 아닐락 페스티벌.
0: 아닐락 축제는 일주일간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퍼레이드가 있는 날입니다. 드디어 모두가 함께 기다리던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의 공연이 끝나고 화려하게 장식한 퍼레이드 차량이 번호에 맞춰 입장을 시작합니다.
1: 파미
0: 각 마을의 특산물이나 자랑거리로 한껏 치장을 한 퍼레이드 차량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1: 폭포로 유명한 박상한에서 퍼레이드 차가 오고 있습니다. 아! 배도 있고.
0: 박상한은 폭포가 유명한 지역이죠.

0: 상대로 장식한 퍼레이드 차량과 주민들의 모습이 기발하고 재밌더라고요. 거대한 여인상과 꽃으로 장식한 차량이 등장합니다. 이 지역은 무엇이 유명한지 짐작이 가시나요? 축제는 단순히 즐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널리 알리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 안녕 나라는 다만요. dahil yung ano parades.
2: Masaya po. Masaya po. Masaya po kasi na-represent po namin yung bayan namin ang maganda and nagiging crowded po kasi pinaghirapan po talaga namin po.
3: Sobrang taya po dahil po na dala-dala po namin ang bayan ng pagsangan dito po sa Anila.
0: Ah! 퍼레이드가 끝나고 찾은 운동장에선 연날리기 준비가 한창입니다. 비상을 꿈꾸며 정성껏 만든 연을 하늘 위로 쏘아 올립니다. 마주치는 눈빛에 미소로 답해주던 사람들. 그리고 발길 닿는 곳마다 이토록 즐거웠던 필리핀에서의 시간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 같아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미지의 땅인데 음식이 엄청 많아.
1: 맛있어 맛있어.
0: 오! 브라보!
2: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0: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삼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0: 삼가발류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리모컨과 LED 터치 디스플레이로 편리하게 은은한 무드 등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1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1: 아, 이래도 되나?
13: 안녕하세요.
11: 예.
13: AIA 생명.
1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4: 이동하실게요.
11: 예.
13: AIA 생명.
1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5: 다시 들어간다.
13: AIA 생명.
11: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7: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2000몇 년생 이후로 문화유산은 볼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문화유산을 볼 수가 없는 건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후대에도 남길 수 있을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지능은 정상범위지만 읽기, 쓰기, 새마기 같은 특정 영역에서 유독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여서 학업의 속도가 다소 느린 경계선 지능인. 이런 아이들을 통틀어 우리는 느린 학습자라 부릅니다. 이 느린 학습자들은 적게 잡아도 전국에 수십만 명이 있지만 공교육 안에선 진단도 지원도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 있지만 진단부터 쉽지가 않아 지원은 없는 느린 학습자들의 현 상황을 금창호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핸드폰을 꺼내주세요.
2: 교사의 말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출발지엔 학교를, 목적지엔 시립 도서관을 입력합니다.
1: 교과서에 있는 화면이랑 비슷하게 나오나요?
3: 네. 응? 자동차만 12분으로 나오고.
1: 네, 좋아요.
2: 이번엔 가보고 싶은 장소까지 가장 빠른 대중교통도 직접 찾아봅니다.
3: 여기 학교에서요.
1: 네.
3: 일산호수도관 있잖아요. 거기까지 25분 걸리고요.
1: 오.
3: 자동차가 7분 걸리고 걸어서 가는 게 43분, 자전거가 13분 걸려요.
1: 오, 그러면 학교에서 간다면 어디서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되나요?
3: 최소가 29분이니까 81번 타고 가는데요.
1: 81번 타고.
2: 요금과 시간을 비교해 최적 경로를 고르는 이 수업의 이름은 기획력 향상. 느린 학습자의 실생활 대응력을 기르기 위해 이루다 학교가 만든 과목입니다.
4: 다양한 생활과 이제 연계된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생활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해보면서 이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죠.
2: 이루다 학교는 느린 학습자가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게 부모와 교사들이 직접 설립한 대안 학교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일반 교과 외에 자립하는 법을 가르치는 과목을 따로 편성하고 이 학생들만을 위한 교재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5: 시중에 이 아이들의 청소년기부터 성인기라는 연령대에 맞으면서도 인지 수준에 부합하는 쉬운 교재가 전무합니다. 느린 학습자 학생들에게는 문해 교과서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재도 맞지 않아 이루다 생활 백서나 기획력 향상 같은 맞춤형 교재를 기획하고 출판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지난 2014년 학생 8명으로 시작한 이 학교는 12회 만에 학생 120명을 가르치는 학교로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그만큼 필요성을 느끼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6: 그동안 자녀가 경계선 지능인인지도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아시면서도 좀 사회 드러내기가 꺼려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는데 요즘에는요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의 행복과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정말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오히려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더 적은.
2: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따라 추산되는 느린 학습자 인구는 13.6%. 초중고생에 대입하면 약 66만 명입니다. 이들 대다수는 맞춤형 지도가 어려운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웩슬러 지능검사 등 종합 심리평가를 받았습니다. 점수는 70점대, 느린 학습자였습니다.
7: 이 아이는 좀 다른 아이들하고 한글 배우는 패턴이 틀려요. 이러면서 난독일 수 있으니까 한번 검사를 해보시죠 라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2: 이후 학교에서 별도 학습 지도를 받았지만 중학교에 올라와선 개별 지도가 끊겼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도와주기엔 너무 잘해서였습니다.
7: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데 저희 아이는 그 기준을 넘어섰대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력 평가를 너무 잘 봐서. 근데 얘가 그렇다고 이렇게 정상적이지는 않거든요. 특수교육 대상자 그 테스트를 봤는데 그 당시 이제 지능이 좀 높게 나오다 보니 얘는 그냥 일반 교육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 그래서 그것도 받을 수 없고 저것도 받을 수 없고.
2: 느린 학습자가 특수

0: 특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으려면 학습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학습장애로 분류된 학생은 0.9%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선 학습장애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32%를 차지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지원 대상이 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들은 치료기관과 사교육을 찾아보지만 수업 한 번에 10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A씨는 결국 퇴근을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옮겨 자녀를 직접 가르쳐야 했습니다.
1: 다른 아이가 30분 수업할 거는 얘는 한 3시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가르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0: 느린 학습자들이 가정학습과 대안학교에 의지하는 사이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2: 이거 6개인 거 알 때 처음에 6개 어떻게 셌어? 에이, 세지 말고. 어떻게 셌어? 우리 묶음으로 세보자.
0: 최윤경 교사가 방과 후 따로 지도하는 5학년 B군은 느린 학습자의 한 범주, 난산입니다. 지능은 정상이지만 수 감각이 떨어지고 연산 개념을 어려워해 2년째 최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최대 6%는 난산으로 추정되는데 진단부터 지도까지 일반 학생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2: 자립감 오류가 많은 친구고 어떤 친구들은 잘못된 연산 오류를 계속 범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수를 들었지만 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교구는 무엇일까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서
0: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 연구팀과 협력해 난산과 난독, 난서 등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진단 학습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적기에 개입해 향후 학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3: 초등학교 2학년 때 사실은 중학년 넘어가기 전에 또 전환기지 않습니까? 이때 아무튼 학습기술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저희가 이제 학습량이 늘어나고 더 중요한 건 이때 이제 본인에 대한 자존감,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어떤 정서적인 지원과 더불어 학습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고
0: 그러나 전국으로 넓혀보면 비군처럼 진단부터 지도까지 꾸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150여 곳이 느린 학습자를 지원한다며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예산 규모와 지원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필요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1: 느린 학습자를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데 시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사업자를 선정을 해요. 예산금도 적고 그리고 거기에 선정되는 인원수도 되게 작다 보니 선정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거죠.
0: 느린 학습자가 공교육의 품에서 각자 속도에 맞춰 배우려면 느린 학습자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거법을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곳에 살든지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4: 느린 학습자에 대한 법적 지휘권이 없다 보니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은 내려오지 않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되다 보니 교육청 예산은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발굴되어져도 한정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많이 발굴되면 발굴될수록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0: 지난 21대 국회에선 종합지원책을 마련하란 촉구안만 국회를 통과했을 뿐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학교 교육부터 평생 직업 교육 그리고 취업까지 느린 학습자의 생애 주기별 지원을 위한 법안 12건이 다시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은커녕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느린 학습자가 저마다의 보폭으로 세상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그 걸음이 끊이지 않게 법과 제도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5: 네, 이상으로 7월 31일 EBS 뉴스 12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이어서 EBS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7: 우와, 이거 진짜야?
8: 에이, 설마. AI겠지?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3,000원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 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2: 아기 때부터. 엄마 뿔머리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래된 궁궐이나 사찰의 이 처막 끝을 올려다보면 아주 화려하게 예쁜 모양, 문양을 볼 수 있죠? 바로 단청입니다. 이건 그냥 아름다움을 표한 것뿐 아니라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오래된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우리 전통 문화죠. 그런데 지금 20대인데요. 벌써 단청장 이수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이나 궁궐 단청 복원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업과 협업해서 전통과 현대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안유진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이수자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0: 단청이 사찰하고 궁궐에만 있나요?
1: 아닙니다. 단청은 사찰 궁궐 외에 유교 건물에도 있고
0: 유교? 향교?
1: 네, 향교 그리고 능원 건물에도 있습니다.
0: 맞아요. 단청을 정의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1: 단청을 정의하면 이제 한자로는 불굴단,
0: 불을청.
1: 불을청의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목조 건물에 여러 빛깔로 장식을 해서 이제 목조 건물을 오랫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술이자 기술입니다.
0: 그러니까 예술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오래 보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1: 네, 맞습니다.
0: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1: 네,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병충해와 자연재해를 보호해 줍니다. 네, 목조 건물에 이제 단청을 칠해 놓음으로써 이제 한마디로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 목조 건물이 삐뚤어지게 지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청을 칠해 놓음으로써 멀리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이제 딱 맞게 해주는 이제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이제 있고요.
0: 일종의 보정 효과군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왕의 위계를 이제 상징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위계라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경복궁의 근정전과 이제 경복궁의 이제 부엌 역할을 하는 외소주방과 내소주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경복궁 근정전은 이제 왕이 이제 집무하는 공간으로서 그렇죠.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부엌은 그냥 극기로 단청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간단한 단청으로만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궁궐에 가시면 이제 건물로만 이제 단청을 보고서 어느 것이 좀 더 위계가 높은 건물인지 알 수
0: 파악할 수 있죠.
1: 그렇습니다. 네.
0: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죠? 중국이나 일본도 봤는데, 그죠?
1: 네, 맞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단청이 이제 청색과 이렇게 금박으로 또 용문양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본도 이제 알록달록하고 금으로 많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이렇게 오방색을 활용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식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또 마무리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0: 오방색이란 게 뭐죠?
1: 이제 청색과 황색, 적색, 그리고 흑색, 백색 이렇게 게 오방색인데요. 사실 단청은 오방색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지만 오방색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오방색과 오방색끼리 합친 걸 간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방색 플러스 간색으로 이제 이루어진 색으로 이제 섭채로 단청을 칠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0: 이거 이제 목재에 처하는 거니까 무슨 뭐 풍경화를 그린다 할 때 그런 그림 그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1: 그림 그리는 개념은 똑같지만 이제 시공하는

0: 개념이 조금
1: 시공.
0: 다르. 네. 이제 아무래도 단청이 이제 뭐 물론 도화지에 그려도 되고 여기 납작한 나무에다 그려도 되고 뭐 어느 때나 그려도 상관없지만 저희는 이제 목적 건축물에다가 그러니까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공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붙습니다.
1: 그리고 건축물은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쬐니까 네. 계속 색이 바랄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그림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겠죠.
0: 네, 맞습니다.
1: 그죠?
0: 네, 이제 단청 알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천연 알료를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냥 이제 화학 알료라고 해서 이제 단청을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사찰이나 궁궐에 단청을 할 때 오래 보존하려면 이제 두 개의 알료를 좀 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1: 네. 과거 전통 시대에는 화학 연료라기보다 전부 그 천연 알료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 천연 알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뭐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0: 천연 알료는 이제 광물성 알료고 석채라고 하는데요.
1: 석채.
0: 네, 돌에서 채취한 단청 알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록이라는 알료가 있어요. 이 뇌록은 어디에 들어가냐? 만약에 단청을 칠할 때 베이스로 들어가는 이제
1: 바탕.
0: 네, 바탕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포항의 뇌성산이라는 곳에 이제 산 바위에서 추출되는 와. 알료인데요.
1: 딱 포항에 있는 그 산만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포항에 가서 이제 뇌성산 뇌록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작업을 이제 하기도 하고.
1: 네, 그럼. 네. 아니, 돌가루에서 빛이 나요? 빛깔이 나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0: 네, 보석의 일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갈아서 촘촘하게 가루로 만듭니다.
1: 하긴 보석도 광물이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1: 그러겠네요. 네. 알료값이 엄청날 것 같아요.
0: 네, 20g당 이제 8만 원 정도의 가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석채의 상태마다 또 가격이 달라서 네.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1: 이 종류도 매우 다양하겠어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석청, 이제 청빛을 내는 석청이 있고요. 그리고 주사, 이제 경면 주사라고 해서
1: 붉은색.
0: 네, 맞습니다. 붉은색의 알료로 있고 이제 뭐 백색도 있고 흑색은 이제 먹을 갈아서 네 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알료들이 많은데요. 뭐 그 중에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이제 청빛이 나는 석청이랑 그리고 녹색빛이 나는 석록을 자주 사용합니다.
1: 오래 전부터 이게 시작된 건 알겠는데 첫 출발이 어딘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기원에 대한?
0: 네, 그 기본 자료는 사실 이제 언제부터 있었다는지 이제 명확하게 남아있진 않지만 이제 처음 등장한 문헌이 있습니다. 바로 삼국사기인데요. 삼국사기 중에서도 솔거조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재미있어서 한번 들고 왔는데 이제 솔거라는 옛날 화가가 있습니다.
1: 있죠.
0: 네네. 이제 황룡사지, 지금은 없는 황룡사에 이제 벽에다가 엄청 큰 오래된 노송, 소나무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그려서 새들이 와서 부딪혔다.
1: 그 얘기 알아요.
0: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솔거가 이제 다 칠하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 그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사찰 이제 스님이 와서 다시 칠했대요. 하지만 새가 다시 오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고려사에서도 이제 이런 단청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리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었고
1: 네, 네.
0: 그리고 신라시대 때는 또 진골이상만 단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조선시대에는 도와서 화원들이 단청을 직접 그리기도 했고 관리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최소한 삼국시대 그때부터는 있었다.
0: 네.
1: 그런 얘기로군요.
0: 네.
1: 그 돌가루에서 나온 그 알료들로 칠을 한다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0: 네.
1: 그래도 이 시공 과정이 일반 그림 그리는 것과 달리 좀 복잡할 것 같아요.
0: 아, 네, 맞습니다.
1: 그 과정을 하나하나 뭐 설명해 봐 주세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0: 아, 일단 현장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가설제 설치를 합니다.
1: 가설제?
0: 네, 비계 설치라고 해서.
1: 칠하려면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0: 그렇습니다. 이제 건축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상량을 하잖아요. 근데 단청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건축과 반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1: 맨 위부터 칠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밑에부터 칠하다가 위에서 흘리면 밑에를 다시 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설제를 먼저 설치를 하고 위로 올라가서 이 나무의 상태를 봅니다. 이 나무가 만약에 뭐 벌레가 너무 많이 이제 쳤다, 집을 쳤다, 아니면 벌집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고서, 이제 제거할 곳은 제거를 하고, 나무의 옹이 같은 곳을 체크를 해서, 이제 면 닦기라고 합니다. 이제 그 면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면 닦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을 닦고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체크를 해요. 이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면이 닦아졌는지, 이제 불순물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수를 합니다.
1: 포수?
0: 네, 악교 포수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가 화장으로 비교를 할게요. 먼저 기초 화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포수를 이렇게 바릅니다. 악교와 물을 섞은 그 용액을.
1: 악교가 접착제 아닌가요?
0: 네, 맞습니다. 악교라는 거는 소의 가죽으로 만든 천연 알료, 천연 접착제인데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제 물에 녹여가지고 이제 바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르는 동안 저는 스케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서 반을 접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청이 이제 한 곳만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그것을 천초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천초를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유포수가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뇌록으로 가치를 합니다. 모든 면을 같은 색으로 이렇게 다 칠하는 거예요. 기본색으로. 그게 스케치의 첫 단계거든요.
1: 뇌록이라니까 녹색 나나요?
0: 네, 맞습니다.
1: 녹색빛 나서 악교 위에다가 초벌칠을 한다.
0: 그렇습니다. 이제 옥빛과 녹색빛이 공존하는 그런 신비로운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칠하고, 그다음에 아까 구멍을 뚫었던 스케치를
1: 종이.
0: 네,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가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부재에 이제 이 스케치를 딱 고정을 하고
1: 붙여놔요?
0: 네,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호분이라는 가루가 있어요. 조개를 곱게 빻은 가루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들고 올라가서 팡팡팡팡 두들겨줍니다.
1: 조개가루를 묻히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이제 흑연을 붙이면 이제 단청에서 흑연을 사용하지 않는 건 이제 알료와 흑연이 섞여버리면 색깔이 섞이기 때문에.
1: 흑연은 검은색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가루와 이제 알료가 섞이는 현상이 안 좋아 보여서 이제 그것보다는 잘 지워지되 바람에 잘 안 날아가는 그런 성분을 가진 호분으로.
1: 조개가루?
0: 네, 그걸로
1: 그거는 스케치를. 흰색 빛이 나나요?
0: 네, 맞습니다. 완전 흰색이고요.
1: 그러니까 녹색, 옥색으로 빛나는 곳에다가 종이를 붙이고 조개가루를 탕탕탕탕 두들겨서 붙인다.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요.
0: 그리고 그 스케치를 뗍니다.
1: 종이를 떼고.
0: 그러면은 그 녹색 바탕에 흰 점들이 빡빡빡빡.
1: 구멍 뚫어놨으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이제 석체로 단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1: 그 스케치가 이게 구멍 뚫린 그 조개가루 형태로 남아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거기다가 색칠을 한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빛 처음에 칠해지는 색깔과 그 다음에 2빛 그 다음에 칠해지는 색깔 그리고 3빛까지 이제 색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성과 분선으로 마무리합니다.
1: 먹성은 뭐예요?
0: 먹은 이제 검정색 선, 분선은 흰색 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초빛, 2빛, 3빛이라는 것은 숫자가 높아질 때 이제 어두워지는 색깔이에요.
1: 네,
0: 만약에 제가 초빛을 핑크색으로 칠했다면 2빛은 붉은 색깔로 칠하고 3빛은 이제 갈색깔로 칠하는 이렇게 색깔이 명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초빛, 2빛, 3빛이라고 나눕니다. 그리고 뭐 먹성과 분선이 이제 다 칠해지면 이제 마무리로 들기름 칠을 합니다.
1: 들기름?
0: 네. 다시 악요포수를 하거나 들기름칠을 하는데
1: 들기름을 칠하는 거는 이게 일종의 니스 칠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0: 네, 기름의 성분이 이제 수분이나 예, 그런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전통적으로 네. 사용하는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들기름칠을 마무리하면 이제 다 완성을 했죠. 그럼 가설제를 끝까지 이제 제거를
1: 빼놔야죠.
0: 하고 그리고 이제 체크

0: 행사를 마무리까지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시공이 끝납니다.
1: 아, 지금 설명하시는 동안 제가 쭉 한번 받아 적어봤는데
0: 네.
1: 거의 16, 17단계예요.
0: 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아이고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엄청 복잡하고 어렵네요.
0: 네.
1: 이 시공 기간도 오래 걸리겠는데요?
0: 네, 뭐 만약에 작은 사찰이라고 하고 요사체 스님들이 머무는 공간이나 아니면 작은 이제 그런 사이즈의 이제 사찰이면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지만 어허. 뭐 대웅보전이나 뭐 대광명전
1: 큰데
0: 네 그런 곳은 거의 한 1년 걸리는 데도 있고요.
1: 예, 예.
0: 6개월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1: 그렇겠어요.
0: 네.

0: 단청에도 종류가 있죠?
1: 아, 네, 맞습니다.
0: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1: 이제 단청은 이제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칠. 가칠은 그냥 이제 기둥이나 이런 벽체, 그리고 나무의 기본 색깔로 이제 네. 칠을 하는 그런 행위고, 그리고 긋기 단청이 있습니다.
0: 긋기?
1: 네, 긋기.
0: 선을 긋는다?
1: 네, 맞습니다. 이제 가칠한 것 위에 긋기를 그어주는 단청인데요. 뭐 먹선과 분선, 그리고 색선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서 긋기로만 단청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초벌칠하고 끝나는 작품도 있는 거고,
1: 네네네.
0: 거기다 선만 그어서 끝나는 네. 것도 있는 거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다음에 모로 단청이라고 하는데 이제 양쪽에 머리초가 이제 놓아진 단청.
0: 머리초가 뭐예요?
1: 머리초는 이렇게 이게 머리초인데요. 이렇게 연화나 꽃이 중심으로 되는 문양이에요.
0: 예, 예.
1: 이것이 양쪽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이 모로 단청이에요.
0: 양쪽으로 머리초만 있고 끝이에요?
1: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극기로 이렇게
0: 극기로만 있고 네. 얼핏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양쪽에 꽃 네. 모양이 있고 그어 있는 네. 그렇죠. 이제 아주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거로 발전시켜 가는 거로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방금 그게 이제 모로 단청.
1: 네.
0: 그다음에.
1: 그리고 모로 단청은 궁궐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금단청. 이제 금단청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금으로 이제 막 해갖고 금자를 쓴 건가 한자로라고 하시겠지만 비단 금자입니다. 비단에 술을 놓듯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제 완전 꽉꽉 차게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예. 금단청입니다.
0: 예.
1: 이제 부처님의 그런 이제 영어맘이나 아니면 가르침을 이제 적어놓거나 그리고 부처님께 예의를 보일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단청이고
0: 금단청.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있습니까?
1: 아, 네. 이제 그리고 이것이 네 가지로 굉장히 이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0: 그러니까 단순 색만 있는 거, 선만 있는 거, 네. 문양이 조금 들어간 거, 꽉 찬
1: 네.
0: 거.
1: 네.
0: 아, 그렇게 네 가지.
1: 네, 네. 그렇지만 그 사이에도 이제 금모로 단청이라고 해서 네, 모로 단청과 금단청이
0: 섞여 있는.
1: 네,
0: 중간 단계가 있군요.
1: 네. 금모로 단청은 이제 경복궁 금든전. 금정전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얼금단청이라고도 있습니다. 얼금은 이제 금단청에 이렇게 선으로 아주 예쁘게 표현을 한 단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증금단청이라고 있습니다. 금단청 중에서도 완전 더 꽉꽉 차고

0: 정말로 빽빽하게 있는 문양이에요. 이 빈틈없는 정말 그런 문양을 가진 금단청이라고 합니다.
1: 그거는 진짜 왕이 거주하거나 뭐 하는 그런 데만 있겠네요.
0: 왕보다는 이제 불교
1: 부처님.
0: 사찰에서 네, 많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양도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오늘 몇 가지 지금 이제 보여주시려고 가지고 오셨는데,
0: 네.
1: 우선 바로 여기 있는 요것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0: 아, 네. 이것은 궁궐단청인데요. 창덕궁에 있는 단청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육각형으로
1: 네.
0: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학이나 뭐 용,
1: 학용.
0: 그리고 불수감이라고 부처님의 손을 닮은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불수감, 복숭아.
1: 복숭아.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교수님?
1: 뭐요?
0: 박쥐입니다.
1: 아, 박쥐.
0: 네,
1: 예.
0: 박쥐입니다. 이렇게 궁궐에서는 이제 수복강령이 그런 의미가 많은
1: 네.
0: 단청을 이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아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1: 다산의
0: 있잖아요.
1: 뜻으로.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뜻을 또 같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 단청입니다.
1: 네. 그리고 저제 정면에 보이는 저 용이네요. 큰 용.
0: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산 기장에 있는 장안사의 대웅전 문양입니다. 대웅전 천장을 보시면 반자라고 하는 그런 게 문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반자에 들어가는 이제 용 문양입니다. 굉장히 빽빽하죠.
1: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 뒤에 있는 저거는
0: 아, 네, 저것은 이제 통도사의 문양입니다.
1: 통도사.
0: 네, 통도사 용화전 내부에 있는 문양인데요. 저것은 이제 연화문이 다섯 개로 이렇게 이어진 아주 아름다운 문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꽃이 피어 있는데 다섯 개가 쭉.
0: 네,
1: 그렇죠.
0: 저것은 보상화문이라는 문양입니다. 예쁘죠?
1: 예쁘죠. 그러면 궁궐 단청과 사찰 단청에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0: 아, 네. 사찰 단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단청 아주
1: 꽉찬
0: 네
1: 단청.
0: 맞습니다. 이제 부처님께 예를 보이거나 그리고 가르침을 이제 받았거나 그걸로 이제 글을 적기도 하고 그리고 금문이라고 해서 이제 비단에다가 술을 놓듯이 엄청 빽빽한 무늬가 있어요.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데 그 문양이 자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 예, 그 전각에 이제 그 단청을 그려놓으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보였구나, 잘
1: 예.
0: 칠했구나라는 그런 가르침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금문양으로 이제 도채를 하고 궁궐단청은 이제 모로단청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로단청을 작업하는 이유가 금단청은 왜안돼 있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데 유교 사상 때문에 이제 검소하게
1: 예.
0: 네 검이불로 화이불치라고 하죠. 이렇게 검소하게 하되 이렇게 단청을 이렇게 칠해라
1: 알겠습니다.
0: 네라는 이유여서
1: 아니, 물론 임금님보다 부처님이 더
0: 그렇습니다.
1: 위죠.
0: 네.
1: 그런 거죠.
0: 네.
1: 새롭게 문양을 만들기도 하죠.
0: 새롭게 문양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예전에 있던 문양들을 이제 결합해서
1: 아,
0: 만들기도 합니다.
1: 그렇죠. 어디에 있는 걸 따오고, 어디에 있는 걸 따오고, 이런 식으로.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는 굿즈를 만들기도 하고
1: 네.
0: 이제 그것을 이제 이걸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굉장히 예쁜 게 나오겠다고 시도를 해봤었는데
1: 예.
0: 다행히도 엄청 예쁜 문양들이 많이 나왔어서 제 핸드폰에도 뭐 이렇게 해보고 뭐 노트에도 이렇게 적용시켜보고 뭐 친구들의 선물 줄때뭐 텀블러 같은 것도 이제 선물해서 주기도 했었습니다.
1: 문양을 텀블러에다가 입혀가지고,
0: 네.
1: 그리고 방금 아까 보여줬던 이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0: 네.
1: 이게 스케이트보드예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1: 스케이트보드에다가 우리 전통 단청 문양을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이 단청 무늬는 이제 교태전, 경복궁 교태전에 이제
1: 네.
0: 왕비의 침소인 이제 그 문양을 그렸는데요.
1: 예.
0: 이제 굉장히 완전 복잡한 문양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곱팽이입니다.
1: 뭐요?
0: 곱팽이.
1: 곱팽이?
0: 네, 이것은 이제 식물문인데요.

0: 하는데요. 이제 식물이 고사리처럼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이트보드와 전통을 결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1: 그런데 이거 신발 신고 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예뻐서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0: 저도 아직 타본 적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이처럼 전통 문양을 가져다가 스케이트보드까지 심지어 만들고 다양한 굿즈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는 20대 이수자 아닙니까? 그죠?
0: 네, 맞습니다.
1: 아니, 젊은 나이에 왜 여기에 이렇게 푹 빠졌어요? 언제부터 이쪽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0: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아버지 이제 회사가 숭례문 앞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회사를 자주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회사에서 기다리는 것보단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좋았던 나이였어요. 그래서 숭례문에 가서 자주 놀았었는데, 2008년에 전소가 됐었죠.
1: 불났죠.
0: 그 모습을 보고
1: 불탄 모습을 보고.
0: 굉장히 적잖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이렇게 불 하나로
1: 그렇죠.
0: 바싹 내려앉는 그
1: 그렇죠.
0: 모습이 저는 충격을 먹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관련 뉴스 기사로 딱한 개를 봤던 것 같아요. 2000몇 년생 이후로 문화유산은 볼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키는 분이 많이 없다. 이 구절을 두 구절을 봤던 것 같아요.
1: 초등학생 어린
0: 네.
1: 나이에.
0: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문화유산을 볼수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들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으며, 나중에 내가 만약에 많은 문화유산을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후대에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고3 때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혼자서 이제 그리다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단청을 직접적으로 이제 기술 전수 받아서 2021년 24살에 이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이수자.
0: 네.
1: 자, 그런데 그러니까 또 숭례문 보고 놀다가 불탄 거 보고 난 전통 문화 지킬 거야 하는데 그중에서 전통 문화 지키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목조 건물 짓는 건축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하필 단청 쪽으로 꽂힌 건또 뭐예요?
0: 제가 이제 미술을 관련해서 좀 굉장히 많이 흥미를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건축을 할때 마지막 활용점정이 단청입니다.
1: 마지막이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양을 보다가 신기한 문양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것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고, 나중에 이제 뭐 후대에 이런 문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1: 알겠습니다.
0: 이 업계에 한번 도전해
1: 이 국가 무형유산 단청 장애 이수자인데,
0: 보았습니다. 네.
1: 이수자 자격을 딸 때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0: 일단은 그 무형유산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승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승자 안에는 이수자, 전승교육자, 그리고 보유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수자가 되기 전에는 연습생처럼 전수교육생이 있습니다. 이 전수교육생에서 3년 동안 기술을 연마하고 이제 갈고 닦아서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실력이 있으면 이제 시험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수자 시험 볼 기회가 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 거고요.
1: 그렇죠.
0: 무형유산원과 국가유산청이 와서 이제 시험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과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가 굉장히
1: 그렇죠.
0: 중요합니다.
1: 실기를 해야죠,
0: 네.
1: 당연히.
0: 그래서 5시간 내에 이 문양을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원목에다가 단청을 전통 방식으로 할수 있는지, 이 사람이 이제 재료학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1: 그렇죠,
0: 되었는지,
1: 그렇죠.
0: 그 시험을 보고서 이제 이수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1: 처음부터 관심 갖고 이수자가 될 때까지 배우고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뭡니까?
0: 일단은 뭐 재료학적으로

0: 저도 외워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문양이 정말 천차만별이라 몇
1: 그렇죠.
0: 천 개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합까지 하면 그 문양을 다 외워야 하는 것, 그리고 그 건축적으로도 부재를 외워야 하는 것, 부재를 외워야 단층을 칠할 때 이제 쉽게 칠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재 공부도 필수고 역사 공부도 필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제 특히 어려웠던 건 이렇게 한 붓으로 이렇게 그려야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그 기술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웠던 것
1: 어렵겠군요.
0: 같습니다.
1: 그리고 국내 사찰 단층 복원 작업에 여러 군데 참여하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디 참여한 게 기억에 납니까?
0: 일단 부안 계암사에 천황문을 참여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기장 장안사 대웅전 기록화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공주의 갑사의 기록화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홍성의 전주희씨 효령대군파 제실의 단청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비각이나 종각이나 다양한 건물들을 이제 채색했던 것 같습니다.
1: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다양한 제품에 이 단청을 적용시키는 그런 시도를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또 있습니까?
0: 저는 일단 미국 영화사 애니메이션사인 디사와 함께
1: 오,
0: 작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1: 그래.
0: 네,
1: 그럼 애니메이션에 그 단청이 들어간 거예요?
0: 애니메이션에 단청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 디사의 유명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G 캐릭터가 있는데, 네, 그 G 캐릭터의 손에다가 단청을 테셀레이션 기법으로 작용.
1: 무슨 데이션?
0: 테셀레이션
1: 그거
0: 이름.
1: 뭐예요?
0: 이렇게 꽉 차게, 금단청처럼 꽉 차게 이렇게 표현하고 문양을 꽉꽉 채워 넣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법으로 단청에 꽃잎들을 모아서 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장진승 작가님과 같이 했었었는데요. 이제 장진승 작가님이 그 G 캐릭터의 문양을 만들고 이 모양을 만들어서 제가 손만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칠해서 최종적으로 손을 다 붙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손이 의미하는 게 수호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1: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의 수어를
0: 네.
1: 다양한 이 단청 문양으로도 화려하고 예쁘게
0: 네,
1: 그렇게 된 거로군요.
0: 맞습니다.
1: 또 기억에 남는 거.
0: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게임 기업인 N사와 함께 작업을 했던 걸 올해도 작업 예정이고 작년에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게임 내부에 들어가는 그 맵들이나
1: 그렇죠.
0: 그러고 이제 그 직업에 이제 관련한 게임 직업에 관련한 그런 것들을 그렸었는데요. 이제 이 육각형에다가 똑같이 이제 구획을 해서 그렸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좋아해 주시고 실제로 그 작품을 이제 소장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소장하셨습니다.
1: 아니, 생각해보니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죠?
0: 맞습니다. 네.
1: 소프트웨어 산업들 말고, 아니,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에는 왜 못해요? 자동차에는 왜 못해요?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지 않나요?
0: 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나중에 제가 협업을 하고 싶은 이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국가대표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요.
1: 무슨 국가대표?
0: 예. 스노우보드.
1: 스노보드? 아까요 스케이트보드처럼.
0: 네네네. 그리고 뭐 스노우보드뿐만 아니라 뭐 바이애슬론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피겨 나 그런 이렇게 기물들의 단청을 차용하면
1: 그렇죠.
0: 국가대표로서 뭔가 제가 저와 국가대표의 그런 단청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지지 않을까?
1: 멋져, 멋져요. 아니, 그 스케이트 선수들 헬멧에도 하면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헬멧에도 이제 평소에 제 친한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거기다가도 이제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단청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1: 그러니까요.
0: 모든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책도 내셨어요. 단청 아. 컬러링북.
0: 네, 맞습니다.
1: 이건 어떤 그 기획과 어떤 의도로 만드신 겁니까?
0: 이제 단청 컬러링북을 제작하게 된 경위는 제가 이제 문화유산을 이제 봤을 때 직접 그 컬러링북을 들고서 이제 색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어허. 이제 단청이란 게 그냥 이제 두지 않는 이제 가만히 두지 않고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책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네, 만들면 어떨까? 이제 문화유산을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향유하는 게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1: 그 국내에 있는 주요한 그 단청 문양은 이제 다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누구든 다른 색, 다른 조합을 통해 다른 디자인도 할 수 있게 만드는
0: 그렇습니다.
1: 그런 거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찰들은 궁궐이나 사찰 여러 가지 문양들을 다 넣진 않았지만 제가 봤던 거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정말로 특이한 거나 좋아하는 문양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작업을 해서 넣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본인이 한 그 단청 복원 작업이나 등등에서 베스트 3를 꼽는다면 뭐를 꼽으시겠어요?
0: 저는 재작년에 국가유산청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주관하는 이제 창의공방 전승자 레지던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작품은 총 3개를 제작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단청 순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1: 순 뭐요?
0: 순환.
1: 환?
0: 네네. 순환되다의 순환인데요. 예. 이제 그 단청의 레이어를 레이저로 이제 나무를 제작을 합니다. 그 컴퓨터로 이제 뽑아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거를 전통 방식으로 그 나무 위에 채색을 하고 여러 레이어로 이렇게 겹겹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계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청과 이제 키네틱 아트의 결합인데요. 근데 키네틱 아트란 이제 그 움직임을 주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단청을 이제 보수를 하거나 이제 칠할 때 이 단청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 성격으로는 가만히 있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단청에다가 동세를 한번 줘봤어요.
1: 움직여보자.
0: 네, 단청아 움직여보자. 함께 움직이자. 그래서 단청이 이제 레이어마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단청을 순환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돌고 돌아서 단청이 돌고 돌아 다시 이제 제자리로 온다라는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작업을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그 작업이 이제 탑 원이고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창덕궁에 그려진 상양정에 그려진 무늬인데요. 이것이 이제 작품을 제가 이제 칠할 때 기록을 합니다.
1: 공정 과정을?
0: 네. 공정 과정을 영상으로 하거나 이제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찍거나 글로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방식으로 단청을 칠한 것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 SNS에다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나 좋아서 정말 감사했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아까 말했었던 디사와 함께 했던 작업인데요.
1: 미국의 애니메이션.
0: 네. G 캐릭터의 이제 그 수어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단청 테슬레이션 기법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제 생애 굉장히 그래도 정말 한 번뿐인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1: 아니 무슨 한 번뿐이야. 앞으로 계속 해야죠.
0: 네. 그리고 현장은 이제 기장 장한사를 들고 싶습니다.
1: 예.
0: 그때는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부산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하지만 이 몇백 년 된 단청을 보고 있으면 심장이 굉장히 뛴다고 해야 되나요? 뜨거워지는 그런 마법. 그래서 현장을 갔을 때 압도되었어요. 이 안에 있는 용문양이나 그 기장 장한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양들을 봤을 때, 저걸로도 내가 이 조사를 하고 굿즈로 개발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1: 네네.
0: 네, 앞으로 그 기록화를 참여하면서 이제 널리 널리 또 단청을 알릴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단청을 후대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임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우리나라 전통 단청 가장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고 싶으면 어디를 가서 구경하면 됩니까? 그것도 한 세 군데만 꼽아주시면.
0: 네. 아, 사찰이 너무 아름답고 궁궐도 너무 아름다워서 와 정말 고르기가 어렵지만 제가 골랐을 때는 첫 번째는 통도사를 추천드리고
1: 통도사.
0: 싶습니다. 예, 통도사가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람 배치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하로전? 중로전, 상로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사찰이 넓다 보니까 단청 문양도 많고 그 전각에 따라서 또 부처님 상이 또 다르거든요.
1: 예, 예.
0: 그리고 전각 안에 벽화도 굉장히 화려하고 수려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자연 환경들이 굉장히 좀 힐링 되거든요.
1: 네.
0: 도시에 지쳐 있다가 이제 사찰에 가시면 목탁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통도사를 추천드리고 싶고
1: 예.
0: 그리고 전라도 지역은 송광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유명한 절들이 다 꽂히네요, 사실은.
0: 네, 맞습니다. 송광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길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람 배치가 형성이 되었고
1: 예.
0: 그리고 이제 내부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유물들 그리고 이제 불교 미술들 확인할 수가 있고 송광사도 마찬가지로 자연 환경이 굉장히
1: 좋죠.
0: 좋고 단청도 굉장히 네. 수려합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궁궐을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창덕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덕궁은 후원도 있잖아요. 네, 후원도 이제 거닐면서 조용하게 산책도 하고
1: 예.
0: 창덕궁 인정전에 있는 단청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자. 나에게 단청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0: 인생입니다.
1: 아, 그렇죠.
0: 네. 저의 단청은 인생인데요. 이제 단청이 있으면서 제가 이제 존재를 예. 하기 때문에 저는 단청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지금도 20대인데 앞으로 계획이 창창할 것 같아요.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0: 네. 일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단청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1: 그렇죠.
0: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단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청인들도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1: 그럼요.
0: 뭐 단청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1: 네.
0: 다른 문화유산, 무형유산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젊은 사람도 거리낌 없이
1: 네.
0: 잘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 이제 문화유산 이제 고치시는 분들, 수리하시는 분들, 이어나가시는 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그리고 단청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전통과 현대의 접목 작업 앞장서서 해주시길 바라고 많은 작품들 우리에게 계속 선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1: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통도사, 송광사, 그리고 창덕궁을 꼽아주셨거든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둘러보시고 그냥 쓱 스쳐보았던 단청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는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그냥 귀에 열나고 막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1: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2: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진행되면 아예 적은 수의 모낭조차 없어지게 되고 흉터 탈모가 되게 됩니다.

0: 나! 너 개구리인데! 나 지금 외로워!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거 있잖아.
1: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준비됐습니다. 예, 저기 가세요.
0: 앵두 소리인데?
1: 되게 무서운데, 이거.
2: 지금까지 알고 있던 코알라의 인상이 확 바뀔 것 같은데.
0: 코알라?
3: 코알라예요?
2: 코알라, 네, 코알라 소리입니다.
1: 코알라가 으르렁거려요? 네.
0: 바다에도 소리를 내는 동물이 있나?
2: 바다는 소리의 세계. 바로 돌고래.
0: 예, 초음파요.
2: 이 나방이 박쥐의 소리에 거기다가 방해 전파를 쌓아요.
0: 어, 진짜요?
1: 재밍을 한다고요?
0: 재밍을 한다고요?
1: 재밍?
2: 네.
0: 야, 오늘 들어보니까 동물들이 정말 별별 소리를 다 내는데 동물들은 왜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소리를 진화시킨 걸까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0: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산골 도량 차마밭에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3: 우와! 이렇게 잘생겼어요.
4: 옷이 비싸면 더 좋죠.
2: 한여름 무더위도 잊은 채 수확하는 손길에 온 정성을 쏟는 까닭이 있답니다.
3: 사찰 음식이 우리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니까 사람들의 이 가치를 어떻게 해서 국가무형유산이 되었을까 이 가치를 좀 알게끔 하고자 우리 사찰 음식을 시연 좀 해보자.
2: 절기와 계절을 담고 마음을 담은 지혜의 밥상. 사찰 음식을 통해 수행의 길을 걸어온 스님들이 나섰습니다.
3: 자연의 특성을 살려주고 스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담아서
2: 1700년 한국 불교와 함께 발전해온 사찰 음식에 담긴 부처의 가르침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하남의 작은 사찰 상불사를 찾았습니다.
5: 여기 숙박대가 많은데요?
3: 네, 많죠. 예, 살림살이입니다, 이게.
2: 사찰 음식의 근간이 되는 곳 장독대. 자,
3: 이게 지금 제일 위에 보이는 게 다시마. 다시마로 해서 덮었고요. 소금도 뿌려놨어요. 그리고 또 연근 가루,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뿌려놓고 이렇게 단돌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2: 사찰 음식은 오랫동안 한국 식문화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는데요.
3: 역시 건강한 된장이에요. 짭짤합니다. 역시 된장입니다.
2: 조선시대 문헌에 따르면 사찰에서 만든 장류와 저장 음식을 사대부가와 곡식으로 교환하고 음식을 통해 민간과 교류하기도 했답니다.
3: 이제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장아찌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사찰이 거의 산속 깊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사찰들이 그 산속에서 살아내는 지혜.
2: 불교가 전래된 후 발전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찰 음식. 지난 5월에는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절에 계신 스님들이 상불사를 찾았습니다.
4: 콩 여기 몇 개 있네.
3: 콩도 따야죠. 콩 닦아요?
4: 여기 있네.
3: 네, 오세요, 여기.
2: 그간 사찰 음식의 이로움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동효 스님이 초청했답니다.
5: 같이 계시는 분들은 누구세요?
3: 우리 사찰 음식을 사랑하는 도반. 우리 스님은 뭐 동학사에서부터 같이 했으니까 거의 한 40년 네, 세월
4: 30년?
3: 30년 세월 같이 하셨고 우리 스님은 한 거리도 한 우리 스님도 거의 30년 된 것 같네.
4: 그렇죠.
3: 예, 예. 공부 인연들이에요. 부처님 공부하는 인연들.
2: 음식 재료를 키우고 수확하는 일부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과정이라죠.
3: 향기 좋다. 이 좋은 향기를 행자 때는 그냥 놀래가지고 먹으라 그랬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었어요. 그냥 기절할 뻔했어. 이게 먹는 거라고?
4: 스님, 저는 이게 냄새가 나는 손에 안 빠져서 손을 10번도 비누로 더 씻었어요.
3: 그쵸?
4: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먹지를 못하고 주지 스님이 이걸 따오라 그러면 장갑을 끼고 가서 탔어요. 몰래. 주스마트 혼날까?
3: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또 너무 무서웠어. 이거 먹을 줄 모르면 스님 노릇 못해. 더 기절초풍했어요.
4: 맞아요.
3: 야, 이거 먹어야지 스님 노릇하는 거로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거꾸로 됐어요. 이걸 이제

0: 오셨어요. 우리 스님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현정 스님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 네. 이 스님 안 봤는데.
2: 아,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 오늘 스님들이 사찰 음식을 알리고 서로 교류하기 위한 시연회를 한답니다. 사찰마다 전승되어 온 조리법이 다양하다는데요.
0: 동학사에 이제 제가 갔을 때 거기에 레시피가 이만큼 두껍게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다 수기로 적은 게.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저래 사찰 음식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4: 선생님 오늘 뭐 준비하신 거예요?
2: 아, 상추 불뚝김치하고요. 상추는 이제 대공 있는 상추하고요. 저기 고춧가루, 생강 조금, 그다음에 천일염하고 직간장만 있으면 됩니다.
3: 사찰 음식은 넣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라고도 하죠. 양념은 최소화하고 조리법은 단순화합니다.
2: 직간장 넣습니다.
3: 맛의 조화를 찾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죠. 이번에는 상추로 전을 부치시네요.
2: 단오 날 해서 이제 감자젓하고 상추젓을 절여서는 많이 해 드시는 편이에요. 선방 공부하고 다닐 때 여름에는 단오 날 상추젓하고 감자젓을 스님들이 다 둘러서 부치고 먹고 수박하고 이제 여름 더위 이제 물러가라. 여름을 편안하게 나기 위해서도 많이 합니다.
3: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이 별미라죠. 청운 스님은 어떤 음식을 만드시나요?
5: 버섯 들깨탕입니다. 요거는 고성간장 장독에 다 먹고 나면 밑에 소금의 결정체가 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버리지 않고 절여서는 다 빠서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 넣으면 굉장히 감칠맛 나는 맛이 생겨요.
3: 간장 소금으로 간을 한 채소에 표고버섯을 우린 물을 넣고 들깨가루만 넣어주면 여름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답니다.
5: 출가하기 전에 노력 못했어요. 인사 스님이 하나씩 가르쳐주시면서 반찬을 잘하면 지혜가 개발이 된다고.
3: 맛의 조화를 찾고 지혜를 터득해가는 기쁨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식. 사찰 음식 하면 저장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6: 그걸 이렇게 짱같이 닮아놨다가 뭐 절에서 아무 때나 이렇게 먹어도 돼요.
3: 깨소금 넣은 주먹밥에 약간의 된장으로 감칠맛만 더하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먹기 좋게 자른 더덕은 찹쌀가루에 묻힙니다.
6: 더덕 벽이라고 그 꿀을 찍어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벽을 왜 벽이라 그러냐? 찹쌀가루 벽에다 붙인다. 네.
3: 찹쌀풀에 적셔 노릇노릇 구워내면 끝. 더덕의 쌉싸름한 맛과 꿀의 조합이 찰떡이래요.
4: 뭐 준비하셨어요?
0: 저요? 감자, 완두콩, 치즈, 전.
3: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며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도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 유산이 된 배경 중 하나인데요.
0: 전통적인 사찰 음식과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사찰 음식을 많은 스님들이 고민을 하고 일반적인 음식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하나의 자비심.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3: 사찰 음식은 기교나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배우는 것이라고도 하죠. 맛을 내는 최고의 양념은 먹는 이를 생각하며 쏟은 정성어린 마음. 그래서 공양을 복 짓는 일이라 하는지도 모릅니다.

0: 하나의 정성이 이렇게 모두 모여서 이렇게 작품이 되었네요.
1: 국물이게 하시는 분은 국물을 감사합니다.
2: 사람을 위하고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공양 한 끼 함께 나눕니다.
3: 근데 아까 안 보이셨던 것 같은데.
4: 좀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으면 더 좋겠는데 생각보다 스님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많이 만날 일이 많이 부족해서 네,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나 혼자 먹기 위한 준비와 또 여럿이 같이 먹기 위한 준비에 에너지가 달라요. 스님들의 지혜와 또 함께한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담아서 이렇게 나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마다 더 관심 있게 먹게 되고 어떻게 만들었지? 아, 어떤 맛이 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게 되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3: 여기도 좋은 것 많네요.
0: 네. 일요일이 되면 법회를 봐요. 그리고 또 법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일요일 날은 밥 먹으러 오세요. 제가 홍보를 하거든요.
2: 사찰 음식을 알리기 위해 일요일은 물론 매일 대중 공양을 준비한다죠. 정성껏 차린 공양 부처님께 먼저 올립니다.
5: 정성스러운 이 공양을 올려옵나니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할 수 있도록 이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

0: 법회가 끝나면 저를 찾은 사람들과 함께 공양을 나누는데요. 인공조미료와 가공식품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건강을 지키고 자연과 조화를 실천하는 삶을 동효 스님은 사찰 음식을 통해 전하고 싶었답니다.
1: 처음은 났는데?
2: 그래?
3: 처음은 씻으시고
4: 중에 각종 야채들을 넣어서 이렇게 비벼 먹는 그런 게 사찰 음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생각에는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음식이 사찰 음식이라는 생각에서 생각 사고가 넓어졌어요.
0: 맛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 사실 공양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수행의 일부입니다. 음식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깊이 새기고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단련하는 과정이죠.
5: 수행하는 그 마음으로 그야말로 이걸 먹어서 내 정신을 맑혀서 내가 수행하고 세상에 기여하게끔 하겠다.
0: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맞는 만큼만 음식을 받습니다.
6: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자비와 지혜를 키우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밀.

0: 모든 순간이 수행이고 예법입니다.
1: 육도윤회하는 중생 중에 아기라는 중생이 있어요. 그 아기는 이렇게 바로 공양한 물만 마실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바로 공양을 줄 때는 진짜 조그만 찌꺼기라도 남기면 안 된다.
0: 단지 나를 위해서만.

0: 먹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방울도 중생과 나누는 자비의 마음.
1: 아기에게 드리면서 고통 세계 벗어나서 한 단계 펄쩍 뛰어넘으시라고 기도하면서 예, 어느 중생 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뜻입니다.
0: 사찰 음식을 식사가 아닌 공양이라 하는 이유일 테죠.
2: 대금 트레킹 중에 가장 최고로
3: 너무 좋아요.
4: 고뇌랑 번뇌가 있어야 힐링이 오네요.
5: 신부한다.
6: 땀 빼고 나면 백숙이죠. 진짜 맛있어. 이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7: 아기한테도 필요한 거구나. 이 자연이 가장 큰 행복이고 힐링이죠.
8: 승더멀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5: 이게 왜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승더멀류 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탠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탠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탠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 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탠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취업과 노후 생애 설계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오늘은 운전 관련 일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이가 들면 어떤 일자리를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가장 흔하게 떠오르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운전 관련 일자리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50대 이상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오늘은 그런 일자리들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자리, 택시 운전원입니다. 아마도 운전 관련 일자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흔하게 떠올리실 수 있는 일자리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 관련 일자리들은 젊은이들이 잘 안 들어오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일자리로서 참여하기가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운전 관련 일자리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이 현재는 지금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5단계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3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10년 전후에서 해결될 수도 있을 정도로 관련 기술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운전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구인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택시 운전 일자리의 장단점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역시나 일을 구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택시회사, 법인 택시회사에는 기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특별한 나이 정년도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 운전 관련 일자리들이 고령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택시기사의 평균 연령은 64.6세고요. 서울시에서 택시기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많은 일자리이기도 하죠. 일단 긴 노동시간이 가장 대표적인 단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수입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택시 운전의 단점이 또 있죠. 대표적인 것이 대인관계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워낙 특이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대인관계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고민들을 좀 안고 일을 하시게 되죠. 입직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종, 2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에 택시운전자격시험이라는 것을 별도로 합격을 하셔야 되죠. 택시기사의 초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이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는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택시는 300만원 전후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법인 택시는 200에서 250 전후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할 점은 택시 기준금의 문제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로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예전에는 산악금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산악금 제도가 택시 기사들의 과로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2021년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기는 좀 고민이 남죠. 왜냐하면 택시 기준금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택시 기준금은 법인 택시들이 택시 기사들에게 고정 월급을 제공하면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 기사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을 못 채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때는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업적 수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택시기사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없어질 운명이다 보니까 결국 한 10여 년 정도 자신의 직업 수명을 예측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택시기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이 뭘까요? 네, 버스 운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버스 운전원은 운전 쪽의 일자리 중에서도 상당히 선망되는 일자리에 속합니다. 물론 어떤 버스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하셔야 될 것이 준공용제입니다. 이건 시내버스 노선 설정권은 시에서 갖고 버스 회사는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수익금은 운영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받지만 적자분이 생기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선을 잘 되는 노선이라고 계속 운영해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운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그야말로 근무 환경이 좀 낫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급여 수준도 역시 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용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버스 운전원은 좀더 선호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버스 운전 일자리의 장단점을 좀 볼까요? 장점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입과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버스 운전원도 정년이 있습니다. 통상 62세, 63세 정도로 알려져 있는 네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촉탁직으로 재연장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입직의 조건은 택시기사와 좀 유사한데요.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기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통상 버스기사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다 보니까 버스 운전 경력을 1년 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회사에서 자체 교육을 진행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 교육을 통해서 8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진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버스 회사의 구인 공고입니다. 이 구인 공고에 보시면 직접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 나와 있죠. 통상 버스들은 반드시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마을버스에서 시작해서 시내버스를 거쳐서 고속버스로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조금 더 이런 쪽이 낫다라는 것이겠죠. 통상 5년 내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취업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임 수준은 2024년 서울 시내 버스 기사 1호봉이 387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월급을 보면 2024년에 523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적지 않은 연봉이죠. 준공용제가 실시되는 경우 400 전후가 얘기가 나오고요. 민영제는 350 전후가 얘기가 나옵니다. 마을버스는 이와 비교했을 때 250에서 300 정도 얘기가 나오죠. 그에 비해 고속버스는 5, 6천 정도 연봉 얘기가 나옵니다. 유의할 점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준공용제 시행 여부가 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좀더 오랜 기간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라면, 10여 년 정도의 직업 수명 내에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송직과 배달입니다. 일반 배송직 같은 경우에는 물품 납품이나 일부 영업까지 담당을 하는데요. 주로 제조업체, 뭐 식품업체 이런 곳들에서 실제로 이런 포지션을 구하게 되고요. 흔히 1톤 탑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는 경력이 없으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하실 가능성도 높고요. 좀 경험이 붙거나 하시면 월300 수준 이 정도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요즘 택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택배 얘기 나올 때 아마 연관 검색어로 과로사 같은 것도 뜰 텐데요. 택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땡땡맨이라고 하는 분들 있죠. 예. 이분들은 월 수입을 한300 전후 정도 번다라고 합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택배기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7천 정도까지

0: 비용까지도 간다고 하죠. 회사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숨은 비용이 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보험료라든지 뭐 유류비 이런 것들이 지원을 받기 힘드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 소속이 아닌 경우는 사실 상습적 과로 유발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계약상은 주 5일 계약이지만 상황이나 수입에 대한 기대로 주 6일, 주 7일 근무가 되기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상 건당 800에서 1000원 정도 사이에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는 일을 못하면 수입도 아예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계속 압박감을 느끼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바이크 배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바이크 배달의 가장 전성기는 코로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문 건수가 약20% 정도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 만큼 벌수 있다는 것이고요. 열심히 벌면 한500 정도까지도 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시간이 자유롭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장점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일이고 경력이 쌓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이 아마도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신호체계를 무시하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력이 쌓인다라면 시간당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일은 그런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는 것이죠. 자영업 형태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비용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나가는 비용이 꽤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속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있지만 이쪽도 택배와 마찬가지로 앱을 통해서 일을 받고 자영업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배달 기사의 평균 수입은 300 전후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네,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음식학자 정혜경입니다. 이번에는 그리운 개성을 담은 소설 미망의 미망밥상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개성 음식은 그 최고의 한식이죠. 이후 서울 반가 음식과 또 최근에 유행하는 K푸드의 핵심인 모던 한식으로 불리는 파인 다이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개성 음식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게 저의 오랜 열망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개성 분들을 만나 그들의 음식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나 개성 음식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또 개성 음식 문화를 아시는 개성 실향민들은 돌아가시거나 또 이미 연로하셔서 음식 연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 음식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소설 미망입니다. 개성 음식이 소설 미망 속에 온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네, 미망은 개성 음식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텍스트입니다. 개성 음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돼지고기를 잘 이용한 다양한 돼지고기 음식이 발달하였다는 겁니다. 네, 주로 서울 반가에서는 소고기를 식재료로 쓰는데 개성에서는 돼지고기를 식재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피나 사료로 자기들만의 그 돼지를 사육했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냄새도 나지 않고 깨끗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에서는 잔치 음식뿐만 아니라 일상 음식에서도 돼지고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개성에서는 호박, 김치, 따로 담궈서 겨울이면 그 호박김치를 가지고 찌개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바로 호박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어야지 그 맛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네, 또 돼지고기 편육도 유명하고, 네, 또 특히 돼지고기 요리에는 새우젓이 양념으로 들어갈 때 궁합이 잘 맞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네, 갈비찜하고 비슷한 개성 무침에는 네, 소고기도 들어가고 닭고기도 들어가지만 돼지고기도 꼭 들어가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낸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은 역시 인삼이 유명하였는데요. 주인공인 개성 상인이기 때문에 개성 인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한 네, 손님한테는 홍삼 진액 차를 내놓고 또 달달한 한가로 인삼 정가를 내놓는데 이 음식은 식후에 나른한 식곤증을 산뜻하게 풀어줬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이 한가를 먹음으로써 과연 개성 땅에 왔다라는 그런 감동까지 자아내는 그런 별미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 음식으로 유명한 게 조랑떡국, 그리고 설렁탕, 그리고 만둣국입니다. 사실 탕은 손쉬운 그 일품 음식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잔치 음식이나 큰 행사 때 단체 급식용으로 많이 애용이 되죠. 네, 여러분 아마 설렁탕 그러면은 이제 서울 음식으로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개성에 전해준 그런 공탕에서 유래된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성 지방을 대표하는 것은 만둣국입니다. 네, 만두는 피의 재료나 모양, 삶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죠. 개성 지방에서는 내 기퉁이를 붙여서 빚는 편수가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양지 국물을 고운 맑은 장국에 편수를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하고, 또 조랭이 떡국에 이 편수를 고명으로 올리기도 했죠. 편수라는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이건 그 변씨가 처음 만들어서 변씨만두라고 하고, 밀가루로 세모 모양을 만들어, 네, 소를 넣고 장국에 익혀 먹는 음식이다라고 조선시대 풍속서인 동국세시기에 이제 처음 기록이 나오는데요. 네, 개성에서는 주로 이 편수를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개성의 일상 음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다양한 발효 저장 음식입니다. 네, 미망에는 나박지, 보쌈김치, 호박김치, 열무김치, 동치미, 석박지, 오이, 소박이, 깍두기, 풋고추, 장아찌 같은 다양한 김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그만큼 김치 하나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즐겼다는 거죠. 개성 지방을 대표하는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보쌈김치입니다. 사실 개성인들은 보쌈김치라고 하지 않고 보김치 혹은 쌈김치라고 불렀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보쌈김치로 하겠습니다. 보쌈김치는 빨갛게 익은 김치 사이사이로 전복이나 낙지, 굴, 밤, 배, 잣, 대추 같은 아주 귀한 그런 산의 진미를 넣어서 만드는 가장 고급스러운 김치죠. 개성 배추는 이제 잎이 넓어서 온갖 재료와 그리고 양념을 배춧잎으로 보자기 같이 싸서 네, 익히는 그 보쌈김치를 담그는데 좋은 품종이죠. 네, 보쌈김치가 익으면서 여러 재료가 안에서 섞이고 맛과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아 맛이 고스란히 보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장과 젓갈도 개성 음식의 특징인데요. 네, 된장, 간장 뿐만 아니라 그이장이라고 부르는 게장도 유명하고 또 새우젓, 곤쟁이젓 같은 다양한 발효 음식이 등장하죠. 네, 특히 새우젓은 개성 음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양념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닭도리탕도 알고 보면 개성이 일품이라고 해동죽지라는 책에 전하는데 이 닭도리탕은 바로 이 새우젓으로 양념하고 또 생선찌개도 네, 새우젓으로 말갛게 양념하는 게 개성 음식의 특징입니다. 네, 유명한 개성 음식으로 개성 장땡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실 장땡이는 그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장을

넣고 만든 부침개 혹은 떡의 일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만드는 향토 음식입니다. 그런데 개성 장땡이는 이와는 달리 독특합니다. 네, 개성 장땡이는 고기를 넣고 무엇보다 발효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서 잘 말려서 그리고 구워 먹는 독특한 고급 음식입니다. 그래서 개성 장땡이를 소울푸드로 생각하는 개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하고 싶은 음식은 홍해삼입니다. 네, 홍해삼이라고 하면 붉은 해삼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개성의 의례때 잔치 음식으로 등장한 개성만의 독특한 음식이죠. 홍해삼은요, 홍합과 해삼으로 만드는 그런 음식입니다. 여기서 홍합은 이제 여성을 상징하고 해삼은 남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지는데, 홍합과 해삼의 쇠고기와 두부를 섞어서 만드는 그런 독특한 음식이고, 또 결혼식에는 꼭 만들었던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소설 미망의 태임의 결혼식에 등장하죠. 네, 다음에는 이제 순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여러분 순대라고 하면 아마 함경도 아바이 순대가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그 기원은 사실 개성에 있습니다. 네, 고려 말기 원나라 때 몽골인들은 개성에 동물의 창자에 속을 채운 게데스라는 음식을 전해주었고, 이 음식은 이후 개성 순대인 절창으로 발전합니다. 개성 사람들은 순대라고 부르지 않고 개성 절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인들은 특히 돼지를 특별히 사육하기 때문에 돼지 냄새가 나지 않는 그 개성만의 특별한 순대를 만들어서 즐긴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순대의 기원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성 음식은요, 서울 반가 음식의 뿌리를 이루는 가장 화려하면서도 실용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서 개성 음식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개성 음식을 바로 소설 미망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K푸드는 놀랄 정도로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죠. 네, 이 K푸드의 원형을 바로 개성 음식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가 많이 붓고 붓기가 잘 안 빠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다시 금방 붓지 않으신가요? 붓는다, 다리가 붓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장이나 신장 또는 간 등의 문제가 있어도 다리가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서 다리가 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사무직이거나 또 제자리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저녁 때 되면 양말 자국이 쪼글쪼글해질 정도로 다리가 통통 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걸 부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부종은요, 방치하면 점점 심해지고 심해지다가 염증이 생겨서 봉화지겸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봉화지겸이 생기면 막 뜨끈뜨끈하게 열도 나고 뭐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종을 방치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제2의 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네, 전신의 혈액순환에서 발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통해서 쭉쭉 아래로 내려갔던 피가 다시 발끝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려면요, 이게 심장의 펌프질만으로는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중력을 거슬러야 돼요. 중력을 거슬러서 1m 이상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심장의 힘으로만 오로지 한다면은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도와주는 파트너가 바로 발과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에요. 발과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 운동을 반복해서 쭉쭉 쥐어짜 주어야 그렇게 할때그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정맥혈관과 림프관이 쥐어짜지면서 혈액과 림프액이 위로 쭉쭉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보통 인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힘차게 걸을 때 발바닥과 다리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다리가 붙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장시간 가만히 앉아서 사무직처럼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마트에서 캐시를 보신다든지 장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내려갔던 피가 위로 잘 올라오지를 못하겠죠.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려갔던 피가 그 정맥 혈관에 이렇게 울혈이 됩니다. 정맥이 퉁퉁 붓게 되고요. 위로 잘 올라가는 그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자, 이 지금 스트로우인데요. 이 빨대를 혈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혈관 밖의 공간에 압력이 올라가겠죠. 빵빵하게 부을수록 이 바깥의 공간에 압력이 증가하면 이 혈관은 쭈그러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혈관이 쭈그러들면 이 안에 있는 길은 더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수구가 막힌 거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하수구가 막히니까 혈액은 더못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더 혈관 밖으로 이 체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맥과 림프관 등을 통해서 혈액과 체액이, 림프액이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맥과 림프관이 쭈그러들어서 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악순환이 되고 그래서 한번 붓기 시작한 다리가 하루 종일 갈수록 점점 더 심하게 붓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붓기를 빨리 빼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붓기를 뺄수 있을까요? 평소에 오래 서서 근무하시거나 다리가 붓는 분들, 다치거나 수술 후에 다리 붓기가 잘안 빠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결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육 운동이에요. 제2의 심장이라 그랬잖아요. 제2의 심장인 발과 종아리의 근육을 많이 써야 됩니다.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 기본적으로 걸을 때는요, 슬슬 산책하듯이 걸으면 발과 종아리의 근육이 많이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운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일단 힘차게 걸으셔야 돼요. 약간 빠른 걸음으로 손과 발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힘차게 빨리빨리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종아리의 근육이 빡빡 수축하는 걸 느끼시면서 걸으시면 더 좋아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걷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발가락 운동을 많이 해주세요. 제자리에 앉아서도 우리가 까치발 들기 운동도 좋아요. 제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이렇게 쫙쫙 올려주시는 거예요. 발목 앞꿈치가 활짝 열리는 듯한 느낌으로 종아리 근육이 쫙 수축하는 걸 느낄 정도로 강하게 발 뒤꿈치, 까치발을 들어 올립니다. 이런 운동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또 반대로 앞꿈치를 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앞꿈치도 올렸다가 뒤꿈치도 올렸다가 이런 운동을 많이 해주시고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수건 웅크려졌다가 폈다가 수건 쥐었다가 폈다가 발가락 웅크렸다가 폈다가 이런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이 발과 종아리의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서 마치 걸레 짜듯이 걸레를 세게 짜야 물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혈액이 위쪽으로 림프액이 빠져 올라가게 됩니다. 다리 붓기 빼는 방법 두 번째는요, 바로 다리를 높이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리 올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앉은 다음에 뭐 발판 같은 거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이거는 발을 올린 게 아닙니다. 발을 올렸다라고 할때 기준은요, 바로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혈액이, 체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보다 높이 올리셔야 됩니다. 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보다 발을 높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는요, 다리 올려놓는 베개 같은 것도 있거든요. 쿠션이나 높은 베개 같은 데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주무시면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낮에 소파 같은 거에 올려놓으셔도 좋고, 바닥에 누워서

벽에 다리를 이렇게 수수직으로 올려놓고요. 그 상태로 발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발을 쥐었다 쳤다 빙글빙글 돌리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고 하면은 부기가 쫙 빠지게 됩니다. 한 번에 10분 이상씩 하루에 대여섯 번 이상 이렇게 해보세요. 한결 다리가 가벼워지실 겁니다. 다리 붓기 빼는 방법 세 번째는요. 바로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서 계시거나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다리가 붓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 분들은 압박 스타킹이라는 것을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리를 조여주기 때문에 다리가 붓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굉장히 많이 신고 있습니다. 이 압박 스타킹은 다리를 조여서 정맥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로 정맥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커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하지 정맥류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압박 스타킹은요, 일반적인 스타킹이 아니고 반드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보실 때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뭐냐면, 이 압박하는 강도가 부위별로 좀 차등 이 됩니다. 끝머리, 발가락 끝쪽, 발등 쪽은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요. 종아리 중간 부분은 중간 정도로 압박을 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머리, 말초부터 좀 강하게 쥐어짜서 위로 올리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스타킹 중에 간혹 이렇게 날씬하게 보이려고 하는 압박 스타킹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조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실 거고요. 이런 의료용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압박 스타킹을 얼마나 착용해야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서 근무하는 동안 또는 운동하는 동안에는 착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은 뭐 활동하는 시간 동안은 착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사실은 신고 있다 보면은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또 덥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누워 계실 때나 잘 때는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낮 시간 동안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동안에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타킹이라고 하니까 여성분들만 착용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성 전용은 아닙니다. 이게 미용 목적으로 착용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성, 여성 할것 없이 남성분들도 당연히 착용이 가능합니다. 저도 가끔씩 장거리 여행할 때는 착용하곤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점점 더 붓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도 조금 덜 되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진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서서 수술을 하는 날에는 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리 붓기 빼는 방법 세 가지. 뭐라 그랬죠? 근육 운동 열심히 해서 제2의 심장 펌프질을 잘해주는 거. 그 다음에 다리를 높이 올려놓는 거, 그 다음에 압박 스타킹을 신는 거, 세 가지는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관리 방법을 열심히 했는데도 붓기가 잘안 빠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먹는 약으로 붓기 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맥 혈류를 좀 원활하게 하거나 림프관을 좀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방문하셔서 처방 받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붓기가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장이나 신장 또는 간뭐 이런 내과적인 문제 때문에 다리에 붓기가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지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리 붓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 봤는데요. 다리가 왜 붓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다리 끝까지 거좀 부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리가 붓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붓는 거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영양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서 봉화지염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피부가 궤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피부에 상처가 생겨서 이렇게 괴사가 되는데 그 상처는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아서 몇달 동안

내지는 몇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다리 붓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요. 그래도 계속 붓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원인이 없는지 한번 병원에 진료 방문해서 진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게 균형 감각이 잘 맞아야 될 건데.
1: 보는 것도 와, 완성 완성.
2: 그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3: 하나당 5kg 이상?
4: 반복에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5: 이 황치신람을 찾는 데 내가 10몇 년 세월을 보냈어요.
6: 23살 보냈어요.
4: 시간의 과정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즐겨요.
7: 뜨거운 여름, 제철 맞은 옥수수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 이들. 불볕 더위 속 하루 종일 뜨거운 가마솥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8: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7: 강원도 지역의 별미 올챙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9: 아, 뜨겁죠. 안 뜨거운 사람이 아니죠.
7: 속초의 명물 옥수수 술빵. 하루 수백 개 이상 포장하다 보면 손에 감각이 무뎌지는데요.
10: 강아지 중후군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7: 옥수수 열전 내일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학교를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하지 않나요?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까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속에 사실은 나의 운명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재미있게도 인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 문화, 국가들을 다 통틀어서 늘 점을 봐왔던 것 같습니다. 타로점도 뽑고 커피점도 보고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권에서는 주역괴를 뽑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주팔자를 보러 가기도 하고 자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늘 점을 봐왔을까? 페르시아의 경우에는 왕과 귀족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매년 동물을 제사를 지내서 바치고 그 동물의 간을 꺼낸 다음에 이 간의 때깔 좀, 이 간의 탱탱함,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보에 의거해서 내년에 어떠한 농사나 군대 양성 이런 걸 계획했다라고도 하죠. 왜 그럴까를 질문해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 미리 알고 싶어서 자, 근데 뇌과학자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점을 본다라고 하는 행위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뇌가 나 스스로와 나 스스로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 위한 이야기를 찾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내가 지금 많은 일들이 안 풀리고 불행하다.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삼재가 들었네, 삼재가 들었어. 내년에 나가면 그때부터 귀인을 만나서 잘 풀릴 것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안 풀렸던 건 삼재가 들어서구나. 물론 전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뇌가 어떠한 시스템이건 이 이야기를 믿는 순간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고 그럼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기겠네. 귀인을 만난다고 하고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게 뭘까? 새로운 좋은 기회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아마도 이 사람은 실제로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보고 더 많은 귀인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을 보아서 얻게 되는 것은 사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얻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재미있는 건 사실 우리 안에 그 이야기가 이미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냥 용한 무속인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분에게 막 물어보러 갔대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되나? 근데 그분이, 그 무속인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 계속 다니던데 다녀. 또 점을 보러 갔는데 이분도 지금 회사에 꼭 붙어 다니는 게 좋아 이랬다고 합니다. 가장 용하다는 정말 잘 본다는 그러한 분을 찾아가서 점을 보러 갔는데 이분은 인생을 바꿔야 해. 새로운 곳으로 당장 옮겨. 내가 그래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의 해석은 이분이 원하는 자신의 삶은 내가 듣고 싶은 믿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게 말이죠.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미래를 상상하고 더 넓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실제로 내가 기회를 발견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논리는 나를 A에서 B까지 가게 하지만 상상력은 나를 세상 그 어디로든 우주 그 어디로든 가게 해줄 수 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미래사회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니면 세금 시스템, 연금 시스템, 뭐 헬스케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너가 만약 새로운 세상을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디자인할 거야? 이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수업이었어요. 이 수업 안에서 학생들에게 시킨 조그만 미션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미션이라서 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들도 자주 언급하는 종류의 미션인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한 장에 5년 후의 나를 상상해보고
앞으로 5년 후에 나는 어디서 살고 있을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앞으로 5년 동안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쓰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해서 애 둘이 있을 것 같다. 그들은 지금 뭐 어디 수원시에 살고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인천 강화도에 살고 있을 것 같다. 막 나의 집과 나의 아이들과 나의 삶.

지금을 5년 후에 내가 정말 가장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쭉 5년을 간다면 어디에 있을까? 이게 첫 번째 한 장에다가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생각은 오래 할 수 있지만 다 쓰는 데는 10분이면 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을 꺼내세요. 두 번째 장을 꺼내서 이번에는 어떠한 미래를 그려보냐 하면 내가 만약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보는 경험을 했다. 나는 지금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하던 일을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가슴이 뛰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했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내가 이 과감한 선택을 했을 때 5년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똑같이 적어보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다시 세 번째 장을 꺼내요. 세 번째 장에다가는 어떤 미래를 적으면 되냐면 만약 나에게 무한한 돈과 무한한 시간과 그 어떤 제약도 없고 누구 눈치 봐야 될 일도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5년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으시면 돼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미션을 주고 해보게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장을 쓰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은 다 있으니까 쭉 적어 나가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그림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정말 용감한 어떤 선택을 했을 때의 미래는 내가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건 첫 번째와 세 번째 미래가 좀 달라야 되는데 나에게 무한한 돈과 시간과 누구 눈치 봐야 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의외로 비슷한 걸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에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음반들을 모으거나 10개의 콘서트에 가고 싶고 이때쯤 되면 음악회도 갈 수 있겠지를 적고 두 번째 장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면 뭔가 음악으로 밥벌이라는 삶을 살고 있겠지라고 하고 세 번째 장으로 가면 그냥 거기서 음반 많이 팔고 돈 많이 번 음악인 정도를 상상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나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나의 상상력의 한계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큰 꿈을 꾸고 정말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쌓아 나가면 그 큰 꿈은 못 이루더라도 거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 안에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이렇게 좁다면 내가 실제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한계 역시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미래가 정해져 있는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의 미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한 노력은 의외로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래를 상상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주 멀리까지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또 흥미로운 건 공간적으로도 여러분이 알고 익숙한 공간을 중심으로 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미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나만의 이야기, 비전을 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시야가 보다 자유롭게 넓은 곳을 향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그렇습니다. AI의 시대가 오게 되면서 생산, 노동, 창작 이 모든 것들을 AI가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높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실리콘밸리나 여러 다른 곳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1조, 2조, 때로 10조 이상 가는 밸류의 회사들을 만들고 있어요. 직원들은 전부 AI 에이전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미래는 누구의 것이 되냐 하면 이걸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상상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기존에는 내가 꿈을 꿔도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아주 오랜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의 크기가 실제로 내가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좌우합니다. 사실 기회는 늘 오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서 보다

멀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AI를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수님, 내가 아는 선배님들이 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내가 들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살았던 세상과 내가 살게 되는 세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과학자의 시선으로 실제로 미래 전략을 짜는 일을 해봤었던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두 개의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와 로봇과 새로 나온 기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끼고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어. 살던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AI나 로봇 기술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청년 여러분은 아마도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던 게 미국 하와이대의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짐 데이터 교수는 요 데이터를 보더니 너희들이 한국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AI와 로봇의 세상이 오게 되면 인간이 할 일의 대부분을 AI와 로봇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한국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이미 인구가 적으니까 적어진 인구가 해야 되는 일만큼을 전부 AI와 로봇에 맡기면 얘네야말로 미래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맞는가, 틀린가. 이것은 미래를 우리가 실제로 봐야 알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이러한 기술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청년 인구로서 이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를 보고 앞으로 정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불안해했다면 거꾸로 AI와 로봇 기술을 우리가 껴안을 때 사실 나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선을 좀더 넓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계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굉장히 흥미롭게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냈던 한 자료, 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로 갔을 때전 세계에서 30대 미만의 젊은 인구는 거의 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자, 이 자료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전 세계 젊은 인구의 대부분이 인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출산과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인구 구조를 경험하는 나라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훨씬 거대한 규모로 중국이 뒤따라오고 있고 이미 우리 앞에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곳은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유럽과 일본의 나라들이 있고 미국 역시도 지금처럼 이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변해 간다면 이러한 고령화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시선을 넓혀서 외국에 나가서 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중동, 인도, 이러한 곳에 가서 현지 친구를 사귀고, 그곳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내가 한국에서 받은 교육,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되고, 내가 그냥 한국에서 살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실 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배달앱, 한국에 있는 어떠한 앱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앞으로 미래의 젊은 인구가 더 많이 나올 나라들에서는 생소한 것들이 존재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K드라마, K푸드, K뷰티, 한국 사람은 어디 여행만 가도 혹시 한국에서 봤어요? 라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대체 우리가 반만년 역사에서 언제 이렇게 인기가 좋았나 생각이 들 만큼 한국의 인기가 좋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세계로 나가서 같이 일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20년, 30년 후에 커나갈 곳들과 협력을 만드는 역할을 청년 세대가 한다면 청년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미래의 새로운 기회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태도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러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그 도전이 아무리 막연할지라도 저는 세상의 모든 도전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에 실패하면 배움이 되는 거고, 그 도전에 성공하면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해서 나의 능력을 증강시켜 나가는 것이니까요. 물어보고 찾아보면 길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벗어나기만 해도 나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의 뇌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나의 상상력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전을 할수 있는 용기가 찾아오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서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수에 관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아,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함께 나누는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청년들에게 마음 건강 이 주제에 관해서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그 고민 중에 하나를 정했는데 그 제가 상담하고 만나고 그런 청년들이 자주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네, 하는 것이었어요. 뭐 생활상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또 연애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또 알바를 가서도 왜 나는 하던 실수를 또 할까?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는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소중한 습관 그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복된 실수를 자주 하는 것에 관해서도 사실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인간은 어리석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첫 번째 연구하신 분은요. 사실 좀 실수치고서는 너무 큰 실수죠.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하고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밀러라는 미국의 사회복지사가 있었는데 이분도 왜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여러 번 다시 교도소에까지 들어오지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고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지른 그 죄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왜 똑같은 실수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그분들에게 했을 때 이분이 받은 첫 번째 놀라움은 이분이 하는 질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아니 그거는 이렇게 고치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전했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오늘 밥이 별로였다. 오늘 교도소에서 단체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지금 정말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가 실수하고 사소하게라도 법을 어긴 그것에 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분 한 분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분들이 반성, 참회 이런 것과는 상당히 사실 거리가 있고 여러 불평, 불만, 지금 생활하는 데서 오는 그런 주제들만 이야기를 했지 자신이 실수한 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또 다행히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관해서 숙고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를 또 이 사람과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한 실수를 곰곰이 되새기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사람들이 밥을 불평하면서 피하고 있었던 것은 또 TV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피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이렇게. 이 밀러라는 분이 결론적으로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한 고통을 생각하고 느끼고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반복하지 않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창피해서
회피하는 사람들은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힘들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한 사람, 되돌이켜보는 일을 수없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지만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왜 했는지 꼭 슬로우 비디오 돌아가듯이 다시 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한 실수, 가볍게 넘긴 생각, 또 조절하지 못했던 감정이 자신의 과오나 실수 중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자세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의 피터 포낙이라는 심리학자였는데요. 이분은 아동학대를 많이 당하고 또 부모에게는 좋은 사랑을 받지 못한 힘든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힘든 아이들이 무언가를 조금 더 안정되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학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피터 포나기가 만나는 아동학대를 많이 받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도 자기 인생에서 동일한 실수, 비슷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개선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 피터 포나기도 이 친구들의 행동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건 무엇이었냐면 피터 포나기의 용어대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관해서 피터 포나기는 이런 기능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고 성숙한 인간이냐 아니냐를 나누는데 이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반성적 성찰 기능이 우리가 잘못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인간의 기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잘 발달되지 못하면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반성적 성찰 기능

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설명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형성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내면화가 돼가지고 스스로 비록 잘못했지만 이거 왜 잘못했지?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실수한 자신에게 공감하고 자기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발달이 되지 않으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적 성찰 기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지금 부모님도 옆에 없고 이 기능을 도와줄 훌륭한 사람이 없을 때 혹시 스스로라도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은 청년들이 했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잘못을 되돌이켜보는 그런 반성적 성찰 기능이 스스로도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피터포나기를 포함해서 불행한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반성적 성찰 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인지를 연구를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하지만 매일 하기는 너무 힘든 자 이런 요 정도 얘기하면 무엇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 바로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들은 하지만 성실히 쓰지 않은 일기를 쓰는 일 이게 반성적 성찰 기능을 주는 그런 중요한 활동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지? 이 하루의 일을 되돌이켜보는 거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의 일을 되돌이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아 이건 잘했다. 아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 마음 때문인지 누가 자극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았는지 이런 것을 두루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시간,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일기 쓰기의 중요한 기능이죠. 이 기능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뭘 쓴다 이런 게 아니라요.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실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은 힘든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한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껌을 잘 쓰려고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예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길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생각하는 거 되돌이켜보는 거 마음이 아파도 실수를 생각하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생각하기, 분석하기, 정리하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말고 이렇게 다시 생각하기, 고쳐보기 하니까 또 여러분 예전에 짜증내면서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맞아요. 오답노트죠. 오답노트. 아 정말 틀린 거 또 해야 돼? 이렇게 싫으셨을 텐데 사실 좋은 학습자냐?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향상되는 학습자가 될 거냐? 아닌 그냥 평범한 학습자가 될 거냐? 하는 갈림길에 많은 학습 연구자들은 그 징표가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 오답노트에 대한 태도라고 해요. 아 뭐 틀리까지 해서 기분 나쁜데 틀린 걸 또 다시 봐야 되냐. 맞아요.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뭐 기분은 별로지만 오답노트가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고 또 그 과정에서 뭘 잘못 생각했지?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일기를 통해서 되새겨보고 오답노트를 통해서 과정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한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창피함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고칠 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힘을 내서 노력해보기로 하는 것. 이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서 생각 안 하기도 하고요. 바빠서 안 하기도 하고요. 그 생각이 재미없어서 안 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안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한 실수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결과였어요. 부정적인 감정, 수치심을 느끼기 싫어서 회피를 해왔다고 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필요한 것이 하나 더 뭐가 있냐라고 청년들이 묻는다면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회피하지 않을 용기죠. 인생에서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 철학자들마다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나쁜 습관은 회피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이유는 바로 회피하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일은 한번 한 실수를 또 하는 건데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같은 실수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실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실수 앞에 서십시오. 창피하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여러분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분석해 보세요.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자기의 실수를 비디오로 보고 또 투수가 야구에서 홈런을 맞을 때 어떤 실투를 하게 되었는지 보고 그런 선수들은 성장하죠. 하지만 경기 끝났다고 가서 놀고 다 있고 그런 선수들은 아마 발전하긴 어렵다고 해요. 실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않을 비결, 교훈, 요령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청년들은 아마 삶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수에 관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걸 못하겠다고 할 때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비록 내가 한 실수이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했다고 생각해보고 인지적 거리두기 또는 저희가 제3자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한 실수를 좀 남이 한 것처럼 보면서 감정을 좀 빼고 이게 잘못이었구나, 여기서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자기한테 적용해 본다면 이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 자신의 실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조금은 덜 힘들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이 나아지는 모습이죠. 실수를 보는 순간 그 괴로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나아지는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고쳐나가는 회피하지 않는 멋진 청년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 나라도 뭔가 격려하자라는 마음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0: 그게 균형 감각이 잘 맞아야 될 건데.
1: 보는 것도 이제. 와, 완성 완성.
2: 그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3: 하나당 한 5kg 이상?
4: 반복에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5: 이 황칠남을 찾는 데 내가 10년 지난 세월을 보냈어요.
6: 23살 보냈어요.
4: 시간의 과정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즐겨요.

0: 그냥 귀에 열나고 마클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1: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2: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진행되면 아예 적은 수의 모낭조차 없어지게 되고 흉터 탈모가 되게 됩니다.

0: 경제 위기, IMF
1: 한류 열풍에 대해
2: 스마트폰 보급률이 처음으로
3: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4: 이제 하나의 우리는 생겨난 것 같습니다.
5: 공영화의 장래로 해서
6: 그저 별이 지나친 말
7: 무려 장춘이라고 해야
8: 그 양반은 스펀지겠다.
3: 바로 선생님의 성함을 듣자마자 그럼 저 할래요. 저 해야죠.
9: 되게 순둥순둥한 사람이구나.
10: 일단 멋있어요. 편하고 멋있어.
11: 이 사람의 곡에 맞춰서 춤을 춰보고 싶다.
12: 이 영상을 꼭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했으면 한다.
13: 서독 프로축구계에 진출한 차범근 선수가 늠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4: 배우라고 뭐 특별할 수가 있나? 사람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야, 그지?
15: 옷에 대한 그 집착이라고 그럴까?
16: 극장 또는 영화 자체가 위기해지는
17: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18: 지고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19: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20: 저는 음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21: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22: 한 번만 더 가볼게요.
23: 국가대표 같은
24: 마음으로
23: 그냥 이기는 힘으로
25: 필모를 연주하는데
26: 같은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주를
27: 하다 떨어지겠지 뭐. 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0: 암흑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지구 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철학.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이번 기가 빌더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빌더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빌더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0: 있어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인어공주 미미,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니오!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 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 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 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일도가 있습니다.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익숙해 치킨 크크크.

어서 들어와. 오늘은 실험실에서 일할 거야. 사탕 실험실. 새로운 사탕을 발명하려고. 초콜릿이랑 반짝이 가루 같은 재료로.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과학실험용 스포이드처럼 재료를 똑똑 떨어뜨려서 넣을 때 쓸 거야. 뿌룩 뿌룩.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바로 사탕 과학자거든. 친구들 같이 사탕 과학자 놀이할래? 나랑 말이야. 오, 좋다고? 새로운 사탕을 발명해보자. 우와, 신난다.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뿌룩 뿌룩. 꿀 한 방울이랑 또 탱탱 젤리에 한 방울 하고 체리맛 한 방울. 또 뭘 더

넣어볼까? 좋아, 너희가 넣어줘. 우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사탕 과학자 놀이! 그럼 사탕 실험실로 출발!

0: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리 사탕과학자 놀이 중인데 같이 새로운 사탕 만들어볼 친구 있어?
1: 짜리!
2: 난 과학자야. 실험 전에 결과를 예상해 미리 맞춰보는 거지.
1: 나도 과학자인데 내가 하는 건 웃긴 실험이야.
2: 예를 들면
0: 재료 섞는 과학자라고? 좋아! 이제 필요한 건 실험컵, 재료, 또 보호 안경이야.
1: 예!

0: 능력이 실험 재료야. 엄청 강력한 거라고. 그래서 아주 조금씩만 넣어야 해. 우선 반짝 핑핑 달콤 가루. 그리고 느릿느릿 새콤 가루하고 또 탱탱 젤리액하고 쫀득쫀득 캐러멜, 또 바삭한 초콜릿 코팅.
1: 그리고 이건 재료를 골고루 섞을 실험컵이야. 이제 새로운 사탕 만들 준비 끝. 봐봐! 우리 재료를 한 방울씩 넣어보자. 통통 젤리액 한 방울. 뾰룩. 다음은 누구지?
2: 내 차례!
3: 근데 스포이드가 없으면 어떡해?
1: 아무거나 써도 돼.
3: 스포이드, 스포이드.
2: 찾았다!
3: 느릿느릿 새콤 가루 한 방울 넣을게. 뿌룩.
2: 우와, 된다!
3: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네.
1: 이제 재료를 섞어보자.
0: 잠깐만! 반짝 핑핑 달콤 가루를 깜빡했어. 조심, 조심,
3: 조심, 조심.
0: 화가가! 어떡해! 반짝 핑핑 가루가 피쉬한테 붙었어!
3: 우와, 피쉬가 왜 이러지?
1: 과학자 비씨가 변해버렸나봐. 달콤 핑핑 비씨로.
3: 어? 그럼 어떡하면 좋지?
1: 빨리 원래대로 돌려놓자.
0: 어떡해?
3: 내 예상이론 말이야. 느릿느릿 새콤 가루를 더 넣으면 비씨도 느려질 거야.
1: 그럼 다시 원래 비씨로 돌아오겠지? 느릿느릿 새콤 가루 뿌룩.
3: 그리고 탱탱 젤리액이랑 뿌룩. 색소도 넣자.
1: 좋아.
3: 다 됐어, 비씨. 비씨?
1: 비씨!
0: 비씨!
1: 비씨가 안 보여. 사탕 과학자들, 우리 좀 도와줘. 손상환경 준비. 혹시 달콤 핑핑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0: 어? 피쉬가 계속 뚱뚱 튀어다녀. 탱탱젤리에! 엄마야, 내가 너무 많이 넣었나? 아, 맞아. 너무 많이 넣었어.
1: 어떡해. 달콤 핑핑 피쉬가 변해버렸어. 통통 튀는 젤리 피쉬로.
2: 그럼 이제 어떡하지?
0: 오, 쫀득 캐러멜을 쓰면 어때? 그럼 피쉬가 바닥에 착 달라붙지 않을까? 우린 피쉬를 소풍 탁자로 데려갈게. 넌 쫀득 캐러멜을 가져와. 자, 어서 가. 이쪽이야.
2: 네, 바로 그거야.
0: 나왔어. 우르. 엄마야, 캐러멜이 아니라 비눗방울이잖아.

0: 그게 바로 사탄과학자가 아는 일이거든.
1: 근데 BC가 계속 떠오르는 걸 어떻게 막아? 둥둥 뜨잖아.
2: 바삭바삭 초콜릿 코팅! 저걸로 붙잡아두자.
0: 우와, 빨리! 나도 둥둥 떠오르겠어!
2: 바삭한 초콜릿 코팅 준비 다 됐어!
0: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초콜릿이 찬바람 때문에 굳으려고 해. 빨리 여기서 나가자.
2: 나 갇혔어.
0: 나도 그래.
1: 아, 어떡해. 이제 어떡해.

0: 과학적인 의견으로 말이야. 나도 정말 모르겠어.
1: 다시 과학자로 변했네.
0: 근데 우린 어떻게 나가? 콕콕 쪼면 된다고? 아하, 그렇게 한다는 뜻이구나. 잘했어, 비씨.
2: 우와, 봐봐! 재료들이 골고루 잘 섞였어.
0: 내 생각엔 말이야, 초콜릿 코팅이랑 쫀득 젤리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냠!
3: 맛있다! 완전 새로운 사탕이야!
2: 새로운 사탕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0: 조각상 이름은 뭘로 할까?
1: 말랑 초콜릿 아닌 초코 조각상?
2: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아 아님 탱탱 초콜릿 어때?
3: 사진사
0: 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친구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멋지게 찍어볼 거야 찰칵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카메라 대신이지 찰칵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바로

0: 사진사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사진사 놀이 할래? 좋다고? 우리 친구들하고 아주 멋지게 찍어보자. 다 같이.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자, 모두 활짝 웃어요. 찰칵. 자, 이번엔 웃긴 표정. 찰칵. 아, 진짜 재밌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사진사 놀이. 그럼 친구들한테 가서 사진을 찍어보자. 우린 사진사, 사진을 잘 타. 오 반짝반짝 근사한 사진. 예쁜 꽃 찍고 나무 구름 함께 찰칵 찰칵. 와, 멋지다.
1: 훨훨 따라다
2: 날아라 훨훨 신나게.
0: 오, 안녕 당근 인형아.
3: 안녕 빌런.
0: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우리 사진사 놀이 중이야. 오늘 친구들끼리 사진 찍는 날인데 같이 할래?
2: 예!
1: 그렇지, 저렇게 나는 거야. 슉, 슉, 슉.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거울이 필요해. 근데 거울이 없으면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1: 거울, 거울.
0: 찾았다.
1: 딱 좋아. 아주 살짝만 다듬으면 돼. 다 됐어.
0: 저기서 다 같이 찍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가자. 넌 여기서고, 넌 저쪽, 그리고 넌 이쪽.
2: 나수염 생겼지롱.
0: 우와, 멋지다.
1: 어떤 자세가 좋을까? 이렇게. 하! 또 이렇게. 우! 아님 이렇게. 호! 아, 이게 좋겠다. 하!
0: 자, 치즈!
3: 치즈!
0: 잠깐! 비씨가 안 보여.
3: 비씨? 비씨!
0: 사진사 친구들, 우리 좀 도와줘. 손상안경 준비.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비씨, 사진에 네가 안 보여. 노란 꽃에서 앞으로 나와 볼래?
1: 비씨, 나랑 같이 찍자. 휴.
0: 응? 또 안 보이네.
2: 야! 거기 있었구나.
0: 그럼 다른 데를 찾아보자. 노랗지 않은 곳으로. 찾았다.

0: 여기가 더 좋지? 이 근처에서 노란 건 이제 BC뿐이야.
1: 잘됐네. 그럼 다들 자리 잡자.
0: 뿅. 좋아. 움직이지 마.
1: 아우, 난 몰라.
0: BC, 살짝 이쪽으로. 오지, 살짝 저쪽으로 가볼래?
2: 알았어.
0: 오,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베이지, 당근 인형 조금만 더 높이 들어줄래? 그렇지. 좋아. 다들 준비됐지?
3: 됐어.
0: 베이지, 여기야. 계속 카메라를 봐야지.
1: 알겠어.
0: 어떻게 하면 데이지가 집중할까?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좀 봐봐. 자, 치즈.
2: 치즈.
4: 저 찰랑거리는 색깔아 갖고 싶어.

0: 저기 있잖아. 좀 조용한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
1: 우와, 저기 봐! 사진 찍는 곳이야! 멋지다!
0: 자, 이제 멋쟁이가 될 시간이야. 뭔지 알지? 다 같이 우리 수염 붙이자! 예! 이제 완벽해! 진짜 최고로 멋진 친구들 사진이 될 거야! 비씨도 보이고, 데이지랑, 오지랑, 또 당근 인형도 보여!
2: 잠깐! 우리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어떡해?
0: 나? 아, 맞다!
3: 오늘은 다 같이 사진 찍는 날이잖아!
0: 근데 난 어떻게 사진에 나오지? 사진 찍고 있는데 말이야. 알았다! 카메라가 알아서 찍게 하면 돼! 삐뿌뿌. 이제 5초 있다가 사진이 찍힐 거야. 지금 가!
3: 내 꼬리!
0: 아, 미안.
2: 내 꼬리!
0: 어, 미안. 아우, 미안, 미안. 당근 인형. 착각. 방금 사진 찍혔어.
3: 오, 너 수염이 왜 그래?
2: 오, 너도 이상해.
0: 우리 수염 다시 붙이자.
2: 이제 괜찮아?
0: 거울 좀 찾아보자.
2: 좋아. 어, 봐봐. 웅덩이 거울이야.
0: 우리 좀 봐. 딱 맞게 들어가. 이제 우리가 웅덩이에 비친 모습 그대로 찍으면 되겠다.
3: 그럼 우리 다 나올 수 있겠지? 예!

0: 우리 더 잘 나왔잖아.
1: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잘 나왔다고? 우리가 해낼

그럼! 이번엔 웃긴 사진!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0: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3: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4: 아닐 수도 있어.
2: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5: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6: 의자가 동글동글해.
1: 이거 신기한데?
6: 뭐지? 여기 앉은.
7: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8: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 초월 프로젝트! 기가 길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9: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10: 오늘의 주인공?
11: 그럼 난 뭐냐?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용아 오빠! 그만해! 멈추라고! 마법 기운이야.
1: 호금이가 변했어요.
2: 가자!
3: 벌레기야!
2: 가자자!

0: 위험해. 피해 있어.
1: 여기 있을 거야. 삐요삐요. 아휴, 편해. 원래 모습으로 있으니 훨씬 마음 편하다.
2: 빨리 해치우지 않고 뭐해?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3: 대하, 찾으셨습니까?
4: 응? 안 실장, 어서 와요. 요즘 이상현상들이 빈발하는데 인간계에서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3: 제가 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4: 그게 좋겠어요.
3: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4: 안 실장, 잘 알겠지만 인간계의 일에는 가급적 개입하지 말게.
3: 네.

0: 저쪽이야.
1: 거기 정치. 어? 용아한테는 못 가. 내가 안 보내줄 거니까.
0: 헛소리 마.
1: 물리비야.
0: 골레리오.
1: 헛소리 아니라고.
0: 갈게.
2: 안녕. 다녀왔습니다.
3: 어, 그래. 수고했어.
2: 어? 해치가 없어. 나갔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3: 오늘 포근이 산책 못 시켰는데 나가는 김에 데리고 다녀올래?
2: 포근아, 같이 나갈까? 가자.
4: 윤호야!
2: 어?
4: 포근이하고 산책 가는 거야?
2: 응.
4: 기다려. 포근아, 안녕. 그거 줘봐.
2: 왜?
4: 왜는? 오늘은 누나랑 같이 가자. 출발!
2: 같이 가!
5: 없애버리란 말이야! 내 명령을 따르게 해주마!
6: 이런...
5: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0: 뭐냥? 어디로 도망간 거냥?
1: 주모!
2: 저쪽이에요!
1: 도망간다!
0: 에? 에? 릴리야? 용아한테는 못 간다니까 그러네.
1: 비켜! 꿀레리오!
0: 릴리야!

0: 왜 그래? 보그나!
1: 어디 가는 거야?
2: 밀리리야! 아자! 아자! 거기 서라!

0: 심심아, 바람총 준비해.
1: 아, 맞다. 어떤 걸 써야 하더라?
0: 모르겠다.
2: 어?

0: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공격해! 그렇지!
1: 안 돼!
2: 정신 차려!
1: 안녕, 친구야.
3: 변하니까 더 멋있어졌는데.
1: 도망가자!
4: 누나!
5: 어디 간 거야?
1: 어? 저쪽이야!
5: 가자!
6: 앉혀! 자꾸 어딜 도망가냐? 자!
1: 두목님, 도망가요!
4: 저쪽에!
6: 저쪽이라고? 갑자기 뭐냐?
1: 이때다, 꼴레리오!
6: 강아지 괴물 먼저 없애주마! 닐리리오!

0: 영아! 무사했구나!
1: 널 이겨!
2: 저런!
3: 알아!
0: 안 돼! 공격하지 마! 용아잖아! 정신 차려! 용아, 통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넌 정신력이 강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4: 선계 형사, 내 이름은 용아.
0: 난 써니야. 피해!
4: 얼레리요!
5: 용아, 너! 아니,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넌... 니들 또 사고 쳤지? 빨리 해결해!
6: 맞다! 심심아! 파란색 맞지?
7: 빨리 발사하라고!
6: 삐요삐요! 맘 제대로 썼는데...

0: 조종장치를 이겨내다니 대단해.
1: 선계 형사라면 이 정도는.
2: 그런데 나는 왜 공격했어? 어? 말해봐.
3: 고구나! 고구나!
2: 저쪽이다!
0: 보근이 여기 있어!
3: 보근이?
2: 보근이 맞아?
4: 아싸리요!
3: 보근아!
1: 네가 한 거야?
2: 난 저런 거 못하는데.
1: 응?

0: 유치원 가자.
1: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0: 놀이터로 와.
1: 신난디랑
0: 내일 또 놀자.
1: 똘똘이 유치원.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클릭. 같은 글자 찾기. 마우스로 코딩을 클릭. 코딩으로
1: 문서를 만든다. 로로가 컴퓨터 선생님. 로로 코딩 컴퓨터. 미미월드.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클리니의 새 이웃.
1: 클리니, 속보 가져왔어. 어? 집에 없나? 그럼 우편함에 두고 가야겠다. 왜? 우편함 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클린이 닦지 않은걸?
2: 보스키.
1: 어?
2: 왔니?
1: 어서와 클린이. 너한테 줄 속보가 있어.
2: 그래? 고마워.
1: 천만에. 그런데 클린이, 우편함에 왜 쓰레기를 넣어둔 거야? 마당엔 또 왜 저렇게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고?
2: 포스티, 아무래도 누군가 자꾸 내 우편함에 장난을 치는 것 같아.
1: 장난이라니?
2: 며칠 전부터 우편함에 쓰레기랑 흙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 치우면 또 쌓여있고, 치우면 또 쌓여있고. 이걸 걱정하느라 쓰레기 정리를 할 수도 없었어.
1: 그래? 듣고 보니 이거 정말 수상한걸? 응. 이 사건은 구조대에 조사를 부탁하는 게 좋겠어. 응?
0: 어?
1: 폴리! 어? 주변에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아. 뭐 좀 알아낸 거 있어?
0: 아무래도 클린이 집 우편함에 누가 이사를 올 모양이야.
3: 이사?
0: 응, 잘 봐. 여기 새가 둥지를 틀었잖아.
1: 어디? 그러고 보니 진짜 둥지 같네.
2: 우리도 볼래? 이게 둥지라고? 신기하다.
4: 정말 신기한 일이네. 우편함에다 둥지를 만들다니 말이야. 몸집이 작은 새들은 종종 우편함처럼 좁은 곳에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기도 해.
1: 우편함에다 알을 낳는다고?
4: 응. 그렇게 하면 비바람이나 사나운 야생 동물로부터 곧 태어날 아기 새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
5: 그렇구나. 그게 사실이라면 당분간 클리니가 우편함을 사용하기 어렵겠는데?
0: 그럼 클리니를 위해 우리가 새 우편함을 설치해주는 건 어때?
4: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5: 다 됐어?
4: 클린이, 당분간은 이 우편함을 사용하면 될 거야.
2: 응, 정말 고마워, 얘들아.
5: 천만에. 어?
2: 새 소리가 나.
4: 내가 확인해 볼게. 엄마 새가 알을 낳았어.
5: 정말?
2: 진짜 알이 낳았네.
4: 아마 며칠 동안은 엄마 새가 계속 알을 낳을 거야.
2: 그렇구나.
4: 아빠 새인가 봐. 엄마 새에게 줄 먹이를 물고 온 모양인데 우리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아. 아빠 새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자.
2: 엠버, 엄마 새가 알이 낳는 동안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4: 지금은 엄마 새가 무척 예민한 상태니까 둥지 주변은 되도록 조용하게 해줘야 해. 혹시라도 둥지 근처에 사나운 야생동물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2: 알았어. 그렇게 할게.
5: 그리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줘.
2: 고마워. 얘들아,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여기서 편하게 지내. 조용, 조용, 엄마 새가 알을 낳고 있어요. 조심, 조심, 조용히 정리를 하자. 엄마야! 무슨 일이지? 고양이다! 근처에 야생 고양이가 있잖아. 절대 둥지 곁에 떠나면 안 되겠어. 아무 걱정 마, 얘들아. 내가 지켜줄게.

0: 잘 다녀와. 잘 잤니? 오늘 하루도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광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으이! 쓰레기도 잔뜩 쌓여있네. 클리니에게 또 무슨 일이 생겼나? 당장 가서 알아봐야겠다. 고양이가 또 왔잖아. 오지마, 오지 말라고. 갔다. 갈래? 왜 또 온 거야? 저리 가. 엄마 새가 놀란단 말이야. 아빠 새다. 영웅아, 그러지 마. 아빠 새는 가족을 지키려고 그런 거라고. 제발 그만 가줘, 부탁이야. 영웅아, 안 돼. 클리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포스티, 큰일 났어. 아빠 새가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어.
1: 뭐?
0: 난 아빠 새를 구해야 해. 둥지리 좀 지켜줘.
1: 알았어.
0: 영웅아, 그러지 마. 아빠 새를 괴롭히지 말라고. 영웅아, 제발 그만 가줘. 아빠 새야, 너도 얼른 도망쳐. 가족들은 내가 지켜줄게. 아빠 새가 떨어지겠어.

0: 무슨 일이야 지금?
1: 방금 포스트에게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클리니가 쓰레기더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것 같아.
2: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0: 알았어.

0: 퍼스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1: 그게 내가 도착했을 땐 고양이가 아빠 새를 쫓고 있었거든. 클리니는 아빠 새를 구하겠다면서 고양이를 따라갔고, 난 둥지를 지키느라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갑자기 쓰레기 더미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뭐야. 아무래도 저 안에 클리니가 있는 것 같아.
0: 자세히 설명해줘서 고마워, 포스티. 그럼 이제 여긴 우리에게 맡겨줘.
1: 아 참, 아빠 새도 보이지 않는데 어쩌지?
2: 걱정 마, 우리가 아빠 새도 함께 찾아볼게.
1: 알았어, 그럼 부탁할게.
0: 헬리, 클리니와 아빠 새의 위치를 파악해줘.
1: 알았어. 찾았다. 둘 다 이 아래에 있어.
0: 좋아, 모두 서두르자.
3: 클리니!
2: 클리니! 다친 데는 없니?
4: 난 괜찮아.

0: 내가 꺼내줄게.
1: 고마워 얘들아.
2: 천만에.
1: 그런데 왜 아빠 새는 보이지 않지?
3: 그러게. 클린이, 혹시 아빠 새는 못 봤니?
1: 아빠 새? 아빠 새는 여기 있어.
4: 우와.
5: 클린이가 아빠 새를 구했구나.
1: 응, 내가 아빠 새를 지켰어.
2: 정말 잘했어, 클린이.
1: 고양이는?
6: 고양이는 간 것 같아.
1: 다행이다. 아빠 새야, 이제 안심.

0: 아침이야. 오늘은 별일 없지?
1: 응, 별일 없어.
0: 어? 우와, 저게 뭐야?
1: 아, 저거 구조대가 만들어준 거야. 저렇게 하면 야생 고양이가 다가와도 세둥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래.
0: 정말 그래 보인다. 새 이웃에게 안전하고 튼튼한 집이 생겼구나.
1: 새 이웃? 듣고 보니 그러네.
0: 어? 아빠 새다. 아빠 새도 건강해 보이네.
1: 응, 이제 다 나았어.
0: 다행이다. 그니,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 새도 건강하게 지켜내고 너의 새 이웃까지 이렇게 잘 지내니 말이야.
1: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포스니.
0: 어? 어? 아빠 새가 인사하러 왔나 보다.
1: 응, 아빠 새야. 그럼 오늘도 잘 다녀와.
2: 할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예요?
1: 엄마, 나 솜사탕!
3: 맛있어.
4: 자자, 모두 멋지게 꾸며보세요.
5: 어서와, 유다. 별빛 축제 연구를 환영해. 고마워. 즐거운 시간 보내.
1: 할아버지, 빨리요. 빨리.
2: 어?
4: 알았다.
2: 어서오세요, 머스티 할아버지.
5: 어서와, 미니.
4: 아이고, 부름스타운 친구들이 죄다 모인 것 같구나.
6: 네, 모두 오늘을 손꼽아 기다린 모양이에요.
1: 저도 엄청 기다렸어요.
6: 재밌는 게 아주 많으니까 천천히 구경하도록 해.
1: 네.
4: 자, 그럼 들어가 볼까?
5: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1: 우와, 할아버지, 저거 봐요. 서커스예요. 빨리 가요.
4: 알았다.
1: 멋있다.
4: 그러게 말이다.
7: 성공! 성공입니다.
8: 상품은 황금 슈퍼볼.
9: 이제 마지막 남은 상품은 우주벨 장식고리 한 세트뿐이네요. 별풍선을 마치고 행운의 상품을 받아가세요.
1: 우와, 예쁘다.
10: 머스티 씨, 안녕하세요.
4: 오, 데이지 부인, 안녕하십니까?
10: 안녕, 미니.
1: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4: 너희들이 로즈와 말이구나. 난 머스티 할아버지란다.
1: 안녕하세요.
4: 인사도 참 잘하는구나. 미니야, 너도 인사해야지.
1: 안녕, 로즈, 마리.
11: 안녕, 미니.
10: 그나저나,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4: 그럴 땐 꼬마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되지요. 로즈와 마리는 뭘 하고 싶니?
11: 풍선 터뜨리기요.
1: 별풍선을 터뜨리면 우주별 장식고리를 준대요.
11: 우주별 장식고리 가고 싶어요.
4: 그래? 그럼 가보자꾸나. 이 할아버지가 꼭 선물을 받아주마.
11: 야호! 신난다!
1: 그건 나도 갖고 싶은데.
9: 자, 회전판이 돌아갑니다. 별풍선 모양을 정확히 맞춰주세요. 기회는 한 번!
4: 지금이야!
10: 성공이네요!
4: 뭘, 이 정도 가지고.
9: 자, 그럼 이 상품은 어떤 친구에게 주는 게 좋을까요?
5: 저요!
9: 한 쌍뿐이라 한 개가 모자란데 어쩌죠?

0: 미니야, 이건 로즈마리에게 양보하는 게 어떨까?
1: 네?
2: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0: 아닙니다. 로즈마리에게 별빛 축제는 처음이니 기념이 될 만한 게 있어야지요. 양보하자꾸나, 미니야.
2: 덕분에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0: 저희도 아주 즐거웠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헤어져야겠군요.
1: 할머니, 민이랑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2: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단다.
0: 헤어지자니 아쉬운 모양이구나. 그럼 내일 우리 집으로 놀러 오렴. 같이 또 놀자꾸나.
1: 정말요? 할머니, 내일 민이네 집 올래요. 올래요.
2: 그래도 될까요?
0: 그럼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3: 좋은 아침이야, 진.
4: 좋은 아침이야. 어젠 다들 수고 많았어.
5: 정말해.
4: 별빛 축제가 무사히 마무리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3: 맞아.
6: 게다가 마을 친구들 모두 정말 즐거워 보였어.
4: 특히 머스티 할아버지랑 미니는 데이지 할머니 가족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 그래? 미니가 새 친구들을 만나서 더 신이 났겠는데?
3: 그러게.
7: 그럼 진, 우리는 마을을 돌아보고 올게.
4: 응, 모두 수고해.
1: 할아버지, 제발요. 저 오늘은 할아버지랑 놀고 싶단 말이에요.
0: 거실 정리도 이만하면 됐고.
1: 할아버지! 로즈마리 다음에 오라고 하면 안 되냐고요!
0: 또 그 소리, 이미 약속을 했잖니.
1: 초대는 할아버지 마음대로 하셨으면서.
0: 미니야, 집안에선 공놀이 하지 말랬잖아.
1: 저 공놀이 하려던 거 아니에요.
0: 뭐?
8: 머스티 씨, 저희 왔어요.
0: 오, 왔나 보구나.
8: 이건 저의 작은 선물이랍니다. 집 앞 화단에 두면 예쁠 것 같아요.
0: 어휴, 정말 감사합니다. 미니야, 친구들이랑 먼저 들어가서 재밌게 놀려무라.
1: 들어와. 장난감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9: 알았어. 멜로디 볼이다. 내가 먼저 차버리네.
2: 이게 무슨 소리죠?
1: 너희들 우리 집에서 나가!
0: 무슨 일이냐, 미니?
1: 로즈마리가 공놀이를 하다가 할아버지 액자를 깨뜨렸어요!
2: 세상에, 어서 할아버지께 사과드리렴.
0: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로즈마리, 다치진 않았니?
10: 네, 죄송해요.
0: 괜찮다니까. 공놀이를 하고 싶으면 마당에서 하렴. 거실엔 난로도 있고 깨지는 물건.
1: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예요? 미니 할아버지 아니죠? 로즈마리 할아버지죠?
0: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1: 할아버지 미워요. 다가와라.
0: 미니야.
1: 할머니, 미니는 우리가 싫은가 봐요.
8: 그게 아니라 오늘 미니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구나. 머스티 씨, 저희는 이만 가는 게 좋겠어요.
0: 아휴,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미니야,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
9: 싫어! 들어오지 마세요!
0: 왜 그렇게 화가 난 거니? 말을 해줘야 알지.
1: 싫어요! 말 안 해요! 이제 할아버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할아버지, 미워요!
0: 미니야! 무슨 일이냐?
9: 불이 났어요!
0: 뭐라고? 문이 고장이 났나? 열려라, 열려! 미니야!
1: 할아버지!
0: 됐다, 빨리 나가자! 미니, 어서! 미니야, 어서 구조대에 신고해라!
7: 진, 무슨 일이야?
4: 얘들아, 방금 미니에게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머스티 할아버지 집에 화재가 발생했어!

0: 정말 미니, 우리가 할아버지를 꼭 구해줄게. 빌리, 미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줘.
1: 알았어. 미니, 날 따라와.
2: 할아버지.
0: 할아버지, 저 폴리예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3: 그래. 난 괜찮다. 지금 창가 쪽에 있어.
0: 저희가 금방 구조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3: 그래, 알았다.
0: 모두 서두르자. 어? 됐어, 폴리. 좋아. 로이, 멤버, 어서. 어?
1: 할아버지,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3: 고맙다.
0: 이만하시길 정말 다행이에요.
1: 네. 네. 하지만 본부에 가셔서 검사를 자세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그래, 고맙다.
1: 천만에요.
2: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3: 아니다. 하랩인 미니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다 괜찮단다.
2: 할아버지.
3: 그나저나 미니야, 이제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2: 그게 별빛 축제에서 로즈마리한테 우주별 장식고리 양보하라고 하시고 할아버지 맘대로 로즈마리 초대하시고 로즈마리는 거실에서 공놀이에도 안 온다는데 나는 혼나고.
4: 그런 일이 있었구나.
5: 미니가 정말 서운했겠다.
3: 아휴,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미니야.
2: 할아버지.
3: 미니야,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는지 아니?
2: 누군데요?
3: 응? 정말 모르는 게냐? 그건 브룸스타운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다. 얘들아, 너희들은 알고 있지?
6: 그럼요.
1: 그거야, 당연히 미니죠.
3: 정답이다.
2: 그럼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예요?
3: 그거야, 당연히 미니 할아버지지.
2: 정답!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리오.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춤을 못추는 공작거미.
1: 언제 시작하는 거야? 너무 기대돼.
2: 아무튼 스톰은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니까.
3: 신사숙녀 여러분,
1: 이제 시작하나 봐.
3: 지금부터 공작거미 무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사분들은 모두 배를 펼쳐주세요.
4: 와, 수컷 공작거미는 배를 부채처럼 펼 수 있다더니 정말이네.
3: 사랑을 담아 공작거미의 춤을 추세요.

0: 얼른 안 와.
1: 갈게.
2: 이런 또 태태과 차차인가요? 매번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군요.
1: 아, 차차 미안해.
0: 미안하다면 다야. 더 이상은 못 참아.
1: 춤을 못 추는 걸 어떡하라고.
3: 춤추다 말고 갑자기 왜 저래?
4: 스캔해보자. 고고 스캔. 공작거미는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의 춤을 추는데 춤이 마음에 안 들면 암컷이 수컷을 공격한대.
5: 뭐라고?
1: 조용. 이쪽으로 오고 있어.
0: 어디 갔지? 분명 쿵소리가 났는데 어디 갔지?
1: 도와줘서 고마워. 난 공작거미 탭탭이라고 해.
4: 우리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1: 하지만 어쩌지? 또 춤을 추자고 할 텐데.
3: 그건 나한테 맡겨.
6: 스톰,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3: 물론이지. 춤하면 스톰, 스톰하면 춤 아니겠어? 내가 알려줄게.
1: 하지만 난 춤을 못 추는 걸.
3: 걱정 마. 나만 믿고 따라해. 중요한 건 우아한 동작이야. 모두 따라해봐. 우아하게.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라.
4: 탭탭, 괜찮아?
1: 안 괜찮아.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
0: 진짜 어디로 간 거야?
7: 탭탭, 어디니?
0: 탭탭, 탭탭? 혹시, 얘들아, 나는 차차라고 해. 혹시 내 친구 탭탭을 알아? 방금 탭탭이랑 같이 있었어?
1: 그게...
0: 대체 어디 간 거지? 걱정되게. 저기, 잠깐만. 방금 무도회에서 같이 춤을 춘 거미가 탭탭이지? 춤을 망쳐서 화가 난 거야? 아니야. 내가 화가 난 건 단순히 춤을 망쳐서가 아니야. 그럼 왜? 탭탭과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거든. 무도회에서 춤을 추라고 하면 늘 겁부터 먹어. 주변 거미들을 신경 쓰고 따라하고 결국 넘어져서 춤을 망치지. 난 너무 답답한 거야. 나는 탭탭과 춤을 추고 싶은 건데 다른 거미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춤을 마음껏 자신 있게 추면 될 텐데 말이야. 하지만 이젠 안 될 것 같아. 도망쳐버렸으니까.
3: 좋아하는 대로? 다른 거미 흉내 말고 바로 그거야.
4: 나도 알 것 같아. 차차, 오늘 밤에 다시 와줄래?
0: 응, 우리가 네 친구를 찾아놓을게. 너희들이?
4: 응, 우리는 곤충들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거든.
0: 정말? 알았어, 그럼 부탁할게.
6: 너희들 어쩌려고 그래? 아직 찾지도 못했잖아.
1: 얘기 다 들었어. 차차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것 같아.
4: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 하지만 좋아하는 춤을 자신 있게 추라니.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걸.
3: 그건 나에게 맡겨.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음악을 골라봐.
1: 이게 마음에 들어. 하지만 이런 음악은 공작거미 춤에 어울리지 않는걸.
3: 아니, 공작거미 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 지금부턴 마음껏 춤추는 거야. 공작거미 춤 말고 너의 춤을 자유롭게.
1: 내 마음대로 추라고?
3: 응, 흔들어 흔들어. 신난다, 야호.
1: 이제 알 것 같아.
0: 심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탭탭 무사했구나. 그런데 거기서 뭐해?
3: 지금부터 탭탭의 댄스쇼를 시작합니다. 렛츠.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말이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오랜만이야, 송수지.
2: 세미야, 어떻게 여길...
1: 그냥 헤어질 때 작별 인사는 해야 하잖아. 그동안 걱정도 원망도 많이 했지만 내가 다 용서할게.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잘 살아.
2: 넌 그동안 하나도 편한 게 없구나, 남샘이. 언젠가 널 떠나게 되면 이유를 꼭 말해달라고 그랬지? 정말 듣고 싶니?
1: 당연하지, 수지야.

0: 못하면 그런 얘기 누구한테 하냐고.
1: 글쎄, 일기장이라도 쓰던지.
0: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렇게 싫었으면 진작 말하던가. 그렇게 와다다 말할 걸 내가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언젠 강아지 같아서 좋다더니 거짓말쟁이. 걔가 또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전에는
1: 한 번이라도 생각해볼 순 없었니? 하루에 몇 번씩 매일 네 불평불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기분을.
2: 63세가 된 세미 회원님은 오늘 어쩐지 조금 어른이 된 것처럼 보였다.
0: 주리 회원님, 이번 휴게소 말고 다음 휴게소로 가요. 희귀무동은 거기가 찐이야.
2: 아, 네, 물론 아주 조금.
3: 부장님! 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세미 회원님이!
2: 세미 회원님이 왜요?
3: 너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셨어요!
2: 드디어.
0: 오늘의 주제! 애지중지 키운 아들 놈이 지 여친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걸 본 애미의 심정은? 구독,
2: 영원히
0: 좋아요.
2: 말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셨군요.
4: 아니야, 고마 직원한테 가서 주문할까?
5: 아휴, 우리도 이제 적응을 해야지.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는 기다. 있어봐라.
4: 빨리 해라, 언니야.
5: 아, 알았다.
6: 72번 손님, 불고기 버거 20개 포장 주문 나왔습니다.
5: 여기저기 죽어도 이마이나 남은 걸 어쩌겠노. 어디서 탄 냄새가? 아, 그래요? 불났습니까?
7: 아닙니다. 설탕 시럽을 태워서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5: 남자의 품격이 뭔가 했더만.
6: 오늘 실습한 요리로 점심 먹긴 안 되겠네요, 회원님들.
5: 저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4: 남자의 품격? 그 핫한 독신남들 많다카던데. 어떻든 언니야.
5: 핫한 독신남 다 얼어 죽었네. 죽으랑 방탱이들 뿐이더만. 어?
7: 실례합니다. 지옥길 선생님 계십니까?
5: 아까 요리교실. 아,
7: 이목원이라고 합니다.
5: 요를 어찌 알고 찾아왔는겨. 말 안 해줬는데.
7: 아, 그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5: 내가요?
7: 이거 햄버거에 대한 탐냅니다. 맛있게 드세요.
5: 잠깐! 말도 좋은데 벤치 가서 같이 먹읍시다.
8: 은행 금리라는 게 정말 짜네요. 고작 특별금리 0.5% 더 준다고 가입하라는 게 어찌나 많던지. 아휴.
2: 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소은 씨가 만기까지 적금 채우는 걸 성공하면 둘이 은행 특별금리 1%를 얹어드리죠.
8: 헐, 대박. 정말이죠, 부장님?
2: 만기일에 바로 계좌로 쏴드리는 둘이 은행만의 파격 이벤트.
8: 그럼 만기일이... 아, 벌써...
2: 어릴 때 은행 주인이 꿈이었는데 이렇게 잃어보는군요. 걱정 마세요. 둘이 은행은 망해도 이자는 철저히 지급해드립니다.
8: 부장님, 너무 웃겨요. 근데 부장님, 오후에 사장실 회의인데 복장이...
2: 무슨 소리예요? 오늘 그날이지 않습니까?
8: 그날요?
2: 유니버스 대청소의 날.
8: 안 돼! 사장실 닦을 귀한 성수를 쏟으면 어떡해요?
9: 제가 다시 떠오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물인지 알고 떠온다는 거예요? 무려 새벽 봉틀 때 동쪽 나무에 고인 성스러운 이슬을 모은 물이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1년 내내 모은 물인데 이거 이제 어쩔 거예요?
8: 죄송합니다.
10: 진짜 어이없어. 도사 하나 때문에 저게 무슨 꼴이야. 대기업 맞아?
11: 그거 알아? 회사 건물 썩어가는데 이사 안 가는 것도 그 도사 때문이래.
10: 헐, 진짜?
12: 자, 이거 받아, 고부장. 자네 출생연도에 생산된 와인. 늦어서 미안하군.
2: 아닙니다, 사장님. 생일이 한참 남아서 민망하지만.
12: 고부장, 개해면 미월생 아닌가?
2: 아, 그건 주민등록상 생일이라서요. 진짜 생일은 따로...
12: 언제?
2: 네?
12: 고드리 부장, 몇월 며칠 며칠에 태어났냔 말이야!

0: 제 생일은...
1: 여기요. 부장님 진짜 생년 월 일 시 눌러주세요.
0: 자요.
1: 유리만 고두리 두 사람의 궁합은 상극!
0: 이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1: 한마디로 어? 사장님은 물, 부장님은 불! 그것도 엄청 큰 불이라 물을 다 말려버린다나.
0: 소은 씨는 대기업이 미신 타령한다고 뭐라더니 폰에 이런 앱도 깔려있군요.
1: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아무튼 사장님은 배추동 도사 말이라면 쩔쩔 매시는데 이러다 우리 프로젝트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0: 무너지긴 왜 무너집니까?
2: 어떻게든 그 아이 진짜 생실을 알아내서 글자 합을 맞춰봐야 해.
3: 하지만 도사님 지금까지 잘해온 걸 보면...
2: 그 또또또 아니란 소리! 내 경고 무시하다가 또 그때처럼 화당하고 싶나?
3: 죄송합니다, 도사님.
2: 그 아이와 자리를 만들어 주게. 내 직접 알아낼 테니까.
1: 술이라니. 이런 얕은 술을 쓸 줄이야. 절대 취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0: 걱정 마세요, 소은 씨. 유통업계 경력 15년. 취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선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4: 도사님, 너무 웃겨.
1: 절대 안 취한다면서요, 이 주정뱅이.
2: MZ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어디서부터 시작?
1: 여기서 술 취한 사람 접어.
2: 이야. 어디서 광역 공격인가? 다들 하나씩 접으라고.
3: 오이 못 먹는 사람 접어? 대체 뭡니까, 도사님? 당신만의 그 노하우가.
2: 여기서 12월에 태어난 사람 접어.
0: 그러니까 내 생일이 언제더라?
4: 아! 안 돼요, 부장님.
0: 12월 25일.
2: 아하, 그게 자네 생일인가?
0: 이건 예수님 생일.
1: 아유, 아유, 우리 부장님 너무 취하셨다.
0: 오늘은 임기응변으로 넘겼지만 이대로 포기하진 않을 것 같네요. 택시 불러줄게요. 집 주소 불러요.
1: 네, 부장님. 토리동 토리오...
0: 오성 씨! 아니, 뚫지 마요! 일어나요, 오성 씨!
1: 그러니까 여긴... 앞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부장님 집이잖아!
0: 인사불성이라 제 집에 두고 갑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1: 비서 자격 상실이야. 또 실수한 거 있나? 기억을. 지금 여기 있는 게 실수잖아. 나 때문에 부장님은 회사에서 주무셨을 텐데 대충 씻고 얼른 가서 사과드리자.

0: 회사 티, 회사 책, 회사 컵, 회사 뷰? 부장님 괜찮으신 걸까? 옷이라고 노노. 부장님은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신 거야. 암 그렇고 말고
1: 이렇게라뇨.
0: 이거 60대까지 계획을 다 세워두셨네. 남의 사생활을. 하지만 떨어진 걸 붙여주는 정도는. 부장님은 은퇴 후에 뭘 하고 싶으신 걸까? 김밥 체인점? 편의점은요?
1: 아들, 사장님이 또 홍삼 보내셨더라. 감사하다고 인사 꼭 드리고 항상 회사에 충성 충성.
2: 소은이 네 역할이 중요한 거 알지? 고부장 신상 작은 거라도 알아내면 바로 공유, 오케이?
3: 누리 엄마, 잠깐 와봐.
4: 아, 나 한동안은 화분 못 사.
3: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도 사주 한번 보라고.
4: 사주?
5: 사심 남은 딸내미가 시집은 갈런지, 시집 안 가면 일은 성공할런지, 경기는 나빠지는데 명태는 안 당할런지, 생년월일만 불러봐. 쫙 하고 읊어드립니다. 오늘만 무리요.
3: 아이고야, 솜씨가 날로 좋아지네요. 오늘은 밸런스까지 딱 잡히가 있네.
6: 아유, 다행이다. 저 옥길씨, 실은 나 그동안 먹는데 크게 관심 안 두고 살았어요. 당신은 참 취향도 희한하다. 남의 밥 먹는 영상은 왜 봐?
7: 그러게, 꼭 맛있는 거 함께 먹는 것 같아서 자꾸 보게 돼.
6: 하루 세 끼나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놓쳤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늦었더군요.
7: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지긋지긋하게 먹었던 불고기 버거라는 거야.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보게 당신이 먹방 좀 찍어주라.
6: 그래서 내 남은 여생은 매일 맛있는 거 해먹으며 살려고 해요.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좋고요.
3: 내는요, 여생이라는 말이 제일로 싫어요. 젊은 놈들이 내만 보면 지도 남은 여생은 내처럼 취미나 즐기며 살고 싶다 이카는데 와, 남의 인생을 지 맘대로 남은 인생이라 카노. 살아있으면 다 현생인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모근 씨, 내랑 같이 현생 한번 제대로 살아볼래요?
8: 이름 지옥길, 지옥길 수혜교실 강사 겸 실버 태권도 교실, 은빛 디지털 배움터 포크댄스 교실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도토리문화센터 자치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오래전 사별, 자녀들은 각자 결혼해 현재 혼자 계십니다. 부지 매매 시점은 도토리문화센터 개관 직후지만 문화센터 공사 초기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16년을 도토리문화센터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9: 그래서 매도 의사가 전혀 없다?
8: 네, 하지만 센터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겠죠. 근데 그게 지옥길 씨의 진짜 마음일까요? 소은 씨 자료를 보면 지옥길 씨는 횡단보도 안전도우미, 볼펜 조립, 스티커 붙이기, 마스크 접기 등 부업들을 잔뜩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곤 낡은 빌라 한 채, 강사 수입도 얼마 안 되고 나이 제한 때문에 곧 그만둬야 하죠. 그런데 돈이 아쉬운 사람이 토지 매도를 거절한다라.
8: 설마 옥길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시간을 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9: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바보면 언제나 돈입니다.
8: 아니에요, 부장님. 옥길쌤은 그런 분 아니세요.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보라고들 하잖아요. 옥길쌤은 센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계세요. 그건
10: 사랑이에요.
9: 아, 네.
8: 그저 돈 거리는 사람들에겐 믿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10: 34원 캐시백 완료.
8: 아니, 부장님이 돈 거린다는 건 아니고요.
9: 이해했습니다. 내일 수업부터 지켜보면 더 선명해지겠죠. 그리고 소은 씨, 그 바지 관리소장님 거니까 잘 세탁해서 돌려주세요.
8: 네? 그럼 어제 제 옷 갈아입힌 사람이...
9: 그럼 내가 있겠어요? 담뱃값 5만 원 드렸으니 주세요.
8: 죄송했습니다, 부장님.
9: 뭐, 어차피 택시비 주려고 했으니까 안 받아도 되지만 제가 워낙 돈 거리는 사람이라.
8: 아이, 부장님.
11: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3: 아유, 결혼은 무슨 결혼이고. 그냥 살림한 합치가 같이 사는 일이다.
11: 그래도 짝꿍이 생긴 건 축하할 일이죠, 선생님.
3: 손정과 고마워요. 꽃다발 센스
9: 저도
3: 있네.
9: 축하드립니다, 지옥길 선생님.
3: 어? 고두리 회원님, 야유회 이후로 오랜만에 본다, 그쵸?
9: 저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선물 고르는 감각은 없어서요.
3: 동작 그만! 고두리 회원님, 지금 설마 현금 주려고 가는겨?
9: 순탁 근질법 한도 아니라 약속합니다.
3: 내가 돈 좋아하는 건 어째 알았노? 모건 씨 볼 때보다 더 좋아해. 이 여자의 심장을 진실로 뛰게 하는 거는 돈밖에 없다, 아이가.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11: 근데 선생님, 어? 저 휠체어는 뭐예요?
3: 아, 저거! 지영아! 이제 일어나 좀! 잠만 자자려면 뭐하러 왔노?
12: 잘했어요. 저놈의 목청은 늙지도 않아.
3: 니 또 그 프로그래밍 간다고 밤샜나?
12: 안 돼. 오늘 아침까지 납기 마감이라. 끝내자마자 쌤 보려고 하는데 욕만 먹네.
11: 저기, 혹시요?
12: 헐.
11: 반지 누나?
3: 아, 뭐고? 둘이 아는 사이가?
12: 어릴 때 같은 동네 살았어요. 넌 우리 때랑 똑같다야. 아줌마는 잘 계시지? 저번에 유마트 갔다가 너네 공장 제품 봤어. 마라탕 빌키트.
3: 온총각집 마라탕 공장 하나?
11: 아, 예? 아니요. 그게...

0: 저 휠체어 너무 이쁘다.
1: 아, 저거 내가 디자인한 거야. 예쁘지?
2: 뷰마 뒤에 깔린 마라탕 밀키트라면 어느 쪽 낙하산인가 했더니 협력업체였군.
3: 남은 이야기는 이따 간식 시간에 하이소.
4: 이게 정말 고부장 사주란 말씀이시죠, 도사님?
5: 고부장 모친한테 직접 알아낸 거니 틀림이 없어. 아주 볼바다로구만. 흉지다, 흉저. 그야말로 맨몸으로 화라산에 뛰어드는 경이야.
4: 하지만 도사님, 이제 와서 고부장을 드러내기엔 유레카 프로젝트 막바지라.
5: 내가 생각한 방도가 있긴 한데, 자네 비서 오소운군 말일세. 자네 사람인가?
3: 자, 신입 회원들, 저커 완성했나요?
6: 네,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3: 옳지. 그렇게 쭉 15코 만들면은 첫 줄 완성이에요. 두 번째 줄부터는 본격적으로 떠나가는 건데, 논아준 도안을 먼저 보세요. 세로 짝대기는 겉뜨기, 가로 짝대기는 안뜨기. 이 도안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냥 다 완성이 돼, 삐리.
2: 이건 꼭...
3: 자, 집중! 겉뜨기부터 가르쳐줄 게 잘 보이소. 바늘을 위쪽으로 해가 초코에 이렇게 찌르고 감고 찌르고 빼고
2: 찌르고 감고 찌르고. 다 이뤄질 거라 생각하고 만든 은퇴 계획표는 아니다. 목표의 150%를 누려야 80%에 겨우 닿는 법이니까.
7: 갑자기 내 책상 없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요, 고부장. 나 정도면 오래 버텼어.
2: 예감이 좋지 않다. 예상보다 더 유리한 사장과 밀접하군. 수십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몸에 새겨진 감각이 있다. 잘릴 것 같다는 느낌.
6: 아! 구멍이...
1: 헐, 딴 생각했죠?
6: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3: 계속 저이소.
6: 예?
3: 이미 빵꾸난 거는 이자 삐고 쭉쭉 앞으로 나가 삐.
2: 아, 집중하자. 어렵지 않다. 기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6: 또...
3: That's okay.
2: 가끔씩 코를 빠뜨려도 망한 게 아니다. 구멍이 나도 이어갈 수 있어. 계속 움직이기만 한다면 면적이 된다.
6: 선생님, 제가 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이랑 바늘만으로요.
3: 좋아요, 우리 회원님.
8: 거의 천지 창조한 기분이지.
1: 구멍 난 거 제가 수정해드릴까요?
2: 고칠 수도 있습니까?
1: 그럼요. 버그 잡는 게 저 전문 분야거든요.
4: 지영씨가 한숨쉬한 고부장에겐 적당히 둘러대고 수업 끝나면 내 방으로 튀어와.
5: 아, 잘 먹었다. 소원 식품 다 쓰러져가는 창고에 기계 하나 달랑 있을 때 더보러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 많이 성장했어. 응? 너그 공장 불났을 때 미스터 유가 선처 안 해줬으면 어머니 감옥 갈 뻔한 거 니도 알제? 그때 아주 크게 화상을 입었다고 우리 미스터 유가.
7: 어머니께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5: 이번엔 소은군이 도와줄 차례네. 미스터 유한테 불이 나게 생겼거든.
6: 네?
5: 불, 불, 불, 불! 고부장 사주에 불씨가 가득하다 이 말이야.
7: 부장님 진짜 생실 어떻게 알았지? 저도 사장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부장님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도사님.
5: 아, 날 뭘로 보는 겐가? 이게 다 고부장을 위한 일이야. 왜 사이에 가르칠라 하고 지적하고 얼마나 드세노? 내 다 안다. 그동안 힘들었지?
7: 뭐 그러시긴 한데 다 맞는 말씀이라서요.
5: 아, 그게 고부장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니까. 화기를 눌러주면 훨씬 더 편하다고. 아, 이 일은 고부장과 가까운 소원군만 할 수 있네. 뜨거운 화라산을 따뜻한 호롱불로 식혀줄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네, 고부장한테 매일 오이를 100g씩 먹이게.
7: 오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5: 왜 상관이 없어? 햇빛에 타서 뜨거우면 살에 오이 붙여? 안 붙여?
7: 그럼 알로에 발라도 되겠네.
5: 뭐야?
7: 오이맛 탈락. 오이는 튀겨도 오이네. 탈락. 마지막 희망이다. 잘게 다져 넣었으니까. 부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 왜 나를 권모술수 암투에 끌어들이는 거냐고. 진정하자. 아까 다른 레시피를 저장해놨는데.
9: 오늘은 마케팅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7: 부장님, 어제 보내주신 영상들은 뭔가요?
2: 아, 전에 마케팅 업무 관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7: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비서일로 복귀할 텐데 괜히 부장님 시간만 뺏는 것 같아서요.
2: 저는 회사에 적이 많아요.

0: 한 팀으로 일한 이상 소은 씨에게 고두리 사람이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겁니다. 제겐 사수로서 소은 씨의 앞날에 일부 책임이 있어요. 소은 씨에게 자랑할 만한 연줄이 되진 못해도 최소한 썩은 동아줄은 아니었으면 해서요.
1: 부장님을 배신할 순 없어. 하지만 마미 회사랑 유니버스의 관계가... 그래, 거짓말을 하자.
2: 오, 이 맛이 전혀 안 나네. 우찌한 건가?
1: 저만의 특급 레시피랄까?
2: 어, 좋아. 아주 좋아.
3: 야,
0: 뭡니까, 그 화분은?
1: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 삭막하다고 불평했더니 신경 쓰이시나 봐요.
0: 사장님이 저희 업무 환경을 신경 쓰신다고요? 부적이라니 어이가 없군. 내가 무슨 마귀도 아니고. 불 화자 위에 커다란 물수자라.
1: 회사에 부장님 진짜 생일을 아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나요?
0: 아니요.
1: 다행이에요, 부장님. 저만 입 다물면 되니까.
4: 어제 내가 준 나는 고부장이 뭐래?
1: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사무실이 환해져서 좋다고 감사하다고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빛이 안 들어서 당분간 저희 집에 뒀다가...
4: 뭐? 아니, 그럼 안 돼! 고부장 근처에 둬야지!
1: 설마 도사님이 보내라고 하신 겁니까?
4: 나한테 도사님은 일기예보 같은 존재이셔. 너도 나중에 어머니 회사 맡아 운영해보면 알게 될 거다. 뭐, 그때까지 소원식품이 건재할 때 얘기겠지만...
1: 엄마, 아들, 회사에 별일 없죠? 아, 아니야. 내가 잘리긴 왜 잘려. 그냥 오늘 꿈이 좀 이상해서. 나 사무실 들어가요. 벌써 출근하셨네.
2: 난 조화분을 고부장 곁에 놔. 하루에 오일을 100g씩 먹여.
0: 팀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숨기는 게 제일 최악의 대응입니다. 부끄럽고 죽고 싶어도 나한테 말하고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수습을 하죠.
1: 그래, 일단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야.
0: 배추동 도사와 만나고 오는 길인가 봅니다.
1: 네? 아니요. 네. 그걸 어떻게...
0: 향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는 지옥길씨 주변 탐문가입니다. 소은 씨는 일과대로 업무하고 퇴근하세요. 아참. 그리고 도사님께 부적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다 젖어버렸거든요.
1: 부장님, 다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0: 설명하지 마세요.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라고 안 그랬을 거란 장담 못해요.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리 지킬 사이는 아니잖아요.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아.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2: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4: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과
5: 있어! 외계인 있다고!
6: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죽어! 무서운 걸 잊었어.
9: 내 시간을 뇌를

0: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의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0: 올라온다. 영감이 온다. 캠프하기 좋은 날씨로구만. 제가 여름 신곡을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오기 전에 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꿈캠프를 준비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캠프를 위해서 엄청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 노래 작사 작곡을 맡아주신 조원상 선배님과 밴드 루시입니다.
1: 루시에서 베이스랑 프로듀싱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2: 양현씨가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의 리더 같습니다.
3: 네, 바이올린 하고 있는 신예찬입니다.
4: 드럼 치고 있는 신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0: 근데 진짜 펜스의 동 캠프!
5: 보통 송캠프를 캠핑장에서 하나 이게?
0: 일단 캠프잖아요.
1: 근데 우리 곡 작업은 다 끝났잖아. 근데 무슨 송캠프를 다시 해?
0: 이번 다시 돌아보지 않게. 곡이 거의 다 만들어졌지만 한번 여기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들 기대되시죠?
2: 아, 그럼요.
0: 송캠프 왜 왔을까요?
5: 노래 만들러.
2: 음악하러, 음악하러.
0: 아니에요!
2: 왜죠?
0: 저희 게임하러 왔습니다.
1: 평소 근데 송캠프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0: 예.
1: 그러니까 송캠프는 사실은 열몇 개가 있는 작업실에 다 모여가지고 곡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하는 거야.
0: 그거는 감옥 아니에요?
2: 감옥이 맞지.
0: 그 루시 선배님들 그 노래 엄청 많잖아요. 응. 그거 다 송캠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 그건 그냥 원상 캠프에서
0: 만들었어.
1: 응.
0: 반응이 보통 어떻던가요?
1: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굿, 좋다, 답장 없음.
0: 광현 선배님은 왜 답장을 안 하신 거예요?
5: 내가 말이 많이 없어.
0: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5: 약간 연락 잘 안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0: 오, 자 이렇게 대충 이제 송캠프에서 뭐 하는지 알았고 다음 게임이 무엇이냐? 몸으로
6: 말해요!
0: 빠밤! 대신에 좀 특별합니다. 몸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 네.
0: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1: 키가 엄청 크다. 앉아 계시면 안 돼. 무서워요.
5: 키가 엄청 크다.
0: 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댄스처럼 해주셔야 돼.
2: 근데 보통 몸으로 말해요를 댄스로 하나?
0: 보통이 아니니까요.
2: 이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6: 펭수 춤 잘 춰요?
0: 저는 기본적으로 좀 댄스를 잘 하죠.
1: 웨이브 한번 보여줘.
2: 오.
0: 정확히 나눠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6: 오! 오! 오! 오! 오! 이거 우리 팀에 이거랑 똑같이 하는 사람 있어.
0: 오, 누굽니까?
6: 형 해봐.
0: 아야!
6: 머리, 목, 가슴, 고관절,
0: 오.
6: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돼.
0: 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0: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1: 아, 이거예요.
0: 이거라니까.
1: 이거라니까. 이거예요.
2: 이거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1: 이거. 탈모야.
0: 이거라니까.
1: 아.
3: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았다, 좋았다.
4: 야, 나부터 너 아니잖아.
1: 오, 뭐야, 이거.
2: 해서. 미끄럼틀.
3: 춤으로 해야 되니까.
1: 오! 오!
2: 오! 햇살 가득!
3: 그렇지!
0: 주님!
2: 어, 주님!
3: 그렇게 성스러운 느낌이 아니야.
2: 햇살
1: 가득! 가득. 하늘! 햇살 가득! 나왔거든요? 이거 쓸 수 있어요. 네.
3: 뭘 쓸 수 있는데, 갑자기? 뭐 쓰려고 불렀어요, 여기.
5: 그래도 갑자기 얼굴이 악덕해졌어.
1: 네, 들어가세요!
2: 뭐야? 근데 내가 말했지. 내가 말이 많이 없어가지고 몸으로 하는 걸 잘해.
1: 오! 자, 보여주세요! 자, 댄스입니다, 댄스.
2: 나오면 안 될 것이 나온 것 같은데?
1: 우와, 이거. 잠깐만요.
3: 나 뭘 들었네, 방금.
1: 말 안 한다면서요.
6: 내가 말이 많이 없어.
1: 지금 말하고 있어요.
3: 도레미
1: 미미미미미미 댄스 댄스 댄스. 그렇죠.
3: 연연 미연 미연
2: 미연.
1: 어? 네?
3: 미연.
1: 저거 뭐야?
3: 하네. 하하.
4: 미련하게.
3: 아, 미련하게.
1: 아, 미련하게. 아,
3: 미련하게.
1: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 오, 좋은데?
3: 뭐가 좋다.
1: 뭐야, 이거. 뭐야, 뭐야.
2: 미련하게. 미련하게 버스 탔어.
3: 미련하게 버스.
2: 버.
1: 아, 미련하게 버.
3: 티. 버티기.
2: 근데 이거 춤이야?
3: 한숨 쉬고 자.
1: 힘내!
2: 그것도 안 거야?
3: 기억, 기억. 머리. 머리.
2: 응?
1: 리모컨.
2: 손 땀당. 머리 마광장까지 맞은 거야?
1: 살이 붙어.
2: 뭔데 자꾸 저게?
1: 뭐야? 해부터 친구, 해부터 친구,
3: 론.
2: 머리론.
1: 아, 론 하려고 해리포터를 한 거야?
3: 아, 이 세 개가 혹시 해리포터, 헤르미온의 론이야? 아, 이게? 아, 이게? 아,
2: 야, 그거 어떻게 알아, 이
1: 야, 돌고 돌아가는구나.
3: 알아.
2: 마음으론?
3: 마음으로 몰라.
2: 몰라. 좀 맞춰봐, 그냥.
1: 머리는 아는데
3: 마음은 몰라.
1: 마음은 몰라.
7: 아, 근데 좀 못 건졌는데.
8: 너도 뭔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분위기다.
1: 아, 아우, 아우, 뭐 목적이 없었어 이건.
3: 그러면 해명 하나 해주세요.
1: 어, 어떤 거요?
3: 아까 중간에 이건 쓸 수 있겠다 한 건 무슨 의미예요?
1: 이거 쓸 수 있어요.
3: 아.
1: 예.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일기 쓸 수 있겠다.
3: 얘기를 쓰는구나.
1: 아. 왜 이렇게 또 댄스를 추면서 힘들겠냐?
3: 어.
1: 지금 배고프시죠?
3: 아, 예, 몸을 또 쓰니까 이게.
1: 네.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오. 다들 식사로 가시죠!
3: 오케이.
2: 진수성찬.
9: 많이 무서웠나요? 배설하지는 않지만
1: 자, 선배님들 맛있게 썼어요.
3: 와. 네. 김밥이네.
8: 아니 근데 혹시 펭귄들끼리는
1: 네.
8: 이게 되게 진수성찬인 거야?
1: 아!
2: 근데 나 이런 송캠프는 못 쳤는데.
1: 어, 왜요?
3: 강이나 좀 참아봐.
2: 조금 참을까?
3: 일단 들어보자. 이유가 있겠지.
1: 제가 아까 진수성찬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김밥의 이름이 진수성찬 김밥입니다.
2: 아, 나 이런 송캠프는 못 참는데.
3: 근데 이건 나도 못 참아.
1: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8: 그러면 펭수는 평생 이렇게만 먹어도 행복하겠네?
1: 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8: 질문 한 개당 50만원.
1: 오, 비싸다.
8: 아니야, 물어봐.
1: 밴드 딱 이제 음악을 뚝딱 하면은 무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좀 그 특별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8: 내가 베이스 솔로를 하면서 멋있게 등장하는 씬이었어.
1: 네.
8: 근데 베이스 소리가 안 나왔어.
1: 왜요?
8: 이제 베이스 볼륨을 내려놓은 거야.
2: 근데 베이스는 원래 소리가 들리지 않아.
1: 근데 보통 그런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8: 다들 박수를 쳐.
1: 아, 들리는 것 마냥.
8: 어, 다들 와 멋있다 하면 박수를 치는 거야.
1: 아, 나오고 있겠지 소리가. 원래 안 들리니까.
8: 이제 또 우리 펭수도 데뷔를 하면은 아이돌이잖아?
1: 그쵸?
8: 아이돌 하면은 엔딩 포즈가 아주 필요하단 말이지.
1: 그치. 엔딩 포즈?
8: 어.
1: 그럼 선배님도 엔딩 포즈는 각자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편입니까?
8: 기본적으로 규칙은 있어.
1: 규칙이 뭡니까?
8: 숨을 헐떡여야 돼.
1: 아, 안 힘들더라도?
8: 보통 안 힘들긴 해. 근데
1: 근데 광윤 선배님.
2: 네.
1: 광윤 선배님은 엔딩 포즈 어떻게 하십니까?
2: 그냥 나는 멍 때리고 있어 그때. 뒤에 있어가지고 엔딩 포즈를 잘 안 줘.
8: 펭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가려면
1: 네.
8: 이 헤드셋을 한번 벗어.
1: 아, 한번 벗고 제낄까요 이렇게?
4: 아, 타이머 좀 되는 거야?
2: 그리고 다시 쓰는데 우와
4: 오.
8: 정확하게 들어가다
2: 앵콜
1: 뻗어 찔게요.
4: 야,
1: 다시 또
4: 우와.
1: 생략하겠습니다. 오. 제가 만약에 이 신곡으로 음악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엔딩 포즈 이겁니다. 자, 그냥 뭐 아무데나 소개해, 아무데나.
8: 아무데나.
1: 아, 너무 행복하다. 그런 표정으로 되게 많이 웃어주셔야 돼요.
2: 아, 갑자기?
1: 아니, 그게 엔딩, 그게.
2: 엔딩?
1: 아니, 우리의 마지막에 딱 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4: 그런 거야.
1: 자, 웃을게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다 뽑았다고?
2: 다 뽑았다고?
1: 이제 가시죠. 아우!

0: 한편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가고 있습니다.
1: 자, 노래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분들을 모셨어요. 홍보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도 좋아.
2: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0: 저기 균형 감각이 잘 맞아야 될 건데.
1: 보는 것도 와, 완성 완성.
2: 그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이해하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3: 하나당 5kg 이상?
4: 반복에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5: 이 황칠남을 찾는 데 내가 십몇 년 세월을 보냈어요.
6: 23살 보냈어요.
4: 시간의 과정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즐겨요.

0: 그냥 뒤에 열나고 마크를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1: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2: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진행되면 아예 적은 수의 모낭조차 없어지게 되고 흉터 탈모가 되게 됩니다.

0: 나! 너 개구리인데! 나 지금 외로워.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거 있잖아.
1: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준비됐습니다. 예, 네, 저거 갈래요?
0: 앵수 소리인데?
1: 되게 무서운데, 이거?
2: 지금까지 알고 있던 코알라의 인상이 확 바뀔 것 같은데.
3: 코알라?
0: 코알라예요?
2: 코알라, 네, 코알라 소리입니다.
1: 코알라가 으르렁거려요?
0: 네. 바다에도 소리를 내는 동물이 있나?
2: 바다는 소리의 세계. 바로 돌고래.
0: 예, 네, 좋은 파요.
2: 이 나방이 박쥐의 소리에 거기다가 방해 점프를 써요.
0: 오, 진짜요? 아,
1: 재밍을 한다고요?
0: 재밍을 한다고요?
1: 재밍?
2: 네.
0: 야, 오늘 들어보니까 동물들이 정말 별별 소리를 다 내는데 동물들은 왜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소리를 진화시킨 걸까요?
4: 빨리 달라고. 안 준다고.

0: 저희가 이렇게 물림 사고가 있었던 게 갑자기 예쁘다 앞에서 잘 막 여기에서 또 공놀이하고 놀다가 얘가 갑자기 미친 듯이 확 물어버리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집에서의 행동과는 정반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EBS 뉴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두고 입시 대신 학교의 동물들을 구하러 나선 4명의 여고생. 조금은 엉뚱한 모험담이죠. 이번 주 개봉한 영화 사냥들 이야기인데요. 이 정해진 길에서 조금 벗어나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걸 다 개발하네.
2: 주위의 친구들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잖아.
3: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동물이야.
4: 없어. 사육청 폐쇄할 거야.
5: 진짜 나만 아는 곳이야.
6: 나도 동물 좋아해.
5: 같이 갈래?
7: 진짜 여기 우리밖에 없구나.
8: 여기가 우리 쉘터야.
9: 진짜 여기서 텐트 치고 도인처럼 사는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여고생 보자.
4: 얘들아, 가지 마!
0: 네,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달릴 때 조금 다른 길을 걷는 아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입시와 진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이들의 성장과 또 오늘의 가치를 고민해 봅니다. 영화 사냥들을 연출한 유재욱 감독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0: 네, 입시를 앞둔 외톨이 소녀들의 모험극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영화 사냥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10: 영화 사냥들은 대학 입시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4명의 외톨이 여고생이 학교 안 사육장의 소동물들을 구출하고 자신들과 동물을 위한 야생의 안식처를 찾아 나서는 야생 우정 모험극입니다. 소녀들의 모험을 통해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서 조금 벗어나 있더라도 스스로 자기만의 길과 공간을 만들어가며 깊은 우정을 쌓고 성장해 나가는 해방감과 따뜻한 위로를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0: 네, 이 주인공들은 수능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이른바 이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어떤 모습을 담고 싶으셨을까요?
10: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저 역시 학창시절에 좋은 기억이 많지만 입시와 성적이라는 단 하나만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구조 속에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현재의 소중함이 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수시나 입시 준비 과정에서 당장 명확한 꿈이 없어 보이더라도 학생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신만의 생각과 삶을 고민하고 있다고 봤거든요. 학교가 단순히 대학 합격 현수막을 거는 결과 중심의 공간에 그치지 않고 매일 등교하는 아이들의

0: 오늘 하루와 현재의 삶을 따뜻하게 응원하고 지금을 소중히 누리는 법을 함께 알려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1: 네, 사냥들이라는 제목에도 뭔가 거칠고도 자유분방한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담고 싶으셨던 의미가 있습니까?
0: 예전에 사냥보호센터에서 절벽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사냥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남들이 보기엔 어딘가 길을 잃거나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른들이 원하는 표준화된 답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가파른 절벽을 스스로 힘으로 뛰어넘는 사냥처럼 어디로든 자기만의 길을 내어갈 수 있는 자유롭고 단단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이 없어도 스스로의 발걸음을 믿고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 네, 가파른 절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훌쩍 뛰어넘는 사냥들. 그렇다면 혹시 감독님께서도 이 영화 속의 사냥들처럼 이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헤매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0: 누구나 학창시절에는 나만의 길은 어디 있을까 고민하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영화에 나오는 숲속 쉘터처럼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온전히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닭이나 개, 소 같은 동물들을 키우며 자랐던 기억이나 생존주의에 관심이 깊었던 아내와 나만의 안식처에 대해 나눈 대화들도 결국 그 시절 혼자 서고자 고민했던 저의 방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길을 기웃거리며 헤매던 그 시기에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사냥들이라는 이야기도 존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교육이 여전히 진학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영화 사냥들처럼 자기 길을 찾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혹시 있을까요?
0: 가장 먼저 지금 모습 그대로도 좋고 충분히 멋지다는 따뜻한 응원을 건네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 장래희망은 뭐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데요. 사실 어른들조차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미리 정해진 정답 같은 건 없으니까요. 당장 눈앞의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중압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영화 속 네 명의 아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자신만의 거처를 만들어냈듯 스스로를 믿고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 네,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마주한 교육 현실은요, 결국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화를 보게 될 이 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 같은 어른 관객들에게도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0: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부족한 것은 없을까 하는 걱정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완벽한 환경이나 완벽한 답을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삶을 과도한 평가나 지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보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만히 믿어주고 함께 보내며 소중한 현재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든든한 쉘터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 네. 정해진 답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또 길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지금의 삶과 마음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10분 문화톡 시간입니다. 음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그래미상을 무려 17차례나 수상한 가수 앨리샤 키스. 하지만 그에게도 이 꿈을 찾아 방황하고 엄마와 부딪히던 17살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거장의 성장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 헬스 키친이 브로드웨이 초년 2년 만에 이 비영어권 최초로 한국 무대에 올랐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세상 밖으로 나아가려는 17살 소녀의 성장통을 다룬 작품인데요. 뮤지컬 헬스 키친의 주인공 엘리 역을 맡은 김수하 배우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꿈과 성장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뮤지컬 헬스 키친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신 겁니까?
1: 헬스키친을 딱 관람하러 오시면 가장 크게 느끼실 수 있는 게 엄청난 에너지이거든요. 이 살아있는 생동감. 그래서 이 한창의 청춘들이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 살아있는 듯한 그런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대본을 읽고 또 영상들을 많이 봤을 때 나도 저 무대에 서 있고 싶다. 저 에너지와 함께 나도 숨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면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꿈을 찾아가는 이 시대 청춘들의 모습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께 혹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을까요?
1: 이 헬스케친이라는 작품은 유명한 가수인 엘리샤 키스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요. 그녀의 성공담, 영웅담이 아니에요. 그냥 그 청춘을 살아내고 있는 그한 소녀의 사실은 평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겪었던 또는 누군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라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성장 과정에 감정을 끌고 가는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음악일 것 같은데요. 이번 곡은 무려 17차례나 그래미상을 수상한 가수 엘리샤 키스가 프로듀싱한 작품입니다. 이 곡을 해석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저는 뮤지컬 배우로서 R&B와 또뭐 재즈 이런 팝적인 장르에 처음 도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대에 설수 있었는데요. 엘리샤 키스가 한국에 방한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공연도 보시고 또 저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녀의 혼이 담겨 있는 그녀가 직접 작사 작곡한 그 음악들을 무대에서 불러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영광이고 기뻤습니다.
0: 음악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직접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엘리의 마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넘버 한 부분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준비한 넘버는 클라이로스콥이라는 곡인데요. 만화경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엘리샤 키스의 미발매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뮤지컬을 위해서 작곡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녀의 앨범에 수록된 곡도 아니고 그녀가 꽁꽁 감추고 있었던 그런 엄청난 곡인데요. 이 곡이 제가 지금은 혼자 서서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직접 공연을 보러 오시면 이 뜨거운 에너지, 그리고 앙상블들이 가득 채운 그 무대에 살아있음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이 꽁꽁 감춰졌던 뜨거운 에너지 이 자리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네, 정말 이 짧은 노래 속에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고 또 노래를 들으니까 엘리가 성장하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겹쳐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또 새로운 무대에 많이 도전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김수아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1: 사실 매 순간 결정적이지 않았던 순간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첫 데뷔를 했던 그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미스 사이공이라는 작품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학생이었던 제가 프로 무대에 설수 있게 해준 작품이고 또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공연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혼자서 버텨왔던 그런 시간들 또 무대에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해냈던 그런 순간들을 아마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배우님 역시 계속 성장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꼭 만나보고 싶은 인물이나 작품이 있을까요?
1: 저는 항상 위로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작품, 어떠한 캐릭터를 꼭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보다는 어떤 캐릭터를 만나게 되든, 관객분들이 공연장을 오셨을 때 잠깐이라도 힘들었던 또는 지쳤던 그 삶의 순간들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저의 무대를 보시고 또 저희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숨을 쉬실 수 있는 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0: 네, 꿈을 찾아가는 소녀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들, 모두가 성장하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오늘을 끝으로 EBS 뉴스 진행을 마칩니다. 지난 3년 7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뉴스를 열고 닫으며 이 세상을 읽어온 시간은 제게도 참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눠온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혜정 그리고 이상미 기자가 진행하는 새로운 뉴스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1: 자, 가자.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2: 네.
3: 말로네스 베니모스.
1: 아이고, 더운데 이걸 한다고.
4: 한국 모자.
1: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더라.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5: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냥 보니. 틈만 나면 보니를 노리는 가해냥 냥냥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촉즉발의 현장. 두 고양이가 만나면 그야말로 초비상사태.
5: 안녕아. 엄마 이제 올까? 이제 가자.
4: 냥냥이의 폭주로 살얼음판이 되어버린 가족의 일상.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폭군 고양이 냥냥이를 만나러 가봅니다. 아직은 평화로운 집안 분위기. 보니가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요. 귀여운 앵무새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알콩달콩 앵무새와는 사이가 좋아 보이는 보니.
6: 보니는 안 먹을 거야?
4: 생각보다 화기애애한데요?
6: 아이고 맛있죠. 그거 아니야.
7: 우리 집 제일 첫째. 온순하고 착해요. 첫째 반이고요. 딸이 중학교 때 이틀을 우는 바람에 아빠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서 얘는 키우게 됐고. 둘째는 엄마가 사고로 당하셔서 더 이상 못 키우셔서 데리고 온 냥냥이.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하늘나라로 보내고 데리고 온 보니. 넷째는 지금 무서워서 숨어있는 우리 버니.
4: 각기 다른 사연과 특성이 있는 네 마리 고양이가 학과적입니다.
7: 꼬꼬가 이 집에서 대빵이에요. 꼬꼬 노래봐. 안 해? 꼬꼬. 꼬꼬 노래 안 할 거야?

그날 오후 평소와 같이 고양이 털을 열심히 청소하고 또 사료도 열심히 채워넣는 집사.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집사의 경계가 허술해진 사이 갇혀있던 방 안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냥냥이.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어김없이 보니를 공격하려는 냥냥이.

대치와 싸움을 반복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숨이 막힐 듯 정적난이 흐르고 있습니다. 팽팽한 눈치 싸움이라기보다는 냥냥이가 일방적으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그저 이 순간을 피하고 싶은 보니, 하지만 호시탐탐 보니를 노리는 냥냥이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조차 없습니다.

0: 여기서 조금만 본인의 얼굴을 돌리면 그때는 이제 물어버려요. 근데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는 안 무는데
1: 등 보이면 뭐.
0: 등을 보이거나 조금만 이제 움직이면은 그때는 이제 확 물어버려요. 양양 여봐. 싸우지가 안 돼. 어우, 싸우면 안 돼.
2: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요. 결국 보니를 방 안으로 데려가는 집사.
3: 발발 떨어져. 이제 양양이 들어가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한창 가져요. 이제.
2: 갑작스런 공격을 당해 겁을 먹은 보니.
0: 야! 들어가, 이제 빨리. 엄마, 그렇게 하면.
1: 나오면 안 들어가.
0: 나오면 들어가자 하면 들어가는데 지금 너무 흥분을 해서. 얼, 들어가자. 양양아! 양양. 안돼 양양이 누가
1: 어디로 먹이 같은 걸로도 안 돼요?
0: 안 돼요. 이, 지금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제 가자. 양양 가자. 어, 들어가자. 야, 들어가. 양양 들어가. 옳지. 아유. 어, 넣었어.
1: 거의 이런 상황이 뭐 일주일에 몇 번은 있겠네요.
0: 거의 그렇죠. 거의.
2: 어쩔 수 없이 냥냥이를 다른 고양이들과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가족 모두가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어, 나 왜 눈물 나? 어떡해? 좀 그 힘든 시기에 이제 애들이 많이 위로가 됐어요. 저는 양양이가 불쌍해서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본인한테 못할 짓을 한 거잖아요.
2: 작년 9월부터 아픈 친정엄마를 대신해 도맡아 키우게 된 양양이. 다른 고양이들과의 합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양이가 언젠가부터 보니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0: 내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보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갇혀있는 양양이한테 또 너무 미안하고 둘이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막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치겠어요, 진짜.
4: 네, 엄마 저번에 말리다가 잘못 물려서 피나고 장난 아니어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그랬어요, 약 먹고. 그러니까 새벽에 시간은 다양해요. 뭐 12시, 뭐 1시, 4시 그냥 계속 우는데 울음 정도가 한 뭐 2시간 넘게 계속 우니까.
2: 밤까지 이어지는 냥냥이와 보니의 분리 생활. 그런데 얼마 전부터 냥냥이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0: 양양이가 2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열어줄 때까지 야옹야옹거려. 그 야옹하는 소리가 엄청 커요. 뭐 해도 그냥 무조건 그때는 나와야 돼요. 문을 열어주면 보니 방 앞에 와서 보니를 끝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앉아서 보니만 째려보고 있어요.
1: 아빠 깨고 엄마 깨고 다시 또 철장 열고 산책 시켜주고 다시 넣어놔야 되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 힘들어하고 저도 그 과정에서 좀 깨서 움직이죠.
2: 아니 어디가?
3: 아니
2: 우리 추루 한번 줄까?
3: 추루도 안 먹어.
2: 양양 오늘 사고 쳤어? 응? 아이고. 오늘도 사고 쳤어? 또 물으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귀 뒤로 섰다. 아이고 언제 고쳐 언제 너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양양이만 철창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철창 속에 있다 보니까 양양이만 갇혀 사는 게 아니고 저도 불편해요 솔직히.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눈 닫아야 되고.
2: 너무 꽉 붙어. 아이고, 야 내려가자.
0: 너 그만 먹어.
2: 아이고,
5: 아이고. 오빠,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2: 응? 반을 먹은 거야. 응. 반을 좀 그만 먹어.
0: 너 그만 먹어, 이제.
2: 나 한번 먹어봐. 다른 애들은 다 잘 먹잖아. 한번 먹어봐. 아유.
0: 앞으로 십몇 년을 갔다가 지금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인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둘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0: 과연 둘의 싸움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고부해 든든한 해결사 김명철 수의사 등장.
1: 안녕하세요.
2: 너무 반가워요. 기다렸어요.
1: 아 근데 제가 오는 일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서 네, 오늘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2: 네, 좀 고양이들이 많이 좀 심각해요.
1: 고양이들 좀 얼굴부터 볼 수 있을까요?
2: 네.
1: 약간 소심한가 봐요. 그쵸?
2: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0: 그 피해 고양이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얘가 피해
1: 안녕.
0: 냥인데, 보니 괜찮아.
1: 아이고, 무서워. 지금도 되게 경계하는데요? 우르릉거리고.
0: 그게
1: 평소에도 원래 이런 성격이었네.
0: 아니, 원래 안 그랬어요. 지금 하필까지 해서 그게 걱정이에요.
1: 안녕.
0: 전에는, 어? 얘 나와.
1: 안녕.
0: 얘 이런 애가 아닌데.
1: 되게 적극적으로 냄새 맡네요.
0: 뭐야, 얘. 얘왜 이래?
1: 안녕. 전혀 근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봤을 때, 보니.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본인은 극도의 좀 위축감,
0: 말도 못해요.
1: 공포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그에 비해서 냥냥이는 되게 좀 태연한 모습? 일단 성향 자체로만 봐도 본인은 냥냥이가 아주 이렇게 찰떡궁합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상황이 되진 않거든요.
2: 근본적인 원인부터 조금 분석을 해봐야 돼요.
0: 아니, 저러다가 똑똑하다며.
1: 본인도 상당히 상대를 위협하네요. 우르렁거리고, 앞에서. 야, 누가 봐도 영역지에서 지금 몰아내고 싶어 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요. 양양이가 근데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처음에 데리고 오자마자 내려놨어요. 이제 이동장에서 내려놨더니 이제 저기 보이는 저기 저 삼각형 보이는 저쪽 안으로 들어가서 한달 넘게 잠은 저기서 자고 나와서 밥 먹을 때라든지 화장실 갈 때라든지 그런 데 나와서 놀이 같은 거 이제 조금 해주고 그때 보니가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가 아닌가.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1: 양양이가 한달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집에 와서 숨어 살았죠. 특히나 내가 되게 약해진 상태. 내가 아무것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었을 때 본인은 나한테 위협을 했잖아요. 뭐 친구가 아니죠. 나한테 생존의 위협을 주는 존재.
0: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대장이고 본인은 저렇게 한데도 왜 공격을 할까요, 계속?
1: 본인도 공격성을 보이잖아요. 화학질을 한다거나. 무는데 당연히 우르렁거리고 대항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더 서로의 관계성을 악화시키는 거고. 양양이도 그 나빴던 그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상황.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최전선에 가서 자기도 계속 경계하고 어느 정도 긴장되고 이 모습도 이제 지속되는 거죠. 너무나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보니가 너무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일단 여기서 더 진행되지 않게 막고 그걸 되돌리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3: 자신감이 떨어진 보니와 보니 괴롭히기에 집착하는 냥냥이. 과연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1: 지금부터 매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서로의 페로몬 교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긍정 강화 교육을 하셔야 돼요. 이 양말을 이용해서 이 친구들 뺨을 충분히 부비고 거기에 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냄새 맡게 하고 거기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옳지, 옳지. 양양이 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보니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지, 실은 저희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반응을 한번 볼게요.
4: 요렇게 냄새를 제공하고 나면 지금은 되게 이게 긴장되는 냄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위에 간식 보상을 추가로 이렇게 해주는 거. 어? 다 먹었어?
0: 간식은 몇 번이나 줄까요?
4: 요거는 횟수 자체는 잘게 잘라서 여러 번 하실수록 횟수가 여러 번일수록 좋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상대를 인지시켜주는 거니까.
0: 지금 냄새 맡으면서 먹는 거죠?
4: 네네네. 내가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 냄새 나면 나는 평소에 못 먹던 제일 좋아하는 간식 먹는 시간이네. 그러면 본인이 냄새가 나는 것 정도는 나한테는 좋은 일이구나. 지금은 냥냥이 한번 보면 주눅이 너무 들어있잖아요.
0: 네.
4: 지금 냥냥이 냄새로 지금 완벽하게 가득 찬 공간이에요.
0: 네.
4: 근데 요 공간에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그냥 조금 재밌게 놀다 가보자. 그거를 1차적으로 좀 해보려고.
5: 방으로 간다.
3: 보니의 자신감을 올리기 솔루션을 위해서 우선 냥냥이를 다른 방으로 옮긴 후에 보니를 냥냥이 방으로 데려가야 하는데요.
4: 이 방에 들어왔을 때는 온통 냥냥이 냄새로 꽉 차 있거든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러면 압도돼요. 그 상황에 도망칠 생각밖에 못해요.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까는 잘 먹던 간식도 지금 안 먹으려고 하죠. 그래도 믿을 대상이 있으면 이 상태에서는 조금 편안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보니가 잘 사용하는 박스까지 챙겨온 거예요. 자기 냄새가 듬뿍 묻어있는 그래도 베이스 캠프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뛰어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아 그래도 나는 요만큼은 내 땅이야. 내 냄새 묻어있어. 자, 여기 나가볼까?

여기서 나오는 한 걸음이 이 친구한테는 엄청나게 큰 자신감의 격차예요. 여기서 한번 걸음을 뗄 수 있냐 없냐.

고민하고 있어. 옳지, 그렇지. 여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지, 옳지. 옳지. 어후. 아니, 이렇게 활발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이야.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으르렁거리던 그 친구 맞나요? 보니 같은 경우에는 그 압도적인 두려움 상태에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진 상태였는데 지금은 양양이 방에서도 놀이 반응까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회복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대면하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서로 가까워지는, 상대방이 서로 반대편에 있다는 걸 인지된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본이랑 양양이랑 대면에서 생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기척이 느껴지고 상대의 소리가 들려도 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되게 오히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양쪽 모두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할 거예요. 상대방이 여기 있는 게 너무나 모를 리가 없어요.

0: 옳지. 어유.
1: 양양 이거 먹자. 아, 네. 신가로 올라갔어요.
2: 양양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걸까요?
3: 오, 요 정도에서는 먹네요.
1: 네.
3: 오, 좋습니다. 조금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간식 정말. 고양이 소리 들리시죠? 모를 리가 없어요.
2: 그리고 이때 슬쩍 문을 열어보는 김명철 수의사.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둘 다 간식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3: 지금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까지 다 공개한 상태잖아요. 이걸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문을 살짝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또 편안해지면 문을 살짝 다시 열어서 네, 상대방을 노출시켜주는 거. 두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둘 다 너무 힘들어해. 그럼 그날은 오히려 난이도를 낮춰주세요.
2: 싸우는 고양이들이 있다면 합사 솔루션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페로몬 교환으로 친해지기. 2단계, 피해 고양이의 자신감 회복. 3단계, 천천히 대면시켜보기. 꼭 잊지 마세요.

0: 오디션 진행해서 회사 꼭 성공하겠습니다. 본인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점프나.
2: 어우, 잘한다.
1: 어? 자, 아이고, 아이고. 여기 다시 들어갈 거야. 어, 아이고. 점프나. 아이고.

0: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1: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2: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0: 그래 비는 나 이제 워장나는 저 권미의 집 여장과 후로 나줘야 돼.
1: 지금 이 순간 어린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4: 그 검사 다 하면
5: 얼마나 좋게.
6: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7: 잠깐 안 깨도 되네.
6: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0: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그랜저.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최외인류 제작발표에 오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승호 씨 모시겠습니다. 유승호 씨는 환경을 아끼고 동물을 사랑하는 환경 동물 지킴이로 유명하죠. 유승호 씨, 정면 보시면서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펜션 자급자족 인류, 이은지 씨의 활약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비비 씨, 그 있잖아, 1번. 다, 네. 너무나 샤이합니다. 네, 정면. 네, 오른쪽 샤이. 예, 샤이, 샤이. 네, 왼쪽 샤이. 힘 좀 느껴, 네, 좋습니다. 힘. 네, 오른쪽도 힘 전달해 볼까요? 힘. 과학 다큐멘터리와 리얼리티 서바이벌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과학 생존 리얼리티입니다.
1: 이 최고의 인류라고 하는 방송이 그냥 방송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게 실화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동안 그 느낌이 좀 제일 무섭고 실제로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2: 아주 덥고 건조한 지역이었고 네. 그래서 잠깐만 서 있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3: 생존이라는 단어만을 듣고 참여하다 보니까 각자 나름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막에서의 빛 보이는 복장도 많은 분이 이제 제작진분들이 지정해 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에게 아무 정보도 없어서 각자 개인 옷을 가지고 입은 거였고요. 저도 준비에는 뭐 덫을 놓고 동물을 도축하고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혀 그럴 기회가 없었고
4: 프로그램을 갔다 와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문명화되어 있고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런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정말 옷, 입을 옷이 있다는 거 자유롭게 편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그냥 이런 사소함의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 같고요.
0: 관전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리조나의 어마어마한 자연을 EBS 다큐멘터리 최고의 촬영팀이 찍어왔으니 꼭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 있었던 실험이고 실제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리얼리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화이팅! 너무나 감사합니다. 화이팅!

0: 안녕하세요. 일단 비비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결 박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사 Z추진연구소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는 이제 밖에서 막 필드 현장에서 막 이것저것 하고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 게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다시 그런 필드를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4: 이거 이야기 전달받았을 때 거의 바로 그냥 너무 좋았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생존 혹은 최후 이런 단어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끌림이 생기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도 저 궁금했었고.
1: 극한 실험 최후의 인류.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극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선택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게 올해 극한이랑 뭔가가 연이 많아요. 그래서 운명인가?
2: 어떻게든 살아남고 불 피우고 막 이런 쪽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약간 토끼나 사슴 방열하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잡으면 피를 빼야 먹으니까 이걸 해체하는 거를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5: 기다렸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서바이벌 다큐, 서바이벌 예능을 너무 좋아해요. 그야말로 날것으로 어딘가 던져지는 경험을 기다렸습니다.
0: 사실은 과학적인 궁금증이나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쭉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난화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자야 될 것만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뭔가 지속 가능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으니까.
4: 좀 환경이 좋지 못한 도시들 가면은 뭐 플라스틱이나 옷감으로 이제 불을 지펴서 그걸로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화력발전소 아직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아서 더 이상 지구는 건강해질 수 없다가 저의 결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2: 욕을 먹는 게 화학자거든요. 플라스틱은 모화로 만들어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 때의 목적은 선하거나 유용함을 위한 거였지만, 이제 그게 만드는 문제는 결국 탄생시킨 사람이 욕을 먹잖아요. 좀 가볍게 말하면 저지른 놈이 치워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화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6: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을까요?
2: 혹시 리멀드라는 게임 알아요? 그게 이런 생존 게임이거든요. 거기서 제일 선호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낙천적인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상황 개똑같아도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6: 나를 뽑아라. 그 어필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4: 시키는 거는 다할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배워서라도 할수 있고 저는 그거는 자신 있어요.
3: 저의 강점은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필드 현장에 이렇게 좀 약간 갑자기 내동댕이 쳐졌던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추운 환경? 아니면 이렇게 더운 환경이란가? 이렇게 힘든 등산을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좀 놀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5: 저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과 매칭이 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남남여여보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짝을 짓거든요. 같은 성별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남녀 커플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이론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나온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비즈니스, 스포츠, 예술, 운동 모든 영역을 집단 지성에 발휘, 젠더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 남녀 파트너가 됐을 때 항상, 그러니까 좀더 설명할까요? 이제 테이블로 일하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7: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0: 거기에 호모스 어니언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1: 사막으로
2: 이렇게 해요, 박사님. 하고 이렇게 싹 가려줘요.
1: 아, 진짜?
2: 해봐봐요. 하나, 둘, 셋. 아, 동시에 해야지. 하나, 둘, 셋.

0: 우리의 목표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1: 아, 너무 힘들어.
2: 뜨거워요.
3: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0: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1: 저 식물 뭐예요?
2: 반가워요. 적응은 좀 나요. 포스트 노드.
3: 지금 이 안에 누군가 한 명이 더
1: 살고 있다?
3: 어? 됐다. 오! 저게 뭐예요? 기슨룸으로 가봅시다.
1: 가보자. 가보자.

0: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1: Hello.
2: Hello, everyone.
1: 잠깐만, 외계인의 수다. 잠깐만, 외계인의 수다. 마지막. Are you from Earth?
3: Guess who I am.
4: You're from here, huh?
1: Harley Quinn?
5: Yes!
4: Yes!

0: 제가
1: 와,
0: 이거 진짜 보면서
1: 궁금하다. 어떡해?
2: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3: 아니, 진짜요? 아니, 단백질만 주시면 어떡해요?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귀뚜라미, 번데기, 미련 나 세 개가 왔다고요.
0: 이거 메뚜기 눈과 얼굴의 표정이 다 아직 보여요.
4: Do you think you would have
5: tried it? Yeah, for sure. I think we would have. We didn't have mealworms. We only had cockroaches, and you can't eat cockroaches. So we fed them to the chickens, and even the chickens wouldn't eat the cockroaches.
1: 뇨끼인데요. 이름은 이게 뇨끼 구황이에요. 왜냐면 구황 작물이 들어갔어요.
0: 이름하여 개또망밥입니다. 계란말이 또띠아 망고 볶음밥입니다.
5: Oh, there's a lot of different ways to think about what is the perfect meal inside the biosphere, because it's not only about taste, which obviously is incredibly important, but it's about nutrition. So we would monitor our nutrition all the time. I had a software program, which in the 90s was something, and that program told us exactly what was in our food. So you needed to have a really rounded meal. So from the nutritional point of view, if we had been low in protein for a little while, well, I might have chosen the actor's meal. From a taste point of view, though, because taste, you know, and actually loving the food that you eat is incredibly important, I would have gone with the gnocchi or the mealworms.
6: 원래 하려던 거에서 피보채서 전혀 다른 걸 만들고 말았어요. 나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영향은 있고 맛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 몸에 필요한 야채,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재료를 갖고 왔어요.
7: 생각보다는요.
6: 왜냐하면 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멋진 파트너였습니다.
8: 아니 근데 이게 작은 주방에 나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하고 팀원들이랑 소통도 너무 힘들고 그냥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6: 우리 제소자 아저씨.
9: 네.
6: 자, 어땠습니까? 소감. 어떻게 본인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9: 저요? 기여요? 기여?
6: 기여.
9: 아, 그래도 재료 조금 잘랐고요.
6: 재료 조금?
9: 같이 많이 찾았고요.
6: 그럼 말 많이 했고요. 지금의 요리에 만족합니까?
10: 네, 저는 만족하고 제가 이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6: 아, 뭐 이기는 게 지금 중요해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10: 당연하죠.
6: 계획대로 잘 됐습니까?
11: 아, 제가 계획대로 뭔가 안 된 것 같은데.
6: 속상해요.
11: 소금은 있을 줄 알았어요.
6: 맞아요. 저는 베이킹소다도 있을 줄 알았고, 없으면 효모라도 있을 줄 알았고.
11: 맞아요.
6: 정말 없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11: 그렇죠? 시간 있으면 사실 피자 완전 뚝딱인데.
6: 완전 뚝딱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뭐 있을 거예요.
12: 바다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산호를 찾고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11: 세상에.
2: 바다다.

0: 여기 먼저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꼭 붙이면은 안 떨어.
1: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2: 에폭시 주세요.
3: 여기 하나 있어요.
2: 좋아요. 산호 주세요.
4: 네, 산호가 여기 있습니다.
2: 고마워요. 손 조심해요.
3: 네.
1: 아, 괜찮은가?
5: 좀 불안해.
6: 갑니다.
7: 네, 밀어주세요.
0: 세게 밀 거예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넣을게요.
7: 네.
8: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 잡았어요.
8: 여러분은 오늘 잠들었던 바위 위에 생명의 가지를 얹어 바닷속에 생명의 숲을 소생시켰습니다.
9: I love the ocean. I've spent a lot of time at sea. You know I'm going to love anything having to do with understanding how our marine environment works and how we heal it.
6: 아우 배 아파.
0: 어, 동선 씨 어디 가요?
6: 화장실 가요. 묻지 마요.
0: 배 아파요?
6: Oh shit!
5: 뭔데? 뭐야?
0: 뭐야? 무슨 일이야?
5: 뭔 소리야?
0: 세균맨!
6: Holy shit!
0: Oh!
6: 잠깐만, 잠깐만.
0: 이거를 누가 했던 간에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도를 지금 내가.
6: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모양을 봐도 묽었어, 나올 때는.
0: 아, 말하지 말아주세요!
9: Waste management is important. Well, I mean, from a purely scientific point of view, it's important because all of those nutrients have to go back into the system so that we can reuse them. You know, in nature, we don't see it, but it's happening all the time. Everywhere, all the time.
10: 두 쫑크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5: 여기다 우리 이것저것 좀 첨가하자. 그 저 숯 넣어야 돼.
6: 자, 숯을 어디 넣을까요?
10: 숯도 여기 넣어야 돼요, 우선. 탄소 물질들 넣어서.
5: 아, 근데 진짜 톱밥이랑 섞어서 그런가 아까보다 냄새가 안 나네.
0: 똥 냄새가 좀 사라졌나요?
5: 네. 네. 이거를
6: 좋아요.
5: 퉁.
10: 자갈, 아까 가져온 자갈도 왜냐면 얘는 햇, 그 나중에 나뭇잎으로 덮고
5: 많이 할 필요는 없대요. 그냥 해만 가릴 정도? 장우자 박사님 이 정도면 되나요?
10: 아, 충분합니다. 네.
9: We had a pretty normal toilet, but then it went down into a system where it all settled, and it's called a digester. So all kinds of microbes are in there eating up everything, all the solids. The fluid goes off the top and goes into a marsh treatment system where it goes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there are microbes in the roots that are eating a lot of things that are going on in the water, and then the plants grow, taking the nutrients out of the water. And eventually, at the end, you get clean, nutrient-rich water, which you can then put back on the farm. And then we had all the water go through the plants, and then the plants put out pure water. We took the water out of the atmosphere, and then we could drink it again. Or, of course, it turned into sweet potato and the food that we ate.
0: 감사합니다. 이 끝에?
1: 이 팔만. 어.
6: 또 우리는 수분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5: 그쵸, 이거는 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6: 소변은 균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5: 근데 잘 써야 돼요. 요도로 끝을 통해서 나올 때 거기에 묻어있는 균이 묻어서 서식할 수 있어요.
6: 처음에 대변인들을 조준하다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가야
0: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산다고요?
6: 예를 들어서 지금 볼일을 봐야 돼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7: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6: 들고 있어야죠. 잘 들고 있어야 돼요.
5: 이걸 들고 있어야죠. 언제나
6: 잘 들고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0: 신기한 거예요. 달 탐사 배우들이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동동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1: 쉬면서 왔어.
2: 아, 지친다.
3: 시뮬레이션 해보니 어때요?
2: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거길 갔다 오니까 더 지구에 살고 싶어졌어요. 지구 최고, 짱 좋아.
4: You know, when people go to space, what actually tends to happen is most people fall in love more with the Earth. You know, the astronauts from the Apollo program, you know, this very famous quote where they said, "We thought we were going to space to conquer the unknown, and instead we discovered the Earth." It's an incredibly powerful statement.
5: 우와!
2: 우와! 여기가 어디야?
5: 오, 흙 냄새!
3: 이런 공간이 있었어?
5: 우와, 흙 냄새, 자연 냄새!
6: 이곳의 흙은 아직 어떤 생명도 머물지 못한 태초의 흙입니다.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4: Restoring our topsoil on planet Earth is critical. From a scientific point of view, they're like the gene pool for the rest of the planet. That's where we can get the biodiversity back across the planet.
5: 태초의 흙이라는 건 아마 유기물질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흙이란 그 큰 바위가 풍화돼가지고 뭐 물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깨져서 그냥 정말 그 무기질 상태만 있는 유기물이 좀 있어야 흙에서 이제 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4: The hydrogeologist did a great job of then explaining it to everybody.

제대로 다 잘 있나? 네. 시각? 크게 안 닦게. 나이스! 내려갑니다.

0: 비빈님, 김한결님께 묻습니다. 이 돔을 떠나며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1: 아, 그러면 숲을 심어야지.
2: 저는 숲을 심을 것 같아요.
1: 더블 숲!
3: 와, 숲을 심다지.
4: 숲을 심다.
1: 멋있다. 와,
5: 바로 결정하네.
1: 고민도 안 하고.

작은 나무를 심었지만 크게 자라려면 몇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심은 나무가 잘 있었으면 좋겠고 20, 30년을 길게 있을 생각을 하니까 더 뿌듯하고

숲이 저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는데 숲이 이렇게까지 울창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의도적인 인간의 노력이 있었는가? 자연의 힘으로도 숲을 만들었겠지만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는 거는 인간이 굉장히 많이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0: 됩니다. 이게
1: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9: 진단비도요?
0: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1: 이게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3: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3: 후원문의 080-961-9595.
1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일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0: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2: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섯 만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다스만.
2: Kia. Movement that inspires.
7: 오래된 것들, 즉 자연스러운 것들,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쌓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8: 누군가에게는 낡아없어야 할 것이 누군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 됩니다.
9: 전체적인 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7: 원래 구옥의 언어들, 구옥의 인상들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두다 보니까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8: 이제 곧 사라져갈 집을 갈고 다듬은 건축주.
7: 그 마지막 주인이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 아, 멋있습니다.
8: 그렇게 가족의 낙원은 탄생했죠. 그렇다면 이번엔 타임슬립, 미래로 가볼까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박수형 패시브 하우스. 그런데 내부는 완전 반전의 공간이.
11: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설계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8: 딩크족 부부와 다섯 반려묘가 살아가는 미래형 주택.
11: 저희 집은 에어컨도 없고요. 그런데도 항상 23도가 유지되는.
12: 일단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느낌.
8: 건축 탐구칩. 오늘은 지난 시간이 약이 된 집들을 만나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끝자락 은평구로 갑니다. 아파트와 구옥이 적절하게 엉켜있는 게 개발을 기다리는 동네 맞네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 아, 오늘의 건축주신가 보네요. 어머? 비밀번호 모르셔?
13: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7: 아니요. 사실 열쇠도 있긴 있는데 누군가 나와서 문 열어주는 걸 기다리고 있고요. 아내가 나올지 아이가 나올지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맞아주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아서 열쇠 안 쓰고 일부러 초인종 누르고 누가 나올지 항상 기다립니다. 안녕.
14: 안녕. 일찍 왔네. 쉬시오.
8: 그러게, 이런 퇴근 풍경 참 오랜만이네요.
14: 살짝 잠이 들려고 하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띵동 이러면은 열심히

0: 혹시 열수 있지 않아? 열수 있을 텐데?
1: 일부러 그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나와 남편을 맞아주는 아내라니.
2: 안녕하세요. 사라져 거는 구옥을 우리만의 낙원으로 재탄생시킨 공간 디자이너 남편 최재영입니다.
0: 믿고 맡긴 덕분에 구옥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아내 김하영입니다.
2: 이게 79년도에 지어진 양옥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집장사라고 불리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당시에 주거 형태거든요. 주택 형태거든요. 이 형태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여기도 집주인들이 일단 많이 안 바뀌었고, 그래서 가장 남아있는 형태가 원형에 가장 가까웠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찾던 사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거든요.
0: 저는 이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남편이 굉장히 확신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야! 여기야!
1: 오늘도 집마다 품은 특별한 사연 들으러 박 소장님 출동하셨네요.
3: 은평구의 오래된 도심에 왔습니다. 이 노출된 전선이나 전봇대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정겹거든요. 저희 예전부터 보던 풍경이라서. 오늘 탐구할 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할 때 옛것을 리모델링해서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방문할 집이 탐구할 집이 이 집입니다. 이게 예전에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 양식입니다.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이런 페인트만 새로 한다거나 대문만 새로 해서 모던하게 이런 목재라든지 그때 당시 있던 모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1: 지은 지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집. 그런데 유지 상태를 보니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집 같죠?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잘 찾아왔죠?
2: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이 예전 모습 그대로라서 굉장히 좀 나이 드신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많이 놀랬거든요. 이런 삶을 사시겠다고 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제일 컸던 거는 동네에 살고 싶었고요. 네, 동네 중에서도 오래된 주택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1: 백문이 불여 일견, 일단 집부터 보자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정갈한 마당이 환하게 반기는 집.
0: 우리 고향집에 온 듯한 기분. 특히 이 감나무 그늘, 이 그늘이 너무 좋아요. 이 땡볕에 여기에만 들어와도 너무 시원하거든요.
2: 네, 사실 이 나무 때문에 이 집 이름을 지었기도 했고요.
0: 집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2: 감남우집이에요.
0: 감남우집.
2: 네. 하나는 단감, 하나는 대봉. 저희도 아이들이 둘이다 보니까 뭐 저희 두 아이를 약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감나무가 아니라 두 그루의 감 남자친구들, 그래서 남우집이라고 지었고요.
0: 이 오래된 나무, 그다음에 오래된 재료들, 그다음에 전형적인 그 80년대 느낌의 그 저 디자인의 아치. 네, 저게 이제 80, 90년대 요런 집들 가보면 다 있어요. 네, 한 군데씩. 네, 네. 근데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재료는 뭔가요?
2: 저게 이제 그 FRP 그레이팅이라고.
0: FRP 네, 그레이팅을.
2: 네, 네. 네, 그레이팅은 왜 이렇게 바닥에 하수구 같은데 까는 그 발판 같은 거거든요. 그 철제 그레이팅. 쟤는 근데 이제 FRP 소재로 만들어서 FRP 그레이팅 이렇게 부르죠. 이 바깥에 있는 창틀이나 대문들이 보시면 뭐 청록색, 옥색이잖아요. 사실 뭐 촌스럽지만 가장 이 구옥을 잘 보여주는 색이라고 생각을 했고.
1: 구멍 숭숭 뚫린 FRP 그레이팅을 대문에 쓴 이유가 있다지 뭐예요?

0: 완전히 막히는 것은 동네랑 지역과 단절을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열어주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돼서 그 약간의 그 격자가 크지 않거든요. 물론 자세히 보면 들여다보이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은 뭐슥 보면서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심리적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정말 그렇네요. 고칠 건 고치되 예스러운 매력은 최대한 살린 짓. 그래서인지 전혀 튀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2: 이왕 그래도 좀 지내는데 좀 현관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새 거를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3: 근데 저희 집 분위기에 맞게 조금 저도 좀 생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도어락이 달려 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어락도 쓰지 않고 열쇠로.
1: 이집 대문도 열쇠를 쓰더니 현관문도 도어락 대신 열쇠를 쓰시네. 번거롭진 않아요?
3: 저는 열쇠를 써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4: 아이들이 열쇠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3: 두고 온 적은 몇번 있어요. 열쇠 언니도 어떻게 돌아왔어? 했더니 담을 넘어서 한번 들어와
0: 근데 그마저도 되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즐거웠나 봐요.
3: 그 열쇠를 쓰려면 가족 수대로 열쇠를 맞추러 가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난다 하시면서 되게 가슴이 약간 찡할 정도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1: 1979년에 지어진 이 집은 얼핏 보면은 2층처럼 보이지만 가족의 주 공간인 1층과 창고로 쓰는 지하 공간으로 나뉩니다.
0: 저희가 이제 그 야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캠핑 짐, 뭐 스키 장비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많아요. 아파트에서는 차량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캠핑 한번 가려면 정말로 이런 카트로 한 5번씩 나른다든지. 근데 오히려 여기는 이제 지하에 창고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아파트보다 훨씬 효율적인 공간이 된것 같고, 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땅을 밟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되게 효율들이 또 있더라고요.
1: 남들이 모두 디지털을 외칠 때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한 부부가 고찐지.
5: 우와, 야, 진짜 색다르다. 야, 우와, 이거 옛날에 공간 그대로인데
0: 네, 맞습니다. 네.
5: 완전 저 현대적인 느낌이 나네요.
0: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5: 야, 웜톤으로 나무하고 마루하고 천장까지
0: 네.
5: 한 번에 다 맞췄어요. 요거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3: 저는 이제
5: 네.
3: 설명을 들었을 때는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5: 예.
3: 삼베를 붙일 거라고 얘기했을
5: 아,
3: 때.
5: 이게 삼베예요?
3: 네네,
5: 오. 아니, 이게 특수한 벽지가 아니고 삼베라고요?
0: 네, 맞습니다.
5: 와, 진짜 삼베가 맞네요.
1: 구옥의 나무 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삼베 천장.
0: 삼베가 나무 색감이 좀 나는 좀 짙은 삼베여서 아무래도 나무로만 다 돌리면 그것도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삼베를 선택을 했습니다.
5: 이거 삼베가
0: 네.
5: 의외로 안 비쌀 것 같은데, 맞죠?
0: 삼베 자체가 벽지로 따지면 중간 정도 수준의
5: 그러니까요.
0: 벽지.
5: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0: 아주
5: 재료인 것
0: 합리적이죠.
5: 같아요.
0: 네.
1: 친환경 소재에 습도 조절까지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0: 삼베 작업을 할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예전의 벽 천장을 가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크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면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좀 좋은
5: 아,
0: 소재라고
5: 그러면
0: 생각해요.
5: 여기 천장 틀 공사는 안 했네요?
0: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어떤 그뭐 피니쉬도 하지 않고 바로 삼베만 발랐죠.
5: 오래된 합판은 뜯어야 되고 석고보도
0: 맞습니다.
5: 다시 붙여야 되고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0: 네.
5: 삼베를 붙이니까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이거는 오늘 제가 하나 배워가는 것
0: 아,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집의 외형들은 최대한 과거의 흔적을 존중했고요. 소소하게는 현관 바닥, 화장실에 있는 타일,

0: 방문들도 새로 바꿀까 고민했다가 예쁘게 깔끔하게 바꾸는 것보다 원래 있던 좀 저런 촌스러운 저 홈들이 들어간 저 디자인이 오히려 이 건물과 이 집과 맞겠다고 생각해서 문들도 그대로 뒀고요. 이 거실창은 바꿨지만 옛날의 형상을 오히려 복각했고.
1: 짙은 녹색 외창도 그 중에 하나. 구옥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단열 때문에 창부터 교체하지만 이 집은 아닙니다. 내창을 만들긴 했지만 목재 틀에 회전식 창골쇠까지 오히려 옛날 스타일을 재현했습니다.
0: 아주 깔끔한 완결한 하드웨어가 들어가면 앞서 했던 노력들이 다 뭐랄까요 좀 희석되는 것 같아서 이 고리를 쓰는 것은 너무 처음 생각할 때부터 직관적으로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당 슬러. 독채 단독주택을 쓴다. 마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2: 일단 나와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를 막 공간을 그냥 아무렇게나마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모습이 제일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0: 이 감나무 집에서의 시기는 아이들한테 나한테 너무 따뜻했고 너무 충만했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이 파고 안에서 그 시기를 좀 떠올려보면 좋겠다. 그런 명확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기들을 아내랑 같이 좀 잘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집이 제 구매한 집은 아니에요.
3: 아, 그래요?
0: 네, 저희도 빌린 집입니다.
3: 아, 지금 전세로
0: 네,
3: 계시는
0: 맞아요.
3: 거예요? 네. 그래, 전세로 들어오셔서 지금 이만큼 투자하신 거예요? 네.
0: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없어질 동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집을 보니까 더 애틋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자리에 뿌리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집을 아마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게 되면서 이 집도 변하고 소임을 다했을 때 그 마지막 주인이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오, 멋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네. 멋있네요.
0: 이 집의 그간의 시간들을 좀 기록할 계획이고요. 그게 언젠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아카이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실제로 살아내는 경험으로 그리고 뭐 이런 찍은 사진으로 작업들을 좀 남기려고 하는 좀 의도도 있어서 그게 이 집을 선택하게 된 또 큰 동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털어놔봐요.
2: 일단은 이제 전에 살고 있던 공간보다는 조금 작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맞닥뜨리는 불편함이 첫 번째가 화장실이 한 개라는 거.
1: 그러네. 이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2: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던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화장실만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잠그지 않고 잠깐 들어가게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한 규칙이지만 꼭 필요한 규칙인 것 같아요. 네.
0: 지금 안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은 전에는 작은 방이었죠.
1: 예전 작은 방은 부부방이 됐고요.
0: 아마 전 주인의 어떤 아이들이 쓰던 침실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쓰시던 분들의 안방이 이제 가장 큰 방이었으니까 반으로 쪼개서 저희 아이 둘이 쓰고 있는 아이들 방으로 변했고 처음에 좀 작은데 라는 불편함을 약간은 표현은 했지만 저희 아이들도 뭐 사실 그 고민을 한들 방이 커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알아서인지 지금은 아이들 잘 적응을 했고 하나 좀 오래 걸렸던 거 정말 이제서야 적응이 된 거는 이불을 항상 개야 되는 거.
1: 방에 좁아 침대를 놓을 수 없으니 아이들의 아침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0: 또 이거 긍정으로 해석해보자면 뭐 하루를 시작하는 약간 그런 어떤 정리의 그것도 의식이잖아요. 애들이 그거를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이 시점까지 오면 더 이상 네. 절등력 없어요.
0: 모든 사물들은 그 쓰임을 할 때 순간과 세이비 되어지지 않을 때 순간을 구분 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특히 작은 공간일수록 공간을 훨씬 더 담백하게 정리해주는 되게 중요한 키라고 봤고요. 워시타워 같은 경우는 이런 가벽을 통해서 가벽과 패브릭 작업을 통해서 숨겨져 있고 에어컨도 에어컨을 매립시킨 다음에 발로 가려놓고
1: 공간이 좁을수록 상시적인 노출은 최대한 줄이고요. 커다란 소파를 없앴더니 좁은 거실도 다양한 용도로 변주가 가능하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젠 거실 맞은편 주방으로 가볼까요?
3: 와, 여기도 같은 느낌인데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1: 어머나, 주방 참 예쁘네요.
3: 여기는 또 삼베인데 여기 또 흰색을 칠한 건가요?
2: 네네. 여기 같은 계열로 하면은 또 조금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고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부엌은 조금 화이트 톤으로 하는 게 어떨까.
3: 벽은 같이 합판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데 천장은 또 화이트로 해가지고
2: 네.
3: 훨씬 크게.
2: 네. 좀 넓어 보이게.
3: 공간이 좀 작으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혹시 냉커피 한 잔 좀 너무 더워가지고 예. 와 아니 집이 예 집이 굉장히 저 통일성이 있어서 너무 부드럽고요. 단촐한 느낌도 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냉커피다. 아, 감사합니다. 와. 이 공간이 제가 보기엔 조금 4인 가족이 쓰기엔 작아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이런 벽이 구조벽이 아니었으면 좀 넓혀달라 이런 요구는 안 하셨습니까?
2: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렇게 뭐 좁다는 느낌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저는 부엌은 이 집의 전체적인 면적 대비 부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원탁이 들어가는 저 식탁 그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딱 그 원탁이 하나에 모두 식구들이 앉아서 거기서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다 마련된 게 저 공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1: 그러게요. 약간 좁은 듯하지만 그래서 더 오붓하게 느껴지는걸요.
2: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사실 조금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이미 되어져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0: 그런 게 있어요?
2: 있습니다. 사실은 조명 부분이 조금 저는
1: 아무리 작은 집이라지만 설마 전구 두 개로 조명 끝?
2: 뭐 그림자 이슈도 좀 있고 그림자가 좀 생겨서 아이들이 좀 눈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눈이 좀 침침한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0: 그 전반 조명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이제 간접 등들을 좀 배치해서 여러 가지 조명들의 총합으로 전체 조도를 좀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항변을 해보자면 아이들 방은 밝은 조명을 썼습니다.
1: 공간 디자이너인 남편의 고집을 꺾기가 어디 그리 쉽겠어요. 그래도 아이들 방은 환하게 해줬으니 이쯤에서 만족하는 걸로 하자고요.
2: 이미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3: 요 창 진짜 저희 어렸을 때 네. 집집마다 방방마다 보이는 그 패턴의 창이거든요.
0: 맞습니다. 이 창문은 아예 안 건드리고 네. 프레임 색깔만 네. 흰색으로 좀 맞췄고요. 네. 이 패턴 유리 뭐 잘 아시겠지만 구할 수도 없는 유리여서
3: 제 어렸을 때 제 방이 이 유리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 이제는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든 불투명 유리창.
3: 그러고 보니 저도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0: 이 창이 사실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야를 외치는 창의 장면이기도 하고 요 흔적이나 요 연식이나 또 사실 창 살짝 열면 앞집의 그 파란색 기와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안으로 좀 쏟아지거든요.

0: 부엌 리모델링 한 거는 많이 봤는데 전세로 들어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꾸민 집은 처음 봐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결국은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그건 손실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집을 전세로 살면서 또 원하는 만큼 꾸며가지고 살아보고 싶다는 거는 이 과거의 그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완전히 새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옛것을 다 없애고 새로 만듦으로 해서 만족감을 많이 얻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 가족들은 옛날의 것을 최대한 지켜내고 이어가면서 자기네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더 이렇게 충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년 혹은 그거보다 짧을 수 있겠지만 그 정해진 시간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시간 안에 저랑 아내랑 아이들이 이 공간, 이 주택을 점유하면서 살아가는 기억들이 그래서 더 애틋하고 더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집을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공통되게 즐겁게 기억되는 경험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둬서 계속 뭔가 만들어 나가고 또 너무 과하면 또 덜어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2: 잊고 있어요, 사실은. 잊고 있다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 맞다. 이 집은 없어질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정말 아쉽거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몇 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어쩌면 예정된 이별이기에 더 애틋한지도 모르죠. 지난 시간이 특별한 향기로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가족만의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마을 입구의 공장단지를 지나면 조성된 지 좀 된 듯한 전원주택단지가 나오는데요. 유병환 건축가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4: 오늘은 용인 외곽 지역으로 오니까 이렇게 공장지대들이 있고 공장지대를 지나니까 바로 또 오래된 마을이 드러나네요. 그럼 오늘 탐구할 집은 이 마을에서 좀 오래된 집인가 보죠?
5: 오늘 탐구할 집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집입니다. 아,
4: 그러면 뭐 여기서 금방 찾기 쉽겠는데요?
3: 프리젠터가 바뀐 거 보니까 첫 번째 집과는 뭔가 분위기가 다를 것도 같고 말이죠.
4: 아, 뭐 딱 보니까 이 집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새 집은 뭐 이 집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3: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집들 사이로 말끔한 외관의 집 한 채? 박스형의 네모 반듯한 모양하며 징크지붕까지 주변 집들에 비해 확실히 새 집인 게 티가 나긴 나네요.
4: 아유, 밝은 벽돌이어서 아주 깔끔하네요.
6: 안녕하세요.
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젊으시네.
7: 아, 더운데 멀리까지 고생하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7: 저 건축주 임수현입니다.
4: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안녕하세요.
7: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네. 와이프 김수현입니다.
4: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은 지금 보니까 뭐 패시브 하우스 마크도 네.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패시브 하우스를 생각하신 거예요?
6: 처음에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는 걸 모르는 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설계를 한번 하다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잠깐 2년 정도 멈췄어요. 그때 이제 패시브 하우스 개념을 좀 알게 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재설계하게 되었습니다.
3: 모종의 이유로 설계를 해놓고 2년 만에 다시 지은 집이라니.

0: 없고, 그러면 청약을 해서 될 수가 없다. 그런 아파트에서 똑같은 삶을 다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거주 형태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됐죠.
1: 계단 옆에 슬로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2: 네, 저희가 코스코를 자주 가는데요.
1: 아.
2: 많이 샀을 때 제가 끌고 올라야 되니까.
0: 항상 이제 대형마트에서 짐을 한 번에 살때 많이 사왔었고, 아파트에 있을 때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계단을 10개를 10kg, 20kg짜리 박스를 들고 올라온다? 지금도 사실 할 수는 있으나 힘든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슬로프가 있어야겠다.
3: 이 집에는 구석구석 고민의 흔적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슬로프랍니다. 더 나이 들어도 짐을 나르기 쉽게 한마디로 생활 맞춤형 설계를 한 거죠.
4: 저는 굳이 필요해? 그게? 나는 없어도 될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원하면 해달라고 하자. 근데
0: 건축사에서도
4: 너무 잘한 것 같아요.
0: 전혀 반대를 안 하셨어요. 공감이 되신 거죠. 같은 남자니까. 짐을 옮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파트에 전해지는 살때 제가 또좀 체격이 있다 보니까 서로 치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3: 두 번째 생활 맞춤형 설계는 바로 현관이랍니다.
0: 한 명이 신발 신고 있으면 한 명은 그냥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기왕 하는 거 하나의 그냥 첫 인상이니까 현관을 크게 뽑자.
4: 주택이라서 더 현관 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관을 활용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올 때.
0: 짐 정리도 한 번에 할수 있고.
4: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랑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3: 건축 탐구 집 역사상 가장 큰 현관 인정합니다.
1: 사실 공간 중에서 우리가 가장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관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만 사시다 보니까
0: 네.
1: 아파트 현관 사이즈를 그냥 규격화되어 있는 현관 사이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현관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앉아서 신발을 벗으신다든지 갖고 온 물건을 정리하신다든지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가 되는 게 사실 좋습니다.
0: 저희가 설계를 시작한 게 22년 아마 여름 정도였고, 22년 말에 건축허가까지도 받았고, 착공신고도 다 들어갔어요. 아파트가 팔리질 않아서 설계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3: 저런.
0: 착공을 못하고 건축을 이제 잠깐 쉬는 동안 역대급 장마와 습한 그 장마가 있었어요. 23년도였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에어컨 틀면서 냉방병 많이 걸리고, 저희도 걸리고. 있던 와중에 이제 패시브 협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복사 냉난방이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는 걸 보게 되었어요.
3: 애초에 설계는 H형의 경량목 구조.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패시브 하우스를 알게 된 거죠.
1: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사열을
0: 네.
1: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간접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와서 제가 보면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건 천장에 그 커다란 에어컨 기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0: 맞아요.
1: 예.
5: 그럼 이 집에는 아예 에어컨이 없어요?
0: 아예 없습니다. 밖에 습도 85% 이런데 지금 내부는 50%대거든요. 굉장히 쾌적하고 이 동굴 같은 쾌적한 느낌.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1: 굉장히 시간을 오래 두고선 하나하나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들 하신 게 곳곳에서 보여요.
0: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깐 이제 내려놓아야 했던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한번더 되돌아보고 냉정하게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짚어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와신상담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주방은 남편이 가장 신경을 쓴 공간이라는데요.
6: 잘 익었어. 이번에 진짜 잘.

0: 조리에는 주로 제가 쓰고 와이프는 이렇게 약간의 도와주는 거, 설거지 도와주는 거, 그리고 주로 드셔주는 역할.
1: 남편분 요리 실력을 점수로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2: 양식에서는 한 85점? 에서 90점? 한식은 20점?
0: 한식은 사실 거의 안 하지.
2: 응, 거의 안 하지.
3: 요리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는 남편 건축주.
0: 어떻게 보면 전에 아파트에서는 공간이 워낙 없으니까 뭐 양파 한번 썰고 다 치우고 양념 만들 거 갖고 와서 공간 마련해서 또 만들고 넣다 뺐다를 한 번에 하면 될 거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시간도 늘고 그럼 점점 고통스럽고 요리하는 게.
3: 두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여도 서로 치이지 않게 삼각동선을 넉넉하게 확보했죠.
2: 이것도 원래는 더 좁아도 되는데 치이는 게 일단 싫어서 이제 넉넉하게 뺐죠.
0: 그래서 너비가 충분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식기세척기를 열고 그리고 바로 수다팜을 열고 정리를 해도 불편함 없이 여기서 바로 꺼내서 넣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3: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업그레이드 된 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4: 조명 같은 것들도 제가 보니까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조명들이 다 없이 네. 뭐 필요한 부분들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스위치들이 보이질 않아요.
2: 네, 남편이 IoT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그리고 눈부심이나 그런 거에도 좀 예민한 사람이어서 이제 그런 게 스무스하게 되고 뭔가 연동도 많이 되는 그런 걸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0: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4: 네,
0: 제가 블라인드를 핸드폰으로 내렸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도 요새 더우니까
4: 사실 외부에서 차단되는 게 막 가장 필요하니까
0: 네,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열을 다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4: 네.
0: 내부 조명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끌 수 있고요.
4: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이런 작동법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맞춰놓고 나면
0: 그렇죠.
4: 뭐 전혀 손댈 게 없으니까. 최근에 뭐 굉장히 큰 그 전자회사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자동차에 이어서 네. 주택도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화 돼가는 경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형광등 색깔 조명해주세요. 전구 색깔 조명해주세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네, 없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3: 그럼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4: 계단이 쭉 위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군요.
3: 어머나, 여기가 이 집의 하이라이트네요. 어쩌면 쓸모 없이 버려질 수도 있는 계단을 이렇게 멋진 보이드 공간으로 만들다니.
0: 저보다는 아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데요.
2: 맞아요. 이제 저희 둘만 사는 공간이니까. 계단을 막힌 형태의 계단으로 해버리면 이제 1, 2층 간의 소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좀 공간감이 뚫려있는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설계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이드 느낌으로 계단이 형성이 됐는데
0: 원래 저희 대지가 약 100평, 100평 조금 넘거든요. 100평이고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건폐율이 20%인 지역이었어요. 새로 이제 짓기 시작할 때 그 사이에 성장관리 조례라는 게 생겨서 최대 30%까지 10%를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생겨서 지금 현재는 건폐율 29%로 지었어요.
1: 거의 방이 하나 더 생긴 거네요.
2: 그렇죠. 방이 더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고
0: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너무 편해지는 거죠. 어려운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딱 효율적으로 공간 구성할 수 있고.
4: 이게 집 사이즈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계단 폭도 그렇고 꽤 큰데 이게 처음 말씀하셨던 건폐율

0: 20%였으면은 뭐 꿈도 못 꾸실
1: 그렇죠.
0: 일이었네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인센티브 때문에 이렇게 또 계단에도 좀더 할애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시간을 확실하게 투자하신
1: 그렇죠.
0: 거네요. 예.
1: 기다린 만큼 보상을 받았습니다.
0: 그랬으면 말이에요. 예.
3: 늘어난 건폐율 덕에 집안 곳곳에 여유가 생기면서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겼다는데요.
2: 고양이를 5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필수 공간인데, 아빠가 우비, 엄마가 수비예요. 얘네들의 사랑의 결실로 웅이, 바비, 왈비가 태어났거든요. 그 전에 아파트 살 때는 베란다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1: 매일매일 치우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거기다가 틀어놓고 또 치우고, 그리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패딩 조끼 입고 치우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정말 너무 편하죠. 고양이 화장실에는 문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그냥 고양이 펫 도어 같은 거 없는 문을 하고 벽에 타공을 해서 고양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해놨거든요.
3: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위치한 반려묘 전용 화장실. 이렇게 해놓으니 먼지도 훨씬 덜 나고 집사 복지도 수직 상승.
1: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세면대도 노출형으로 바꿔뒀어요. 그 배변을 치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 했고, 맞은편에는 이제 사람 손님용 화장실을 둬서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다 손님들도 거기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이 고정된 상태여서 저희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서 방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저희는 되게 확고했거든요. 어차피 방은 우리 둘이 지낼 곳만 있으면 된다.
3: 2층엔 거실과 부부 침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곳이 부부 침실 공간입니다.
2: 침실, 욕실, 파우더룸, 화장실, 드레스룸, 이렇게, 세탁실. 이렇게 6가지 기능이 한 공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형 순환 구조.
3: 침실과 욕실, 파우더룸과 화장실, 드레스룸과 세탁실이 둥글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건폐율이 늘어나면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2: 첫 번째 설계 때는 아마 완벽한 순환 동선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 받은 거 그거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20평에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1: 어디 가? 빨리 해야지.
2: 알았어.
1: 저희가 출근 시간이 같아서 동시에 씻고 동시에 정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치이는 게 싫은 거예요.
3: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집 세면대도 나란히 2개, 샤워기도 나란히 2개.
2: 13년간 같이 준비를 동시에 한 거죠.
1: 샤워기까지는 뭐 취향에 따라 안 하셔도 괜찮은데 세면대 2개는 정말 편합니다.
3: 바쁜 출근 시간에는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이렇게 쌍둥이로 2개씩 만들어 놓으니 싸울 일 없고 참 좋겠습니다.

0: 2층에를 올라와서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1층이 거의 별도로 돼 있고 2층을 굉장히 층고를 높게 하면서 다락하고 단면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를 하셨네요.
1: 2층 거실은 박공 지붕 천고를 그대로 살려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2: 약간 저희 집에 또 아이코닉한 어떤 이제 자재를 쓴 부분이 저 벽돌 타일이에요. 근데 뭐 사실 이제 포인트로 벽돌 타일을 쓰는 경우는 꽤 많아요.

0: 많은데, 이제 좀 저희 집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 적용을 했거든요. 딱 꽂힌 거죠.
1: 꽂히신
0: 예.
2: 어머, 그러네. 보통 외장 벽돌을 안에다 쓰더라도 포인트 삼아 한쪽 면만 쓰던데. 이 집은 아예 내부 전체에 둘렀네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1: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재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외장재를 내부에다 써도 될까라는 고민들이에요. 그런데 외장재는 내부에 무조건 쓸수 있습니다. 내장재는 외부에 못 써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과감한 시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구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은
0: 맞아요.
1: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상 설계하셨던 거를 연기하게 되고 그 연기하게 되는 과정상에서의 생겨난 여유 시간들,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난 것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집을 보면서 아,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고민의 결과가 아주 알차게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상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미래의 어떤 삶의 공간들에 대해서. 결국 건축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많이 좀 활용하시고 많은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 제가 코가 좀 이제 비염,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편인데 지금은 뭐 저희 회사 건물 포함해서 어떤 공간보다도 쾌적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짝 풍겨오는 그뭐 나무 냄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래오래 잘 살려면 이제 내 건강 관리만 운동 열심히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 너무 좋습니다.
0: 뭐 설계도 두번 하고 정말 치열한 의견 토론 합의 과정 진지하게 했던 거가 그렇게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게 주택인 것 같아요.
2: 공사가 중단됐던 지난 시간이 전화위복, 오히려 약이 된 집. 덕분에 1년에 두번 휴가철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직장인 맞벌이 부부는 집돌이, 집순이가 되었다네요.
4: 할아버지가 너잘살수 있게 도와줄게.
5: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4: 서울여잔데 살수 있을까?
5: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6: 조상님만 품을 두 분이 계셔요.
7: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6: 진주시 27대 손 대종손.
7: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4: 지붕이요?
7: 네.
4: 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참 신기하네.
8: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5: 이게 뭐가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이번 첫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5: 이게 뭐가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우. 상담만 받아도 증정.
18: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9: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8: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20: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8: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0: 지금 쟁여놓으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사장님!
3: 방금요?
4: 아이, 바쁜데 그걸 언제 해?
5: 바빠도 받아가시죠. 비즈넷으로. 사장님 세금은 비즈넷으로. 황급 받아.
6: 타이레놀. 근육통엔 타이레놀 ER. 반은 빠르게, 반은 8시간 내내 오래가는 타이레놀 ER. 근육통도 타이레놀이 잘하니까.
7: 빈속에 먹어도 되네.

0: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 Granger.
1: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0: 프로가 만들면 스펙도 프로급. 프로메가 흡수율 높은 RTG 오메가3를 최고 순도, 최고 함량으로 담아 오메가3의 핵심 성분을 제대로. 그래서 1등 오메가3, 프로가 만든 오메가3 프로메가.
1: AI야, 포틀플렉스 생성해줘.
2: 생성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산 우리를 위한 선물은 AI가 생성할 수 없으니까.
3: 트립은 진짜여야 해.
4: 호텔은 트립이어야 해.
2: 호텔 예약은 트립.com.
5: 드디어 너도 발이 두근두근 하는구나.
6: 동창 갔더니 전부 두근두근이야.
5: 그 얘기 듣고 나도 두근두근 샀어.
6: 아직 두근두근 안 사드렸어?
7: 두근두근이 뭔데 난리야?
8: 요즘 다들 두근두근 하시네요. 두근두근 내 신발 슈얼즈.
9: 요즘 얼음 좀 쉬게. 다닥다닥 시원시원하지 못하네. 그래서 더 M 얼음도 시원시원, 사용도 시원시원,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해지다. 더 M 청혼 아이스.
10: 나이가 들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잔소리에도 모르쇠로 버티는 남편.
11: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10: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12: See the girl with the diamonds in her shoes.
13: 입으려면 불이 나올 것 같아요.
14: 그동안의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 우와, 소리가 잘한다.
16: 상호 상호 잡았대, 상호 잡았대.
17: 오, 너무 대단한데요.
18: 신성한 그 성지이기 때문에 물의 정화 의식을 갖는 거죠.
19: 다 찌그러져가지고 예쁜 모양이 안 나왔습니다.

매년 많은 여행자들이 네팔행 비행기를 탑니다.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를 오르는 히말라야 등반객과 자유여행을 꿈꾸는 배낭여행자들인데요. 연간 약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늘과 맞닿은 땅, 짙은 어둠을 걷어내면 눈부신 햇살 아래 순백의 설산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0: 힌두 왕국으로 불리는 네팔. 그러나 불교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불탑, 보드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카트만두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곳, 보드나트 불탑이 있습니다. 새벽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인데요. 승려부터 순례자, 인근 주민과 관광객까지 불탑 주인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1: 지금 아침 6시도 안 된 동이 이제 막 큰 이른 시간인데 정말 많은 불교 신자들이 탑, 거대한 탑 주변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침 일 나가기 전에 그 자신들의 그 매일같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어떤 염원을 하고 그런 매일의 행사인 거죠.
0: 티벳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과 온몸을 던져 절을 하는 오체투지 순례자. 이런 이유로 네팔 속의 작은 티베트라고 불리는데요.
1: 매일 아침에 오세요? 나중에 죽어서 평화를 얻고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고 그러면서 여기 매일 매일 도신다고.
0: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현생의 업을 씻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소망과 바램까지 쌓아올린 깨달음의 탑 보드낫. 지혜의 눈과 코처럼 보이는 숫자 1은 진리는 하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높이 38m에 이르는 초대형 불탑. 깨달음으로 가는 관문인 계단을 따라 오릅니다. 세상을 응시하는 부처의 눈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힌두교 신자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가 힌두교 비슈누신의 화신이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불교와 힌두교, 두 종교가 상생하는 네팔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1: 한국에도 불교 사원에 가면 산신각이 있어서 불교하고 무속이 수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 네팔에서는 힌두교하고 불교가 공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합이라는 게 한 지역에 두 가지 종교가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렇게 서로 공존하고 양식도 서로 교류가 되는 건데 한국의 유불도 무속 이런 게 수합이 된 것처럼 여기도 같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방 종교인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좀 발견하기 힘든 동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0: 조상 대대로 이어진 믿음을 품고 끊임없이 불탑을 돕니다.

삶을 핥히는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네팔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신의 은총을 비는 인사를 건넵니다.

0: 수도였던 박타프루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덜발 광장에 가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도자기는 박타프루의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1: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2: 그렇게
1: 제가 해봐도 돼요?
2: 네.
0: 물레홈의 막대기를 고정시키고 인력으로만 돌리는데요. 원심력 덕분에 계속 회전하는 물레. 그 위에 점토를 올리고 모양을 만듭니다. 이방인의 서툰 솜씨에 구경꾼들도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1: 다시 반죽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0: 도공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 싶더니 도자기가 금세 일그러집니다.
1: 이게 처음 해보는데 너무 어렵네요. 다 찌그러져가지고 예쁜 모양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되게 평생을 걸쳐서 만드신 분하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2: 뭐야? 멋져졌다.
0: 과거 왕실에 진상하기도 했던 박타프루 도자기. 수백 년간 변함없이 도공의 섬세한 손길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을 찾아 나섰는데요. 화려한 고대 문명의 주인공, 네와르족 마을입니다.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공동주택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데요. 언뜻 보기엔 오래된 아파트처럼 보이는 이곳, 이색적인 공간이 보이네요.

0: 여기 엄청 깊으네요, 여기.
1: 물 색깔이 탁해 보였는데요.
0: 이 물이 약간 그 황토빛이에요. 노란 빛인데 이 아래는 맑은 물이 떨어지고 있네요.
1: 카트만두와 박타푸르 지역에는 진흙 섞인 우물이 많습니다. 토양이 부드럽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침전시켜서 생활용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요리할 때는 어떤 물을 사용하세요?
1: 지하수를 이용한 수도시설이 있지만 양이 충분치 않아 청소하고 씻을 때는 우물을 찾습니다. 한 청년의 갑작스런 초대를 받고 건너편 집을 방문했습니다.
0: 여기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목공의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잔뜩 허리를 굽힌 채 정교하게 나무 조각을 합니다.
0: 작업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2: 그 작업 마치고 바로 뒤불고 렉탱글 타입으로 뒤불고 바로 이제 그래서 무아 물보니 무아 보니 와네요. 내가 가끔하고 면제 와네요.
0: 나마스테. 나마스테.
3: 뭐바디 되기요. 아미 실부가르 자티네요. 뭐바디 되기. 바로 내게 감.
2: 더러워만 제시 뭐 넘버나 오는 게지. 웃카빙고 감 맞지.
1: 아들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아버지 라지 샤암 씨가 네팔의 문화재를 수리하고 왕궁의 예술품을 만들던 최고의 장인이기 때문인데요. 지방 곳곳 장인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예술 작품이 많습니다.
0: 와, 멋있네요.
1: 1년 넘게 작업한 힌두교 여신상인데요. 공예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얼굴과 손 부분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와르족은 손재주가 뛰어나 목공예, 건축, 도예, 금은세공 분야에서 활약해왔는데요. 수많은 건축과 조각 작품을 남기며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0: 들어가주세요. 여기는 친구 집 왔어.
1: 야, 그럼 지금 절을 붙이고 계세요, 아주머니께서. 이게 무슨 전이에요?
2: 초라합니다.
1: 마라. 어? 마라.
2: 마라.
1: 마라.
3: 녹두전이에요. 정말 우리네 녹두전과 똑같습니다. 지글지글 익는 소리까지 비슷한데요.
1: 제 고향 강원도에서도 녹두, 콩이 많으니까 녹두전을 잘 해먹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녹두전이 여기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3: 알고 보니 녹두의 사촌뻘쯤 되는 렌틸콩이랍니다. 옆에서는 쌀가루를 묽게 반죽해 얇은 전병을 부치는데요. 고소한 냄새가 사방에 퍼집니다. 마치 명절 전날 우리네 모습 같았는데요. 그릇에 담긴 음식이 정겹습니다. 한쪽에서 남자들은 만두를 빚느라 바쁜데요. 여멀이라고 하는 잔치 음식입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달콤한 소를 넣는데요.
1: 사탕 수수로 만든 그러니까 설탕이죠. 설탕하고 깨하고 섞은 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진한 색은 아니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해가지고 깨를 달달하게 해서 송편을 빚을 때 그 안에 넣어주셨거든요. 그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3: 사탕 수수를 농축한 흑설탕에 참깨와 향신료, 코코넛 가루를 섞어 듬뿍 넣어주는데요. 무화과 열매 모양을 만듭니다. 참 예쁘죠? 저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1: 어때요?
4: 나무서. 나무서 퍼스트 디바나고
5: 왔군. 나무서. 코리아마 러시안 콜라.
3: 우리가 송편을 먹듯 여머리를 쪄서 먹습니다. 매콤한 소고기찜 냄새가 납니다.
4: 초이다.
3: 보통 힌두교인들은 암소를 신성시하지만 네팔의 경우 물소고기는 먹는답니다. 쌀을 눌러서 말린 찌우라를 밥처럼 수북히 담는데요. 렌틸콩 볶음과 감자조림을 비롯해 반찬이 여섯 가지나 됩니다.
2: 저도 간을 하나끼리 찌우라로 테스트를 해서 양말 좀 가루 온서 간을 좀 일진 손을 벌써 언니들 좀 찌우라 보니 간이 걸서 찌우라를 좀 텔로로 페트코 소비 텔로로 소상으로 플라기 생 아무지 찌우라 보니 간이 걸서.
3: 식사는 3층 옥상에서 합니다. 바닥에 지푸로 만든 멍석을 깐 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침밥을 먹는데요. 하루 두 끼를 먹는 네와르족. 아침 식탁이 풍성합니다. 식사 전 반주도 곁들여지는데요.
1: 럭시, 알코올,
5: 네와리 와인.
1: 이거 저기 네와리 부족의 전통 술인 럭시라고 하는데 상당히 독하다고 들었는데 예, 이걸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독한 술을 먹으려고 따라주네요.
3: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전 음식을 조금 떼어 신에게 바칩니다. 소주와 비슷한 전통주 락시. 알코올 도수 40도가 넘습니다.
1: 우와, 냄새만 해도 아주 진한 아주 독한 고량주 냄새가 나요.
3: 모양도 예쁜 여머리를 먹어봤는데요. 달콤하고 고소한 송편처럼 맛이 좋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일품인 렌틸콩 부침개 맛은 어떨까요?
1: 콩을 그냥 이렇게 갈아서 그걸 기름에 부친 거기 때문에 한국의 녹두랑 정말 똑같은 맛이면 거의 비슷한 맛이에요, 이거는.
3: 음식이 모두 담백하고 맛이 좋아 금세 바닥이 보입니다.
1: 이 납작하게 만든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좀 남은 것 같아요. 최대한 다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맛있습니다.
3: 밥상을 물리자마자 후식이 들어옵니다. 물소젖을 유산균에 발효시킨 즈즈더우. 세계 각국 여행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발효식품입니다.
1: 익었다.
3: 푸딩처럼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데요. 아침 식사가 끝난 시간, 샤암 씨가 제단에 앉았습니다. 크리슈나에게 오늘 하루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리는데요. 네와르족 대부분은 힌두교인입니다. 다신교인 만큼 저마다 모시는 신이 따로 있는데요. 피리 부는 모습으로 익숙한 크리슈나는 장난기가 많고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좋아합니다.
1: 힌두교에선 크게 브라마하고 비슈누하고 시바 3대 신이 있는데 지금 이 집에서는 그 비슈누의 화신 중에 여덟 번째 화신인 크리슈나를 모시고 있어서 이게 지금 여기랑 여기 크리슈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비슈누의 아홉 번째 화신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 사람들은 부처도 우리 신 중에 하나다. 그래서 불교 사원을 가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이 네팔이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힌두교의 이러한 그 교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0: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고봉이 병풍처럼 둘러선 곳입니다.
1: 와, 여기서도 히말라야가 너무 멋있게 보이네. 지금 일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0: 새벽 6시, 어둠이 걷히면서 히말라야 설산이 순백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안나푸르나를 비롯해 아직 아무도 오르지 못했다는 천여봉, 마차푸차레까지. 새벽녘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빛이 장엄한 대자연을 비춥니다.
1: 포카라 공항에서 보이는 그 히말라야 풍경이, 이른 아침 풍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가 딱 품고 있는 상태에서 공항과 이 도시가 있는데 너무 아침 분위기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일출이 이제 곧 올라오려고 하고.
0: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순백의 미소를 건네는 히말라야.
1: 4시간 기다렸는데 곰솜 쪽에는 여기는 날씨가 좋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기상이 안 좋아서 비행기가 안 들어가지고 비행기 안에 실었던 짐을 지금 다시 4시간 만에 빼내는 겁니다.
0: 참 허탈했습니다. 비행기로는 30분 거리인데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7시간이나 가야 합니다. 1968년 이곳에 도로가 뚫리기 전까지 포카라는 산속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도시를 벗어나면 비포장길이 계속돼 이동이 쉽지 않은데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땅, 그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1: 그 여행이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로 이렇게 됐지만 나름 이게 여행의 좀 그 히말라야 깊은 그 지역을 들어가는 기분은 좀 나고 있습니다.
0: 여행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흙먼지 가득한 길 위로 색다른 여행이 펼쳐집니다. 안나푸르나

0: 평야에서 무수탄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험준한 산악지형이 이어지는데요. 산허리를 휘돌아 나가는 길. 골짜기마다 현수교가 눈에 띕니다.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위태롭게 연결된 다리가 문명과 원시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1: 산에 사는 사람들의 작은 마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 행인도시들이 그 출렁다리가 많이 있는데 그 이 밑에 계곡은 뭐 한 1,200m 아래로 엄청나게 그 협곡이 심하고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물들이 그 몇천 년, 몇만 년 된 현대의 그 나이테 같은 게 쌓여 있는 그 바위들을 깎아서 너무너무 예술 작품 같은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고 있네요. 비행기를 오늘 못 탔지만 아주 즐거운 또 자동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속을 느끼면서.

0: 해발 2,700m, 히말라야 설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집니다.
1: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2: 상쾌!
1: 통쾌! 변비엔 메이킨!
3: 오직 LG만이 가능한 청소. 끈적한 음식을 닦아도 남을 수 있는 구두 널로까지. 청소 중 분사되는 100도씨 무빙 스팀으로 강력한 오염 걱정까지 증기처럼 사라지게. 청소 후 히든 스테이션에서 100도씨 살균 스팀으로 유해균까지 제거. 세계 최초 100도씨 2A 스팀으로 가능한 독보적 청결 로니. 오직 나만을 위한 가장 가까운 휴식, 맥심 TOP.
0: 저녁 7시 30분, 짙은 어둠이 내린 좀솜에 도착했습니다. 연간 3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여행지답게 숙소도 비교적 깨끗하고 저렴한 편인데요.
4: 하루 종일 포카라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그 아주 정말 히말라야 장관과 계곡물과 이렇게 사람들 사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이 아름다운 이 마을은 지금 밤이라 볼 수가 없는데 내일 아침이 또 기대가 됩니다. 멋있는 또 아침 풍경이, 히말라야 풍경이 펼쳐질 거라 기대합니다.

0: 강에서 저 설산이 히말라야가 그냥 보입니다. 이런 뷰를 어느 호텔에서 고급 호텔에서 누릴 수가 있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1: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다올라기리 산인데요. 히말라야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좀섬의 아침입니다. 검은 강이란 뜻의 카리 간데케 강이 대지를 적시며 흘러가는 좀섬 계곡. 밀과 보리, 유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작은 마을입니다. 네팔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 중 하나인 무키나트가 가까워 연중 순례자와 여행객들로 붐비는데요.
2: 무쌍마 샤오 액던 데레 바인자 아니 샤오바르 샤오 수드디 바나무 사긴자 아니 샤오바르 요 마사 브랜디 바니 요 아마 럭시니 바남 요 바나무 사긴자
3: नेपालमै
2: स्याउ पानी ठाउँ नै मुस्ताङ हो
4: सबभन्दा मिठो पनि राम्रो पनि
1: वेगुगिन보다 네팔 순례자들에게 더 인기 있는 사과
0: 야 이즈 굿 베리 굿
5: 과자 같아요. 예, 말린 사과가 과자 같네요.

0: 마당 한가운데서 동네 꼬마들 목욕이 한창입니다. 어린 시절 커다란 고무대야에서 목욕하던 생각이 났는데요.
1: 나마스테.
2: 나마스테.
3: 나마스테.
0: 깨끗이 씻긴 아이 머리가 웬일인지 반질반질합니다.
4: 지금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발라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기름이에요?
5: 또리고딜. 따금 찢어 날라내버리라.
0: 아이의 피부를 보호하고 악귀를 쫓아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답니다. 히말라야의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한 미음자 구조의 주택.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6: 지붕은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지붕도 이제 생활 공간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땔감도 쌓아놓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0: 아침 일찍 여행자들이 떠나고 조금은 한가해진 시간.
7: 물 끄네. 어디 가는 거예요?
0: 마을 남자들이 어딘가로 바쁘게 향합니다. 해발 6,839m, 닐기리봉이 병풍처럼 둘러선 티니 마을. 타갈리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남자들이 속속 마을로 모여든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8: Traditional ceramic dipping barrel. You can see there.
0: 네팔 달력으로 4월 초순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마을마다 새해를 축하하는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6: 그 다섯 명이 두 발씩 열 발을 쏘고 그거를 그 일곱 번을 해요. 그래서 총 70발을 갖고 저 관역 색깔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거를 맞췄나 해서 그 1등을 하게 되면은 7천 루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만 원 조금 넘고.
0: 공장 근로자 한 달치 월급에 닭 두 마리까지 상금과 부상이 두둑합니다.
9: 올해도
10: 수 있어요.
0: 1년을 기다려온 대회. 드디어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대나무로 만든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데요. 본격적인 대회 시작 전 저도 활 쏘기를 배워봤습니다.
6: 어렵네요. 저기 땡기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 겨냥한다는 게 먼 거리 겨냥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지 될 것 같아요.
0: 드디어 대회가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작년 우승자의 차례. 남녀노소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부담감이 큽니다. 일제히 시선이 꽂히는데요. 정중앙을 마쳤습니다. 챔피언답게 남다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명중시킨 선수에게는 특별 상금이 주어집니다.
11: 여기 빼라는 것 같아요.
6: 근데 검정을 맞추신 분은 여기 있는 선수들 50여 명이 전부 다 100루피씩 주게 돼 있대요. 그러면은 천 원 조금 넘고 한국 돈으로 5만 얼마가 되는 상금을 받는 거죠. 한 달 가지고. 꼭 우승하길 기원할게요. 예.

0: 드디어 우리 차 옆으로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1: 이 높고 아찔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성지 무티나트까지 가는 순례자들인데요. 산사태로 길이 끊어져 더 이상 자동차로는 들어갈 수 없답니다. 멀리 붉은색 사원이 보입니다.
2: 여기가 지금 그 무티나트로 가는 길인데 여기가 지금 산사태 같은 게 나고 눈이 쓸려내려서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걸어서
1: 추위도 잊은 채 노숙까지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온 이들도 있습니다. 네팔뿐만 아니라 인도와 티베트에서 온 순례자들의 끝없는 행렬. 이방인의 눈에는 특별할 것 없는 깊은 산속 골짜기일 뿐인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진리를 찾아가는 길 무티나트.

0: 순례자들을 위한 마을 라니포아입니다. 묵티나티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데요. 마을 중앙 건물 이름도 라니포아입니다. 미음자 형태의 독특한 구조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라니포아를 찾아가 봤습니다.
1: 멋있고 아름다운데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2: 1863년 여기 라니 थिन राणा बहादुर शाह राजा थिए उनकी माइली रानी सुवर्णप्रभा उनका तीनवटा रानी थिए तीनवटा रानीमा माइली रानीको सन्तान सन्तति छोराछोरीहरू थिएनन्.
0: 애초 이름은 여왕의 쉼터. 지금은 묵티나트 순례자뿐만 아니라 안나푸르나 등반객들까지 찾아오는 유명한 숙소가 되었는데요.
1: 태양열이 엄청 지금 그 고산이라 강해서 이 전기나 뗄감 없이 그 태양열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요리하고 계세요?
3: 리키 빠가오네요. 됐다.
0: 태양열 조리기 솔라쿠커. 뗄감 구하느라 먼 길을 걸어 다니던 수고를 덜고 벌목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구호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길, 색깔 고운 수공예품을 파는 노점이 눈에 띕니다. 의복과 디자인을 연구하는 터라 이곳 사람들의 전통 복식이 궁금해졌습니다.
1: Made here.
4: That's making me. Yeah.
1: You made.
4: Yeah.
1: Yeah. Everything.
4: Yeah.
1: Oh, really?
4: Yeah.
0: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상이 눈길을 끄는데요. 히말라야의 소수 부족 구릉족은 아름다운 전통 의상으로 유명합니다.
4: 가오 그 안에 있는 기티.
1: 기티.
4: 아유 그 뭐야 나? 이스코 기티. 아니 이스코 가오.
1: 가오.
0: 옷은 입어봐야 그 진가를 아는 법이죠. 모델을 부탁드렸는데요.
1: 전통복을 좀 다 입어볼 수 있느냐 했더니 지금 입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복식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너무 재밌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0: 티베트 국경과 가까운 이곳. 구릉족의 삶과 문화는 티베트인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0: 우와 순다리. 예.
1: 옷이 이렇게 예쁜데 왜 평소에는 안 입으세요 이거를?
2: 라운사 아니 빨라 또 사나이 라운사이나 아스칼로 키나 보니 아바 아프나 아프노 때이나 사지로 보니 오늘 이스 거리 택템 뛰었자 인도 보리 라운사 따또 온자이나 바르칼로 라키 알키티 아프로 온자 보니라 모여 그룹 온자 아니 아무나 가르 비트에 버스 키리 이스타이나 아니 야 안다 하우마 키키 야 티라 베드나 잔다 키타 이스 데스니 라이르 잔다 보자.
3: 제가 전통 복식에 관심이 많다고 하자. 남편분의 옷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옛날 구르카 용병으로 활동했던 용맹스런 구릉족 남자들. 전통 의상에도 호방한 기운이 넘칩니다.
1: 상당히 독특하죠. 팔 하나를 빼내서 입는 것이. 근데 이게 그 티벳에서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게 그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이게 지금 좁은 그 티벳 장족하고 여기 구릉족하고 좀 다른 민족이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네, 유사한 복식 형태를 갖는 것 같아요.
3: 스타일의 완성은 역시 모자와 신발이죠. 격식 있는 자리에 쓰는 전통 모자입니다.
2: 써서 람도.
4: 람으로.
5: 제 머리가 커서 다 안 들어갔는데.
3: 옷은 사람을 달라 보이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여행자가 아닌 구릉족 남자가 되어 걸어보는데요.
1: 멋있죠. 그 전통 복식들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이 민족들의 정체성이 녹아 들어가 있고 이 자연 환경이 반영돼 있고 아름다운데 다 사라졌죠. 어디 가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죠 지금은. 아름답습니다 전통복은.
3: 친절과 호의로 이방인을 맞아준 구릉족 여인. 그 넉넉한 미소를 뒤로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루키낫 사원.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순례자들의 숨소리도 거칠어집니다.
1: 고도가 3,800m가 넘는 고지대여서 그 순례객들도 숨이 차니까 약간 저산소 정도 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쉬었다 가는데 저도 숨이 차네요.
3: 삶의 고통을 뒤로하고 진리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깨달음의 땅, 무크티나트 사원을 만나게 됩니다. 힌두교 3대 신 중 하나인 비슈누를 모시는 사원이기 때문에 고행 중인 사두와 참배하러 온 힌두교 신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6: 마마하고 여기 자기 멀리 사람들이 떠나가게 분위기가
3: 이들은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입니다. 1960년대 카스트 제도가 폐지됐지만 아직도 네팔에는 오를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존재합니다. 신전 입구, 설산에서 흘러내린 빙하수에 속세의 업을 씻어냅니다.
1: 이거는 그냥 거의 얼음물이에요. 옆에다 눈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그 신성한 그 성지이기 때문에 이 물의 정화 의식을 갖는 거죠. 여기 와서 그래서 몸을 정화시키고 이제 깨끗한 상태로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내려가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3: 비슈누 신을 모시는 무크티나트는 카투만드의 파슈파티나트 사원과 함께 힌두교 2대 성지로 꼽힙니다. 신의 거처라는 뜻의 히말라야에서 흘러내린 108개의 성수로 몸을 씻는데요. 죄를 씻어내고 다시 태어나기 위한 열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7: 아프나 비타지까 목마비 노아라 구루지
3: 종을 울려서 신을 깨우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두 번 비슈누 신상에 참배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정해진 시간은 단 10분. 힌두 신들 가운데 가장 자비롭고 선하다는 보존과 유지의 신 비슈누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먼 길 달려온 신자들, 잠시라도 보기 위해 애를 쓰는데요.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 참배 시간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묵티나트 사원 옆에는 불교 사원 주알리마이 곰파가 있습니다. 이곳이 불교 신자들에게도 성지로 추앙받고 있는 이유인데요. 불경에 나오는 수호신 주알리마이를 섬기는 사원입니다.
4: 이게 희미한데 그렇게 바닥에서 천연 자연 상태로 이렇게 가스 같은 게 나오는지 거기서 이제 거의 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색 불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3: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불멸의 불입니다. 돌틈에서 새어 나오는 천연 가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 빨리도 둘을 해야래. 빨리 그럼 둘을 해야래. 물이 아니어도 양 잡아내려 간대래. 아이들은 피하는 대가.
8: 요 아고 모래가 쓰이나?
2: 모래 쓰이나. 그래 아니 아와 아이분들 모래 쓰 그래.
8: 어?
2: 모래 쓰. 그래 그 만지 아니 그 반에 아니 파 아니 어디 해버려 모래 쓰. 앞에 모래 쓰. 가랑서 붕어 자라게 안 모래 쓰.
3: 물과 불 그리고 흙의 땅 묵티나트. 우주의 원리가 숨어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을 꿈꿨는지 모릅니다.

0: 여기 지나가다가 돌무더기가 있어서 와봤는데 그 미로처럼 생겼네요. 여기가 옛날에 사원 자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묵티나트라고 하는데 이런 그 속세에서 벗어나는 해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미로를 전부 다 통과하면은 이그 해탈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해방과 열반을 뜻하는 묵티나트.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으로 향합니다. 현생의 업을 씻어내고 다음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 묵티나트. 그곳에는 불멸의 영혼을 꿈꾸며 대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해 살아가는 히말라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마을 단체 부족리 다 모인 것 같아요. 사랑해요.
1: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코뿔소를 처음 보는데 너무 좋아서 멋있어요. 짜릿짜릿합니다.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그냥 뒤에 열나고 마클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1: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고 검은색 옷을 입으면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2: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진행되면 아예 적연수의 모낭조차 없어지게 되고 흉터 탈모가 되게 됩니다.

0: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섬진강 물줄기 곁에 있는 임실. 잔잔한 물길과 강바람이 반기는 강변마을에 굽이굽이 세월을 지켜온 집 한 채가 있습니다.
2: 아버님이 처음에 신접살림을 시작하실 때 저희 나물 비워다가 바로 지셔버렸대요. 생나물로 지니까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요. 처음부터.
1: 이 집에서 나고 자란 막내딸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하시던 방식 그대로 그리운 손맛을 이어갑니다.
2: 옛날 집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애들도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회상하고 음식도 추억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1: 세월은 흘러도 옛집은 가족의 품이 되어줍니다. 동도 트기 전인 새벽. 고요한 마을의 아침을 가장 먼저 여는 부지런한 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일보까지 갖춰 입고선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3: 이제 막 해뜨려고 하는데.

0: 어디 가시는 거예요?
1: 네, 아침에 여기 돌담살들이 있어가지고.
0: 돌담이요?
1: 네.
2: 이곳은 장모님이 생전에 손수 일구던 텃밭. 온통 돌밭이라 농사보다는 꽃과 나무를 심기 위해 돌을 골라내기 시작한 일이 어느새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이 됐답니다.
1: 언덕에 꽃나무 심을 때도 없고 그래서 꽃나무 심으려고 매일 새벽에 운동 삼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쌓은 거 있죠. 그때까지.
2: 경사진 텃밭에 튼튼한 돌담을 쌓고 아담한 정원을 가꾸었는데요. 홀로 묵묵히 돌담을 쌓은 것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3: 여보! 간식 드세요.
1: 아, 네.
3: 아이고, 미.
1: 아니, 내가 내일 가도 되는데 챙겨오니라고.
3: 그게 아니,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1: 귀찮아도.
3: 우와, 많이 쌌네.
1: 아, 새벽에 일어났더니 배가 살짝 고프더라고.
3: 그러니까.
1: 센스쟁이네.
3: 센스쟁이죠?
1: 네.
0: 옆에 분은 누구세요?
1: 제 이분 마누라입니다. 이제 며칠 많으면 끝나겠지? 아니, 장화가 더워가지고.
3: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 좀 벗고 좀 쉬었다 해요.
0: 두 분은 여기가 고향이세요?
3: 제가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시집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여기 누워계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뒤안에 텃밭을 손으로 다 일궜는데 너무 공력 아깝다. 엄마 안 묵힐게요. 절대 안 묵혀요. 그 뒤로 더 저희가 이렇게 더 키우고 다 돌 자갈 막 헤드랜드 끼고 막 저녁에 늦게까지 막 이거 다
1: 그 공단을 이 사회가 이어받은 거예요 지금.
2: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집으로 돌아온 막내딸 부부. 비 오는 날이면 고이 접어둔 그리움이 번져옵니다.

0: 나무랑 꽃만 심으셨네.
1: 저한테 이게 나무가 식량이에요. 에너지고.
2: 근데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원나 뭘까 하나도 없고만.
1: 혼난 적 한번 있어요. 에이. 어르신한테 삼촌 쓸데기 없이 이런 거 심는다고.
2: 근데 지금 어른들도 좋아하세요. 우리 없을 때 오셔가지고 꽃 구경도 하시고 잘해놨대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3: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은 꽃이 되어 계절마다 피어납니다.
1: 철쭉 이쁘네.
2: 꽃 폈네요. 이게 늦게 피더라고요, 서감이요.
1: 이게 서감이라고 다른 철쭉 지고 나면은 늦게 피요.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색깔이다, 이거.
2: 네, 완전. 우와.
1: 내가 선물하러 시작했네.
2: 막
1: 여기까지
2: 마음이
1: 왔는데.
2: 설레가지고. 에?
1: 아, 여기다 꽂아줄게.
2: 큰일 났네. 너무 이 근처에서 제일 예쁘면 어떡해.
1: 아, 이쁜데?
2: 남편만 이쁘다 하면 되죠, 뭐.
1: 진심이야.
3: 부부는 정성으로 옛 집의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0: 정원 바로 밑에 집이 있네요?
2: 네, 여기는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때 컸던 집이에요. 아버님이 처음에 신접살림을 시작하실 때 그때 기분이 좋으셨는지 너무 급하셨는지 저희 나무를 비워다가 바로 지셔버렸대요, 스스로. 그런데 생나무로 지니까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3: 가족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집. 삶의 뿌리이자 지친 몸과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고향집. 현미 씨 부부 덕분에 옛집은 빛바랜 추억이 아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2: 이 방 보시면 지금은 엄청 작아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 집에서 7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그것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마루에서는 여름에는 그러니까 모기장을 쳐주셨어요. 더우니까.

0: 자니까 모기장에서 자다가 마루로 툭 떨어져. 막 그런 추억도 있고.
1: 집안 구석구석에는 풀어낼 추억의 이야기 보따리가 가득 남아 있습니다.
2: 액자는 어머님이세요?
0: 아, 네. 저희 엄마 인자하게 보이시죠? 네. 저희 엄마는 엄청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그 언제가 아니 눈물나면 안 되는데 봄날에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꽃들이 막 산천에 피고 그럴 때가 제일 좀 예,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쩍 세울 때 그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막내여서 그런가?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1: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막내딸. 꽃을 좋아하는 마음도 보라색을 좋아하는 취향도 큰 소리 내지 않는 성품까지 꼭 닮았답니다. 엄마의 사진은 꽃밭이 있어. 그리운 어머니의 온기가 여전히 머무는 집. 그 따스함을 찾아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3: 동서! 안녕하세요!
4: 아, 형님 오셨네?
3: 반가워요. 아이고,
4: 뭐
3: 하고 있었어요.
5: 여전히 약간 기울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되나?
0: 이렇게 봐야 되나?
2: 지금 오신 분은 누구세요?
0: 아, 저희 동서지만 친구지만 또 언니예요.
5: 여기는 저희 남편의 시동생. 근데 저하고 동갑이라 친구. 네. 친구 같은 시동생이죠.
4: 살짝 오빠 되지 내가.
5: 아니에요. 내가 형수예요.
1: 현미 씨 부부의 오작교가 되어주었던 고마운 인연이랍니다.
5: 배고파요.
0: 아, 진짜요?
4: 우리 형수님이 좋아하는 다슬기탕.
5: 아, 좋아요.
4: 형수님 좋아하시잖아. 아. 그래서 오면은 우리가 다슬기 잡을까 했는데 어때요? 형수님은?
5: 아, 좋죠. 강가 잡으러 가야죠. 아,
0: 그래,
5: 네, 그래. 같이 가요.
0: 몸빼 입었어, 몸빼 엄마. 몸빼 입었어.
6: 기대됩니다. 다슬기 잡으러
4: 가요. 다슬기 잡자. 몸빼가 최고야.
0: 맞아요.
1: 모든 게 귀하던 시절, 성진강은 식구들 배 골치 않게 해주던 삶의 터전이었답니다.
5: 선수는 아니라서 많이는 못 잡는데 재밌어요.
2: 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5: 이게요, 이 돌틈 사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게 하나씩 쏙쏙 집어내는 게 아주 쾌감이 느껴져요.
0: 옛날에는 엄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 가르쳤어요. 좀만 했을 때 엄마 따라서 저녁에 개수리 잡으러 오면 개수리 내가 그때는 힘이 없어갖고 잡은 것도 팍 엎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또 혼나고 막 그랬어요.
1: 없는 살림이었지만 5남매를 공부시킨 엄마 덕분에 부족한 줄 모르고 자랐답니다.
5: 아니 저 깨돌이네 깨돌이. 와. 아유 배락을 주네.
1: 어릴 적 풍경 안으로 들어서면 어느새 고향 산천을 뛰어놀던 천진난만한 아이로 돌아가게 되죠.

0: 싸그럭 싸그럭 맛있게 생겼다. 아주 신선해.
1: 어릴 적 입맛은 평생 간다죠.
2: 엄마가 하루루 끓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살짝 끓이면 돼 이제.
1: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어머니의 손맛.
0: 이게 호박이 들어가는 고작지근하고 햇만이 들어가서 향긋하고 마늘도 달아. 네, 지금 마늘은.
1: 세월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손맛은

0: 더욱 그리워집니다.
1: 이거 깨주 끓여서 이거 해먹으면 맛있겠다. 소소하고.
0: 집안 곳곳에는 엄마의 시간이 깃들어 있습니다.
2: 여기 학독에다가 갈아가지고.
3: 오늘 이건 뭐예요?
2: 아, 이거 학독이라고 하고요. 엄마가 여기다 갈아가지고 깨죽을 많이 끓여주셨어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가는 소리 제가 막 들으면서 잠이 깼던 것 같아요.
4: 우리 왔을 때도 어머니가 이걸 갈아서 깨죽을 해주셨어.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 엄청 고소하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직접 하시더라고요.
0: 믹서기 대신 돌확을 쓰시던 어머니처럼 굵게와 불린 쌀을 곱게 갈아봅니다. 옛 추억이 배어있는 돌확은 더 깊은 맛을 냅니다.
4: 잘 갈아졌어? 고소하겠어.
0: 30년 넘게 마을 이장을 맡았던 아버지. 집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2: 아버지 술 드시고 그 다음날 아, 속 아파 할 때 우리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딱 내놓으면 얼마나 감격을 하셨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잔소리, 저리 썩 가지 못해요? 이렇게 하셨을 건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분담한 적이 없어요.
0: 손님을 맞이하던 그 마당으로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5: 장기 왔어?
6: 아이고!
5: 어서와.
6: 반가워, 장기야.
2: 안중계.
7: 얼마나 예쁘셨대요.
5: 아빠도 와.
7: 사랑이다.
5: 와, 얼굴이 왜 이렇게 꽃미남이네?
2: 안중계, 아들.
5: 얼굴이 아주 이뻐.
8: 오늘 어떻게 또 오셨어요?
7: 아, 오늘 고기 구워 먹어요.
8: 아드님들은 어릴 때 여기서 좀 지내셨나요?
9: 거의 키워주셔가지고.
8: 그럼 외할머니랑 추억이 많겠네요.
9: 예.
10: 그 이만한 엄청 큰 가마솥에다가 곰탕을 한번 끓이시면 그거를 한 2주 정도 먹었어요.
9: 아, 맞아요.
10: 그게 제일 일단 기억이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9: 동지파 쪽인데 겨울에 끓이시면은 그 살얼음 살짝 얼어 있는 거 있거든.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8: 두 분 다 음식의 추억이 좀 많네요.
10: 네.
9: 아무래도
0: 자식들 오는 날이면 예나 지금이나 잔칫날이죠.
5: 이 수뚜껑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에는 있었던 거거든요. 아마 한 내가 알기로도 50년은 넘지 않나 싶어요. 살짝 금이 갔는데 제가 또 부모님 생각하고 고향에 살면서 또 깨져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맛이 있어야죠.
0: 부모님의 그윽한 세월이 묵어있는 유품입니다. 예전 씨암탉 잡아주시던 그 마음 그대로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세월은 흘러도 엄마의 손맛은 가족을 한 식탁으로 불러모읍니다. And
2: I love you so. 잘 먹겠습니다.
5: 잘 먹겠습니다.
2: 쌈쌈.
5: 형님 많이 먹어.
10: 네, 감사합니다.
5: 종교 가는 형수님.
2: 네. 아이.
5: 많이 들어요.
2: 네. 맛있게요.
5: 차린 건 없지만.
9: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5: 아, 우리 아들.
2: 네.
9: 아.
2: 깜짝이야.
9: 엄마도 쏴줘야지. 엄마
6: 성훈아. 미남 아들이 쏴줘서.
9: 어머니 한입 하셔요.
2: 감사합니다.
6: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 밥상으로 대접을 할 거야. 자슬기 탕에다 깨죽에다가.
2: 옛날 집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애들도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회상하고 음식도 더 그 옛 맛 때문에 추억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0: 사람이 머물고 그리움이 번져가는 고향집은 가족의 웃음꽃 속에서 이어집니다.
11: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 옛날에 허든 솜씨가 있은 게 허든.
12: 10년, 20년 이렇게.

0: 단골손님.
1: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어? 이거 실화야?
8: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코아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미니. 아이콘 미니. 아이콘 나이. 초소형 사이즈로 작아졌다.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움직이는 모든 순간. 시올즈는 당신을 위해 두근거립니다. 두근거릴수록 건강한 걸음. 두근두근 내 신발 시올즈.

0: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자꾸만 긋고 싶은 그 충동.
1: 그냥 정신이 없다 정도로 짜증날 때도 가려, 짜증이 날 정도로.
2: 무섭다고. 밤에 왜 이렇게 머리를 긁냐고.
3: 이거는 진짜 사람이 미칩니다, 진짜. 이게 안 긁으면은 그 가려움증에 짜증이 나고, 근데 긁으면은 또 아프니까 또 짜증이 나고.
0: 지옥 같은 가려움증을 겨우 잠재운 자리, 두피는 또 다른 비명을 지른다. 허물처럼 벗겨지는 비듬과 각질의 습격. 털어내고 숨겨봐도
4: 먼지처럼 이렇게 막 날리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일반 사람 각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5: 비듬가루 같은 거 있죠. 막 내려오고 딴 데로 막 번져요, 이게. 그때부터 야, 이거는 단순한 병이 아니다.
0: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다. 그러다 결국 모낭이 서서히 파괴되고 뿌리를 잃은 모발들은 처참히 떨어진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탈모가 시작됐다.
6: 결국 두피도 피부이거든요. 심한 염증으로 인해서 모낭의 초기세포까지 소실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모발이 자라지 않고 영구탈모가 되는 것입니다.
0: 탈모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두피 질환. 긁을 땐 시원하지만 결국 남는 건 무서운 탈모다. 세계 최초로 비듬을 일으키는 핵심 유전자를 찾아냈고 한국인에게 특화된 두피 질환과 탈모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피부과 명의 이양원 교수와 함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두피 질환의 실체를 파헤쳐본다.

0: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두피 때문에 병원까지 올 줄이야.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
1: 그냥 귀에 열나고 막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0: 모처럼 손자가 해준 염색. 그날 이후 두피에서는 알 수 없는 소동이 일어났다.
1: 처음 해봤습니다. 92살 먹도록 염색 처음 해봤어요. 그냥 간지럽고 그래서 무슨 피부병인가 몰라가지고 침 맞으러 열흘간 침 맞았습니다. 10일 동안을.
0: 붉게 성이 난 두피. 대체 왜 그렇게 가려웠던 것일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2: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1: 뒷머리가 가렵고 열받고 그냥 참참히 네네. 머리 끝까지 다 가려워서
2: 뽑고 싶을 정도로 가려워서
1: 네, 막 그냥 다 팍팍 긁고 싶었어요.
2: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0: 좀 더 자세히 두피를 살펴보기로 했다.
2: 염증이 지금 이렇게
1: 네, 많이 긁었어요.
2: 이게 가려워서 자꾸 긁으면 염증이 점점 심해지고
1: 아, 그러면요, 그냥
2: 각질도 막 일어나고
1: 네.
2: 이렇게 두꺼운 각질들이 막 이렇게 생기시는 거죠.
1: 근데 그래서 어제 이발소 가니까
0: 염증으로 빨갛게 변하고 긁어서 상처가 난 두피.
2: 염증이 있으니까 이제 부종이 생기는 건데 여기가 빨갛거나 그런 건 보지를 못 하시니까 본인께서
1: 누가
2: 뭐 봐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인지 못하고 계시다가 가볍게 두피가 왜 이렇게 붓지? 또는 두피가 왜 가끔 가렵지? 또 누가 가족들이 봐주고 두피가 왜 이렇게 빨개?
0: 최태식 씨는 가려움증으로 머리를 심하게 긁기 전까지 두피 지루피부염을 모르고 지냈다.
2: 이분께서는 2, 3년 전부터 지루피부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염색약이 지루피부염을 악화시킨 부분보다는 이 염색약 중에 파라펜렌다이아민이라는 PPD라는 흔히 성분이라는 알러지를

0: 잘 일으키는 그런 염색약 성분이 있습니다. 염색약도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한 알레르기가 생기면 이제 두피가 가려워지고 염증이 생기시거든요. 그런데 원래 지루 피부염이 있으시면 두피에 염증이 있고 피부 장벽이 파괴되어 있잖아요. 염색을 했을 때 그런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성분들이 더잘 흡수가 두피로 되면서 더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1: 두피도 엄연한 피부다. 우리의 모낭은 피부 진피층에서부터 피하지방층까지 깊숙하게 걸쳐 있는 구조로 모낭 주변에는 혈관과 피지선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 두피에는 말라세지아 효모근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두피 지루 피부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는 두피에 사는 말라세지아 효모근의 좋은 먹이인데 말라세지아 효모근에 의해 분해된 피지 분해 부산물들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킨다. 이로 인해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이 활성화된다.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사이토카인 등의 염증 물질들로 인해 두피 혈관이 확장되어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이 생긴다. 또한 각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다 증식하면서 비듬과 각질이 일어난다. 심하면 진물도 생기고 그 위로 죽은 각질 세포들이 엉겨붙으며 누런 기름떡 같은 비듬이 겹겹이 쌓이는 증상들이 발생한다.
0: 두피 지루 피부염에 지루라는 것은 기름지에 그다음에 새어 나올 루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기름이 새는 피부염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근데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 발생하는 피부염이기 때문에 지루 피부염이고 특히 이 피지세이 많은 두피가 그 지루 피부염이 많이 호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피 지루 피부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원인을 첫 번째는 피지의 과다 분비를 들수 있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말라세지아 효모균의 증식을 들수 있고 세 번째는 그 면역학적 이상으로 이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두피 지루 피부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1: 비듬과 각질은 두피 지루 피부염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다. 두피가 자주 가렵고 곳곳이 붉게 변하는 홍반, 진물과 딱지가 생기기도 한다. 두피 지루 피부염이 목숨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최태식 씨가 서둘러 병원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다.
2: 제가 장기 기증하려고 요즘 새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나이 먹고 하려니까 치매 검사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려워도 그냥 만들어 놨어요. 장기 기증하려면 건강해야 할거 아닙니까?
1: 기증할 몸인데 대충 넘길 순 없다. 90살 해병대의 두피 지루 피부염 박멸 작전.
2: 제일 가렸던 데가 이쪽을 하여튼 전체가 다 가려웠지. 이런 데 얼마나 긁었는지 몰라요. 이쪽이 제일 가려웠습니다.
1: 두피 지루 피부염에서 가렵다는 것은 염증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다.
3: 특히 맨날 머리가 가려워서 이렇게 손을 이제는 버릇이 좀된것 같아요.
4: 막안 긁으면은 못될 정도로 머리 일단 뭐 처음에는 뭐 그냥 뭐 두피가 가려운 정도 뭐 열이 좀 나네 긁다가 하면서 이제 막 계속 손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5: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긁게 되고 이제 긁으면 또 각질이 나오니까 또 그걸 또 다시 긁어내게 되고 심한 경우엔 피까지 조금 맺히거든요.
1: 자꾸 손이 가서 긁게 되고 머리카락을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가려웠다는 최태식 씨. 두피 지루 피부염은 왜 그렇게 가려운 것일까? 밤낮 없이 환자들을 괴롭히는 극심한 가려움증. 그 원인은 말라세지아 효모근이 피지를 먹고 분해하면서 만드는 대사산물에서 시작된다. 이 대사산물들은 두피 표면의 각질 세포층에 침투하며 두피의 방어벽을 사정없이 무너뜨린다. 두피 장벽이 뚫리면 더 많은 대사산물과 단백질 항원들이 침투하면서 면역세포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일제히 뿜어져 나온 염증 물질들은

0: 두피 속 감각신경을 자극하고 뇌는 즉각 긁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참지 못하고 손톱으로 긁는 순간 두피는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러면 그 상처 틈새로 더 많은 세균과 곰팡이가 침투하며 염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결국 가려워서 긁고 긁어서 염증이 더 생기면서 두피염이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1: 때로는 이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셔서 손톱으로 이제 긁는 걸로 부족해서 효자손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날카로운 빗 같은 걸 이용해서 긁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피의 장벽들이 파괴되겠죠. 파괴되면 그런 두피의 장벽 파괴로 인해서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 지류 표면 치료에 뭐 염증 자체를 치료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것도 큰 치료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두피 지루 피부염 환자들의 각질이나 딱지를 긁어내 특수 염료로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두피 지루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말라세지아 효모근을 관찰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피로 등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말라세지아 효모근이 과증식하며 두피 지루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1: 대부분 이제 늘 관찰되는 건 아닌데 워낙에 이제 그 활성도가 높고 각질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잘 관찰됩니다. 그래서 효모균의 특성상 이렇게 보자 형태로 아주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질에서 검출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균사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보자 형태만 있는데 여기서 더 활성도가 강해지면 이렇게 균사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흔히 그 스파게티 앤 미트볼 형태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0: 이영원 교수는 바로 이 말라세지아 효모근에 주목하며 두피 질환 연구의 첫 장을 열었다. 국내 처음으로 말라세지아의 진균 유전체 분석을 통해 비듬을 유발하는 균의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찾아내며 두피 질환과 탈모로 치료 영역을 확장해왔다.
1: 말라세지아 효모균은 우리랑 같이 사는 애들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에요. 정상 상재균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의 그 면역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이 말라세지아 효모근의 활성도에 따라서 얘들이 나쁜 친구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이 말라세지아 효모균이 심해져서 지루 피부염이 심해지면 아 내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내 면역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과 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참 중요하고 이게 저희 군과 저희의 어떤 면역 기능에 대한 지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두피 지류 피부염은 두피 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또 그만큼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 매년 21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두피 지류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70대 환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꼴. 두피 지루 피부염은 흔한 질환이지만 예상치 못한 위험을 숨기고 있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마다 두피 지루 피부염이 재발했다는 정선예 씨.
2: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 이렇게 머리 감으면 머리가 두피가 좋아진다고 그래서요. 커피하고 샴푸하고 섞었어요.
2: 이걸 머리에 바르시는 거예요?
3: 예. 샴푸 대신 이렇게 하면 좋대요.
0: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서 봤던 커피 샴푸.
2: 실제로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3: 아유, 더 가려웠어요.
0: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샴푸에 혹할 정도로 가려움증이 극심했던 정선예 씨.

0: 집안일을 하면서도 손은 벌써 머리에 올라가 있다. 긁는데 정신이 팔린다.
1: 근데 일하시다가 계속 긁으시느라고 불편하시겠어요?
2: 많이 불편해요. 설거지할 때가 제일 불편해요. 물이 묻으니까.
0: 10년 넘게 두피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정선예 씨.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사이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3: 또 긁어? 아이고, 그 비듬하고 머리카락 누가 치우라고?
2: 아유, 가려운 걸 어떻게
3: 해. 아유, 얼른 병원에 가봐, 그러면. 큰 병원에.
1: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좀 많이 가려워하시나 봐요?
3: 아니, 뭐, 가렵다고 뭐, 머리 감고 나오면 또 멀쩡하고 하니까. 청소할 때는 내가 해가지고 한 큼이야.
1: 뭐가요?
3: 머리카락이. 본인이 주소도 나중에 보면 내가 해가지고 샤워하면서 보면은 내가 지금 한 큼 돼, 한 큼.
0: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언제부턴가 정수리 쪽 탈모가 시작됐다.
2: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이런 데가 화냈거든요. 이게 옆으로 넘겨요, 머리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넘기면요 잘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하면요
1: 머리가 앞머리를
2: 네,
1: 이렇게
2: 네.
1: 그 어머님만의 노하우가 좀 생기셨네요.
2: 네 그래.
4: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탈모가 먼저 1차적으로 옵니다. 여성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두피 지루피부염이 오랫동안 가려움증과 염증이 반복된다는 것은 탈모에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이게 정수리에 가르마 부위거든요. 이런 형태, 여기가 더 하얗게 비어 보이는 거죠.
0: 훤히 드러나는 정수리. 언제 어딜 가더라도 꼭 모자를 쓰고 다녔다.
2: 거의 모자 벗을 때는 없어요.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쓰고 먹고 나가서도 몇 년 됐어요.
4: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4: 네.
0: 지금 정선예 씨가 병원을 찾았다.
4: 지난번에 오시고 나서 5월달에 오시고 이제 4주 되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2: 그래도 좀 가려워요.
4: 아직도 가렵긴 하시고.
2: 네. 네.
4: 두피에 염증 생기고 뭐 그런 거는 많이 괜찮으시죠 이제?
2: 네. 네.
4: 그리고 좀 그 머리가 막 빠지는 거 이런 느낌도 조금 덜하긴 하시고요.
2: 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4: 그런 건 많이 줄어들었는데.
2: 그 머리가 많이 난 것 같아요.
4: 어쨌든 두피 염증 같은 걸 많이 치료하고 염증을 많이 조절하고 치료하면 탈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많이 좋아지긴 하죠. 네.
0: 치료를 시작하며 탈모의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4: 저 저번에 5월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하고 비교해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훨씬 좀 덜 붓지 않으세요? 약간 불구스름하긴 하죠, 아직은. 근데 이제 가르마 타면서 올라가는데 정상인 부분이 더 많죠. 처음하고 비교하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각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러셔가지고. 많이 좋아지면 이제 약을 끊고 샴푸 치료만 저희들이 하거든요. 지금 둘 다 병행하시잖아요. 샴푸도 번갈아 쓰시고 약도 드시는데 약은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4: 염증은 많이 좋아지시고 각질이나 이 그 비듬 같은 건 많이 좋아지셔서 염증에 대한 약을 오늘 좀 줄이려고 하고요. 이제 근데 아직 가려움증이 계속 있으시고 그게 제일 불편해서 하셔서 가려움증에 대한 먹는 약은 계속 드실 거고요.
0: 두피 지루 피부염은 왜 탈모까지 불러오는 걸까? 모발이 자라는 주머니, 즉 모낭은 두피 깊은 곳 미세혈관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머리카락을 길러낸다. 하지만 두피 지루 피부염을 방치해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사태는 완전히 달라진다. 두피 표면의 염증 세포들이 모발의 뿌리인 모낭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되는 것이다. 모낭을 둘러싼 염증은 모근으로 가는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영양 공급로를 차단해버린다. 굶주린 모낭세포는 점차 힘을 잃고 쇠퇴하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결국 모발의 생장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모발이 빠지는 휴지기 탈모가 발생한다.
4: 두피는 모발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이나 밭이 건강하고

0: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두피 지루 피부염에 의한 휴지기 탈모인 경우에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1: 여기 봐, 다 파먹은 거 봐, 이거 봐.
2: 두피 지루 피부염 자체가 모낭을 직접 파괴하는 탈모 질환은 아니지만 염증이 모낭에 나쁜 영향을 미쳐 모발이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머리카락을 길러내는데 나쁜 밭이었던 정선예 씨의 두피. 그 밭은 어떻게 했길래 머리가 다시 난 걸까? 이양원 교수는 두피 지루 피부염 환자들에게 샴푸 치료를 권한다.
1: 이거는 약이래요. 이건 독한 약이라서요. 이건 하루 걸러씩 하래요. 계속 하면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걸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 가운데다 또 한 문지르고 그리고 15분 있어야 돼요.
3: 15분요?
1: 네. 이렇게.
3: 오늘 되게 꼼꼼하게 문지르시네요.
1: 네. 골고루 약이 들어가게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놔두고선 한 15분 있다가 갔거든요.
2: 항진균제 샴푸를 쓴 후에는 바로 씻어내지 않고 5분 정도 약이 잘 스며들도록 기다린다. 번거롭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양원 교수만의 치료법이다.
3: 좀 번거로우시겠어요?
1: 번거로워도 해야지요.
3: 효과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1: 예, 효과가 많이 있어요.
2: 이양원 교수가 두피 지루 피부염에 사용하는 샴푸는 두 가지. 말라세지아 효모균을 줄이는 항진균 샴푸와 항염증 샴푸를 하루씩 번갈아 가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피에 직접 바르는 연고보다 샴푸 치료를 권하고 있다. 두피 지루 피부염의 치료는 크게 항진균 치료와 항염증 치료로 이루어진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항진균 샴푸 치료다. 과도하게 증식한 말라세지아 효모균을 억제하는 것이 두피 지루 피부염 치료의 핵심이다. 의사 처방을 통해 사용하는 항진균 샴푸는 두피 장벽을 파괴하는 주범인 말라세지아 효모균을 직접 표적 치료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거품을 내자마자 헹구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유효 성분이 두피 각질층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최소 5분간 기다린 뒤 헹궈낸다. 두 번째는 항염증 샴푸다. 두피 염증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로 염증을 억제하여 홍반과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스테로이드제는 단기간에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내지만 오남용하게 되면 두피가 얇아지고 방어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두피의 특성상 샴푸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심한 경우 경구용 약물 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0: 저는 그 샴푸 제제로 되는 국소 스테로이드 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5분 미만으로 유지하고 씻어내기 때문에 이런 그 장기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심한 증상을 호소하실 때는 경구용 약물하고 그 항염증제, 항진균제 포함하는 경구용 약물하고 그 샴푸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근데 증상이 완화되면 이제 경구용 약물은 끊게 되고 이런 샴푸 치료로 이런 유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3: 시중에 파는 비듬 샴푸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가요?
0: 네, 있습니다. 그 가벼운 비듬이라든지 또 가벼운 그런 지루 피부염에는 이런 항진균 성분이 들어있는 비듬 샴푸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죠. 두피 이제 비듬 샴푸를 계속 쓰는데도 계속 그 비듬이 떨어지고 또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그때는 이제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2: 68세 이승규 씨. 머리가 가려운 것은 기본. 얼굴과

0: 목까지 피부가 벌겋게 변했다. 술을 마셨냐는 말도 자주 듣는다.
1: 두피가 지금 뭐 발진이 나고 가렵고 그리고 뭐 피가 나고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수리 쪽에 조금 보르지 나더만은 계속 번지더라고요, 보니까. 머리가 뭐 완전히 뭐 자갈밭이 됐죠.
0: 두피에 그치지 않고 얼굴까지 붉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2: 지금 그 저 모니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피가 지금 염증이 되게 심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긁어서 상처를 많이 내셨거든요, 두피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긁어서 다 상처가 이렇게 생기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두피에 상처를 내게 되면 두피 염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탈모가 생기시는 거예요. 이 부위에 모발에 숱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 원래도 뭐 유전성 탈모에
0: 하도 가렵다 보니 마구 긁어버린 두피. 더 가속화되고 지루 피부염은 두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다
2: 긁어서 이렇게 상처. 좀 특징적인 건 두피만 지루 피부염이 있는 게 아니라 안면부에도 지루 피부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피부에도 지루 피부염이 있으셔서 안면부의 홍반, 홍조, 안면부 가려움증, 두피의 염증, 두피 가려움증 뭐 이렇게 다 호소하고 계셨던 거고 하도 긁으셔서 이게 미란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그 미란은 조금 더 쉬운 말로 까졌다고 하죠, 피부가. 그러니까 까진 상처. 손톱으로 긁어서 이렇게 보시면 길쭉하게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가 된 상처 보이시죠?
0: 레이저 시술로도 지워지지 않았던 붉은 얼굴. 지루 피부염은 얼굴에도 자주 발생한다.
2: 지루 피부염, 전형적인 지루 피부염을 증상을 보이세요, 안면부도. 그렇게 안면부의 지루 피부염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심해지시니까 얼굴이 붉어졌다가 좀 좋아졌다가 붉어졌다가 좋아졌다가 반복하면 혈관이 민감해서 확장되거든요. 왼쪽 밤에 보시면 이 혈관이 이렇게 막 주행이 보이잖아요. 혈관이 이렇게 확장돼서 혈관이 달리는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도 다 지루 피부염이세요. 반복되는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이
0: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
2: 보기가 미용적으로 안 좋으니까.
1: 이거는 뭐 고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예. 지루 피부염을 완치시킬 수는 없어요. 완치시키는 질환이 아니라 잘 조절하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좋은 상태는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뽑거나 한번 치료해서 다음에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근치는 불가능한 질환인데 잘 조절하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0: 지루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흔히 발생하기 쉬운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도 않고 잘 치료하면 약을 중단할 수도 있다.
3: 머리를 매일 감는 게 좋다.
2: 네, 이건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떤 분들은 한 번만 감아도 청결할 수 있으면 한 번 감으셔도 되고 이틀에 한 번 감아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시면 이틀에 한 번 감으셔도 됩니다.
3: 두피 지루 피부염, 머리를 바짝 말리는 것이 좋다.
2: 네, 두피 지루 피부염 환자한테서 이게 뜨거운 헤어드라이로 너무 강하게 건조시키게 되면 오히려 그 건조성 두피염을 유발하게 되죠. 특히 그 뜨거운 그 헤어드라이를 써서 너무 강하게 건조시키는 건 좋지 않습니다.
3: 모자를 쓰는 것은 두피에 좋지 않나요?
2: 아닙니다. 모자를 쓰시는 건 전혀 두피에 좋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요즘 같은 여름에 그 자외선 조사가 심한 그런 낮 같은 경우에는 그 자외선 차단으로서 모자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조금 유의하셔야 될 거는 모자를 너무 이렇게 두피가 꽉 젤 만큼 타이트하게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피의 그 혈액순환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를 쓰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0: 각질과 비듬이 있으면 흔히 두피 지루 피부염으로 알기 쉽다. 비슷하지만 다른 질환이 있다. 두피 지루 피부염인 줄 알고 치료하지만 많다.
4: 일단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이게 남 보면 좀 그렇잖아요.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갈라져요. 약간 어떤 데는 또.
3: 두피가요?
4: 아니요. 이거 귀 이런 사이 같은 데 보면은 귓밥하고 이 사이 있잖아요. 그쪽이 갈라지면 너무 아파요. 엄청 아파요.
3: 지금은 괜찮으신데 어디가 그러셨던 거예요?
4: 여기죠. 예.

0: 갈라지고 이쪽은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거 자다가 저도 모르게 자꾸 쥐어뜯어요. 그러면 또 이제 각질 같은 게 떨어지고.
1: 그 지역의 병원에 가셨을 때는 그럼 진단을 뭐라고 받으신 거예요?
0: 지역에서 그냥 알수 없는 피부염?
2: 알수 없는 피부염이라니 어떤
3: 안녕하세요.
2: 질환일까?
3: 네. 오늘 그두 번째 그 방문이신데요.
0: 네.
3: 두피라든가 그 상태는 좀 어떠세요?
0: 이쪽에 각질이 떨어지는 게 왼쪽이 지난번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는 좀
3: 네.
0: 심했는데요.
3: 네.
0: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데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3: 같으시고 가려움증도
0: 네.
3: 좀
0: 낮에는 잘 모르는데 밤에 잘때좀 많이 저도 모르게 손이 막 갔거든요. 근데 조금 느려진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두 가지가 주관적인 게
2: 약물 치료 덕에 하얗던 각질과
3: 각질이
2: 가려움증이
3: 사실
2: 조금
3: 막
2: 진정된
3: 어깨에
2: 상태.
3: 떨어지고 옷에 떨어지고 지금은 깨끗하죠? 각질 같은 거안 보이지 않아요? 두피염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0: 2주 만에 온 건데 많이 좋아졌나요?
3: 네, 이게 왜냐면 주관적으로는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원래도 두피 건선은 그렇게 가렵지는 않거든요, 많이. 지난번 두피 보시면 이렇게 막 각질이 심하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각질의 그 안쪽 베이스로 보면 이렇게 붉은 염증들도 보이고 그러죠. 요런 데서 피 빨갛게 피부 병변이 보이고 특히 이제 이귀 옆에 보시면 요런 부분이 이제 건선의 좀 전형적인 붉은 염증 위에 이게 각질이 이렇게 덮여 있는 판 형태의 피부염이 같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
2: 남순애 씨의 알수 없는 피부염은 두피 건선이었다. 지루성 두피염과 혼동하기 쉬운 또 다른 질환, 두피 건선. 건선은 균 때문이 아니라 면역계의 오작동으로 일어나는 만성 염증성 면역 질환이다. 건선은 정상 피부보다 무려 대여섯 배나 빠른 속도로 세포가 과증식하면서 미처 떨어지지 못한 각질이 겹겹이 쌓여 두껍고 하얀 은백색 껍질을 만들어낸다. 경계가 명확하고 하얗게 떨어지는 각질 탓에 비듬으로 오인해 억지로 뜯어내기 일쑤다. 하지만 건선 두피를 자극해 각질을 강제로 벗겨내면 표피 아래 미세 혈관이 터져 피가 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
3: 두피 건선에서 그 건선은 마를 건에 버즘 선자입니다. 그래서 마른 버즘이 피는 그런 피부 질환이다. 두피 지루 피부염의 경우는 약간 노란 빛깔을 띠고 비교적 좀 얇게 각질이 형성되는 반면에 그 두피 건선은 아주 두껍고 은백색의 그런 그 각질이 형성되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피 건선은 비교적 가려움이 좀 덜합니다. 하지만 두피 지루 피부염은 가려움증이 좀 심한 편에 속하고 또 두피 건선 경우는 두피에만 건선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 건선은 이제 온몸의 피부에 다른 부위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부에도 건선이 있으면 두피 건선으로 진단하게 되죠.
2: 건선은 두피만의 병이 아니라 전신의 피부에 다 생길 수 있고 팔꿈치와 무릎같이 자극이 많은 부위에 잘 생긴다.
4: 저는 처음에 저 피부암인 줄 알았어. 손만 이렇게 딱 스쳐도 후두둑 떨어졌어. 치약 같은 거 있죠. 좀 약간 좀 다른 엉뚱한 방법을 했는데 그게 더 이제 부추기였어.
1: 치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4: 그냥 뭐 바르고 막 문지르는 거죠. 소리 있죠. 빡빡 가르니까 빡빡. 그게 이제 뭐 항균작용이 있거나 세정작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했죠.
2: 건선은 세균 감염이나 위생 문제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다. 피부 면역이 과하게 반응하면서 염증과 두꺼운 각질이 생기는 만성 질환이다. 두피 건선은 단순히 비듬 샴푸를 쓴다고 해결되지 않고 면역 반응과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먼저, 심하지 않은 두피 건선의 경우 두꺼워진 각질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비타민 D 유도체와 스테로이드 복합 연고 등으로 치료한다. 한편, 국소도포제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광선 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단파장, 자외선 B를 쬐어 과열된 면역 세포들을 억제시킨다.

0: 경구 면역 억제제는 늘어나는 각질과 염증을 조절하는 약인데 장기 복용할 경우 간이나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면역 물질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최신 주사치료, 생물학적 제제가 도입되면서 중증 건선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정확한 진단만 있다면 두피 건선은 충분히 관리하며 지낼 수 있다.
1: 근데 선생님, 저기 뭐야, 이 건선에 주의해야 될 뭐 먹으면 좋은 음식이라든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런 게 있나요?
2: 아, 건선은 음식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선이 어떤 특정 음식을 조절하거나 뭐 기피하거나 더 먹어야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네. 건선의 악화 요인 중에 흡연, 그다음에 음주 이런 건 악화 요인이거든요.
1: 아 예.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도 관계는 없나요?
2: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좀 있다고는 알려져 있긴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
1: 비만이죠. 저 같은.
2: 근데 그건 꼭 이 건선 피부 병변을 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그런 대사증후군 같은 것도 조절을 잘 하고 그런 건 치료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예.
3: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파스만의 나의 삶이 실렸다. Lord, my Lord. 더 2027 파스만.
4: Kia. Movement that inspires.
5: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대한민국 연구완료 국내 최초 개별인정 콘드로이친 형사념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바른 콘드로이친 관절에 콘드로이친 1200
6: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민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0: 두피 질환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탈모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두피 질환을 잘 치료하면 나아지는 탈모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위험한 탈모가 있다. 3년 전 원형 탈모로 고생했던 홍정표 씨. 치료를 하며 머리가 다시 났지만 최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7: 예전에 안 좋았을 때로 혹시 갈까 봐 걱정이죠. 그래서 진료보러 왔습니다.
0: 홍정표 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2: 그동안 잘 조절되셨는데 오늘 뭐 특별히 좀 안 좋아지셨어요?
7: 지금 머리가 요즘에 가렵고 뭐 긁으면은 각질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이고 저 샴푸나 이런 거 하면 좀 머리가 빠지는 느낌이
2: 그런 느낌도 있어서
0: 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두피 염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2: 2022년도 예. 그러니까 4년 전 사진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원형 탈모가 있으셨어요. 원래도 원형 탈모가 있는데 또 이런 데 보면 염증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이런 데 그래서 염증에 의해서 또 탈모성 모낭염이 또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루 피부염 때문에 탈모성 모낭염도 생기고.
0: 큰 좌절을 느껴야 할 정도로 심했던 원형 탈모. 원형 탈모는 면역세포가 자기 모낭을 적으로 잘못 인식해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7: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항암 치료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탈모가 완전 진행돼 버렸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베개 밑에가 그냥 시커마다 보입니다.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0: 치료를 하면서 원형 탈모는 점점 개선되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다. 하지만 새로운 두피 질환이 생겼다.
2: 이게 염증이 심하시죠? 잠깐만. 다 염증이세요 지금. 그리고 이런 데를 보면 상처가 다 생기셨죠 여기? 여기 보면 이게 피부 네. 각질도 벗겨져서 네. 상처가 생겼죠. 여기도 상처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니까 이 부위에 모발들이 부분적으로 탈모가 조금씩 보이고, 그죠? 여기 염증이 좀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 여기 사진, 여기 탈모성 뭐라? 이건 원형 탈모가 아니라 아까 긁었던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는 다 좋아졌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요 두피 염증 때문에 이 탈모성 원형들 때문에 생겼던 탈모는 아직까지 여기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0: 가려워서 긁은 상처들이 탈모 모낭염을 만들고 그로 인해 탈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낭은 피부 속에서 털을 감싸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머니를 말한다. 면역력이 약해진 모낭에 균이 침투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고름이 차는데 이것을 탈모 모낭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염증이 모낭 깊숙이 번져 모발을 새로 만드는 줄기세포까지 침투해 손상시키면 모발 재생이 되지 않는다. 세포가 죽은 자리는 섬유화 조직인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치워진다. 이를 흉터성 탈모 또는 반응성 탈모라고 부른다. 흉터 조직만 남은 두피는 모낭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어떤 치료로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없는 영구 탈모 상태가 된다.
2: 반응이라는 건 한자인데요. 그러니까 흉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쾅 넘어지게 되면 피부를 다치게 되고 다친 피부가 다시 회복되지만 흉터는 남잖아요. 그 흉터를 이제 반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원래 두피에 모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낭이 소실되고 흉터를 만드는 건 섬유화 조직으로 대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섬유화 조직, 뭐 다른 말로 흉터 조직으로 대체돼 버리면 모낭이 소실되니까 그 부위는 이제 모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낭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모발이 재생될 수도 없고 줄기세포도 없기 때문에 영구 탈모가 되는 것입니다. 두피 지루피부과는 다른 질환이죠.
0: 홍정표 씨에게 탈모의 고통은 자신감이 지워지는 불안과도 같았다.
7: 직장 생활도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2: 네, 그래 그만둘 생각도 있었다.
7: 가발 쓰고 다니고 할까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가발도 안 하고 이제 갑자기 급격히 좋아지긴 했었죠. 다시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2: 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치료해서 네. 두피 염증 관리해서 탈모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0: 돌이킬 수 없는 영구 탈모를 유발하는 탈모 모낭염. 탈모 모낭염은 긴 머릿속에 숨어 진행될 수도 있다.
8: 머리를 긁게 되면 이제 딱지 같은 게 이제 떨어지면서 머리카락까지 같이 이제 뜯겨 나오는 증상, 그게 이제 제일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러다 진짜 머리가 다 빠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막 병원균이 뭔가도 고민을 이제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되게 많이 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0: 고등학교 때부터 두피 지루 피부염이 있었던 박효미 씨. 혹시 탈모는 그것 때문일까?
2: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탈모도 조금 생겨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수치 좀 없지 않습니까? 요 옆에하고 비교해봐도 없고 또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모발이 한 그 모낭의 그 입구에서 모발이 여러 개가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탈모성 모낭염으로 원래 모발이 한 모낭의 입구에서 한두 개씩 뭐 두세 개씩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뭉텅이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0: 박효미 씨의 탈모 원인은 탈모 모낭염이다. 탈모 모낭염의 탈모는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2: 박효미 씨는 탈모 모낭염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여부에 모발이 없는 걸 보이시죠? 이 부분이 숱이 많으니까 다 이렇게 커버가 돼서 모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젖혀서 보면 이 부위도 그렇고 이 부위도 지금 탈모반이에요. 여기는 머리가 없는 거고 한 모낭의 입구에서 모발이 한 2, 30개씩 이렇게 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모낭 모공의 입구에서 모발이 한 두세 개 막 한 개 이렇게 나지 막 2, 30개씩 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2, 30개씩 이렇게 나니까 마치 이거 우리 이게 돌스 헤어 패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형

0: 머리라고 머리 패턴이라고 하는데 인형들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묶음묶음으로 나오잖아요.
1: 인형 머리처럼 모낭 하나에 수십 가닥의 머리카락이 다발로 나오고 주변 모낭은 이미 염증으로 섬유화되면서 탈모반을 보인다.
0: 왜 그러냐면 이 두피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그 염증 때문에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흉터 조직이 섬유화 조직인데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니까 모낭이 다 소실되잖아요. 소실되면서 한 곳에 모낭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환자분들께서 모발 이식을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탈모 모낭염에 이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식을 해도 그 이식된 부위에 다시 또 염증이 생겨서 또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탈모 모낭염의 경우는 모발 이식을 그 권하지는 않습니다.
1: 뿌리 뽑을 순 없지만 관리만 잘하면 되는 두피 지루 피부염. 염색 때문에 고생했던 최태식 씨 많이 나아졌을까?
2: 아, 많이 좋아지셨다.
3: 다 나섰습니다.
2: 아직 염증이 조금 있긴 하죠. 지금 많이 좋아지신
3: 네, 많이
2: 상태. 많이
3: 좋고 다
2: 좋아지셨죠.
3: 나섰습니다.
2: 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다 낫지는 않았는데, 조금 붉은 염증들만 있지, 지금은 뭐 거의 많이 좋아지셨어요.
3: 네, 그렇습니다.
2: 뭐, 그때처럼 진물이 나거나 뭐,
3: 네, 그런 거.
2: 심한 각질이 보인다든지, 각질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꼭.
1: 항진균 샴푸와 항염증 샴푸로 꾸준하게 머리를 감으며 치료한 결과 두피가 달라졌다.
0: 그때는 막 너무 가려워서 막
3: 네, 지금은
0: 너무
3: 그냥
0: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3: 지금은 깜짝하지 잘 해주셔서 잘 나섰습니다.
0: 워낙에 이제 해병대 정신으로 지내시니까 뭐그 정도는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 앞으로 그 염색약은 좀
3: 예, 그건
0: 염색은
3: 이제 안할 겁니다.
0: 피하시는 게 좋고요. 지루피부염은 제가 드린 샴푸 치료로 계속 관리는 하셔야 돼요. 한 지난 2주 전에는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얼굴도
3: 아이고,
0: 밝아
3: 다
0: 보이세요. 네.
3: 원장님 덕분에 잘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질환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기분이 다 나섰습니다. 네.
4: 염색 안 하실 거예요?
3: 네, 염색 이제 절대 안할 겁니다.
4: 더 좋아지실 거니까 건강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필승!
1: 기미, 주근깨, 흑자, 늘어가는 세월의 흔적, 얼굴에 난 작은 잡티 하나엔 민감하면서 두피의 비명에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자.
0: 두피 지루 피부염이 악화된다는 것은 저희 몸이 부분적으로 면역이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컨디션이 안 좋구나. 내가 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더 컨디션 조절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두피 건강은 우리 삶의 질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비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3: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4: 성담원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러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0: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승더멀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승더멀류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13: 갔다 올게.
14: 오래쓰니까 즐거움도 오래오래.
13: 얘들아 나왔어.
15: 어머, 아직도 움직이네.
16: 오래쓰는 건전지 오렉스.
17: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8: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1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9: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오케이.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타스만엔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타스만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3: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 MVP.

0: 프로가 만들면 스펙도 프로급. 프로메가 흡수율 높은 RTG 오메가3를 최고 순도, 최고 함량으로 담아 오메가3의 핵심 성분을 제대로. 그래서 1등 오메가3, 프로가 만든 오메가3 프로메가.
1: 조과장님 축의금 저한테 보내주세요.
2: 장대리님께 10만 원 보내.
3: 장재료에게 20만 원 쏴.
4: 말로 치료를?
5: 저기 웰컴 저축은행이요.
6: 말로 하는 AI 금융기사, 사람을 돕는 기술로 금융을 바꿉니다. 웰컴 저축은행.
5: 말이 되죠?
7: 네.
8: 요즘에 이 외국어를 AI가 기똥차게 저 번역을 하더라고요.
7: 맞아요.
8: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동물 언어를 번역하는 AI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무슨 말을 할까.
7: 맞아요.
8: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통역하고 싶은 동물들 있습니까?
9: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반려견을 조금 떠나보냈는데, 네. 마지막에 진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 그렇지. 아, 그래도 얘가 나한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9: 진짜
8: 하고.
9: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었어요.
10: 아.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래도 약간 짐작은 가는데, 저는 반려 도마뱀을 키우거든요.
11: 이름이 뭐였죠? 그 폭풍의 모시기.
10: 폭풍의 갈라크론드라고.
8: 아, 폭풍의
10: 갈라크론드라고.
8: 갈라크론드? 네.
10: 얘는 보통 소리 아예 안 낼 것 같은데, 이제 아파서 약을 먹이다 보면 기분이 상한지 갑자기 꽉 하고 소리를 내요.
8: 꽉? 네,
10: 꽉!
8: 종합이 소리를 내요? 꽉! 네,
10: 그런 소리를 배속에서 내는데, 그 도대체 소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
8: 아... 걔가 이제 좀 더 큰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가 보다. 까!
10: 아, 그런가?
8: 까! 그럴 수도 있겠다. 까! 이러면서. 동물 커뮤니케이터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분들한테 찾아가야 되나?
11: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는 좀 드물긴 한데요. 그렇지만 또 국내의 이 소리, 동물들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아주 최고의 과학자분이 계십니다.
8: 오,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과학자가 있다.

0: 네, 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장희권 교수입니다.
1: 아, 우리 장 교수님, 여러분들 그 취미로 과학여행에서 쥐레이 동물원.
2: 그렇죠.
1: 아, 동물원에 같이 갔었던 우리 장 교수님입니다.
2: 네. 동물 만나러 가시죠.
0: 동물 만나러 가죠. 가야죠. 여기 있는 코끼리는 지금 보이시죠, 여기요? 예, 네, 아우 보이는데, 예, 네, 보시죠. 정말, 여기 보시죠. 아이벡스. 뿔이 정말로 이렇게 멋있는 동물인데요. 재밌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동물원만 갔어요.
3: 아, 그러니까요. 진짜. 네. 약간 동물원, 사파리 이제 안내원 같은
1: 동물원
3: 느낌 있으신데요.
0: 저도 이 복장이 마음에 드네요.
1: 아니, 동물 연구하시는 줄은 알았는데 동물의 소리도 연구하셨어요?
0: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행동 생태학이거든요. 예. 근데 행동 생태학은 좀 크고 그 세부 분야로 그 음향 생태학이라고 있어요.
1: 아, 음향 생태학?
0: 소리를 생성하고 전달하고, 그다음에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죠.
3: 영어로는 어쿠스틱 이콜로지예요?
0: 뭐 바이오 어쿠스틱스.
3: 아, 바이오 어쿠스틱스요. 네. 와, 멋있네요.
4: 태어나 처음 들어본다는.
0: 사실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걔들이 너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1: 너무 궁금하죠.
0: 네, 저희 동물을 연구하는 저희한테도 이 동물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블랙박스라고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가끔 이 동물이 자기의 내면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의사소통할 때예요.

0: 블랙박스. 말씀하신 그 블랙박스를 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뭐, 저처럼 이렇게 동물의 의사소통 이렇게 연구하고 싶으면은요. 네. 이 동물이 어떻게 소리를 발성하는지, 소리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죠.
0: 동물이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이 자연계에서는 그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소리로 소통을 하는 걸까요?
1: 발성을 통한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 전체 동물의 한 10%?
0: 그렇게 10%밖에 안 돼요?
1: 많아야 20% 정도?
0: 방송에서 봤던, 아니 밖에서 만나는 동물들 다 소리를 내던데요?
2: 그러니까요.
0: 다 소리를 내던데요? 근데 10%밖에 안 된다고?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애들이 10%밖에 안 된다고요?
1: 모든 동물이 동물계에 속해 있어요. 그 밑에 그 분류 단위가 문이에요. 문. 몸의 구조에 대한 것인데 그 문은 한 10개 내외에서 많게는 한 32개 정도의 문이 있다. 네. 이렇게 많은 동물의 문 중에서 단 2개의 문에서만 발성을 통한 소리 의사소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네.
0: 인가, 사람. 보이루.
3: 척삭동물.
1: 네, 척삭동물 문. 맞아요.
0: 척삭이 왜 척삭이죠?
1: 네, 일종의 척추인데.
0: 아, 척추가 싹 이렇게 골고게. 그래서, 아, 척추가 싹 이렇게 딱 서 있는.
2: 야, 기가 막히네요.

0: 또 하나는 혹시 아마 잘 아실 텐데.
1: 울충이 워낙 유명하니까 네. 절지동물.
0: 네, 절지동물은 맞아요. 네, 딱 두 가지 문에서만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이 발성을 통한 의사소통이
2: 90%.
1: 네, 아, 근데 이게 이 둘이 워낙 많고 우리 눈에 잘 보이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2: 맞아요.
1: 아, 착시의 그, 효과네요.
3: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근데 소리를 내는 동물들이 왜 그렇게 작은 걸까요?
0: 이 소리를 생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우리 사람 몸에서 이 어떤 움직임을, 진동을 만들려면은 일단 그 ATP.
2: 에너지.
0: 아시죠? 예, 예. 예. 그 ATP를 분해해서 그 화학 에너지 있죠?
2: 그렇죠.
0: 그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육을 움직여야 돼요.
2: 그렇죠.
0: 네, 성대. 그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를 다시 또 소리 에너지로 변환시켜야 돼요. 한 번, 두 번.
2: 거쳐야 돼요.
0: 이게 변환할 때마다 그 효율이 쭉쭉 떨어지거든요. 아. 전부 다 열로서 이렇게 다 흩어지는데. 그래서 효율이 한 1% 미만으로 알려 있어요.
4: 그러면 에너지 ATP 100개를 쓰면은 음향으로 나오는 거는 한 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0: 거예요. 맞습니다. 뜻이에요. 맞아요.
3: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은 사람도 되게 힘들고 벌써부터 먹고 있잖아요. 말 몇 마디 안 해도 벌써부터 먹고 있잖아요, 지금.
2: 맞아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자꾸 주전부리를 먹고 이렇게 채워야 그나마 이제 ATP가 좀 나와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0: 아, 정말 강의 한번 하고 나면은 정말 에너지 수준이 쭉 떨어져요.
3: 그러면 이게 비효율적이고 힘들다는데 동물들도 그럼 느낄 텐데 왜 굳이 얘네들은 소리를 내는 걸까요? 10%.
0: 그 소리 의사소통이 가져다 주는 장점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3: 장점. 아.
0: 네. 굉장히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좀 복잡한 환경에서도 전달이 돼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도 의사소통할 수가 있죠.
2: 그렇죠. 네.
0: 또 소리가 어떤 종인지, 뭐 어떤 상태인지, 포식자가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모든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1: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그 수십 개의 동물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두 개만 소리를 아주 일반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과연 그게 우연일까라고 소름이 싹 돋네요.
0: 절대 우연이 아니죠.
1: 그렇게 오히려 소리를 잘 썼기 때문에 제일 번성한 가문들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0: 만약에 그런 계산을 안 했다면은 그러면 이미 과거에 아주 먼 옛날에 사라졌을 거예요.
3: 싹 다 멸종이다.
0: 네.
3: 아, 분명히 전략적인 소리다.
0: 그렇죠. 그런 동물들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네. 먼저 소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3: 그렇죠.
0: 네.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3: 그렇죠.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은 그 진동을 생성할 수가 있는가.
2: 진동.
3: 네. 진동.
0: 그 후두 아시죠?
3: 네. 네. 아니 이비룩 감독 선생님이 쳐 내미세요.
0: 맞아요. 네.
4: 정상적인 후두를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항상 후두염 걸렸을 때만 가기 때문에.
2: 부어 있는 거 노란색.
0: 그래서 혹시 그런 후두에서 아니, 나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5: 들었어요. 그걸 들으려면 후두만 빼서 들어요.
2: 그러니까 맞아요.
3: 그럼 잠깐 빼봐요. 좀 빼봐요 잠깐.
0: 후두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 사람
0: 후두에서
3: 어떻게 그게
2: 구하셨죠? 어떻게 구하셨잖아요.
0: AI로 만들었어요.
3: 아.
0: 그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3: 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건강검진 받을 때 귀에다 대고
0: 맞아요.
3: 나요 안 나요 그건 되게
4: 그냥 소리? 폐에서 바로 여기 후두까지 나왔을 때 후두만 거치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0: 후두만 거치면 후두에서만 나오는 소리. 후두에 그 얇은 막이 있어요.
2: 네.
0: 그래가지고 그 얇은 막이 아주 빠르게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요.
2: 네.
0: 근데 청개구리도 우리 사람처럼 이 후두가 있어요.
1: 여기 이거요?
0: 여기가
1: 여기
0: 후두로 소리를
3: 후두가 있어요?
0: 네. 그래서 후두에서 만든 소리는 뭐 그 개구리 몸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이제 그게 거기서 일종의 변형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만든 그 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공기예요. 근데 이 공기하고 이 생체 조직하고 물성이 완전히 달라요.
4: 물성이라고 하는 거는
0: 물성.
4: 이제 물체의 성질인 거죠.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물인데 또 전달되는 거는 이 공기 중이니까 소리가 나가는 곳이 물성이 다르잖아요. 공기하고 물. 이런 걸 물성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0: 이렇게 물성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 그 소리 에너지가 전부 다 반사가 돼버려요, 그냥. 전달이 되기보다는. 근데 개구리 보면은 굉장히 큰 소리로
3: 처음 울려 약간 확성기
2: 것처럼
1: 귀 옆에서 우는 것처럼
3: 울잖아요.
0: 이때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저는 노래 주머니라고 해요. 그 동그랗게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증폭을 시켜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게 풍선처럼 이렇게 뚝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얇은 막에 그 물성 있잖아요. 네. 물성이 공기랑 굉장히 비슷해져요.
3: 딱 맞아.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음향 임피던스가 만든다 해서 임피던스 정합.
3: 임피던스가 거기에서 발생되는구나.
0: 앰프 스피커 할 때 그 네. 임피던스 되게 중요하죠.
3: 그렇죠. 아무 스피커나 아무 앰프나 다 갖다 낄 수가 없거든요. 스피커의 성능을 이 앰프가 잘 맞나야 이게 이제 확 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게 있거든요.
4: 거기에 보면은 단위로 옴스잖아요.
3: 거기 옴.
4: 저 옴이 원래는 저항이에요.
3: 저항이죠.
4: 저항의 단위죠. 사실은 임피던스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서로 진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값이거든요. 저항 값인데 이 임피던스를 잘 맞춰줘야지만 소리가 멀리 잘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 그러면 개구리가 그러면 그 임피던스가 잘 맞는 거네. 공기랑 이게 이 노래 주머니하고 임피던스가 그렇죠. 맞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 수 있는 거군요.
0: 네, 그렇죠. 이게 노래 주머니로 나오면서 이 그 얇은 막에 이렇게 떨리거든요. 뭐 그러면은 그 진동이 그 공기하고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공명이 일어나서 훨씬 소리가 커지죠.
3: 그러면은 동물도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달라질까요? 왜냐면 스피커는 사이즈에 따라서 또 낼 수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0: 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3: 아, 그래요?
0: 이 주파수하고 그다음에 동물의 크기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있잖아요. 잠깐만 수학 시간인데.
3: 수학이요?
0: 소리가 1초 동안에 한 343m 정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의 그 주파수가 있거든요.
3: 주파수에.
0: 예, 소리의 그 파장.
3: 파장. 예.
0: 그러면은 1Hz는 그 파장이 한 몇 미터나 될까요?
3: 장 교수님.
5: 뭐 하는 거예요? 이게 343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나눠봐요. 그러니까 1Hz는 343m죠. 네. 그럼 10Hz는 34.3m죠. 그럼 100Hz면은 3.4m. 그 주파수의 크기만큼 나의 그 발성 장치 크기가
3: 성대나 이런
0: 비슷해지면은
3: 게.
0: 아주 효율적으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물리적인 그건 한계거든요.
3: 네.
0: 그래서 이게 작은 동물일수록 이게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3: 작은 애들은 고주파고.
0: 네. 그 다음에 큰 동물일수록
3: 저주파.
0: 이렇게 저주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3: 호랑이는 어때? 호랑이는?
0: 호랑이 어때? 크기가 우리 사람보다 훨씬 크잖아요.
3: 네. 네. 초거대 동물이죠. 동물원에 가서도 호랑이가 가끔 하면은 그냥 꺼지는 것 같아요.
0: 야생에서 들으면 완전히 달라요.
3: 아 진짜
0: 정말 정말 무서워요.
3: 들어보고 싶다.
1: 야생에서 그 소리 들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5: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가
0: 그래서 으르렁 소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
3: 아, 맞아. 그러네.
0: 다시 말해서 나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3: 네.
0: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으르렁 소리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3: 네,
0: 근데 바로 이거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3: 이 맹수 소리인데?
5: 되게 무서운데, 이거.
3: 얘는 엄청 무서워. 아니, 엄청 크게 큰 동물이 우는 소리 같은데요?
4: 그러니까 약간
3: 호랑이나 약간
1: 멧돼지.
0: 지금까지 알고 있던 코알라의 인상이 확 바뀔 것 같은데.
3: 코알라?
5: 코알라예요?
0: 코알라, 네, 코알라 소리입니다.
5: 코알라가 으르렁 거려요?
0: 네, 코알라.
3: 호랑이가 아니라요?
0: 아니, 그 있어요.
4: 귀엽게 귀엽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코
0: 맞아요.
4: 이게 약간 코알라 말하는
3: 코알라가 울던가?
5: 아, 으르렁이 아니라 소리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0: 으르렁 소리는 상대방한테 가까이 오지 마 할 때
3: 접근 금지.
0: 그래서 나의 크기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예요.
3: 근데
0: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낮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3: 남자들도 이제 가끔 최대한 목소리 내릴 거 아니고.
4: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목소리 깔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1: 맞네요, 진짜네. 네. 목소리 깔지 말라는 소리가 있네. 네.
4: 그러니까 목소리 깐다는 게 저주파잖아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와, 근데 갑자기 소름이 돋는 게 이게 으르렁 소리는 위협하는 소리나 방어하는 소리,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적대적이고 긴장된 상황에서 내는 소리이고 그걸 저주파로 하잖아요.
0: 네.
1: 그 반대가 부모가 아기들한테, 어른들이 아기들한테 내는 소리는 완전 고주파를 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제가 저희 아들 부를 때 소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0: 이 고주파, 저주파 이런 소리가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오리 소리 혹시 아시죠?
3: 네. 꽥꽥꽥꽥꽥꽥꽥.
0: 그다음에 혹시 새끼들의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3: 삐삐삐삐 그러겠죠.
0: 네, 삐삐삐삐 그래요. 그게 보면 완전 주파수가 달라요. 네. 그래서 새끼들의 소리는 이 고주파는 있잖아요. 빨리 사라져요. 빨리 열로서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멀리 못 가요. 근데 그게 새끼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나 새끼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러면은
3: 천적이 와가지고 다 낚아채버려.
0: 그렇죠.
3: 예. 매가 와가지고 그래서, 낚아채버려.
0: 그래서 새끼는 예. 엄마한테만 의사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3: 엄마만 들으면 돼요.
0: 엄마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네. 위험하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낮은 소리로서 소리를 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새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3: 그 생존하고 또 관련된 소리이기 때문에.
4: 이야, 신기하네요. 야,
3: 그러면 약한 동물들만 좀 고주파를 내는 게 더 많을까요?
0: 작은 동물들은 고주파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또 일부 동물들을 보면은 이 고주파를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3: 특수한 목적?
0: 예, 박쥐.
3: 초음파.
0: 예, 초음파.
3: 박쥐 소리를 우리가 못 듣지 않아요?
0: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기는 힘들죠.
3: 그렇죠.
1: 근데 밤에 박쥐 가끔 나면 삑삑.
0: 예, 그것은 이게 이쪽에 들을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

0: 들에게 있어서 저주파죠.
1: 아, 저, 그렇죠.
2: 여기서 이 고주파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3: 해상도가 높죠.
2: 해상도가 높아요.
1: 아, 네,
2: 고주파가. 네. 이 박쥐가 비행을 해야 되는데 앞에 뭐 장애물이 있는가? 그게 이만한 장애물인지 이만한 장애물인지
1: 그렇죠.
2: 아주 작은 장애물인지 네. 이게 크기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방 있잖아요. 나방이 날아가면은 얘가 왼쪽으로 날아가는지 오른쪽으로 날아가는지 얘가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것인지 이게 어떤 종인지 네.
3: 판단을 다 해야 되네.
2: 그런 정보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박쥐의 초음파가 이게 그 굉장히 주파수가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3: 레이더 같은 건 레이더.
0: 생각해보면은 우리 산부인과 가서도 임신했을 때 초음파로 다 보잖아요.
2: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뱃속에 보는 것도 초음파잖아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그 내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박쥐들은 초음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박쥐 자체는?
2: 그 박쥐도 이게 포유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이 후두가 있어요.
1: 근데 박쥐는 이 후두로 초음파를 만들어요?
2: 뭐 그렇죠, 예.
1: 방금 진짜 박쥐야.
3: 와, 방금 진짜 얄미웠었어요. 박쥐 같았어요.
1: 박쥐 같았어요.
2: 아까 그 주파수하고 몸 크기 그 네, 관련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후두를 더 작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1: 네, 네. 네,
2: 작게 만들고 아주 그냥 장력을 많이 줘가지고 맞아요. 반응을, 이게 아주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러면 초음파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근데 그것은 첫 번째 문제일 뿐이에요. 이 박쥐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있어요.
1: 왜요?
2: 이게 박쥐의 소리는 굉장히 정교한 그 위치 정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상태 정보를 다 필요로 해요.
1: 네.
2: 그래서 소리를 그 완전 이렇게 분산시키기보다는 아주 그냥 특정한 영역으로 확 모아야 돼요.
1: 아.
0: 어차피 시각 대신에 활용을 하는 거죠.
2: 그렇죠. 맞아요. 시각이, 거의 시각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소나라고 하는데.
1: 아, 그렇죠.
2: 소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박쥐 얼굴을 보면은 그런 소리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3: 얼굴에요?
2: 네, 얼굴에요.
1: 네, 박쥐 이게. 얼굴?
3: 악마들 아니 악마들?
0: 와. 진짜 막 생겼네요.
1: 어떻게 생긴 거예요?
3: 얼굴을 포기했네 그냥.
2: 이쪽에 보면은 이게 박쥐 입이라든가 이 코를
3: 코 쪽에
2: 이게 특정한 방향으로 소리가 집중되게 네, 집중되게끔 네, 입코박쥐라고 약간 입 구조처럼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끔
3: 그러니까 하는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손나발 그렇죠? 만들어서 네.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2: 네, 맞습니다.
3: 아, 예.
1: 얼굴에다가 깔때기를, 얼굴에다가 확성기를 딱 그냥 갖다가 됐다, 만들었다, 구조가.
2: 네, 이것도 변형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일종의 증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3: 사실 박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리를 위해 가지고 이게 성형을 한 건데. 이 정도면 이제 초음파로 사냥을 잘해야 돼요. 그죠?
2: 맞습니다.
3: 이 정도로 얼굴에다 공을 들였는데. 잘해요?
2: 뭐 하룻밤에 뭐 한 뭐 수백 마리 정도의
3: 곤충을요?
2: 나방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1: 야.

0: 이게 만약 들리는 수준이라 치면 정말 많이 시끄러운 소리일까요?
1: 이 생각보다는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소리가 있나? 뭐 이런데 박쥐한테는 그냥 막 거의 그냥 소리를
0: 계속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네.
2: 사우정이네요, 약간.
3: 그러면 박쥐가 이렇게 아악 하면서 나는 거잖아요. 우리 못 듣지만. 네, 네. 그럼 이 나방이나 이런 애들한테 그 소리가 들려요?
1: 들리죠.
2: 야, 쟤야?
0: 아, 무섭겠다.
2: 어, 진짜 우리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 야생에서 호랑이가 계속 울고 있는.
1: 네, 맞습니다. 이 나방이 먼저 진화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밤나방들이 뭐 그냥 완전 제 세상이었죠.
2: 네,
1: 포식자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박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 곤충들이 완전 기겁을 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4: 패닉이요, 패닉.
1: 완전 패닉이에요, 패닉. 그래서 이 밤에 그 비행하는 곤충들 있죠. 네. 이 박쥐 소리에 대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좀 조잡해요.
2: 어떻게, 아, 궁금하다.
1: 소리에 대한 네. 최선의 그 방어책은 귀죠.
2: 예, 네. 네. 네.
1: 들으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급조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일단 구조가 되게 간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신경이 한 두 개밖에 없어요.
4: 어, 진짜요?
1: 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0: 급하게 만들었네요.
1: 그렇죠. 밤에 있잖아요. 이런 열쇠꾸러미. 네. 이걸 들고 네. 이 공원 같은 데 가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방이 이렇게 날아다니죠. 그러면 그 앞에서

0: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푹 떨어져요.
1: 중축하는 거예요?
2: 굳은 거야, 굳은 거야.
3: 야, 열쇠 소리를
1: 뭐, 들으면. 여기서 초음파가 나와요?
0: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박쥐 소리처럼 아주 효율적이진 않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나방의 귀가 조잡하다고.
1: 해상도가 좋지 않군요.
0: 네, 그래서 초음파가 들리면은 일단 조심하고 보는 거예요.
2: 이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 실험할 것 같은데요. 진짜 나방이 떨어지는지.
4: 뭐 벌레 많을 때잖아요.
2: 근데 나방들은 그러면 일단 무조건 박쥐가 뜨면 이거를 피하거나 잡아먹히거나 그냥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진화학에 대한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도 보통 보면 어쨌건 창과 방패예요.
4: 그렇죠.
2: 네, 당할 수는 없다.
1: 공진화, 군비 경쟁. 네,
2: 그렇죠.
0: 그 군비 경쟁이 엄청나요, 사실은. 네,
2: 그러니까요.
4: 그 얘기 궁금해요.
0: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나방들이 네. 그냥 듣고 피하는데요. 일부 나방들은 그 소리를 듣고 거기다가 방해 전파를 쏴요.
2: 방해 전파.
4: 진짜요?
2: 재밍을 한다고요.
0: 지금 왼편 보면은 그 박쥐가 있고요. 오른편에 보면은 그 나방이 있어요.
2: 네.
0: 이게 박쥐 소리예요?
2: 이게 박쥐 소리고. 자, 다가가라. 뭔가 소리가 겹쳐졌어. 피했다.
4: 피했네.
2: 저 하얀 점 피했어요.
0: 이 박쥐 소리는 잘 들으셨죠? 예. 근데 나방 소리 들으셨어요?
2: 아니, 예.
1: 가면 겹치는 소리. 때.
0: 약간, 예. 약간, 그런 소리 있죠? 예, 예. 그런 소리가 나방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밝은 색으로 딱 거의 직선처럼 네네네. 사선, 약간 사선인데 네. 쭉 보이시죠?
2: 네.
0: 그게 바로 박쥐의 소리예요.
2: 네.
0: 그래서 우리가 찍 하잖아요? 저기 뭐 높은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스윕이 일어나요. 그냥 쫙 훑어요. 그냥 네. 박쥐가 집 한번 소리 내요.
2: 네.
0: 그럼 그 소리가 나방에 가서 부딪히고 다시 박쥐로 와서 소리를 듣고
2: 네.
0: 저 앞에 있구나. 다시 또 소리를 또 내고 네. 또 소리 듣고
2: 거리를
0: 좁혀요. 그런 다음에 가까이 가서 탁 잡는 거예요.
2: 네.
0: 근데 갑자기 나방이 거기에 막 자는 소리를 내, 총파 소리를 내.
5: 잡음으로.
0: 그러면 이렇게 잡음이 되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중간쯤 보면은 이 박쥐 소리 사이사이에 뭐가 하얀색이 뿌옇게 많이 있죠.
2: 네네네.
0: 나방 소리예요.
2: 네. 네.
0: 그래가지고 이 나방이 그 박쥐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고.
2: 이야,
4: 이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투기가 도망가다가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가까이 왔을 때 플레어 쏘잖아요. 플레어 쏴가지고 그거를 교란시키잖아요. 열이랑.
2: 내가 봤을 때 이 자연계에서 다 얻은 힌트 같은
4: 게.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2: 근데 나방이 어떻게 초음파를 만들 수가 있냐.
0: 그 나방도 그 소리를 발성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팀벌이라고 해요.
2: 팀벌.
0: 제가 이거 약간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게 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이런 상 아니면은 이 반대 상.
2: 네.
0: 이 두 개만 가능해요.
2: 네.
0: 그럼 내가 빠르게 근육을 이용하여서 플라스틱 판을 움직여요.
2: 네.
0: 그러면은 이게 상이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이렇게 진동이 딱 일어나요.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팀벌.
2: 팀벌.
0: 네. 팀벌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판이 보이죠? 이렇게 주변에 털이 있고.
2: 저기.
0: 이게 저런 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2: 그걸로 소리를 만든다.
1: 저 판 저거 지금 날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배에?
0: 가슴?
2: 가슴.
0: 네.
1: 가슴 쪽에서요?
0: 네.
4: 그러면은 저 팀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음파를 단순히 내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예. 그 나방의 주요 의사소통 그 신호는.
1: 페로몬.
0: 네, 화학신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음파 통신은 박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개발한 것이고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요.
2: 근데 동물들은 왜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소리를 진화시킨 걸까요?
0: 이 동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리 신호 그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그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고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서 또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음향 니치 분화.
2: 음향 니치 분화?
0: 어떤 한 종이 특별한 그런 영역만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좀 다른 종이랑 이렇게 좀 분리돼서
2: 겹치지
0: 않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진화가 일어났거든요.
2: 음향 니치 분화.
1: 우리 딱 라디오 방송하면 네. 어차피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2: 그렇죠.
1: 같은 우리가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다른 방송사가 같은 주파수를 써버리면

0: 간섭이 되어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소리라고 하는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소통을 할 때 겹쳐버리면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나눠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나눴다기보다는
1: 나눠진 거죠.
0: 나눠진 거죠. 이걸 쓰고 이걸 썼을 때 나눠졌을 때 훨씬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2: 근데 그렇게 몇 천만 년씩 걸려가지고 다른 주파수를 진화시켰다 쳐요. 근데 주파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목소리 큰 놈이 뚝 하고 어느 날 나와. 그냥 고성방가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럼 뭐 주파수고 뭐고 그냥 이거 꽝 아니에요?
3: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요.
2: 있죠.
3: 제가 연구하는 종에서 바로 그런 일이.
2: 어떤 종이에요?
3: 수원청개구리.
2: 아, 수원청개구리. 아, 저 스위스에서 말씀하셨던 수원에 왕가이면 유명한 게 아닙니까? 아, 수원에 진짜 유명한 게 수원청개구리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 원래는 우리나라에 청개구리 한 종만 있다고 알려졌어요. 네. 그런데 그 일본인 학자가 이 수원시에 와가지고 딱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그 이 청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예. 그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수원 청개구리인데 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청개구리하고 수원 청개구리는 원래는 사는 지역이 달랐어요. 그래서 두 종이 서로 부딪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만날 일 없었는데.
3: 예, 그런데 저희 우리 인간이 그 논농사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네. 평평해 보이는 땅들은 전부 다 논으로 바꿨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청개구리하고 수원 청개구리가 같은 장소 논이에요. 이제 거기서 같이 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아. 그다음에 이 수원 청개구리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은데 이 청개구리는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2: 아, 청개구리파와 수원 청개구리파의 지금 그 이제 조직 싸움이지. 조직들이 이제 이제 청개구리파가 지금 더 애들이 많으니까 그죠?
3: 여기 청개구리 보면은 이제 네. 앉아서 노래를 하죠. 보통 예, 청개구리가 네. 논둑 아니면 논둑 근처에서 앉아서 저렇게 노래를 해요. 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2: 논둑에서 앉아서 노래하는
3: 앉아서 노래하는 논뚝. 거예요. 근데 수원 청개구리 보면 좀 네. 이상해요.
0: 똥 싸면서 노래.
2: 아, 저기 힘겹게 이렇게 양옆에 벽을 붙잡고
3: 별을 붙잡고 이렇게 별을 붙잡고
2: 별을 붙잡고
3: 종종 내 다리로 이렇게 별 붙잡고서 이렇게 노래해요.
1: 푸세식 그러니까. 화장실 갔을 아니, 때
2: 지금 약간 PT하면서 노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3: 이게 사실은 얘도 논둑을 좋아해요.
2: 아 논둑을 좋아합니까?
3: 네, 좋아하는데 논둑에 누가 있어요?
2: 청개구리.
3: 청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못 가요. 네, 그래서 노래할 때 가능하면은 좀 청개구리한테 좀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논 가운데로 이동을 했어요.
2: 아 그럼 수원 청개구리는 논 가운데 쪽에서 울어요?
3: 네. 근데 논 가운데는 이게 평평한
4: 쉴 데가 없죠.
3: 지지대가 없어요.
2: 아 그렇지.
3: 이 청개구리는 다른 개구리하고 달라서 반드시 수면 위에서 노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 그러다 보니까 노래할 장소를 찾아서 별을 붙잡고 올라와서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2: 힘들게 노래하네. 네. 아니 근데 수원 청개구리가 그 논 가운데를 좋아해서 가는 거라고 거기에서 그냥 우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3: 아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2: 이거 왜냐면 그냥 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생에서 안 놀아. 우리는 정중앙이야. 중앙에서 우리는 물끼리 노는 거야. 네. 파티하자.
3: 이게 경쟁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냥
2: 선택인지.
3: 처음부터
0: 선호의 네, 차이인지, 네,
3: 차이인지 네. 이제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이거 이제 교수님이 알아내셔야 되는데.
3: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죠. 예. 네, 그래서 이 청개구리하고 수원 청개구리가 같은 논에서 노래를 할 때 이 네. 청개구리는 살짝 이렇게 잠시 좀 잡아서 이게 딴 곳에 둘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수원 청개구리 혼자서만 노래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논둑 쪽으로 가까이 와요.
0: 아, 치어 사는 게 맞네.
2: 끝났네. 끝났어. 이미 결론이 났네. 논둑에 있는 청개구리를 싹 다 잠깐 다른 데다가 놔뒀더니 수원 청개구리가 논둑으로 왔더라.
3: 네. 근데 그 반대로 하면은 네. 이 청개구리는 그대로 놔두고 네. 수원 청개구리만 살짝 이렇게 한쪽으로
2: 빼고.
3: 빼면은 네. 청개구리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노래를 해요.
2: 논둑이네요.
3: 논둑이 이게 노래하기 좋은 장소예요.
0: 왜요?
3: 일단 지지대가 있으니까. 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가 길목이에요. 암컷이 오는 길목이에요. 이 암컷은 외부에서 논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논둑을 거쳐야만 해요. 그래서 논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암컷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0: 그러면 그 논둑에서 수원 청개구리랑 청개구리랑 교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3: 있어요.
2: 와,
3: 그 수원 청개구리 유전자를 다 조사해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2: 섞여 있어요?
3: 아, 네.
5: 걔네가 어떤 소리로 울어요?
3: 약간 좀 중간 정도 소리.
2: 아,

0: 진짜 하이브리드?
1: 예, 예, 예.
0: 아, 그럴 거면 그냥 다 같이 파티해버리지, 눈에서. 아, 참, 참.
2: 그러면 수원청개구리의 행동을 보면은 네. 정말 필사적이에요. 아, 어떻게 하면은 그래요? 청개구리로부터 떨어질 수 있을까.
0: 아.
2: 이 개구리는 밤에 노래하는 걸 선호해요.
3: 네.
2: 근데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랑 같이 노래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원청개구리는 자기 혼자만의 노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0: 아.
2: 청개구리와 경쟁 없이. 어,
0: 시간대를 그럼 나눠요?
2: 네, 시간대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노래를 시작을 해요.
3: 눈치를 많이
2: 봐요. 하루 4시쯤.
3: 눈치를 많이 봐.
2: 네, 엄청 봐요. 오후 4시쯤. 그러니까 청개구리 한 7시 넘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몇 시간 동안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3: 잡혀먹잖아요.
2: 맞아요.
0: 아.
2: 네, 포식자가 활동한 시간이에요.
3: 그러네.
2: 네.
0: 아니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치여서 잡혀먹고 그다음에 암컷들이 오다가 청개구리랑 짝짓기해서 유전자 섞이고 그럼 수원청개구리 이제 흡수통합당하는 운명 아닌가요?
2: 지금 그런 과정에
0: 아...
2: 있어요.
4: 그러면 우리 예. 교수님이 수원에 땅을 좀 사세요. 거기서 수원청개구리와 함께 예?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2: 제 생각에는 네. 그 방법이 수원청개구리를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아, 생각해요.
4: 그러니까.
2: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예. 몇몇 분들은 네. 정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4: 아, 그러니까요.
2: 네, 그래가지고 네. 민원은 절대 안 팔 거야. 이건 수원청개구리를 위한 돈이야.
4: 수원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0: 저 수원 시민입니다.
4: 어. 수원청개구리가 저렇게 힘겹게 별을 움켜쥐면서 저 불편한 자세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논뚝에서 노래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예, 좀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 근데 교수님은 그러면 육지 동물의 소리만 좀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의 그 소리도 연구를 좀 하시는지?
2: 뭐 사실 저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4: 아, 그러시구나.
0: 하시는구나.
4: 아, 육지가 아니라 바닷까지 갑니까?
3: 바다에도 소리를 내는 동물이 있나?
2: 바다는 소리의 세계예요. 바다에서 사는 많은 동물들이 이 소리를 이용하여서 의사소통을 하고
4: 해양 생물들도
2: 예, 그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돌고래.
4: 예, 초음파요. 돌고래 하면은 초음파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초음파를 어떻게 내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2: 그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폐에서 숨을 쉰 다음에 여기에 숨 구멍 있잖아요.
4: 네,
2: 숨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나가요.
4: 아,
2: 네. 근데 그 이 숨 구멍 그 나가는 그 구조 있죠. 이렇게
4: 네.
2: 그 구조에 그 공기들이 움직이면서 예, 거기에 바로 이렇게 진동.
4: 아, 거기에 진동.
2: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음성 입술이라고 해요.
4: 음성 입술.
2: 네, 음성. 예,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입술처럼 생긴.
4: 아.
2: 그런 부위라고 해서
4: 물 배출하는데 공기 배출하는데 거기에
2: 네, 그 좀 내부에 있어요.
4: 내부에. 안쪽.
2: 네, 내부.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4: 아.
2: 네. 근데 이 물속에서 소리를 발성하게 되면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4: 오.
2: 우리가 좀 전에 육상 동물이 의사소통할 때 생체 조직하고 이 공기하고 음향 임피던스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잖아요.
4: 그렇죠.
2: 근데 이 물속에 살고 있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요.
4: 그러네요.
0: 어차피 몸이 다 대부분 물이니까.
2: 몸이 물이니까. 그래서
0: 좋은 거 아니에요.
4: 뭐 공기도 예, 없고.
2: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그 돌고래 몸 안에서 소리가 발생하죠.
4: 네.
2: 그러면 그 소리가 사방팔방으로
4: 다 나가요.
0: 다 퍼지는구나.
2: 아무런 그냥 제약 없이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4: 원래 물속에서도 아. 스피커 켜놓으면 소리가 더 빡 퍼지잖아요.
2: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돌고래한테는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소리를 이용하여서 먹잇감을 찾는다. 그러냐면은 아까 그 박쥐처럼 소리를 집중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소나를 만들어야 돼요.
3: 근데 그게 안 되네.
2: 그렇죠.
4: 다 퍼지니까.
2: 그래서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밌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4: 그래요?
2: 이 돌고래 보면 돌고래 되게 귀엽죠?
4: 네.
2: 근데 그 귀여운 이유가 이 이마가 되게 크잖아요.
4: 약간 짱구처럼
2: 되어있죠. 짱구처럼 키고, 네. 크고, 이게 볼록한데 그 내부를 보면은 그게 멜론이라는 구조인데 거기에 기름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4: 아, 지방이요?
2: 네, 지방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 지방하고 물하고 또 물성이 틀려요.
4: 네, 그렇죠.
2: 달라요.
4: 네.
2: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이 멜론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은 일종의 그게 렌즈예요, 그러니까.
3: 아, 볼록 렌즈.
2: 볼록 렌즈. 네, 볼록 렌즈. 예, 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4: 네.
2: 그 뒷부분은 또 뼈예요. 그래서 물속이 좀 달라가지고 이 소리가 전부 다 바로 이 그 음성 입술 그 앞에 멜론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리가 그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소나가 나가는 것이죠.
4: 생물 음향학을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데요. 그럼 교수님은 연구하는 그 동물의 소리를 들으면은 어떤 의미인지도 딱 구별할 수 있습니까?
2: 그 내용이 네. 제 연구 주제이죠.
4: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2: 예. 예, 한번 있잖아요. 예. 제가 주로 연구했던 예. 그런 귀뚜라미를 이용해서 귀뚜라미? 예, 귀뚜라미 네. 소리를 한번 들려줄 테니까 예. 이게 도대체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는 노래인지.
4: 아, 예. 아 추리. 아 좋습니다.
2: 질문입니다. 질문.
4: 예. 알겠습니다. 예.
2: 자, 한번 제가 먼저, 근데 이 답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먼저.
4: 눈을 감아야죠.
2: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제가 소리 세 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예.
2: 네, 이게 첫 번째 네. 소리예요. 예. 이게 왕 귀뚜라미의 소리입니다.
4: 여보세요? 예. 예. 아, 그러시다고요?
2: 두 번째 소리입니다.
4: 이게 귀뚜라미라고요?
2: 예, 네, 벌써 끝나는데, 혹시 그리고? 들으셨죠? 약간 예, 소리. 예. 그러면 세 번째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예, 알 것 같습니다. 예, 힘이 느껴져요.
2: 네, 힘을 느껴지죠.
3: 예. 그쵸, 맞아요. 힘이, 나는 힘이 느껴져서 까불지 마, 약간 이런 느낌.
4: 두 번째 귀뚜라미는요, 유언.
2: 유언.
4: 유언. 얘들아.
1: 힘이 없고.
4: 행복했다. 예, 예. 아무튼 다들 잘 살고.
1: 첫 번째는 항상 듣는 거는 약간 그런 거. 항상 짝짓기 할 때.
2: 이 첫 번째가 일종의 유인 노래,
4: 유인,
2: 유인? 네, 광고 노래이거든요. 아,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4: 아. 네,
2: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듣는 노래예요. 여기 S하고 A라는 게 스피커에서 지금 두 종류의 네. 서로 다른 그 유인 노래, 광고 네. 노래가 있고 저기 조금 암컷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4: 네, 움직이네요. 조금 네, 움직여요. 소리 듣고 움직여요.
2: S를 선택을 했어요.
4: 아.
2: 그 유인 노래, 광고 노래는 우리가 장거리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떨어져 있는 암컷과 수컷을 한 장소에 모으는 거. 근데 둘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뭐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어둡고 사실 귀뚜라미가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신원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같은 종인지.
4: 너야?
2: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더듬이 있죠.
4: 네.
2: 얘 더듬이로 해요. 그 더듬이가 둘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다 더듬이가 탁 부딪히는 순간 그때 그 냄새를 서로 맡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놈이 어떤 종인지 이제 어떤 성인지 그만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암컷과 수컷이다. 그러면은 이 수컷이 다시 또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구애 노래라고 해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암컷만
0: 들으라고
2: 하는 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되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더듬이 보세요. 지금 부딪혔죠?
4: 네.
2: 그럼 그 다음에 이 수컷이 이렇게 다시 또 날개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이 암컷이에요.
4: 야, 뒤에가 수컷인 줄 알았어요. 포개길래.
2: 암컷 뒤에 보면 이렇게 침처럼 되어 있죠.
4: 네.
2: 그게 산란관이에요.
4: 네. 네,
2: 이렇게 그 땅에 꽂아서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면 금방 암컷이라고 할 수가 있죠.
4: 아, 뒤에 암컷이 먼저 이제 와가지고.
2: 네.
4: 러브송.
3: 너만 네. 들을 수 있는 노래.
2: 맞아요. 예, 훨씬 더 부드럽죠.
4: 예. 이 둘이 있을 때는 구애 노래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고. 예. 그 세 번째는 뭐죠?
2: 자, 이번에는 수컷과 수컷.
4: 아, 여기야가 아니네. 싸우는 거네. 야, 오지마. 예. 아, 싸우는 거구나. 아.
2: 예, 엄청 지금 심하게 싸우고 있고.
4: 아. 예.
0: 들어와.
2: 예, 거의 그러고. 주로 이 노래를 부른 놈이 이겨요.
4: 아, 네. 이 노래를 부른 놈이 지금 내가 이기고
2: 있다.
4: 예. 아, 그래서 약간 화이팅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2: 싸울 때 보면 되게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더듬이 싸움부터 해요. 그래가지고 더듬이 딱 있으면 더듬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 더듬이하고 칼싸움을 먼저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칼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열받다. 그러면은 이게 큰 턱이거든요. 큰 턱을 확 이렇게 벌려요.
4: 아.
2: 그 다음에 더 열받으면은 이렇게 머리를 서로 맞대요. 머리를 맞대고 막 이렇게 힘싸우고
4: 싸우는 거죠.
2: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그냥 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4: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이 자연계에서 정말 수컷들끼리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귀뚜라미는 다 이렇게 열심히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인간계도 보면 너무 이렇게 소리 내고 막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과묵한 사람들이 오히려 좀 어필될 때가 있거든요.
2: 그렇죠.
4: 약간 과묵한 귀뚜라미는 없습니까?

0: 스텔스 귀뚜라미.
1: 스텔스 귀뚜라미나 침묵을 선택하는 귀뚜라미.
2: 원래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나의 생존과 번식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의 의사소통이 그 어떤 생존에서 아니면 번식에서 이익을 주지 못한다면은
3: 그냥 침묵을 선택하는 게 맞죠.
2: 그렇죠. 침묵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귀뚜라미 중에서도 실제 이런 내가 의사소통할 때 더 손해이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진화한 그런 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이 그 오세아니아 들 귀뚜라미거든요. 이 종이 그 하와이로 이렇게 침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잘 거기서 지냈는데 그게 기생파리 또 같이 침입을 했어요. 근데 이 기생파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귀뚜라미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다가가서 근처에다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알이 도와가지고 구더기 있죠. 이 구더기가 그 귀뚜라미 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다 파먹어요. 그러니까 수컷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그 결과가 기생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사소통 하겠어요?
0: 안 하죠.
2: 그래서 한 1991년쯤 됐더니 계속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더니 딱 그 해에 갔더니 한 마리만 노래하는 거예요. 이 기생파리 때문에 이 오세아니아 들 귀뚜라미가 멸종했구나. 이 섬에서는 지역 멸종이 일어났구나. 결론 내렸는데 한 2년인가 후에 거기 다시 가봤더니 귀뚜라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노래를 안 해.
1: 역시나.
2: 이 노래하는 능력을 그것을 상실했어요. 네, 귀뚜라미 날개 보면은 그 날개의 그 발성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 구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0: 없어졌어요.
2: 밋밋해요. 그래서 이 수컷의 그 날개를 보면은 암컷 날개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의사소통이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 의사소통을 포기할 수도 있고 퇴화시킬 수도 있죠.
1: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요. 진화. 네, 진화.
4: 지금처럼 이게 진화가 소리가 없어지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거라고 치면은 동물 소리 연구를 하면 얘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다 이것까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2: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 연구의 좀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그냥 소리를 녹음하는 장치가 워낙 싸지고 그냥 대량으로 이렇게 완전 생태계에 그럼요. 그냥 거의 뿌리듯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소리를 가져다가 이 AI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분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1: 그렇게 되겠네.
2: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이용하여서 이 생태계 전체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되기도 하고
0: 좋네요.
2: 저도 지금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1: 그렇죠.
2: 있습니다.
1: 왜냐하면 또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그 외침을 우리가 또 분석하고 소화하는 거 그리고 또 모니터하는 거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오늘 참 동물의 소리와 그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또 영감을 줬습니다. 특히나 또 개인적으로는 꼭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수원 청개구리를 정말 논둑에서 얘네들이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게 새로운 연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의 소리를 또 저희에게 많이 좀 전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1: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4: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0: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1: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인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5: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1: 합니다. 반갑습니다.
5: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1: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면 뇌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5: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까? 근데 갑자기
0: 진짜요?
1: 몰랐어요, 이것도.
5: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1: 뇌가요?
5: 네.
1: 편집을 한다고요?
5: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1: 많이 움직여요.
0: 움직여요.
1: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진짜?
5: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1: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0: 안 보여요. 사라졌어.
1: 깜빡깜빡거려요.
6: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그럼 이제 발표해볼까요? 이달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만불임즈입니다.

0: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너무 가능하죠? 네, 너무 가능하죠.
1: 우리 떨어져도 다음에 또 넣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중에 오 이렇게 뽑히게 된 게 정말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2: 관객들 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 아무렇게나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팀도 발표해보겠습니다. 이달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PPB입니다.

0: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목이 안 쉬었었는데 방금 하면서 목이 다 쉬었고 네. 제가 지금 얼이 빠져갖고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1: 질문 없어요. 고생하셨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적이 또 처음이고
3: 상 받아보고 했던 적이 초등학교 때 줄넘기 상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저는 아직도 너무 얼떨떨하고요. 저희가 공연을 많이 이번이 세 번째여가지고
4: 너무나 쟁쟁하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저희보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당연히 저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5: 지금 가장 관객이 많아요. 네, 최고가 1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긴장이 좀 되거든요. 하는데
4: 오늘 용모가 큰 건을 했거든요. 꿈을 꿨는데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6: 딱 무대 올라가니까 뭐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7: 잘할 수도 있겠는데? 목선이 됐네.
4: 진짜
8: 아 신기하네. 첫 성추거든요. 이번 헬로루키 당선이 이거 발판으로 와 우리 조금 더 할 수 있겠는데 좀 길이 보인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을 그럼 감사합니다.
9: 뛰어놀아주세요.

0: 와, 대박. 이게 막.
1: 얼굴에 웃음이 계신 분이셨네.
0: 아이고.
2: 피핌 노래 들으면서, 아, 나 저런 노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했거든요. 연말 결선 무대 하셔야 돼요.
0: 제가 이거.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외향적인 공연이 아니었나.
0: 관객들이 저희를 약간 예뻐해 주셔가지고 좀 몸부림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대 삼아서 해야겠어요.
2: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좀 빨라졌어요. 빨라져가지고 이제 못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템포를 잡고 듣고 다시 웃었습니다.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고
0: 지금 너무 열정이 가득합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을 딱 깼는데 쌍란 루키입니다. 쌍란이 나오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런 음악들이 그런 대중들한테 그런 쌍란처럼 하루에 기분 좋은 발견이 되는 그런 곡들이 되면 어떨까.
4: 다른 팀 팬분들이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5: 연습 한도로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있을까요? 마침 큰 기회가 찾아왔을 때

0: 여기서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었어요.
1: 경연을 앞두고 음악 들어주실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 아,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진짜 곰곰이 해봤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꿈에 이렇게 응원을 와주신다는 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0: 저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1: 근데 오늘 왠지 이상하게 실수해도 좀 상관없는 날 같았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2: 되게 재밌어.
0: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근데 2절 정도 시작할 때 다들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쳐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쳐달라고 유도한 것도 아닌데, 형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 이게,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탁 희열을 느낀 것 같아요.
1: 아, 이거 좀 부끄럽네. 이거. 내가 이거를 왜 좋아하게 됐지? 내가 이거를 진짜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지? 하면서 아, 여기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저희는 열려있는 루키다. 모든 것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지금 갖고 있는 곡들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새로 또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뵐게요.
3: 감사합니다.
4: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5: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6: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7: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불가능이란 말에 접은 적이 없다. 가능성의 대한민국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한국수출입은행.

0: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 그랜저.
1: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긴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2: 네.
3: 안녕하세요 고객님. 새로운 비율로 진화한 갤럭시 Z 폴드 8과 함께 SKT 베스트 요금제로 OTT 2종을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고요. 넷플릭스 요금제 가입 시 네이버 페이 포인트 1만 원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무도한 티켓 또는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여행 혜택도 드립니다. 사전 예약하시면 커피 쿠폰까지 2장 드리는데.
1: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 갤럭시 Z 폴드 8. SK텔레콤.
4: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요리를 살리는 큐브 기술 홀로그램까지 왔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혁신의 또 혁신.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린 큐브.
5: 요즘 얼음 정수기 다닥다닥 시원시원하지 못하네. 그래서 더 M 얼음도 시원시원, 사용도 시원시원,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해지다. 더 M 청혼 아이스.
6: 아 피곤해.
7: 칙칙해.
6: 피곤해.
7: 칙칙해.
6: 피곤.
8: 늘 함께 오는 고민이라면 해결도 한 번에. 아로나민 C 플러스. 피로 회복부터 기미 완화까지. 약이라서 해냅니다. 아로나민 C+.
9: 여드름 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익었을 때 딱 짜서 팍!
10: 김재지가 노래 부르고 황민이 기타 치고 황인규가 베이스 치고 막다 우리 검은 치는.
11: 안녕하세요,
12: 보라입니다.
10: 심장을 뛰게 하겠다. 카디오라는 이제 심장을 뜻하는 접두사가 있는데 그걸 이제 K로 바꿔서 한국적인 느낌을 넣겠다.
13: 검은 코가 있으니까.
10: 검은 코가 있어가지고, 예.
13: 근데 카디비랑 너무 우리가
10: 계속 거라 카디비.
14: 우리가 먼저 나왔다 공감. 난생 처음 보는 악기를 데리고 대체 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어떻게 정규 앨범을 만들지?
10: 나 별로 밴드 하기 싫었어요. 전통 악기와 밴드가 할 수 있는 장르가 좀 많이 제한이 돼요. 아, 이 팀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초반에는.
14: 근데 이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악기의 매력이 엄청나고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겠다. 지금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소리가 됐죠.
15: 오늘 네 개나 가져오실 거예요?
10: 다섯 개. 맞습니다.
16: 공감이 사실 뭐 밴드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꿈을 이룬 듯한 순간이어서 좀 기대도 많이 되고
13: 엄청 떨리다고. 아침부터
14: 저희 무대 큰 볼륨으로 봐주세요. 의자에서 일어나서 같이 손도 들고 소리도 지르고
17: 하나 둘 셋 어이!

0: 한 분 한 분이 너무 잘 보여요. 저희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즐겨주시는지 너무 잘 보여서 벌써 벅찹니다.
1: 여러분 보려고 오늘 머리도 다 바꾸고 왔어요. 예니는 앞머리를 잘랐고요. 오빠는 브릿지를 넣었어요. 네, 그럼 또 달려볼까요? 플레이어 1.
2: 다 같이 노래 가요!

0: 거의 다 아이.
1: 근데 어떻게 그런 모델을 하시죠?
2: 억눌린 감정들이 이제
0: 뭐라 그랬더라? 무슨 공연할 땐 다 찢어버리면서 멘트는 짱구처럼 한다고.
3: 예쁜 누나다. 좋아.
0: 저희 카디가 되게 장르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보컬리스트가 김예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저희 노래의 절반은 꼭 못 부를 거예요. 곡 작업하는 게 너무 재밌고 어떤 거를 던져줘도 자기 스타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3: 제가 목이 한창 안 좋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는 차력쇼일까?
4: 그 멜로디 보통 본인이 만들잖아요.
0: 그치. 스물대.
3: 그렇긴 해요. 네.
0: 그리고 그 높은 걸 듣고 저희가 좋다고 했으니까 좋다 예지야.

0: 저는 공황이 왔습니다. 갑자기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랑 열 몇 시간을 붙어서 노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 혼자가 와서
1: 지난 이야기. 네. 3년 전에 이제 그때가 제일 갈림길이지 않았나 싶어요. 계약했던 회사가 없어졌고 계속 할 수 있을지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저희끼리 인디언 팬던트를 해오면서 훨씬 더 결속이 되는 계기가 됐고 작업실도 생기고 회사도 차리고 하면서 훨씬 돈독해진 3년이 아니었나.
2: 사장님이 생겼거든요. 네.
0: 월급을 주시면
3: 돈 벌어오세요. 저희가 인디펜던트로서 하게 돼서 좋은 점이 뭘 하든 간에 저희가 선택하는 길이고 뭔가 실패해도 사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0: 소속감이 큰 것 같아요. 느낀 적이 없는데 눈물 느꼈다는 것 자체가 좀 제 인생에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1: 지금 카디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원래 밴드 때문에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밴드들을 상상해봤을 때 지금이 최고다.
2: 지구정복. 음악으로 지구정복을 하겠다.
0: 네, 언젠가 하자.
1: 언젠가 하겠지. 이대로 쭉 해보다 보면은 뭐 계속 하기만 하면 돼요.
4: 목 좀 풀었어요. 떠올려 폭풍이를 아는 사람이 있던데.

0: 씨는 기타 임현재, 베이스와 보컬 지윤의 드럼의 전일준으로 구성된 트리오 밴드 공재인간입니다. 네다섯 번째?
1: 저도 뭐 한 네 번째인가?

0: 저는 처음이죠. 저는 혁오에서 기타 치고 있고요. 이라고 말을
1: 해줘. 작업실이 이제 같아가지고
0: 그냥 진짜 연주를 하다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연주를 하면서 연주자는 보통 그런 걸 느끼거든요.
1: 공제인간의 음악을 한 문장으로. 아... ADHD. 이런 것밖에 안 들어오는데.

0: 얘들아, 인사드려.
1: 저기 비 왔나요? 난 뽀송뽀송한데.
0: 이래서 여러분 혹시 진로를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이 어떤 일을 할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2: 밑주는 보면서는 진짜 저 사람 보고 있으면 드럼 치는 게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 같고.
3: 좋아 죽겠어 아직도 막 드럼 북을 막 치면 막.
2: 근데 진짜 그런 거 같거든요. 연습할 때나 계속 북을 만져요. 막 튜닝을 계속하고 신발 계속 넣고 닦고 있고 높이 조정을 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하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악기를 좋아할까?
3: 야, 근데 너도 맨날 합주 끝나고서 막 혼자서 기타 계속 치잖아.
2: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저 사람은 사랑하고 있어.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남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귀가 열려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승님들처럼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약간 하려고.
3: 그만해, 눈물 나. 가끔 너무 말도 안 되게 딱 맞을 때가 있는데.
2: 맞아요.
3: 딱 치고 나서 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 지가 한 10년? 10년 안 됐어요. 됐을 수도 있어. 그럼 8년. 아,
4: 본 지는 더 오래됐지.
3: 저희 잘 안 맞아요. 얘네랑 하는 게 재밌는 거고요. 혼자 음악 만드는 거는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2: 맞아.
3: 밴드는 저는 치고받고 뭐도 하고 서로 뭐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막 이게 엉켜서 국진이빵처럼 이렇게 뭔가 더덕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런 게 연상이 되는데요, 저는.
2: 그게 음악을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같이 어떤 지점을 같이 보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게 되게 밴드인 것 같다.
3: 원동력?
4: 이들인 것
3: 같아. 아, 진짜요.
2: 물론 바다가 되겠어.
4: 저는 말 그대로 드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다 여기서 끌어내주는 거지.
3: 방송이랑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4: 아니, 진심이야.

0: Papa, get that goat.
1: Oh my goodness.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101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와 적응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셔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용기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에서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신방실입니다. 올해 여름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역대급 폭염, 최악의 열대야라는 말이 매일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무더웠죠. 8월 말 처서를 기준으로 지독했던 여름 더위가 누그러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 모두가 처서 매직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처서날에도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기상청이 새로운 보고서를 하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폭염백서. 이전까지 기상청은 태풍백서와 장마백서를 발간해 상세한 분석과 영향, 미래 전망 등을 정리하곤 했는데요. 올해를 비롯해 최근 폭염의 강도와 지속시간이 증가하면서 극한 재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 사회적인 대응 시스템을 내놓은 겁니다. 올여름이 이렇게 무더웠던 이유는 지구 가열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기준 11개월간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을 봤더니 산업화 이전보다 1.64도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은 보통 1.5도 온난화라고 불리는데 그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폭염과 가뭄, 폭우, 병충해로 인해 농산물 수확량은 급감했고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봄에도 이상기후 현상이 극심해서 농작물 파동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올봄은 약과였나 봅니다. 올여름을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올해 9월 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마트 배추값 근황을 알리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진 속 배추 한 포기 가격은 무려 2만 2천 원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마트의 배추만 유독 비싼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올해 여름 날이 너무 뜨거워서 배추 모종을 심는 족족 다 타죽는 바람에 배추 모종을 구하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급량이 턱없이 줄어 배추값이 폭등한 겁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김치가 기후변화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식 배추 중에서도 강원도에서 재배되는 고랭지 배추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배추는 18에서 21도에서 잘 자라는 채소로 높은 기온에선 배추 심지가 상하고 뿌리가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여름 배추들은 보통 여름 최고 기온이 25도가 넘지 않는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고도가 높은 강원도 고랭지에도 최근 3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국산 고랭지 배추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23년 기준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2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선 2050년쯤엔 고랭지 배추를 재배할 수 있는 농지가 거의 남지 않을 것이고 2090년이 되면 한국에서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고랭지 배추에만 해당되는 얘길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09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기온은 약 1.6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인 1.09도보다 상승폭이 훨씬 컸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농산물 재배지도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금사과 대란이 일었던 사과입니다.

국내 최대 사과 산지로 유명했던 곳들 청송, 충주, 예산 등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북 청송에선 농장주들이 기후변화로 전체 과수원의 사과나무 10%가 말라 죽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볼까요? 과거 30년을 보면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어떤가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207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사라질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올봄부터는 사과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배나 귤 같은 대체 과일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대체 과일 가격까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과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들어보니 어떠세요?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나 극한의 날씨 탓에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물가가 치솟는 현상이 워낙 잦아지고 있다 보니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밀 가격인데요. 2022년, 2023년은 세계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일어나면서 밀 최대 공급망 중 하나인 미국에서 밀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와 국제정세가 얽히면서 국제 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릴 정도로 밀 생산이 많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밀 수출이 어려워지자 밀 가격이 전 고점을 연일 갱신했죠. 다행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을 공급하는 인도가 밀 수출량을 늘리겠다고 나선 덕에 최악의 상황은 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인도에서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도가 넘자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길을 가던 자동차 타이어가 녹아버리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이 반복되자 인도 총리가 수출 확대 선언 이틀 만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국내 밀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밀 수출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죠. 이후 세계적인 밀 공급망으로 불리는 미국, 우크라이나, 인도에서 밀 공급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이제 전 세계는 역사적인 식량 위기를 맞이할 것이고 더 많은 나라가 자국 경제를 위해 수출을 걸어 잠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는 식량 대란으로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당장 우리 국민,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은 반도체, 석유가 세계 패권을 좌우하지만 밀과 쌀 같은 식량이 세계 패권을 좌우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아직 한국은 이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부족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들이 사라진다고 연일 보도가 돼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의 라면, 빵, 국수 가격이 오르거나 용량이 줄어들겠죠. 기후변화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의 식탁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를 안보 문제로 인식해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기후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후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입니다. 기후변화를 받아들이고 이 변화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적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량 안보 전략 첫 번째,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온대에서 아열대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일수록 상황은 심각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폭염으로 인해 귤이 노랗게 익어야 할 시기에도 익지 않아 상품 출하가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병충해도 유입돼 방제하는 일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주 농업기술원은 기존의 신품종 육성이 맛이나 수확 시기 분산에 집중한 개발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질병에 강한 감귤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비단 남부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농가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작물품종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량 안보 전략 두 번째, 변화된 기후에 대응 가능한 재배 기술 연구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올봄김 가격이 너무 올라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국민 반찬으로 불리는 김값이 오른 이유는 역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수온 상승과 잦은 태풍으로 김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처럼 바다에서 김을 양식하는 게 아니라 육상에 있는 농장에서 생산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는 실제로 국내 한 기업에서 실현하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바이오 리액터로 불리는 큰 수조 안에 바다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 두고 여기에서 김을 양식하는 거죠. 사계절 내내 김 재배가 가능한 만큼 생산성이 높아 미래 김 양식 산업의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한 기후에도 우리의 먹거리를 지속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때마다 그 숨은 배경에 기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취재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거대한 변화는 대기와 바다, 땅, 식생 가릴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개인과 기업, 정부, 국제사회 모두가 나서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생존과 적응법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사과 대신 멜론이나 망고 먹으면 되잖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고 적응이며 시간과 돈,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오랜 식성을 바꾸고 익숙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와 적응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셔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용기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기상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취재해 보도하고 있는 KBS 기상전문기자 신방실입니다. 실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9월까지 길어진 열대야는 전국 평균 24.5일에 달하며 예상대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3,7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30명 이상 나왔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으니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요? 기후위기는 쉬지 않고 태풍이나 해일, 홍수 등과 같은 다양한 재난으로 나타나 많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9월 말 미국에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 남동부를 중심으로 200명 넘게 사망하고 600명 이상 실종됐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헐린의 피해 상황을 보고 2005년 카트리나를 넘어 최근 100년 사이 최악의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헐린의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인 2주 만에 또 다른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주를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 허리케인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허리케인의 연속 상륙으로 미국은 말 그대로 초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 유럽의 상황은 어떨까요? 비슷한 시기 폭풍 보리스가 유럽 남동부를 강타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폭우에 체코는 댐이 터지면서 성서에나 나올 법한 대홍수가 났습니다. 폴란드에선 교량이 무너지고 차와 주택이 파손되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허리케인이나 태풍은 매년 가을에 발생했는데 이게 왜 기후위기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발표

필요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헐린이 카리브해와 멕시코만을 지났을 때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평년보다 2도 정도나 높았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강력한 허리케인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고수온 해역을 통과한 경우 강도가 최대 35% 증가하고 강수량도 최대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바다와 대기의 온도차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동반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헐린도 처음 발생했을 땐 허리케인 등급 중 가장 낮은 1등급 정도로 예측했었는데요. 뜨거운 멕시코만을 지나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4등급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허리케인 밀턴 역시 10시간 만에 기압이 50헥토파스칼이나 급 강하하면서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발달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하던 기상 예보사가 두려움에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폭풍 보리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9월 들어 유럽 상공엔 북극의 찬 공기가 이례적으로 강하게 밀려왔는데요. 원래 지구엔 제트기류라는 강한 공기의 흐름이 북쪽의 찬 공기는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남쪽의 더운 공기는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제트기류가 약해져 찬 공기가 남쪽으로 둑이 터진 것처럼 밀려온 겁니다. 북극발 찬 공기가 여름에 뜨겁게 데워진 지중해와 북해를 지나며 이례적으로 강한 폭풍으로 발달하고 말았는데요. 그게 바로 폭풍 보리스였습니다. 지금은 폭풍과 허리케인의 피해만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로 생긴 재해와 재난의 종류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난민은 홍수나 태풍, 산불 같은 단발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점진적인 기후변화로 아예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브라질 남부에선 최근 몇주 동안 폭우와 홍수가 지속되는 극단적인 기상재해가 잦아서 주민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리지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나마 같은 카리브해에 있는 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거리 곳곳이 바닷물에 잠기는 바람에 섬 주민 1,300여 명이 본토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재난으로 자기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약 2,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분쟁이나 정치적 박해로 인한 이주민의 숫자인 2천만 명보다 많습니다. 전쟁 난민보다 기후 난민이 많다는 거죠. 급격한 기후 변화로 기후 난민의 수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 걸로 보이는데요. IOM은 오는 2050년 전 세계 기후 난민이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8명 가운데 1명이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한국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2023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아시아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KBS의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며 재난의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매해 폭우와 태풍, 폭염,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중입니다. 2022년 8월 8일 밤, 서울에는 시간당 141.5mm라는 기상 관측 이후 가장 거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반지하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침수 대응책이 제시됐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상도동에선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했고, 올해도 반지하 침수 사례가 다수 신고되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2023년 여름 오송에선 폭우로 미호강의 제방이 터지는 바람에 지하차도에 물이 쏟아져 지나던 차량 17대가 빠져나가지 못하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었죠.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부산에서 있었던 초량제일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부산 지역에 호우가 쏟아졌을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고립돼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였죠.

나는 재난 생존자입니다라는 기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것만이 유가족의 상처를 아물게 할 거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3년 만에 비극이 반복된 겁니다. 기후재난의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또 심화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후재난 시대에 생존하려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후재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며 교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엔 마운트 엘버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잦아졌습니다. 매년 폭우로 홍수가 나서 무리 주변 교회까지 흘러넘치는 큰 피해가 발생하곤 했죠. 하지만 최근 이 도시는 홍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2016년에 시작된 생태 복원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과거 이곳은 하천 주변을 덮은 콘크리트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홍수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하천가에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원래 자연 형태를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울뚝에는 양배추와 갈대, 양치류, 습지식물이 무성하게 조성됐습니다. 이후 이곳은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스펀지처럼 빗물을 흡수했다가 천천히 방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공원 양쪽으로는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곳으로 물이 밀려오고 공공주택들은 침수되지 않도록 설계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세계의 환경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뉴욕시 한 학교의 운동장입니다. 2022년 여름,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 지역의 한 중학교에는 조금 특별한 운동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른바 빗물을 저장하는 운동장. 이 운동장은 기존 아스팔트로 덮여 있던 공간을 잔디밭으로 바꿨고요. 운동장 주변 땅은 수수성 포장도로, 그러니까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아스팔트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그 아래엔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모래를 깐 겁니다. 이 운동장이 도시의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싶지만 잔디밭으로 만든 운동장과 투수성 포장도로는 비가 오면 빗물 약 9,400톤을 흡수합니다. 학교와 주변 주택단지의 침수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양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향후 집중호우와 돌발 홍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교훈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에서 기상 전문기자로 일하며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잠자던 집도, 익숙한 산책로와 지하터널도 더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됐습니다. 당장 기후위기를 멈출 수 없다면 우리도 다른 도시들처럼 기후재난을 막아낼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재난에 대한 대비는 지나칠수록 좋다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뜨거운 여름, 제철 맞은 옥수수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 이들. 불볕 더위 속 하루 종일 뜨거운 가마솥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1: 강원도 지역의 별미, 올챙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3: 아, 뜨겁죠. 안 뜨거운 사람이 아니죠.
1: 속초의 명물 옥수수 술빵. 하루 수백 개 이상 포장하다 보면 손에 감각이 무뎌지는데요.
4: 강화수의 증후군이라고

0: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1: 옥수수 열전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2: 무더위는 가라. 안방에서 즐기는 EBS 주말 프로그램.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인류.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작. 밤 9시 5분 극한직업. 일요일 오후 3시 10분 2016 헬로루키. 밤 9시 10분 시대목격.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신과 함께 죄와 벌. EBS와 함께 집에서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산청의 슬기로운 여름나기를 소개합니다. 맑은 경호강에서 신나는 래프팅하고 제철낮은 은어 낚시로 짜릿한 손맛도 즐기세요. 그러다 지리산의 대원사 계곡에서 발 담그고 놀다 보면 한여름밤의 별들이 내 가슴에 폭 안기죠. 자, 그럼 지금 산청으로 떠나보실까요?

0: 경상남도 삼천군은 예부터 산이 푸르러 산청, 물이 맑아 수청, 인심이 좋아 인청으로 불리는 삼청의 고장입니다. 지금 그곳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러 가볼까요? 지리산 천왕봉을 품고 있는 산청은 첩첩이 솟아있는 산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땅이죠. 그 산지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굽이굽이 흘러 경호강을 이루는데요. 여름만 되면 몰려드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랍니다. 그건 바로 요것 때문이라죠. 짜릿한 래프팅으로 더위 탈출 제대로 할 수 있는데요.
1: 이 산청 경호강이 거울처럼 맑다고 해서 경호강이라고 불리는데, 경호강 자체가 강폭이 넓어서 일단 풍경도 좋고 수량도 풍부하고 유속도 빨라서 래프팅에 최적화된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준비운동하고
2: 둘, 셋, 고!
3: 오케이.
0: 기념사진 찍었다면 자, 이제 출발해볼까요? 경호강은 낙동강 제1주류인 남강의 상류를 이루는 말로 낙동강에서 가장 맑고 아름다운 강줄기로 꼽히죠. 덕분에 강원도 영월 동강, 인제 내린청과 함께 국내 3대 래프팅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어디서 오셨어요?
5: 울산에서 왔습니다.
4: 어떤 모임이세요?
5: 동창 모임이에요.
6: 초등학교.
7: 초등학교 동창 모임입니다.
0: 그래서 호흡도 척척.
8: 호흡
0: 센스도 만점이네요.
6: 아, 산채 물 좋고 공기 좋고, 예, 최고입니다. 예, 이렇게 래프트도 즐기고.
7: 좋아요.
6: 좋아요.
8: 좋아요.
6: 좋아요. 다 좋아요.
8: 다
6: 좋아요.
0: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물속으로 풍덩. 더위를 날려버리는데요.
9: 이야, 잘하는데요.
0: 어느새 놀이터가 된 이곳에 물 만난 동심이 가득합니다.
9: 시원해.
0: 정말 시원하겠네요. 야야야야야, 부럽습니다. 경호강 래프팅은 물 수량에 따라 코스나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약 8km 되는 코스에는 유속이 느린 구간부터 급류까지 다양한 코스가 형성돼 있어 급류 타는 재미를 톡톡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올여름 경호강에서 신나게 래프팅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맑은 경호강에는 명물이 또 하나 있답니다. 여름만 되면 돌아오는 그 녀석들 보러 전국에 강태공들이 찾아온다는데 벌써부터 자리 잡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네요. 뭘 이리 열심히 잡나 궁금하던 차에 때마침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렸습니다. 바로 일급수에서만 산다는 귀한 은어인데요. 연이어 낚싯줄에 은어가 쌍쌍이 올라오네요.
10: 여기가 바로 은어 낚시의 성지 아닙니까? 성지. 경호강은 돌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다른 강에 비해서 굉장히 구박돌들이 많다 보니까 은어가 먹고 자라는 이끼가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맑은 물에서 자란 풍부한 이끼가 많다 보니까 은어가 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0: 그런데 낚싯대가 유난히 길죠. 왜 이렇게 긴 거래요?
10: 낚싯대가 굽니다, 굽니다. 은어는 굉장히 예민해서 낚시꾼들이 가까이 오면 멀리 도망가 버려요. 9m 정도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그래도 좀 경계심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고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낚싯대를 좀 길게 씁니다.
0: 그만큼 기술이 필요한 낚시라 민물 낚시의 끝판왕이라 불린답니다.
8: 왔다!
0: 희귀성 어장인 은어는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4월에서 5월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죠. 그래서 보통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은어 낚시는 7월부터 8월 말까지가 성수기죠.
10: 우와, 한번 보세요. 예쁘죠? 우와. 이게 바로 산청 경호강 은어 아닙니까?
0: 23년차 베테랑 낚시꾼 김태화 씨.
10: 혼자서 낚시 조용히 다니면 조각 훨씬 많아요. 왔다! 이야, 우리 입에서 어복 맞네.
0: 그런데 아까부터 낚싯줄에 은어가 두 마리씩 걸려있죠. 이게 바로 은어 낚시의 독특한 방법이랍니다. 보통 낚시에 쓰는 미끼 대신 살아있는 은어를 미끼로 사용하는 건데요.
10: 은어에는 노란 반점이 보입니다. 노란 반점. 이 노란 반점이 진하고 많을수록 성질이 고약한 놈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주변에서 대장이에요. 대장. 은어는 자기 영역을 지키는 어종이에요. 내 땅에 들어오면은 왜 와서 저리 쫓아낸다고. 성격이 살아있는 은어를 낚시꾼이 가져오는 거야. 가져와서 남의 땅에다 넣는 거야. 넣으면은 영역싸움을 해. 왜 내 땅에 왔지 하고 밀어내기 하다가 낚시꾼이 숨겨놓은 바늘에 걸려서 나와요. 한 마리 보내서 한 마리 더 잡아오는 원 플러스 원 낚시.
0: 덕분에 손맛도 두 배랍니다.
10: 자, 저도 친구 하나 데리고 온나. 가자. 그래서 어느 낚시를 시어너 놀림 낚시라고 해요. 살아있는 은어를 잘 놀려서 잡아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0: 잡은 은어는 곧바로 시 은어로 쓰는데 새로 잡힌 은어가 활동성이 더 좋기 때문이죠.
10: 저기 왔어.
0: 여기서 하루에 336마리를 잡은 적도 있다는 김태화 씨. 그야말로 프로시네요.
10: 오, 뭐야. 오. 아우, 예쁜 고기가 잡혔어요.
0: 이렇듯 한번 그 짜릿한 손맛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은어 낚시. 김태화 씨가 고향 산천으로 귀촌한 이유인데요.
3: 젊은 시절 25년간 건축을 하다가 은어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은어를 좀 더 알고 싶고 더 관리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전국을 알아보니까 우리 고향 내 고향 산천이 최고더라고. 등잔 밑을 제가 못 본 거죠. 그래서 많은 망설임 끝에 산천 고향으로 다시 왔습니다.
0: 그렇게 은어처럼 고향으로 돌아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손맛 충분히 봤으니 고기 맛도 봐야겠죠.
9: 좋다요. 가뭄 속에서도 애들이 잘 먹고 잘 컸어요. 통통해지거든요. 이 시기에 이 정도 사이즈 놓으면 사이즈가 좋은 거거든요. 잘 컸어요.
11: 아, 이 정도 좀 좋은 거야.
12: 생긴 거 잘 생겼어요, 이거는.
9: 우와, 힘이 장난이 아니다, 봐라. 우후.
0: 은어는 비린내가 전혀 없고, 은어는 수박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7, 8월에는 살이 차올라 단맛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10: 오늘은 은어로 튀김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은어로 도리뱅뱅 하는 요리가 잘 없어요. 도리뱅뱅하고 같이 두 가지 맛 보여드릴게요.
0: 자, 본격적으로 요리에 들어가는데요. 경호강 맑은 물에서 살며 깨끗한 이끼를 먹고 자란 은어. 그냥 이렇게 회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맛있게 요리를 해준다고 하니 좀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벌써 이 튀기는 소리에 군침이 돌기 시작합니다.
10: 은어 3조각 튀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콩으로도 튀기고 하는데 지금 은어가 많이 컸어요. 많이 커가지고 혹시나 뼈나 머리 쪽이 부담스러울까봐 살을 양쪽으로 잘라서 3조각을 내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0: 조각을 내 빨리 익은 은어 튀김. 자, 다음은 도리뱅뱅이입니다. 원래 도리뱅뱅이는 피라미나 빙어 같은 작은 물고기로 조리하는데 먼저 프라이팬에 빙어를 빙 둘러 기름에 튀기죠. 그리고 매콤한 양념장을 입혀 약불에 조립니다.
10: 양념 주사는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이렇게 해놓은 양념으로 맛있게 먹죠.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집사님이 할 때 양념이 훨씬 맛있더라고. 똑같은 양념을 해도.
0: 아마 아내의 손맛에 사랑도 추가돼 더 맛있겠죠? 드디어 완성된 은어 한 상과 옛날 수라상을 받는 임금님도 요 은어 별미들은 맛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눈으로 먹는데도 행복해지는 느낌.

0: 지금 이 순간 식탁 앞에 앉은 이분들이 제일로 부럽네요.
1: 내가 잡아서 내가 먹으니까 더 맛있네.
2: 네. 어우, 맛있게 생겼네요.
3: 드세요.
1: 잡은 자의 특권 아이가. 잡은 자가 맛있게 먹는 거지. 자, 돌격량 먹겠습니다. 그냥 통째로 먹은데도 녹나 녹아.
0: 이 맛에 은어 낚시를 하는 거겠죠.
1: 우리 앞에 친구는 동해에서 오셨고, 옆에 계신 우리 또 친구는 저 무주서 오셨어요. 이 멀리서도 여름만 되면은 무조건 은어 잡으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3: 부모님하고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처음 낚시 시작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인연이 이어지고 있죠. 네. 암만 해도 거리가 멀어도 어쨌든 이 경호강에 오면은 늘 은어가 있으니까 은어 하나만 바라보고 오는 거죠. 은어 낚시에 좋고 은어 낚시에 살죠. 네. 은생은사.
0: 금강산도 식후경. 제철 은어로 배 든든히 채웠으니 자 이제 다시 산청의 여름 명소로 찾아갑니다. 푸른빛이 완연한 지리산 품 속에 폭 안겨있는 천년 사찰 바로 대원사입니다. 창건 당시 평원사로 부르다 몇 차례 소실되고 재건되며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지금은 비구니들이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3대 비구니 사찰입니다. 또 우리 시대 큰 스승 성철 스님이 출가하기 전 48일 동안 참선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하죠.
4: 대원사는 신라 진흥왕 때 연기조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그때 창건한 이후로 여러 전란을 만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대원사로 바뀌었고 현재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참선 정진하는 그런 전통 사찰입니다.
0: 이곳엔 보물이 하나 있는데요. 1992년에 보물 제1112호로 지정된 대원사 다청 석탑입니다. 646년 선덕여왕 시절 자장률사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기 위해 만든 탑이죠. 갑자기 내린 빗소리도 부처님 말씀으로 들리는 평온한 산사. 오로지 이곳은 멀고도 아득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선하는 스님들의 도량이 됩니다. 참선은 모든 번뇌와 생각을 없애고 마음의 평정심을 얻는 것. 이 방에서 스님들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마음 공부에 매진하는데요.
4: 우리 노스님이 폐허 속에서 제일 먼저 지은 집이 선방입니다. 진정한 어떤 그 수행의 높은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스님들이 나오시라는 그런 어떤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량은 스님들이 수행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노스님의 유훈입니다.
0: 고요함 속 스님들의 깊은 정진이 이어집니다. 오후가 되자 조용한 산사를 찾은 이들이 있는데요. 비 오는 와중에도 계속 줄을 잇는 사람들의 발길. 바로 템플 스테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곳이랍니다. 대원사가 오래된 절인 만큼 템플 스테이도 유명한데요. 전통 산사 문화를 느끼고 마음의 휴식을 얻기 위해 선택한 곳이랍니다. 영주 만드는 시간.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고사리 손으로 염주를 꿰는데요.
5: 이거 해야 되겠네.
6: 지금 뭐 하고 있어요?
5: 팔찌 만들고 있어요. 팔찌 만들고 있어요.
0: 다 만들고는 자랑도 있지 않습니다. 내 것도 하나 만들어줄랭. 그 한편에는 산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과 친구들인데 일주일 전까지 졸업 전시를 마치고 내려와서 힐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산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제일 즐거웠어요.
2: 몽골은 약간 초원이긴 한데 한국이 산이 많아가지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소리 여기 있어도 잘 들려가지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0: 이들처럼 북적거리는 곳이 아닌 고젓한 산사로 마음의 피서 떠나는 것도 좋겠죠. 자, 대원사 옆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은 또 다른 여름 피서지. 지리산 깊숙이 이어진 계곡길은 숲 향기와 물소리를 따라 이어지는데요. 수많은 지리산의 계곡 중에서도 가장 깊고 청량함을 보여주는 곳이랍니다. 잘 닦인 탐방로도 만들어서 많은 이들이 이곳 자연과 생태를 즐길 수 있게 해놓았죠. 사실 이곳은 옛 선조들이 유람길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는 탁족처로도 유명했는데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소개되면서 인기 관광지가 됐답니다. 이 천혜 물놀이장에서 보일을 시키고 있는 분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3: 아유, 일하다가 있잖아요. 계곡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러 나왔어요.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깨끗한 동네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청에 오니까 또 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네요, 아주. 그래서 어떻게 20년째 이래 살고 있지만 산청처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산 좋고 물 좋고 별 좋고. 그래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 남편이 또 멋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도 좋고.
4: 천문대를 하고 있어요.
5: 천문대요?
4: 예, 별 보는 천문대.
3: 보시면은 알겠지만 뚜껑이 열려요.
4: 천문대? 예.
3: 뚜껑 열리는 1인치. 집이에요. 자기 마음의 별을 따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꼭 오셔야 돼요.
0: 여기서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봅니다. 지리산 초랑봉에서 시작된 맑은 물길이 이어진 대원사 계곡. 그곳에서 마음까지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제 여정은 마음속 별을 따러 가는데요. 공기 맑은 산청은 별 보기에도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답니다. 그곳에 자리 잡은 작은 천문대. 이곳은 별 사랑에 빠진 김도연 씨가 별을 관측하기 위해 손수 설계하고 지은 곳입니다. 안양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며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살았던 도연 씨. 그러다 별을 쫓아 이곳 산천까지 온 것인데요.
5: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6: 지금 망원경 만들고 있어요.
5: 그게 망원경인가요?
6: 네, 예, 망원경입니다. 저 여기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망원경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까만색 망원경, 저건 이제 만든 망원경이죠.
0: 30여 년 전 가족 여행 중 우연히 들린 천문대에서 별을 본 후 어린 시절 꿈이 되살아났답니다.
6: 제가 어릴 때도 별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산골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전기도 없었어. 그래서 별이 굉장히 좋았죠. 밤에 나와서 별을 보면서 아, 나도 저 달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우주비행사 된 게 꿈이었죠.
0: 이후 별 관측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별에 대해 알아갈수록 도시에선 더 살 수 없어 귀천한 것이죠.
6: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직접 만들고 싶어 하는데 사실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접 설계해가지고 부품을 다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같이 저랑 이제 뭐 칠도 하고 나서 조고 해가지고 같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워크샵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 제가 2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아마추어들 갖고 있는 망원경에서 가장 큰 망원경. 사실 이렇게 망원경이 크면 클수록 더 어두운 것들, 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누구나 더 큰 망원경을 만들고 싶어 하죠. 예. 그 지금도 제가 제일 아끼는 망원경입니다. 예.
5: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뭐 갖고 나갈 수도 없는 거죠?
6: 그렇죠. 그걸 갖고 나갈 수가 없죠. 물론 뭘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조리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는 지붕을 열고 바로 이 자리에서 봅니다.
5: 한번 보여주셨어요?
6: 네. 열겠습니다. 그럼 지붕을. 자, 이제 열겠습니다.
0: 그런데 그때, 아니, 정말 지붕이 열립니다. 와. 영화에서나 봄직한 지붕이 자동으로 열리는 최첨단 시설. 아, 신기하네요. 지붕이 천천히 열리자 천문대 천장이 뻥 뚫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산천 밤하늘을 담을 준비 완료. 드디어 별 사냥에 나선 도현 씨. 한참을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별 보기 300경에 빠집니다. 와, 그야말로 별이 쏟아지는 산청의 밤이네요. 우리 같이 별 구경할까요?
8: 아유, 지붕 열려 있는 거 보고 지금 또 별 보는지 알았어요.
4: 아이고, 예. 아이고, 좋아요. 최고네. 그럽시다.
8: 예. 아이고, 좋아요.
4: 좋습니다. 자,
8: 아이고. 어떻게 별 보는데 그렇게 그냥 자, 안 정신이 아이고, 팔려가지고 맛있는 차 가져가시고 꽃도 열에 끌고 와시고
4: 이쁘네.
0: 가끔 별에게 질투를 느끼는 아내지만 함께 꿈과 낭만을 키워갑니다.
4: 맛있네요. 저거.
3: 맛있지. 그나저나 요즘에는 별산 찍은 너무 오래도록 그렇게 한다.
4: 아이고, 별 사진은 원래 오래 걸리는 거야, 시간이. 별 보는 게 제일 좋아. 어쨌든 간에.
3: 아이, 언제까지나 그래 별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할 거냐고.
4: 평생을 뭐 별 보면서 사는 거지. 죽도까지. 그게 제일 큰 즐거움이지.
3: 그 즐거움보다 이게 마누라를 보는 즐거움이
4: 있다. 마누라 옆에서 항상 보고 있지.
3: 진짜 아이고.
4: 못 봐 좋은 건 여기가 공기 깨끗하고. 별을 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빛이 없어야 되거든요. 빛이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별 보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산청으로 정했습니다.
3: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여기서 와보니까 지리산이 큰 산이 있잖아요. 그래 큰 산 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들이 순수하고 그리고 또 물이 너무 맑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왜 제가 소백산 밑에서 자랐던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곳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가.
0: 꿈을 지키며 평생을 살자는 별지기 부부.
4: 아유, 나 진짜 아주 희미하게 볼까? 아주 희미하게 볼까?
3: 다정하게 보인다.
0: 아버지와 아들 모습 같다 해서 부자 은하라고도 불리는데요.
3: 그러니까 저게 엄청 먼 거죠, 거리가. 네,
4: 몇 천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3: 그전에 그
0: 부자 은하처럼 부부가 딱 붙어서 별을 봅니다.
4: 그럼 어쨌든 계속 이렇게 둘이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별 봅다가 예. 마친 게 제일 소원입니다. 네.
3: 여보, 사랑해요.
0: 산청에 반짝이는 별들이 머무는 부부의 집. 그곳에서 한여름밤의 꿈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9: 꽃이 이 꽃이라고 인간에게 가장 이롭다고 이 꽃이라고 합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빨리 달라고 안 준다고.

저희가 이렇게 물림 사고가 있었던 게 갑자기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잘 막 여기에서 또 공놀이하고 놀다가 얘가 갑자기 미친 듯이 확 물어버리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집에서의 행동과는 정반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0: 경제 위기, IMF.
1: 한류 열풍에 대해 스마트폰 보급률이 처음으로
2: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3: 이제 하나의 우리는 진정한 것 같습니다.
4: 한국 영화의 장래로 해서
5: 그것 좀 괜히 지나친 거예요.

0: 펀치로.
1: 바로 선생님의 성함을 듣자마자 그럼 저 할래요. 저 해야죠.
2: 되게 순둥순둥한 사람이구나.
3: 일단 멋있어요. 편하고 멋있어.
4: 그 사람의 곡에 맞춰서 춤을 춰보고 싶다.
5: 이 영상을 꼭, 꼭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했으면 한다.
6: 서독 프로축구계에 진출한 차범근 선수가 늠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 그 배우라고 뭐 특별할 수가 있나?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야, 그지?
8: 옷에 대한 그 집착이라고 그럴까?
9: 극장 또는 영화 자체가 위기해지는
10: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11: 지고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12: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13: 저는 음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14: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15: 한 번 더 가볼게요.
16: 국가대표 같은
17: 마음으로
16: 이기는 게 뭐
18: 배우를 발표할 때
19: 같은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주를
20: 하다 떨어지겠지 뭐.
2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3: 아이고 잘하네.
2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4: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힐링이 시작되는 곳 산청, 한방 휴양지, 동의보감촌과 홍합꽃 활짝 핀 꽃밭에서, 그리고 뜨거운 참숯다마의 열기와 금수암의 건강 밥상 앞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

0: 하는 여정 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약초의 고장이자 한의학의 성지인 산청. 힐링 여행지를 찾아가는 그 두 번째 여행은 전국 최초의 한의학 박물관이 있는 동이보감촌에서 시작합니다. 천여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지리산. 그 동쪽 왕산과 필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동이보감촌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체험시설입니다. 2007년 개관한 한의학 박물관을 비롯해 한방테마공원, 한방기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는데요. 산청 엑스포 상설 전시관인 엑스포 주재관에선 노화와 건강 관련 전시를 진행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1: 산청군 문화관광 해설사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보신 이곳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례 위치한 동이보감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알아주는 쉽게 말하면 힐링의 대표적인 장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전시에는 약초의 기원부터 세계 속 불로초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로장생을 향한 인류의 꿈과 노력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뿐 아니라 세계 전통 의학 전시를 통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저도 따라가서 체질 검사 한번 해보고 싶네요. 동이보감촌은 매년 힐링 아카데미를 운영.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호응이 좋은 공진단 만들기. 먼저 녹용, 당귀 등을 곱게 갈아 뿔을 넣어 반죽한 공진단은 동그랗게 만들어주는데요. 정성 가득 손으로 빚은 공진단은 이제 금박을 씌울 예정. 공진단에 금박을 입히는 건 사양의 향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약효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중국 황실에서 황제의 명약이라 불렸던 공진단.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체험일까요? 온돌 방에 편안히 누워 배꼽 왕뜸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배꼽에 뜸을 놔 온몸에 따스한 기운을 넣어주고 호흡을 통해 불순물을 빼주는 곳인데요. 동이보감의 장수 비법으로 소개된 뜸이랍니다.
2: 자, 내 몸에 탁한 기운, 후분 기운 내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그동안 아팠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잘 안 풀렸던 거 오늘 지리산에 다 버리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요.
0: 따뜻해진 몸과 함께 이내 긴장이 풀렸는지 어느 순간 다들 잠들어버렸네요.
3: 따뜻해지고 잠이 솔솔 왔고요. 네, 몸이 이렇게 뭉친데요. 풀려서 상쾌해졌습니다. 네.
1: 앞에 보시면 계단이 90개가 됩니다. 계단 하나 끌으시려면 수명이 4초가 늘어난다고 이해하거든요. 네, 수명 좀 늘리시면 한 6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늘리시면은
0: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수명 연장의 꿈을 이루고 있던 체험객들 앞에 아찔한 다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약 30m 높이의 상공에 떠있는 동이보감촌의 랜드마크 무릉교입니다. 이곳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출렁다리인데요.
4: 아, 출렁거리는데 무섭진 않으세요?
5: 아, 재밌고 좋네요.
4: 재밌으세요?
5: 예, 신납니다.
4: 무서우세요?
6: 네?
4: 거기 꼭 잡고 내려오시니까
6: 아, 조금
4: 무서웠어요?
6: 네네. 아,
4: 근데 경치는 엄청 좋죠?
6: 네, 멋져요. 멋져 최고.
0: 다행히 풍경 보는 맛에 무서움도 있고 무릉교를 무사히 건넙니다. 무릉교를 지나 도착한 한방기체험장엔 신비한 공간이 숨겨

0: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긴 귀감석입니다. 땅의 기운을 전해준다는 특별한 돌이라죠.
1: 대한민국에서 기가 제일 좋은 장소로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기천장인데 기라는 건 우리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이 기의 순환인데 기가 잘 돌아야만이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기 받고 사실 좋은 일이 생기셔가지고 다시 저희들 와서 설명하시면 많거든요. 실제입니다. 그냥 받아보십시오.
0: 무게가 약 130톤이나 되는 이 바위는 황매산에서 가져온 것이라는데 소원을 이뤄준다는 전설 때문인지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곳이랍니다.
2: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비는 거죠.
1: 본보기 된 걸 무시하지 않도록 제가 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3: 사실은 우리 아들이 결혼을 좀 했으면 늦게까지 이 부모 곁을 안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좀 우리 집안의 좋은 기운으로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싶다. 이런 길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엑스포를 했다는 거 사실 몰랐는데 다양한 약초 체험이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0: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뽑은 명당에 있다는 동의보감촌. 이곳에서 각종 한방 체험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챙겨갑니다. 약초의 고장 산청, 그 명성대로 이곳에 자생하는 천여 가지의 약초는 효능이 좋기로도 유명한데요. 그런 산청의 대표적인 약초가 있습니다. 여름에 만개하는 꽃들이 이곳 들판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이를 오가며 한창 꽃을 수확하는 중입니다. 2월 중순 꽃잎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할 때 꽃을 따서 말리는 것이죠.
4: 어머니, 이게 무슨 꽃이에요?
5: 아, 이게 홍합꽃입니다. 산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이롭다고 이 홍합꽃이 이 꽃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화장품 연지곤지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 차 허브차 애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팔반 미인 꽃이 알고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0: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홍화는 예로부터 꽃은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색을 내는 데 썼고 홍화씨는 기름을 짜거나 가루를 내 먹었답니다.
5: 너무너무 예쁘지. 홍합꽃에 예뻐가지고 채가지고 가시 진료도 아픈지도 모르고.
0: 신라시대 이전부터 재배해온 홍화는 동의보감에도 혈액순환과 뼈 건강에 좋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4: 뭐 음식도 해먹나요?
5: 예, 이 홍합꽃차로 물 우려가지고 홍화수제비, 홍화칼국수, 홍화밥 다양하게 두루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홍합물로 이제 우려내는 거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노랗게 물이 우려나와요.
0: 홍합꽃뿐 아니라 씨도 가루를 내서 다양한 음식에 활용한답니다.
6: 홍합씨로는 된장찌개도 해먹고 샐러드도 해먹고 부침개도 해먹고 꽃뿐만 아니라 열매, 홍화, 이 전체 다 먹는 거예요, 이거는.
0: 그야말로 이로운 꽃이라 할 만하네요.
6: 홍화꽃 먹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0: 붉은 홍화는 지리산의 토양과 청정의 자연이 키워낸 이곳의 보물입니다. 홍화꽃은 식재료로 어떻게 이용될까요?
7: 언니야, 이게 홍화꽃 한번 봐봐. 홍화꽃 꽃에서 엄청 많이 따왔다.
8: 많이 땄네.
0: 홍화 재배지인 이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홍화꽃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면포에 잘 말린 홍화꽃을 담아 뜨거운 물 속에서 우려내는데요. 한참이 지나면 이렇게 노란 꽃물이 만들어지죠. 홍화꽃물은 이 집 음식에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랍니다.
9: 홍합물을 우려서 홍합밥을 하고 또 저 집에는 모든 요리에 약초 산채전이나 나물들에 다 홍합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홍합물이 몸에 좋잖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0: 밥에 꽃물이 들어 노란 빛깔의 홍화

0: 밥은 맛과 영양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이 집의 별미는 산채 비빔밥이랍니다. 지지산에서 직접 캔 산나물들이 주 재료 때문에 계절에 따라 나물의 종류는 달라진다네요.
1: 홍잎나물, 고사리, 오가피, 보고버섯, 덜매나물, 시나물, 엄나물, 또 홍화물로도 무를 볶아서 홍화나물.
0: 특히 엄나물, 덜매나물 등 지지산이 키운 산나물들은 다른 곳에선 맛보기 힘들죠. 그래서 그 맛이 더 기대되는데요. 내친김에 약초 산채 전까지 준비하는 주인장. 여기에도 물론 반죽에 홍합국물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쌉싸름한 여주가 듬뿍 들어가 톡톡한 맛을 선보이죠.
2: 쓰레지면은 홍합국물을 하니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넣어요.
0: 한 끼라도 건강하게 차리고 싶은 마음에 약초 산채전을 만들었다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환상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건강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곳 밥상 밖으로 멀리서 온 손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3: 산채비빔밥. 이게 타파가 되어 있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4: 드셔보신 거 어떠세요? 어떤 게?
0: 말이 필요 없는 맛. 밥이 아니고 보약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산청의 힐링 명소. 그런데 마을에 들어서니 어디선가 뿌연 연기가 날아옵니다. 어이? 무슨 연기일까요? 알고 보니 숯줄 굽고 있었네요. 이곳은 황토가마를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참숯을 만드는 곳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가마 앞에서 숯을 꺼내고 있는데요. 이 시뻘건 불덩어리는 1300도까지 올라가는 가마 속에서 참나무가 꼬박 일주일간 인고의 시간을 견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불덩이는 꼬박 하루 동안 차갑게 식혀야 숯이 된다네요. 일은 고되지만 잘 구워진 숯을 보면 뿌듯하다는 숯가마 주인장.
5: 오늘 숯 정말 좋은 거 잘 나와요. 육안으로 볼 적에 부스러기가 아니고 길다란 장대가 나오고 숯 색깔이 붉은빛이 아닌 은빛으로 변하면 정말 좋은 숯이에요. 계란가마에서 나온 숯하고 전통식 숯가마에서 나온 거하고 숯이 열량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모든 게 다르거든요. 강도가 높고 열량이 높기 때문에 2에 3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장점이라고 봅니다.
0: 이곳에서 생산된 참숯은 인근 음식점으로 팔리는데요. 가마에서 숯을 거의 다 꺼낼 때쯤 하나둘 가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섭씨 1300도 가마 앞에서 불을 쬐려는 거였네요. 숯 꺼내는 작업이 끝나자 가마 앞은 찜질 마니아들이 점령, 땀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6: 가마에 들어가서 땀을 좀 빼고 아니면 불을 쬐고 그러면 체지방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프던가 안 아프고
7: 피곤도 확 풀리고 근육 뭉친 것도 잘 풀리고 아토피 피부 있는 사람 정말 정말 좋아해요.
0: 그런데 숯 빼는 날에 하는 행사가 남아있답니다. 바로 삼겹살 파티입니다. 숯을 꺼내던 부삽에 삼겹살을 차곡차곡 올려서 가마로 직행. 잔열이 남아있는 가마 안에서 삼겹살을 굽는데요. 잔열이라고

0: 기름기는 쫙 빠지고 참숯 향이 골고루 밴 삼겹살이 한상 차려지는데요. 자, 이제부터 삼겹살 파티 시작해볼까요? 숙감 앞에서 땀 쏙 빼고 먹으니 얼마나 맛있고시오.
1: 여기가 기가 막히다고 그냥 그 아주 막 그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 2박 3일 그 목표로 여기 왔습니다. 가족들하고요.
2: 여기 우연찮게 원래 국밥 먹으러 왔다가 여기 옆에서 이렇게 자연산 찜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다가 오늘 와보게 됐어요. 그냥 낭만 그 자체.
3: 아, 낭만 그 자체. 진짜 그 자체. 낭만 그 자체.
2: 요즘 이렇게 줄일 곳이 없잖아요. 네. 한 줄턱에서 이렇게 깎아서 바로 뒤에서 통나무 배우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자체 어떻게 보면 진짜 낭만 그 자체.
1: 그렇죠.
4: 파이팅!
5: 파이팅!
4: 아, 좋아.
6: 와. 죽인다, 죽여.
3: 맞다.
2: 서울천도한다.
0: 산천 여행에 추억 하나 보냅니다. 산천군 금서면에 가면 금수암이라는 작은 암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모든 생명에 감사하고 온 세상에 화평을 기원하는 사찰 음식으로 알려진 곳이죠. 지지산 자락에 있는 이 작은 암자엔 사찰 음식의 명장 대한스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절 한편엔 대한스님의 단지들도 있는데요. 각종 청과 발효액, 된장, 고추장이 이 장 쪽들에 담겨 있답니다. 때 되면 열매와 약초 등을 채취해서 직접 담근 것들인데요. 모두 다 정성과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든 것들이랍니다.
7: 이게 뭔가요?
8: 아, 저희가 사찰 음식은 이제 양념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렇게 청을 담아요.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오가페 열매로 만든 청이에요. 저희가 뭐 사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채취해서 담은 거라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이게 한 15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타서 희석했을 때 단맛이 거의 없어요.
0: 이 장독엔 또 어떤 보물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하, 올해 묵은 시간장입니다.
8: 시간장을 제가 출가한 자리에 해인사 국이라며요. 저희 도스님이 장을 많이 담으시는 분이거든요. 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간장을 얻어다가 이제 종자처럼 장 담을 때 넣어요. 그게 이제 총 합치면 이제 70년 된 간장이 되는 거죠.
0: 이야, 애지중지할 만하죠. 30여 년 동안 사찰 음식을 연구하고 알려온 대한 스님. 스님의 밥상 원칙 하나는 모든 식재료는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직접 농사지어 쓴다는 것입니다.
8: 얘네들이 엄청 붙어있네. 너희들은 맛있게 먹고 있구나. 그래도 나도 먹어야겠다, 야. 그물 채소가 됐네. 그래도 농약 친 것보다 나으니까 샐러드 했는데 넣어야지. 초토화 됐어요. 노른 녀석이 여기 두 마리 사는데 맨날 며칠 와서 다 뜯어먹어서 흔적이 없어요. 그래 이제 모종을 새로 했는데 내일 따야 되겠다 하면 오늘 다 먹어치워요.
0: 스님 옆에는 8년째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우는 제자 건우 씨가 늘 함께합니다. 지금 따는 건 뭔가요? 그냥 나뭇잎 같은데 이것도 먹는 겁니까?
8: 이거는 참죽나무인데요. 이렇게 나무 순을 따먹는 우리나라 전래 식재료죠.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을 부쳐 먹어도 좋아하고 무쳐 먹어도 좋아하고 또 첫순 나올 때는 생절이기로 먹어요. 자연환경에서 돌보지 않고 스스로 자라는 애들은요. 저항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좋죠. 얼마나 예뻐요. 반짝반짝하잖아요.
0: 요 반짝반짝한 식재료들로 어떤 음식을 만들까요? 먼저 대한스님은

0: 있는데요. 최근에는 퓨전 사찰 음식을 개발하는 중이죠. 파스타 면에 향이 독특한 가죽 나물로 만든 소스를 넣어 익히면 우리네 나물과 이탈리아 음식 파스타가 결합한 퓨전 음식이 탄생하는 것이죠. 낯선 듯 익숙한 조합,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태안스님의 연 입밥 정식부터 얇게 자른 오이에 땅콩 소스를 넣어 만 오이 땅콩 팝 등으로 구성된 전체 요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잘 먹었습니다. 이제 메인 음식이 나올 차례인데요. 바로 연잎밥 정식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내신 음식들, 그 속에서 스님의 마음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만찬입니다. 이런 밥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1: 밥이 따뜻하고 맛있어요. 향이 좋아요.
0: 아이들 입맛에도 딱 맞는지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 이렇게 잘 먹는 걸 보니 제가 다 배부릅니다. 자, 연잎밥 정식에 이어 퓨전 이탈리아 요리들이 나왔는데요. 금수암에서 맛볼 수 있는 사찰 음식의 세계입니다.
2: 어느 게 맛있어요?
1: 피자는 치즈랑 토마토 소스랑 올려서 맛있고 파스타는 토마토 소스랑 면이 어우러져서 맛있어요.
0: 행복을 만드는 스님의 밥상.
3: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가죽나물 페스토라 해가지고 진짜 애들이 이것도 저도 잘 먹고 애들도 너무 잘 먹고 원래는 피자 파스타는 애들 먹고 연잎밥 저희 먹으려고 했는데 연잎밥 반찬 너무 잘 먹는 거예요. 하나씩 막 고기 맛있다 고기 맛있다 하는데 뭐 콩고기도 먹어도 잘 먹어요 애들이.
0: 몸과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주는 곳, 이곳은 산청이었습니다.
4: 아이고 좋네. 시원하니 뭐.
5: 지오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도 즐거운데 좋아하면 더 좋아해요. 좋아하는 걸 능가하는 것은 낙이라.

0: 상가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0: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8: 이어서 세상을 비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9: 뜨거운 여름, 제철 맞은 옥수수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 이들. 불볕 더위 속 하루 종일 뜨거운 가마솥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0: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9: 강원도 지역의 별미, 골챙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11: 아, 뜨겁죠. 안 뜨거우면 사람이 아니죠.
9: 속초의 명물 옥수수 술빵. 하루 수백 개 이상 포장하다 보면 손에 감각이 무뎌지는데요.
12: 강아지 주먹근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9: 옥수수 열전.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0: 왔어.
1: 1인 시간에 사람 너무 많아. 대전 야구 도시니까 엄청나네.
2: 와, 여기 선수 전용 체리코. 아,
1: 리빙 레전드.
2: 류현진. 옆에는 최고의 신성 문동주 선수도 있네. 아.
3: 눈은 안 보여도 내가 체험은 하고 가리라.
4: 딱 들어가자마자 뭔가 그냥 심장이 뜨거워진 느낌?
2: 충분히 가서 야구장만의 분위기를 느낄만 하구나.
5: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6: 돌아와서 행복합니다.
0: 이게 나윤이 연락이 또 왔는데.
3: 어? 또 지령이 왔어?
1: 왔어요?
2: 잠깐만. 근데 여기 일단 열린 대로 계속 들어오긴 했는데 누나 여기가 지금 잔디 느껴져?
3: 여기 어디야?

0: 아니, 여기가 야구 그 드라마에 나오는 실내 연습.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야, 진짜로 내가 실제로 먹는 거예요? 야, 이 꿈인가?
3: 안녕하세요.
4: 우리 경기 직전이잖아요. 아, 그날 경기를 뛰실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를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난다고?
2: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만날 수가 없는 선수이기도 하고 이렇게 값진 경험이 누구나 느낄 수 없는 정말 세비 형한테 감사하다.
0: 경기 시작 진짜 직전인데 이렇게 만나주시고. 와, 근데 확실히 경기 영상으로 뵀던 것만큼 크네요. 누나 잠깐 옆에.
5: 아, 진짜 크시죠?
0: 쏘도 한번 가능을 해볼까?
3: 좀 크죠? 아...
0: 이렇게 옆에
6: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인이라고 합니다.
7: 아, 네.
6: 이상형은 185.
2: 아이씨, 잘하자.
7: 184라 탈락. 아!
0: 아! 일부러 1cm 줄이시니.
6: 줄이신 것 같은데.
0: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진짜 경기 직전인데 저 얼굴만 봐도 힘을 저희가 받는 것 같아요.
7: 아니요, 아니요. 뭐 저도 동생이 좀 몸이 좀 불편한 사촌 동생이 있어서 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도 많이 그렇구나. 해보고 네, 그런 적이 많았었어서 아~ 네.
0: 저희도 오늘 사촌 동생처럼 생각해 주세요.
7: 나이가
0: 나이는 정인 누나가 6살 많습니다. 굳이 장애인분들이 어 나 경기장 가도 될까 이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7: 많이
0: 있고요. 있어요.
7: 망설이시더라고요. 몸이 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는 친구가 있는데
0: 어,
7: 대전 야구장은 또 새로 생기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연락이 왔길래 오늘 초청을 좀 했는데 좀 접근하시기가 처음에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0: 이게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약간 마음의 허들이 있는 거지.
6: 그런 것 같아. 나도 아예 다녀보니까, 시도를 안 했거든요. 네.
0: 지금 저희 오늘 이용한 거 지금 오늘 선수님도 뵀지만 장애인들 그 이동 약자들 쓰라고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서 그걸로 지금 편하게 지금 이동했죠. 장애인 좌석 따로 있죠. 너무 다 편하게 이용했어요.
6: 아, 너 많이
0: 와도
6: 왔어요.
0: 진짜 된다.
2: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진짜 가야 되죠. 네.
0: 아, 저희
7: 뭐 공을 좀 던지는 거를 좀
0: 진짜요?
7: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진짜? 네, 공을요? 진짜요?
7: 진짜? 네. 와. 근데 뭐 공 잡는 거 뭐 크게 뭐 필요는 없긴 한데
2: 되게 딱딱하거든요.
7: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양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6: 네, 이렇게
7: 네.
6: 네. 네.
7: 이렇게 있죠?
6: 네.
7: 그러면
6: 이렇게 한 손으로
0: 저도
6: 잡는
0: 봐주세요.
6: 거 맞아요?
7: 네, 한 손으로 잡아야죠. 네.
0: 그걸 두 손으로 하게?
7: 농구가 아니라 이거는 야구.
6: 아니, 약간 이렇게 뭐. 아, 볼링! 아, 볼링!
0: 죄송합니다. 저희 누나가 아 눈이 안 보인 지가 이제 시간이 좀 됐어요. 저희 아,
7: 이렇게 잡고
0: 오케이.
7: 그냥 던지시면 돼요.
0: 아, 진짜요?
2: 아, 너무 간단한 거 아닐까요? 네,
7: 간단하죠.
0: 그러면 누가
7: 제가
0: 받지?
7: 제가 받을게요.
0: 진짜요?
7: 아, 네, 제가 받아드려야죠.
2: 아니, 아니요. 괜히 다치시면
7: 아, 안 다치 죽어도 안 다치
0: 뭔데? 아, 너?
7: 서서
6: 네. 나 제대로 해보자. 한다.
0: 아, 옷들은 다들 왜 이렇게 벗어? 아니야. 보통 투수랑 타자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 정도 위치인가요?
7: 거리는 18.44?
0: 18.44? 네. 그렇게 멀리서 던져요?
7: 네.
2: 어, 멀다.
0: 해볼게요.
7: 쉽지 않죠?
0: 아, 진짜 안 되네. 한 번에 날리다가 나 한 번 튀겼어.
6: 전 여기서 던져야 될 것 같은데.
7: 아니, 그럼 제가 다칠 것 같아요. 전 뒤로.
2: 아니 지금 선수가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0: 누나 일로 와. 더 좀만 더 뒤로. 아, 죄송해요. 저희 누나 승부욕이
6: 눈을 대는 게 없어가지고. 아,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0: 여긴 괜찮을까요?
7: 네네.
0: 아, 오케이 오케이.
7: 여기까지 안 올걸요?
0: 일단 1 무시. 오! 오!
7: 오! 짱이다 짱.
0: 진짜 대박. 와, 누나 대박.
6: 오. 역시 눈에 뵈는 게 없어야.
2: 누나 이 정도면 2%.
7: 시구를 한번 해야겠는데.
0: 오. 저희 하나 시구 노리는 정인.
6: 저는 잘 던진지도 몰랐죠. 딱 던졌는데 뭔가 탁 받는 그 소리. 뭔가 이렇게 우리 둘이 통하는 소리.
0: 저희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모셨습니다.
2: 아, 이게 뭐길래 이 시합 때보다 더 긴장되네요.
0: 볼링 시합보다 긴장된다고? 네.
2: 던지겠습니다.
6: 자, 갑니다. 갑니다. 막내!
0: 와! 야, 너 뭐야?
6: 갑니다. 막내! 와!
0: 야, 너 뭐야?
7: 역시 다르네.
0: 다 멋있게 잘 던진다. 주혁 선수. 저 안 되겠습니다. 둘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던져서 저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7: 오케이.
2: 할 수 있어. 장애인은 급할 수 있어.
0: 아, 나 이번에도 못하면 진짜 다 진짜.

0: 지금 다 나만 찍고 있잖아.
1: 와.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0: 아, 네, 거의 장애 초월했습니다, 제가.
2: 제 몸이 사실 그 야구에 제일 불리한 몸 아닙니까? 시각장애 뭐, 일단 팔은 그냥 던지면 되고, 청각장애 뭐, 멀쩡하고. 두 번째 던질 때 확실히 이렇게 하면 날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장애인의 날 시구 행사나 이런 때 한번 어떨까요?
3: 뭐, 아니, 근데 잘 받아주신 거
0: 아,
3: 같아요.
0: 맞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4: 감사합니다.
5: 아닙니다, 아닙니다.
3: 아,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4: 예? 네?
3: 아, 하나,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면서.
5: 그럼 뭐, 있어야죠, 이제 나이가.
0: 아, 아 그래요?
3: 아, 말해도 되는 거예요?
0: 저희 최초 공개해주신 거 아니에요? 세비고에서?
3: 있어야죠라고, 이제, 있어야죠라고. 열어두신 걸로 알고?
4: 네. 이번 시즌 멋지게. 가을에 입성하셔서
5: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아, 좋은 것 같아요. 주저...
0: 하나 선수들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 가을 야구 일단 좀 무조건 응원.
3: 저도
0: 아... 진짜 우승합니다. 여기 아, 진짜 광주 출신인데도 이제 응원하기 응원하기로 했어요. 지금
3: 그렇죠. 하나서 행복합니다.
0: 저 주석 선수의 사인이 궁금합니다. 아유 저 제가 사인을 한번.
4: 아 저는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3: 제가 큰 거는 잘 봐요. 어. 크게 크게.
6: 크게.
0: 대드리자. 누나도 손 대드려.
5: 아니 아니요. 아우 부담스러운데.
4: 이거 최초 아니에요? 제 가깝게 사인하는 거.
0: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5: 오늘 재밌게 관람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주시면 제가 나갈게요.
3: 아 진짜요?
4: 네. 아 네. 아, 심정이.
3: 기린스 파이팅!

0: 와, 와, 왔어, 왔어, 왔어.
1: 완전 현장의 열기가,
2: 오늘도 중요한 날이잖아.
3: 이글스가 결승 직행하냐 못하냐가
4: 엄청 중요하죠.
1: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야구의 매력에 빠져버렸어 벌써부터. 그러니까.
3: 자 지금 경기 시간 8분 전이란 말이야. 난 이게 더 스릴이 넘치네.
5: 비가 그만큼 쳐라.
3: 비그쳐
1: 비그쳐
3: 제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하주사 선수 알아요?
6: 1차 지명 출신이고 또 여기서 또 간판 스타이고.
1: 오 엄청 잘하시네.
3: 아 뭐야 아니.
6: 저는 오늘 한 5대 0으로 하나가 오늘 이길 것 같아요.
3: 5대 0으로 뭐라고?
7: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경기는
1: 아, 추석이다. 아,
7: 추석이다.
1: 헤비고가 왔는데, 설마 취소?
4: 아, 우리는 진짜 포기할 수 없어요. 응원해야 됩니다. 독한 마음으로.
3: 누나 지금 밖에 인천 취소돼서 선수분들이 인사하러 나오셨어.

0: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1: 경기 다시 보러 와서
2: 행복합니다.
1: 다시 왔어 우리.
3: 와.
2: 와.
3: 와.
1: 어, 사람들 많이 왔어?
3: 아, 좋다. 어, 지금 오고 있었구나. 지금 이제 막 입장 시작해가지고 막 들어오고 계셔.
2: 아, 지금 선수들 몸풀고 있었구나.
1: 아, 진짜?
4: 어, 지금 선수들 훈련하고 있네.
3: 어, 잠깐만. 되게 눈에 들어오던 게 있는데, 장애인복의 구성 결제 수령 위치라는 게.
2: 나 어제 계속 눈에 띄었거든?
1: 아, 진짜?
2: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장애인 고객님은 도움벨을 눌러주세요.
4: 어, 거기가 있거든?
1: 오. 아, 치킨에다가 핫도그에다가 네. 다 먹어야겠다.
4: 아, 침이 나온다.
5: 여기야.
4: 어, 안녕하세요. 어,
1: 안녕하세요.
4: 히위터네요.
5: 오케이.
4: 여기 사이에 놓고.
1: 어, 뭔가 자리 엄청 좋은 것 같은데?
2: 그러게.
3: 누나, 어. 어제랑 위치가 달라.
4: 맞아.
1: 더 좋은 자리인가?
3: 어제는 누나, 우리가 홈플레이트랑 샷톤 사이에 자리가 있었나? 근데 오늘은 야구장에서 가장 바쁜 1호 자리 앞이야.
4: 맞아.
1: 어.

0: 옆에 오셨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이름이 뭐예요?
4: 이동욱이요.
3: 이동욱이요?
4: 네.
3: 그 배우이요?
0: 어머니가 동욱 씨 좋아하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3: 아, 그래? 유튜버야, 유튜버 한번 물어봐. 아, 진짜? 뭐, 유튜버? 유튜버야?
4: 18만 명.
3: 야, 18만 명이래.
0: 저 죄송해요.
3: 어머,
0: 미안해.
3: 유튜버네요.
0: 아, 미안해.
3: 아, 그래서 유튜버라 선글라스를 꼈나요?
5: 지금 먹는 약 때문에 부작용으로 이게 백내장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3: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스크린은 보여요?
4: 네.
5: 아, 선글라스 끼면.
3: 아, 끼면은. 네. 저도 선글라스를 항상 껴야 되거든요. 아. 낮에는? 그래서 맨날 이제 연예인병이라고 들었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겠다.
5: 약간 즐기더라고요. 아.
0: 오늘 우리 옆자리에 앉았는데 재밌게 같이 잘해봐요.
4: 네.
3: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꼭 우승을 볼 수 있기를.
4: 우선 가자.
0: 아, 너무 귀여워요. 지금 정우주 선수가 누나 피칭을 해보고 있어. 포수랑 공을 맞춰보고 있어.
3: 어때? 우승할 것 같아?
0: 좋아 보여.
3: 홍윤이가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해줬고 비디오 판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생생하게 알려줘가지고 오디오 해설 아주 그냥 아주 현장에서 제대로 즐겼어요.
6: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야구장 가서 너무 설레고 재밌으니까 이 마음을 누나도 똑같이 저 이상으로 더 느끼고 돌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더 열심히 화면 해설 그날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0: 와, 누나 지금 LG 응원단이 LG 응원구 하는 거야. 와, 대박이다.
3: 와, 진짜
0: 이게
7: 정우주
0: 터졌어.
8: 솔직하게 얘기하면 귀가 안 좋고 시끄러운 상태에서 대화가 못 하잖아요. 근데 막상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형이 누나랑 같이 옆에 있으니까 더 응원하게 되고 더 재밌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9: 근데 지금 선발 투수가 지금 컨디션 되게 좋거든.

제발 하나 하자.

0: 이렇게 하면은 화면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
1: 오, 나오다,
0: 나오고 있어.
1: 오, 신기해, 신기해. 29이니 동안 2실점. 어, 완벽한 선수. 선수에 대한 소개를 되게 많이 해줘.
0: 맞아.
1: 내가 선수를 잘 몰랐잖아.
2: 근데 누나는 어느 정도 조금 보이니 거 화면 더 볼 수 있겠네?
1: 어, 이렇게 화면 볼 생각 못 했는데.
0: 여기에 추적 이게 음식의 신이라고 QR 코드가 있어.
1: QR 코드.
0: 어, 내가 이걸 한번 주문을 해볼게. 어, 왔다, 왔다.
3: 아,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이.
1: 잘 갔다 와.
3: 그러네.
0: 아. 잠깐만. 아, 너무 많이 눌렀어.
3: 아, 근데
0: 너무 많이 눌렀어.
2: 나도 한번 눌러보고 싶었어.
0: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3: 아, 여기 벌써 맛있는 냄새 나온다.
4: 카운터에 턱조차도 너무 높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 거기에 이렇게 팔 뻗어서 받는 것도 장의 유형에 따라 이게 진짜 피곤한 일입니다. 내 무릎에 갖다 준다? 이거는 특급 서비스.
3: 아, 세상이 많이 벌었다.
0: 뭐? 하준 선수가 휠체어 타고 있는 친구 있다고 했잖아. 하준 선수 유니폼이 앞에 보이거든? 아니, 하준 선수 유니폼을 딱 입고 계셔. 가서 인사 좀 해볼까?
3: 어, 맞아 맞아 나도 보여 보여. 그러니까
0: 실례합니다.
5: 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어,
0: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하준석 선수를 직접 만났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6: 김승민이요. 예, 말은 무대 이런 대답 정도.
0: 아, 네네. 네.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하준석 선수랑 관계를 연을 맺게 됐어요?
6: 여기가 이제 수술 이제 후천성이거든요.
0: 아,
6: 수술 후에 야구도 좋아하고 해서 야구장밖에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말도 못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근데 하준석 선수가 큰 희망을 줬어요. 승민이가 이제 좋아한다고 이제 막 계속 기다렸거든요. 근데 전화번호도 주시고.
0: 진짜로 전화했어? 아니 근데 왜 하필 하준석 선수였어요?
6: 멋있잖아요.
0: 멋있긴 해. 나도 만나니까 사람이 괜찮더라. 네.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아 진짜.
2: 제가 야구장 처음 와봤거든요. 그 아요미라는 아시죠? 역시 한화 반팬이라서 그런지.
6: 시아리도 엄청 좋아해요.
0: 아 여기도 그래요? 다 왜 이래 야구 보러 와서.
2: 봐봐, 웃는 거 보면 우리 같은 남자라니까.
0: 아, 근데 좋더라고요, 저도. 네, 맞아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2: 좋아요, 그러면 구경 잘하고 우리 또 만나요.
0: 네. 네. 야,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만날 수가 있네. 어제 말로만 들었는데.
3: 어, 맞아요.
0: 진짜 세상 좁다.
3: 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누나, 왔어. 뭐야 왜 3대1이야? 뭐야?
3: 아니, 우리 가지 말았어야 돼.
0: 1점 언제 났어? 아 진짜.
2: 자 먹어보자.
1: 맛있어.
3: 오 나왔어. 정이 있다.
1: 나왔어. 나 보고 있는데 왔잖아.
3: 아 지금
2: 한화의 향해. 한화의 향해.
1: 와 왔다 왔다 왔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3: 하나 하나 하나 하나
0: 너가 이거
2: 쓰더라. 아 이거는 안전님이 큰일 날 뻔했어.
0: 그러니까 너가 이거 써서. 누나랑 갔다 올게.
3: 옛날에 갔다 와. 어 누나 눈이 안 보여.
0: 야 우리 이러고 몇 년 다녔어. 누나 직진 직진
3: 직진.
0: 자, 눈 감고 달리는 자동차.
1: 우회전.
0: 자, 사람들이 다니죠. 왜 좌회전. 좌회전. 그래서 조금만 앞으로 가서 지금 우회전. 지금 우회전. 뉴턴. 직진.
1: 아, 여기.
0: 어, 맞아.

0: 안녕하세요. 저희 주문 와가지고요.
1: 저희가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0: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돼요?
1: 네.
0: 아,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2: 오!
0: 와우.
2: 대단한데?
3: 와우.
0: 아, 진짜 올만하다, 진짜로. 짜잔, 우회전. 여기, 안으로. 지금 이제 직진.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4: 왜, 윤지호 형님 왜 둘이 닮아?
2: 아, 배가를 주신대.
0: 배가를 주신대.
2: 지금 말로예요, 말로. 말로? 말로야, 지금.
0: 말로야?
5: 바다 튀기.
2: 와, 멋지다, 여보.

0: 어제 배운 거. 어제 배운 거 나와. 뭐? 어제 배운 거 나온다. 지금 사이렌 사이렌 어제 배운 거.
1: 아, 우리 배웠던 거 잘 써먹고 있다.
2: 진짜 응원하면서 좋다고 느낀 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소리를 그렇게 지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소리를 지르니까 칼로리 태워지는 것도 느껴지고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아, 정말 엄청 좋더라고요. 그 소리만 질러도.
3: 눈이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역시 나는 응원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그냥 축제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1: 이게 바로 마블 이투스
3: 인터!

0: 같이 가서 너무 재밌었어. 3, 2, 1, let's go!
1: 재밌었다.
2: 어, 재밌었다.
1: 아, 진짜 재밌었다.
0: 아니, 우리 와가지고 이겨주니까.
1: 어, 그러니까.
0: 내가 이긴 것처럼 뿌듯하다.
1: 이게 설마 말로만 듣던 승리 요정?
0: 어, 승리 요정. 어, 우리 세비가 승리 요정? 눈 이렇게 대고 난 다음에는 처음이라 그랬잖아.
1: 맞아.
0: 직관하는 거. 어. 너무 재밌는 거야.
1: 어.
0: 양 옆에서 막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화면 해설에서는 선수 소개까지 해주니까 너무 좋았어.
1: 나. 그러니까. 나도 진짜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3: 여러분 짠짠 짜잔.
1: 오, 뭐야 이거?
0: 어, 뭐야 게임이야.
3: 3위 무슨 뜻일까요?
0: 시즌 3.
1: 아, 아, 맞아 맞았어? 우리 정규 시즌이 세 번째 시즌이잖아 진짜. 아, 우리가 물자 꺼진다. 하나, 둘, 셋, 소원 빌어 제발 대박. 와,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어디가 찍어진 거야?
0: 아, 괜찮아. 아, 정인이의 마음으로 보면 너무 예쁜 케이크야.
3: 세리가!
1: 파이팅! 감사합니다. 가자. 서울 가자. 집이 대전이 아니야.
2: 아, 누나 안 보이네.

0: 여기.
1: 누구야? 오!
2: 여기요?
3: 여기야,
0: 여기야, 보여줘.
1: 주장.
3: 주장.
4: 이어서 블루이가 방송됩니다.
5: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아웃.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이리 좀 와볼래 블루이? 아빠가 체스 게임 가르쳐줄게.
3: 체스트가 뭐예요?
2: 아니 체스트 아니야, 체스.

0: 테스트.
1: 그래 뭐 알았어. 테스트 게임 하는 법 알려줄게.
0: 어, 체커 게임 같네요.
1: 어, 근데 체커보다는 어려운 거야.
2: 그리고 그걸 하기엔 블루이가 아직 어리지 않아?
1: 어, 블루이 너 몇 살이지?
0: 아빠 설마 딸 나이를 모르시는 거 아니죠?
1: 모를 리가 있나? 근데 몇 살이야?
0: 6살이요.
1: 아직도 6살이야? 와우.
0: 7살 다 돼가요.
1: 그럼 내 생각엔 충분한데.
2: 블루이에게 체스 가르쳐주고 싶은 이유라도 있어?
1: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하니까.
0: 빙고도 해요? 5살이에요.
1: 어, 아직 체스를 하기엔 어려요, 빙고. 그치만 우리가 하는 걸 구경하면 되지?
0: 어. 괜찮아, 빙고. 옆에서 도와주면 돼.
2: 어, 블루이.
0: 고마워, 언니. 주성이는 어딨어요?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체스 게임.
1: 좋았어. 체스 말들을 알려줄게.
0: 여기 작고 둥근 말들은 뭐예요?
1: 그것들은 폰이라고 해.
0: 프론이요?
1: 아니, 프론이 아니라 폰.
0: 안녕, 작은 프론아.
1: 알았어. 폰은 한 칸씩 앞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처음 움직일 때만 두 칸씩 갈 수 있어. 대각선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 그건 걱정하지 마. 이제 여기 이 말은 잠깐만. 얘는 누구야?
0: 여긴 찰리빌. 여긴 보니봄봄이에요.
1: 알았어. 찰리빌이랑 보니봄봄은 여기 오면 안 돼.
0: 아, 이건 말이다. 여기 나도 하나 있어.
1: 알았어. 그건 나이트라고 해.
0: 아니요, 이건 말이에요.
1: 그래, 나이트가 기사야.
0: 그런데 기사는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1: 어, 맞아. 그러네.
0: 누구나 아는 거예요.
2: 똑똑한 사람이 체스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1: 그래, 뭐라고 부르던지 간에.
0: 빙고 말은 델라홉, 블루이의 말은 델라홉의 딸.
1: 점프를 하면서 움직여.
0: 아, 어, 맞아요. 말은 점프를 좋아해요. 오, 이 성 같은 건 뭐예요?
1: 그건 룩이야.
0: 빙고는 성머리라고 부를래요.
1: 그래, 성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쭉 움직여.
0: 성은 못 움직여요. 이 게임 진짜 이상해요.
1: 맞아, 그러네, 빙고. 그냥 색칠놀이를 하는 건 어떨까?
0: 아니요, 빙고는 같은 팀.
1: 아, 그래, 그럼 시작할까? 자, 네 차례야, 블루이.
0: 어, 빙고도 체스트 팀 필요해.
1: 아, 게임에는 두 팀만 있어, 빙고.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면 돼.
0: 어허, 걱정 마, 빙고. 봐, 말이 두 개야, 그치? 그리고 성머리도 두 개야. 여기 방울요정이 두 개네.
1: 비숍.
0: 그리고 프론도 많아.
1: 폰이야.
0: 그래서 이렇게는 빙고 팀이고, 그리고 이건 언니 팀.
3: 고마워, 블루이 언니.
2: 잘했어, 블루이.
1: 아, 이거 봐.
2: 내버려둬, 체스왕.
0: 잠깐만요. 왕관에 쓴 건 이거 하나예요.
3: 그리고 결혼 케이크도 하나.
1: 아, 빙고. 그건 킹이야. 이거는 퀸이고.
0: 킹이랑 퀸.
3: 여왕 퀸 내가 해도 돼?
0: 그래. 고마워.
1: 아, 그걸 그렇게 하면. 아휴, 그래. 뭐 어쨌든.
3: 킹이 왕인데 가져가도 괜찮아?
0: 그래, 괜찮아.
1: 걱정하지 마, 블루이. 킹이 게임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야.
2: 어허, 정말 그럴까?
1: 어?
2: 몇 칸이나 움직일 수 있는데?
1: 어, 그냥 한 칸.
2: 겨우 한 칸이야? 그럼 엄청나게 큰 한 칸이겠지? 어우, 난 아무래도 좀 쉬어야 하겠어. 너무 피곤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퀸은 어느 방향이든 몇 칸이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엄청 좋은 거지.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1: 이제 다 했어?
2: 어.
1: 아무튼. 근데 빙고 어딨어?
3: 오, 소풍 같기 아름다운 날이야.
1: 빙고?
0: 빙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1: 블루이, 이번에 네 차례.
0: 뭘 할까요?
1: 프론을 움직여봐. 아이, 폰! 아, 아니, 앞으로만 움직여. 잘했어, 내 차례.
3: 아빠!
1: 아, 그래, 빙고 차례.
3: 갤러업 달려가요.
1: 어, 안 돼.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어, 빙고. 두 개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없고.
3: 그치만 동글머리가 반짝머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친구거든요.
1: 아, 안 돼. 얘네들 사실은 적이야.
0: 아니요, 친구들이에요.
3: 두 프론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같이 가거든요.
1: 그래, 친구들이니까. 자, 이거 봐. 이렇게 말을 쓰러뜨리는 거야. 툭! 봤지?
0: 갤럽! 괜찮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3: 어, 휴.
1: 아니, 그거 죽었어.
3: 갤럽이 죽었다고요?
2: 아니, 갤럽은 안 죽었어.
1: 아, 그래. 그래, 안 죽었어. 게임에서 나간 것뿐이야. 아빠가 체스는 아직 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 빙고?
0: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아빠. 블루이 차례, 그럼. 어디로 보낼까요?
1: 아, 여기 아님 여기.
0: 딱 여기.
1: 아, 그래. 이제 알겠어? 말들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쓰러뜨릴 수 있어.
3: 갤러옵의 딸이야.
1: 아, 이렇게 쓰러뜨리면 돼. 그래, 또 쓰러뜨려.
3: 아, 멈춰요.
1: 아빠는 그냥 규칙을 알려주는 거야.
2: 퀸을 출동시켜, 블루이.
0: 어, 네. 또 소풍 갈 시간이야. 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그럼. 근데 난 이렇게 보호하지. 퉁.
3: 빙고 퀸.
0: 어, 안 돼.
2: 여보, 그만해. 어.

0: 결국에는 킹이 쓰러뜨리는 걸 했네.
1: 엄마, 어떻게 하면 아빠를 이겨요?
2: 그거 쉬워, 블루이.
0: 드디어 오셨네.
2: 엄마가 네 번 만에 끝낼 수 있어.
1: 어?
2: 첫째, 이마를 여기로 움직여.
0: 그거 제법인데? 또잉.
2: 다음번에는 아빠에게 물을 거야. 아이들에게 왜 체스를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아빠가 대답할 거야.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체스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똑해지라고. 그 다음 엄마 질문은 아이들이 왜 똑똑했으면 좋겠어?
0: 그건 잘못한 거야.
2: 그리고 아빠는 이러겠지. 지금은 너희들이 작은 프론이지만 언젠가는 퀸이 되겠지. 그리고 아빠가 항상 지켜주지는 않을 테니 너희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란다.
0: 체크메이트.
2: 왜냐면 아빠는 좋은 퀸이니까.
0: 그리고 엄마도 좋은 퀸이야.
2: 하지만 체스는 잘 못하지.
0: 그래도 꽤 잘했는데.
2: 머리 쓰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놀자고.
1: 여기 빈 거.
3: 오, 어서 와. 먼저 알려줄 게 있어. 넌 안 죽었어. 알았지? 여긴 수영장 파티장이야. 예!
1: 떡떡.
2: 블루이,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1: 죄송해요. 떡떡.
2: 거기 누구세요?
1: 감자야.
2: 블루이, 소리 좀 낮춰. 감자라고요?
1: 감자는 차를 타고 감자 가게로 가요. 거기에서 감자를 사요.
2: 그래, 빙고. 정말 재밌구나. 블루이.
1: 죄송해요. 떡떡.
0: 안녕, 얘들아. 아빠 머리하고 왔어요.
1: 아빠!
2: 좋아. 저녁은 준비됐고 아이들은 간식 먹었어.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둬.
1: 정말요?
0: 어, 그래. 알았어. 이리 와, 얘들아. 아빠랑 노는 시간.
1: 만세!
4: 헤어스타일 특이하네.
0: 요즘 이게 유행이래.
1: 엄마 괜찮아요?
0: 어?
1: 혹시 저희가 무슨 잘못했어요?
3: 무슨 헤어스타일?
0: 니들 잘못 없어.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은 멋쟁이들이 다시 유행시키는 거야.
1: 혹시 우리가 태어난 게 문제일까요?
0: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엄마는 그냥 20분이 필요해.
5: 아! 헤어스타일이 좋은데?
1: 엄마 괜찮은지 보러 갈래요?
0: 어, 잠깐, 안 돼. 그러지 마. 여기 있어, 블루이. 그냥 여기서 아빠 캉캉 좀 구경해. 짠!
1: 그냥 엄마 보러 갈래요.
0: 어, 안 돼. 잠깐, 그거 있잖아. 아빠가 힘들어하는 게임. 블루이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1: 네?
0: 그래, 그 게임 할까?
1: 아, 정말이야?
0: 아, 잠깐만, 그게 뭐였더라?
1: 양강아지!
0: 그래, 맞아.
1: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양강아지. 이리 와, 양강아지야, 이리 와.
6: 매. 매.
1: 풀 좀 먹어봐, 양강아지야.
6: 냠, 냠, 냠.
1: 아니, 진짜로 풀을 먹어야 하는 거야.
6: 냠.
1: 와, 여기 푹신푹신한 털 좀 봐. 우, 머리 위에 리본을 달아줄까?
3: 어, 좋아, 리본은 어디에 있어?
1: 나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볼게. 저리 비켜, 양강아지야. 먹을 풀을 가져왔어.
3: 양강아지 풀 안 좋아해.
1: 그럼 어떻게 꺼내줄 수 있을까? 오, 누가 우리 집에 왔나?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갈 거야. 양강아지는 두 발로 못 걸어.
7: 안녕하세요. 1년 전기요금을 200달러 줄일 수 있는데 어떠세요? 뭐라 하고요? 혹시 다른 분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엄마 부를게요.
7: 그냥 다음에 또 올게요.
1: 왜 그러는지 다 알아. 내가 엄마 보러 가는 게 싫은 거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3: 됐어. 어디 가는 거니, 양강아지야?
1: 엄마, 방 안에 계세요?
2: 어, 블루이, 엄마 안에 있어.
1: 엄마 화나게 만든 게 있었다면 죄송해요.
2: 엄마 화나게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
1: 근데 왜 저희를 안 보려고 하세요?
2: 엄마도 너희들 보고 싶어. 근데 너희들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가끔은 엄마도 20분 동안 쉬는 게 필요해.
1: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2: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우리 딸.
1: 어, 안 돼! 양강아지 안 돼!
2: 무슨 일이 있는 거야?
1: 아빠가 엄마 방에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2: 그렇구나.
1: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4: 이게 무슨 일이야?
1: 어떡해!
4: 빨리 가!
2: 그만해!

0: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아주 말썽꾸러기 양강아지구나!
1: 죄송해요, 인디 아줌마.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0: 그만둬! 진리를 불러야겠어!
1: 양강아지 안 돼!
0: 진리!
1: 어, 이런...
0: 두 번,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진리!
1: 잠깐요! 그냥 엄마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0: 엄마가 왜?
1: 엄마가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둬 그러셨거든요.
2: 그리고 엄마 방으로 가셨고 문을 닫았어요.
0: 오! 그랬구나. 그래서 이 양강아지가 아무도 방해 못하게 막는 거였구나.
2: 엄마는 저희들이 없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런 건 아니야, 블루이. 위층에 올라가서 주도랑 같이 노는 건 어떠니? 내가 양강아지를 돌봐줄게.
1: 정말이에요? 진짜 그래도 돼요?
0: 그럼! 양강아지를 놔둬라. 우리 할아버지가 양털깎기 전문가셨어.
1: 양털깎기 전문가?
0: 양털깎기 전문가는 양의 털을 잘 깎아줄 수 있어. 아마 지금 필요한 일이겠지?
1: 감사합니다.
2: 걱정하지마, 양강아지야. 우린 널 사랑해. 그냥 널 돌보는 게 힘들 때가 있어서 그래.
0: 맞아, 20분이 필요할 뿐이야.
2: 응, 안녕.
0: 털깎이 가지고 올게. 얘들아? 얘들아?
1: 여기 엄마.
0: 오, 안녕 얘들아.
1: 20분 동안 잘 쉬셨어요?
0: 어, 고마워.
1: 저도요.
0: 아빠는 어디 계시니? 어, 고개 숙여, 이 겁쟁아. 어, 안녕, 웬디. 어, 안녕, 칠리. 지금은 기분이 좀 어때?
3: 기분 좋아, 고마워.
0: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3: 거기 별 문제 없는 거지?
0: 어, 여기 문제 없어. 헤어스타일 좀 고치면 돼.
3: 어, 고마워.
0: 편히 쉬고 있어. 다 끝나고 나면 돌려보낼 테니까.
3: 어, 그래. 고마워, 웬디.
1: 이따 봐요, 엄마.
0: 오, 그래, 그래, 그래.
3: 어, 또야. 난 정말 집안일은 별로더라.
4: 빨리 끝내버리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그래, 더 빨리.
5: 다음으로 올 곳은 여기니까 이불 요새를 깨끗이 치우도록 한다.
2: 아, 더 놀고 싶어요.
5: 놀 수 있어. 근데 정리하는 게 먼저야.

0: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맞지?
1: 저것 좀 봐.
0: 보라니 뭘?
1: 애들이 이상하게 걸어 다니고 있잖아.
0: 뭐라고?
1: 잘 봐. 봤지?
0: 당신 속셈 다 알아.
1: 저기, 또 시작했네.
0: 어서 할 일 먼저 끝내자고.
2: 안 돼. 둘 중 하나라도 이상하게 걷는 걸 그만할 때까지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볼 거야.
0: 여보.
1: 저기, 저것 좀 봐. 진짜 못 말리겠네.
0: 응? 애들이 왜 저러는지 알겠네.
3: 이번 이야기는 집안일.
0: 진짜국 이렇게 해야 돼?
2: 이건 꼭 해야 돼.
0: 아, 알았어. 규칙을 먼저 정하고 어떻게 하면 집안일 다시 시작할 거야?
2: 당신도 알다시피 한 발씩 앞으로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0: 알았어. 어? 봤어? 잘 걷는데? 끝! 가자!
2: 아니, 팔을 잘 보라고. 다리랑 같은 쪽이잖아.
0: 그래?
2: 팔이 앞으로 가면 다리는 뒤로 가. 반대로 흔들어야 해.
0: 어, 맞네. 대단하다.
2: 그러니까 내 말이.
3: 이불! 어, 이불!
0: 알았어. 저건 평소에 걸음걸이랑 완전히 다르네.
2: 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 걸어간다.
0: 다리 좋고 팔도 좋아. 제대로 걷는데?
3: 반대로!
2: 그럴 줄 알았어.
0: 쉽지가 않네.
2: 저기서 저기까지 똑같은 걸음으로 가도 만족할 텐데. 저기 봐. 하나, 둘, 세 가지 다른 걸음으로 3미터를 가네.
0: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2: 그냥 못 말리니까.

0: 저건 걷는 것도 아니잖아.
1: 차라도 마셔야겠다. 시간 좀 걸릴 것 같네.
0: 코끼리? 캥거루?
1: 지금은 뭐해?
0: 꼬꼬다. 지금은 동물의 왕국 시간이야. 저건 에뮤세야.
1: 아니면 혹시 타조? 아니면 큰 오리?
0: 그리고 저건 그러니까... 당나귀!
1: 몇 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0: 그러게, 지치지도 않나 봐. 우와, 최고가 왔네.
1: 어머, 이럴 수가. 정말 대단한데?
0: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지? 두 발을 오리처럼 밖으로도 벌리고 있는데 안으로도 오므려.
1: 돌아가는 동안.
0: 맞아. 돌아가는 동안. 아우! 아우, 내 다리! 이게 그렇게 우스워 보여?
1: 조금.
0: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
1: 알았어. 이렇게 두 발을 벌리고.
0: 근데 안쪽으로 오므리는 거 반복이야.
1: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돌기.
0: 너 봐. 쉽지 않다니까.
1: 할 수 있겠어.
0: 그래, 그렇게 해야지. 여보, 잘했어.
1: 내 발 어때?
0: 잘하고 있어. 좋아, 나도 간다. 빙글! 와, 이런 어지러워.
1: 잠깐만, 어떻게 할지 알겠어.
0: 소리도 내야지. 삐욕, 삐욕. 움직이는 동안.
1: 삐욕, 삐욕.
0: 안 돌아가고 있잖아. 빙글빙글 해야 해.
1: 그래.
2: 언니, 저기 봐.
0: 삐욕, 삐욕. 삐욕, 삐욕.
2: 뭐 하시는 거지? 모르겠어. 근데 집안일하는 것 같지는 않아.
0: 삐욕, 삐욕.
3: 뭐 하시는 거예요?
4: 안녕, 얘들아.
1: 이불 정리하는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2: 다 끝냈어요. 근데 집안일 하셔야지 않아요?
0: 아직 시작도 안 했어.
2: 왜요?
0: 너희들 걷는 거 따라하고 있었지.
2: 왜요?
1: 우리도 모르겠어.
0: 그러게.
2: 좋아요.
0: 혹시 삐욕삐욕 하면서 걷는 법 알려줄 수 있어?
2: 먼저 발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0: 이렇게, 이렇게.
2: 발바닥을 이렇게, 밖으로 좀 더요. 네, 그렇게요.
3: 밖으로, 아빠, 우리 발바닥 터져야 해요.
0: 그래, 그래서
1: 참. 안으로.
2: 그리고 소리를 내요. 삐욕,
4: 삐욕, 삐욕, 삐욕, 삐욕, 삐욕.
2: 네, 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요, 아빠.
0: 난 잘하고 있어. 후후!
1: 집 청소 하나도 안 했네. 청소기도 안 돌렸고. 그치만 이제 우리 비옥 걷기를 할 수가 있어.
0: 내 생각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1: 나도 그래.
3: 저희는 할 일을 끝냈으니까 다시 가서 놀래요.
1: 그러렴 딸들. 잘했어요.
2: 갈게요.
1: 여보, 여보, 저거 봐.
0: 에? 뭘?
1: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0: 발은 흔들면서 한 발씩 앞으로 걷고 있어.
1: 이제 된 거지? 이제 된 거지?
0: 그런 것 같네.
1: 좋아!
0: 그래!
2: 맞지? 어른들은 뭔 말이야.
1: 규칙 적은 거 기억나지?
0: 알아. 집안일로 돌아가야지.
1: 그래.
0: 빨리 끝내버리자.
1: 그리고 쉬면 되지.
0: 진짜 배가 너무 고파. 뭐라도 좀 먹어야겠어.
1: 여보, 안 돼.
0: 뭐? 나는 배고파도 먹을 수 없다는 말이야? 무슨 그런 이상한 법이 있어?
1: 계속해.
0: 치킨 한 마리 사러 갈까? 차 타고 나가고 싶진 않아. 너무 막히니까.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아이들을 먹어버려야겠어.
1: 아이들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거 알 텐데.
0: 괜찮을 거야. 다 먹고 페퍼민트 차 마실래? 소금을 먼저 조금 뿌리고 우걱 우걱 우걱 꿀꺽. 제법 맛있는데. 배부르게 먹은 것 같네. 괜찮은 거 아니야, 엄마?
1: 걱정돼서 그러는데 저번엔 먹고 나서 잠을 설쳤잖아.
0: 괜찮을 거야. 잠깐만. 이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1: 봐봐.
0: 빙고. 아빠 속이 별로 안 좋아. 조금 전에 먹은 것 때문에 그런가 봐.
1: 그런 것 같은데?
0: 안 돼. 속이 안 좋아. 미안해, 빙고.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우리들의 놀이터 EBS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무시무시한 암흑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2: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철학자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다시 열어. 3.
1: 반항한다면 강제로 복종하게 만들면 그만이지.

0: 알차! 너도 물고기로 만들어주마! 아쭈! 피해! 물속이었으면 제대로 헤엄도 못 쳤을 털뭉치 주제!
1: 내 새끼들 잘한다!
0: 에, 피하신다! 이건 어떠냐!

열어

있으면 없어져.

0: 이어서 딩동댕 유치원이 방송됩니다.
1: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길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

0: IMT.
1: At. Look at that.
2: I am M.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인어공주 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머리색이 변해.
4: 와,

0: 주는 따바방.
1: 자, 오늘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참호 파티 하기로 한 날. 와!
2: 오늘이 그날이었어? 어, 깜빡했네, 깜빡했어.
3: 에구 박사님, 우리 약속했잖아요.
4: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실망이야.
2: 나도 나한테 실망이야. 실망.
1: 아휴, 실망이야.
5: 맞아, 계속 타면 될 거.
1: 진짜.
2: 참호 또 없고. 어떡해.
4: 잊어버렸어.
1: 이게 뭐지? 아니, 이건 잠옷이다.
2: 이건 완전 보들보들 보들한 비단실로 만든 잠옷인데.
1: 근데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거죠?
5: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
1: 이렇게?
5: 아니, 이상해.

새로 산 비단 잠옷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네. 이렇게 된 김에 선물로 줄까? 그래도 누가 준 줄은 알아야겠지?

0: 샤랄라 샤랄라 빠져들어 마법의 자연 샤랄랄라 샤랄라.
1: 비단시를 선물한 동물을 찾아라.
2: 와, 이거 나한테 딱이네, 딱! 그치?
3: 오,
4: 으, 오, 으아!
5: 아, 아, 어? 나뭇잎 편지다! 빨리 읽어봐요!
2: 비단시를 준 동물을 찾아라?
6: 날개가 있는 동물인가 봐요.
5: 날개가 있으면 새 아닐까? 나비 아니야? 난 나비 같아.
2: 누가 이런 예쁜 옷을 만드는 비단시를 선물한 걸까? 대원들 빨리 찾으러 떠나보자고!
6: 좋아요!
5: 좋아요! 좋아!
2: 모두들 준비됐나요?
7: 준비 완료!

0: 자, 에그 에그 에그 박사와
1: 지금 자연 탐험대 출동.
0: 어, 어디서 찾지?
2: 어? 새다! 새 아니에요?
0: 어, 글쎄. 그림이랑 다른 것 같은데?
2: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봐요.
3: 그럴까? 새야! 혹시 네가 비단신을 만드니?
4: 응? 비단신? 내가 무슨 실을 만드니? 응, 실 없는 소리 하네.
3: 그렇지.
2: 내 생각엔 나비라니까. 곱고 부드러운 비단실이니까 왠지 예쁜 나비가 좋을 것 같아.
3: 오! 오! 나비다!
0: 오! 우와! 나비 진짜 엄청 많아!
3: 어디, 어디?
0: 저기 봐.
3: 우와! 나풀, 나풀. 나비들 많다. 그렇다면.
2: 나비도 아니네.
4: 너희들 뭐 찾아?
0: 아, 우리는 비단실을 준 동물을 찾고 있거든.
4: 어? 비단실? 실이라?
5: 어? 누가 실을 뽑지?
4: 실을 뽑아? 실을 뽑는 동물이라면 거미 아니야? 거미?
1: 아하! 거미네, 거미!
0: 어? 그런가? 거미가 그럼 어디 있을 텐데?
3: 어디 있지? 우와! 저기 있다! 내가 올라가서 거미한테 한번 물어볼게.
0: 댕구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3: 네. 우와! 진짜 높긴 높다. 우와! 안녕, 거미야. 너한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6: 물어봐.
3: 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한테 비단실을 준 동물 맞지?
6: 글쎄, 더 가까이 오면 가르쳐 줄 수 있는데.
3: 어, 더 가까이? 어, 알았어. 이만큼?
6: 아니, 좀 더 가까이.
3: 좀 더 가까이? 이만큼!
6: 아니, 조금만 더 가까이.
3: 좀 얼만큼 오라는 거야? 이만큼이면 대화! 어떡해, 나 거미줄에 걸렸어.
6: 이제 가르쳐줄게. 난 비단실을 준 동물이 아닙니다.
3: 맞다, 맞아. 거미는 날개가 없잖아. 나 어떡해.
7: 나 봐. 원래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어이, 만나서 반가워. 근데 만나자마자 둘 다 재산 날이네.
3: 뭐? 재산 날? 나 몰라.
6: 난 좋아. 기다려.
2: 댕구야.
0: 어, 댕구 어떡해. 어디 긴 나뭇가지 없나?
2: 어서 나무를 흔들어 봐요.
0: 흔들어? 좋았어.
2: 야! 야! 야! 야! 야!
0: 고!
3: 와! 흔들린다.
2: 댕구야, 괜찮아?
3: 괜찮아.
0: 오, 위에, 거미 내려와, 거미.
3: 어떡해.
7: 모두 이쪽으로 피해.
3: 가자. 거미 무서워.
7: 가, 이쪽이야. 이쪽.
3: 정말 힘들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7: 나보왕, 덕분에 나도 살았어. 고마워.
2: 다행이다, 나비야.
7: 나비? 허참, 나 나방이야. 유리산 누에 나방.
2: 나방? 나방은 무서운 줄 알았는데 넌 별로 안 무서워 보이는걸?
0: 나방하고 나비는 사실 아주 아주 비슷하다고. 저기.
5: 어?
0: 얘는 나비일까? 나방일까?
2: 나비잖아요.
5: 어? 나? 나 나방인데.
2: 나비같이 날개가 예쁜데 나방이라고?
0: 나비일까? 나방일까?
4: 에이, 이건 나방이다.
8: 어머, 나 나비거든.
2: 정말?
0: 밤에 활동하는 나방이 많아. 무섭다고 느껴지지만 나비처럼 낮에 활동하는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방도 많다고.
6: 나도 나방. 우린 꿀을 먹으며 꽃가루를 옮겨서 꽃이 피게 도와주지.
2: 나방도? 난 나비만 그런 줄 알았어.
3: 우와, 나비랑 나방 진짜 비슷하다.
2: 그것도 모르고 나방은 무섭다고 오해했어. 미안해, 나방아.
7: 괜찮아.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니? 난 누에 나방이라 실도 뽑을 수 있다.
1: 실?
0: 잠깐만 기다려봐. 혹시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우와, 이런 잠옷 만드는 비단실 말이야.
7: 나방? 내가 뽑은 실냄새가 난다. 맞는가 보다.
2: 나방아, 날개 좀 펼쳐봐.
7: 날개? 까.
2: 와, 찾았다.
8: 둘이
2: 딱 맞아.
1: 우와.
0: 비단실을 쓴 동물 드디어 찾았어.
3: 바로 누에 나방이었어.
2: 반가워. 근데 비단실을 어떻게 뽑아? 어서 보여줘.
7: 난 이제 못 뽑는데.
3: 어? 아니, 왜?
7: 실은 애벌레일 때 뽑을 수 있거든. 이렇게. 냠냠. 나랑 같이 태어난 애벌레들은 새에게, 또 파리에게 공격당해 거의 다 죽고 말았어. 하지만 난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코치를 만들었지. 실을 뽑자, 실을 뽑자, 실.
2: 와, 입에서 막 실이 나와. 신기해. 고치는 왜 만드는 거야?
0: 이제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는데 고치는 번데기를 보여주는 팡이라고.

0: 꽃이 완성!
1: 번데이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0: 화려하게 변신한 내가 나오지.
2: 우와, 날개가 점점 펴진다.
3: 멋지다.
0: 완전히 달라진 나. 어때? 나방차.
3: 우와,
1: 멋졌다. 드디어 생각이 났어. 사람들은 이 고치를 가지고 비단실을 만든대.
2: 우와, 고치에서 실이 나와요.
1: 우와, 고치에서 뽑은 실을 모아 모아 비단실을 만들고 그 비단실로 부드러운 비단옷을 만든다고 들었어.
3: 우와,
1: 우와.
3: 이 잠옷은 누의 나방이 준 선물이었어. 나방은 우리한테 아낌없이 주는데 그동안 너무 무서워만 했어. 나방아, 오해해서 미안해.
4: 미안해.
0: 이제라도 알아줘서 나도 너무 기쁘다. 나방.
4: 나방.
3: 와. 와,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
5: 예쁘다.
1: 나방 덕분에 예쁜 장옷도 입고 별도 보고 너무 좋다.
2: 멋진 옷을 선물한 나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래해요.
4: 좋아! 좋아!

0: 나봐.
1: 우리 같이 놀자.
2: 우리 같이 놀자.
0: 그래. 우와, 저기 별 좀 봐.

0: 즐거운 놀이 수학 플레이 팩토 퀴즈에서 교구 세트를,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 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1: 인공지능 지원, 예!
2: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3: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4: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

0: 감사했습니다.
1: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2: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3: 있어, 외계인 있다고.
1: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4: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5: 알고 싶지 않아.
4: 무서운 걸
6: 잤어. 내가 할 시간.
1: 뇌를 바꿀
7: 도대체 예술이 뭔데.
8: 선택해.

0: 들어가면
1: 마리생기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 공주 미리

0: 폭염병, 열사병을 조심해.
1: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되오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0: 놀이터에 간다더니 대체 어디 간 거야? 호떡아!
2: 아까부터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날 못 찾네. 역시 난 숨바꼭질 대장이야. 좋은데 이제 나갈까?
0: 호떡아 어디 있어?
2: 누나다. 지금 나갔다가는 술래한테 들킬지도 몰라.
0: 집에 갔나? 하긴 이렇게 더운데 놀이터에 없겠지. 그럼 난 집에 가야겠다.
2: 아 뜨거워. 열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누나 나 여기 있어.
0: 호떡아.
2: 친구들은?
0: 집에 갔겠지.
2: 응? 숨바꼭질 하다 말고?
0: 호떡아! 와, 뜨거워!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
3: 뭐야? 이렇게?
0: 이 정도면 자기가 업힌 거 아니야? 호떡이 너 폭염주의보라는 뉴스도 못 봤어? 대체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논 거야?
2: 응? 폭염주의보? 그게 뭔데?
0: 폭염은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를 말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폭염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조심!
4: 열사병! 열사병! 열사병!
0: 오! 열사병 딱지가 깜빡인다!
2: 어? 열사병은 또 뭐야? 왜 갑자기 열사병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0: 아이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더운 날 밖에서 놀면 생기는 병일걸? 자세한 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호떡이 넌 쉬고 있어.
5: 럴수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6: 채원 장군님, 실수 하실 수도 있지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 부끄러워하세요.
5: 아니, 이 채운 장군에게 실수란 있을 수 없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 나가거라.
6: 네? 아, 네.
0: 여기가 어디지?
5: 헛! 아, 열, 너 아직도 안 나왔어? 신장 나갔어야지.
6: 에헴.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7: 제가 아니고요. 열이 떠들었습니다.
6: 열이 너 안 나가고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냐? 당장 나가, 당장! 응.
0: 열? 저는 열사병 딱지가 깜빡여서 온 건데 열. 열사병이 뭔지 궁금해.
6: 열사병?
7: 열! 너 진짜 왜 이래? 방금 채원 장군님이 체온 조절에 실패해서 열사병에 걸릴 뻔했어.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신데 열사병 얘기를 또 꺼내면 어떡해?
6: 그만.
7: 열사병에 열자도 꺼내지 마.
6: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만.
7: 그만.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열? 알아야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열?
6: 나는 여기 체온 작전 사령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장군이다. 어흥.
7: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이 37.6도C입니다. 열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6: 왜이야? 지금부터 체온 내려 작전을 실시한다. 당장 핏줄을 넓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길을 확보한다. 핏줄을 넓혀라!
8: 핏줄을 넓혀라! 핏줄을 넓혀라! 짝! 착해고! 혈짝! 착해고! 혈짝! 착해고! 어! 핏줄이 넓어졌다! 체온 장군님의 명령이시다! 체온 장군님! 명! 받으겠습니다!
9: 열! 빨리 나가자! 너를 내보내서 체온을 낮춰야 돼!
0: 예이!
9: 혈짝! 핏짝! 착해고! 혈짝!
6: 아직 체온 내려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춰라.
8: 땀구멍을 열어 땀방울을 내보내라
3: 라고 하실 거죠?
10: 그렇다.
11: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9: 혈장 척혈구 땀방울 열을 데리고 왔소.
11: 고맙습니다, 혈장님 척혈구님.
0: 열!
11: 땀구멍이 열리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0: 열!
11: 내가 그대와 함께 땀구멍 밖으로 나가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면 체온은 떨어질 것이오.
0: 열!
11: 땀!
0: 열!
3: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 36.5도씨 정상입니다.
12: 좋다. 계속해서 36.5도씨에서 37.5도씨 사이를 유지하도록. 이상!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내려 작전을 펼쳐 정상 체온을 유지했지. 그런데 바로 조금 전!
13: 오호! 태양왕이 좋아하는 여름이로다. 여름을 맞아 아주아주 아주 뜨거운 열기를 내뿜 것이도다.
14: 저도 이글이글 쨍쨍 자외선 화살을 쏘아 인간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13: 좋다! 폭염이로다! 하 뜨거 뜨거 하!
14: 이글이글 쨍쨍!
13: 하 뜨거 뜨거 하!
14: 이글이글 쨍쨍!
13: 하 뜨거 뜨거 하!
14: 이글이글 쨍쨍!
15: 콕콕 삶아질 것 같다 하여 폭염 아닌가!
16: 이대로 가다간 쓰러지고 말 거야! 이보시오!
15: 신경세포! 너무 뜨겁소! 폭폭 삶아질 것 같소이다! 뭐야! 폭폭 삶아질 것 같다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열이 발생할 거야! 얼른 알려야 해! 이 열이다! 얼른 체온 장군님께 알려야 하는데!
9: 혈장 착혈구!
8: 혈장
9: 착혈구!
8: 영양분 왔소이다!
9: 산소도 왔소이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15: 별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어요!
17: 헛! 열!
0: 열이옵니다!
15: 혈장님, 척혈구님! 체온 장군님께 피부 장벽에 열이 생겼다고 얼른 전해주십시오!
8: 알겠소이다!
9: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0: 열이도 같이 가요! 열이옵니다!
14: 피부 장벽에서 열을 감지하면 피부 신경세포가 체온 장군인 나에게 알려주지. 물론 피사총사가 핏줄을 타고 와서 알려주기도 하지. 36.5도씨 좋아. 아주 좋아.
8: 체온 장군님!
9: 피부 장벽에 그게 나타났다고요.
0: 열이 옵니다.
16: 자, 열... 왜?
9: 아니 피부 장벽에 태양 에너지와 자외선 화살이 빗발치고 있사옵니다.
16: 왜야?
14: 그래, 열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냐?
0: 열이 옵니다.
14: 열? 그래, 열이 10명 정도 나타났다는 것이냐?
0: 열이 옵니다.
14: 체온 장군님, 어찌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열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명령을 내릴 것 아니냐? 열이 열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냐?
0: 열이 옵니다.
14: 정말 뭐라는 거야? 날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으면 체온을 40도씨까지 끌어올려. 올려.
9: 체온 장군님이 열 때문에 열받더니 체온 설정이 40도씨로 바뀌었어.
14: 갑자기 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냐?
9: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로 올리셨잖아요.
14: 내가?
17: 네, 저희도 봤습니다만.
14: 왜야? 이거 야단났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어떡하지? 어떡해.
18: 열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요? 명, 받들겠습니다.
13: 간세포들은 들어라. 가마솥 대포를 떼서 전속력으로 열을 올려라. 불을 떼라!
11: 네? 아, 네, 간대감님. 40도시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염증이 생기고 체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0: 체온 장군님의 명이시잖아. 어서 불이나 떼자.
11: 아, 그래. 괜찮아. 쿵쾅, 쿵쾅. 체온이 너무 올라간 것 아니오? 뜨거우면 쿵쾅쿵쾅 뛰기 힘들단 말이오. 체온 장군,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이러다 나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쿵쾅!
0: 아휴, 그러니까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14: 아니, 명령한 게 아니라 실수라니까. 너 때문에...
0: 응? 열?
13: 아니, 아니. 엄밀히 말해, 호떡이 때문이지요.
14: 그렇지.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가 기승을 부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호떡이가 밖에서 노는 바람에 피부로 열이 들어왔고,
13: 열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져서 체온이 40도씨까지 오른 거지.
14: 그렇지.
13: 아, 근데 뇌님은 괜찮으시답니까?
14: 그럴 리가.
2: 체온 장군, 나 쓰러질 뻔했어. 다시는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야.
13: 네.
2: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시에는 어떤 벌이 내려질지 나 장담 못해. 알겠어?
13: 네, 뇌님, 알겠습니다.
14: 다시는 이 체온 장군이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무더운 여름에는
13: 밖에 나가지 마시오.
14: 혹시라도 밖에 갔다가 열이 나거든,
13: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갈 것, 물을 많이 마실 것, 심각할 경우엔 119를 부르시오.
14: 알겠소?
0: 네, 알겠습니다. 열사병 최고 딱지라. 이제 열사병에 대해 잘 알았으니
14: 당장 나가시오, 당장.
0: 예이!
14: 뇌님한테 너무 혼났어.

0: 최원 장군님 최고 최고.
1: 뭐야? 아, 왜? 요.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0: 냉방병에 걸린 호떡이.
1: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2: 호떡이다.
3: 또 호떡이네. 또 나왔네.
4: 아바마마,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시지요.
2: 좋지.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5: 아, 너무 더워. 아, 얼른 집에 가야겠다.
3: 아, 벌써? 아, 나 자외선 화살 더 쏘고 싶단 말이야.
2: 더 쏴, 더 쏴! 어? 나도 더 쏠 테니까!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 뜨거!
0: 아, 시원해!
5: 더워! 아, 더워, 더워! 아, 누나, 누나, 에어컨 좀 켜줘!
0: 뭐? 켰잖아! 시원하잖아!
5: 아니, 아니, 아니! 더, 더, 더, 더, 더 시원하게!
0: 어?
5: 아,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0: 어우, 난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자.
5: 아이, 난 덥다니까. 아, 시원해.
0: 난 춥다고.
5: 아, 추우면 옷을 입던가.
6: 냉방병, 냉방병, 냉방병.
0: 오, 냉방병 딱지가 깜빡이잖아.
5: 냉방병? 냉방병이 뭔데, 뭔데, 뭔데?
0: 어?
5: 에이치!
0: 오이!
5: 어?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나지?
0: 목도 아픈 것 같고.
5: 어? 콧물도 나오네.
0: 에치! 오, 나도 재채기가 나오네. 죽겠다야.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춰서 그런가?
5: 응? 갑자기 이런다고?
0: 아무래도 에어컨과 냉방병 딱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5: 갑자기 왜 이러지? 감기인가?
7: 해롱, 해롱.
3: 아이.
7: 아, 쓰러진다.
3: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체온 장군님이 쓰러지면 정상 체온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0: 열? 또 체온 장군님 막사자!
3: 어? 체온 장군님, 체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0: 어? 무슨 일이야, 열?
3: 아니, 나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 때문에 난리였거든. 어? 열? 아, 여긴 왜 또 왔어?
2: 아,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0: 아,
2: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5: 다리옵니다.
8: 아, 뜨거워! 태양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피부 상태가 열이 발생했어! 얼른 체온 장군님께 전해야 하는데! 아우, 저리 가!
9: 혈장!
10: 착혈구!
9: 혈장!
10: 착혈구!
8: 어, 혈장님, 착혈구님! 마침 잘 왔습니다! 피부 장벽에 열이 발생했다고 체온 장군님께 전해주십시오!
9: 헐, 알겠소이다!
10: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0: 같이 가, 열!
2: 같이 가, 열!
0: 같이 가, 열!
2: 같이 가, 열!
8: 어, 열들이 혈장님과 착혈구님을 따라왔어! 설마!
10: 좋아.
9: 체온 장군님! 아이, 피부 장벽에!
10: 열이 발생해!
0: 열이 옵니다!
2: 열이
0: 옵니다!
2: 열이 옵니다!
3: 체온 장군님, 열들이 들어왔습니다.
9: 아, 우리를 따라 들어오십시다!
4: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혹시, 호떡이가 더운데 또 밖에서 논 것이야? 그래서 열들이 들어온 것이야? 아, 뜨거워.
0: 열이 옵니다!
2: 열이 옵니다!
3: 이 열들이 체온 장군님을 괴롭히면, 또 이상이 생겨 체온을 올리시는
7: 거. 체온을 올려라. 올려라. 올려.
3: 어,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그럼 호떡이가 위험해진다고요.
4: 왜야? 열사병에 걸려? 아이, 그럼 안 되지. 안 돼.
0: 열이 옵니다.
2: 열이 옵니다.
3: 어, 체온 장군님 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4: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0: 추워.
4: 나 체온 조절 안 했는데 왜 추운 것이야?
3: 이 냉기가 열들을 쫓아냈습니다. 채온 장군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7: 냉기가 갑자기 왜 들어온 것이야? 저리 가.
2: 아이고.
0: 열? 갑자기 냉기가 들어와 열대를 쫓아냈다고요?
3: 그렇다니까. 찬바람이 쌩쌩쌩.
0: 찬바람이 쌩쌩쌩. 혹시
5: 아 시원하다.
0: 호떡이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냉기가 들어온 건가?
7: 아이고
0: 냉기 때문에 채운 장군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3: 그게
11: 쌩쌩쌩 쌩쌩쌩.
7: 저리 가라고.
3: 채온 장군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체온을 올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7: 그만.
3: 정신 차리세요.
7: 잘했다고. 채온 장군의 명이다. 핏줄을 좁혀라.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라.
0: 저리 가. 추워.
12: 혈장 착탈구.
9: 핏줄이 좁아졌다.
12: 이건 열들을 지키라는 채온 장군님의 명이셔. 채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열들을 지키자.
5: 열 왜 이러세요?
12: 혈장 착탈구.
11: 쌩쌩쌩
0: 쌩쌩쌩.
3: 추워.

0: 체온 장군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이구만. 체온 장군님! 냉기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이야?
1: 아, 더워, 더워. 에어컨 온도 더 낮춰야지.
0: 나 체온 장군, 체온 조절해야 하는데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열이 들어왔다가 에어컨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체온, 난 모르겠고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체온 조절해야지. 나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을 조절하시오!
2: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바람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3: 아, 춥다고!
1: 덥다고!
3: 추워!
1: 아, 시원해. 안녕! 아데노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냉기들 덕분에 나왔네. 고마워, 냉기들! 아! 이번에야말로 호떡이 몸을 정복해주지.
4: 아데노바이러스, 나도 같이 들어가자.
1: 넌 누구?
4: 아하, 나는 오염된 에어컨에 사는 레지오넬라균이야.
1: 아,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
4: 빙고!
1: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 감기를 일으키고
4: 난 폐렴을 일으키고
1: 가자!
4: 가자!
2: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진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왔어.
1: 아! 여기가?
4: 호떡이의 코 속인가?
5: 너희들은 누구냐?
1: 아! 네!
5: 코털 장군을 통과하다니! 이런!
1: 아! 코털 장군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콧물이 나오겠지?
6: 점액 발사! 점액 발사!
1: 아! 나올 줄 알았지!
7: 샤! 샤! 샤!
4: 피해서 우린 이제 기관지로 간다!
1: 가자!
2: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은 코를 지나? 기관지까지 간 거야.
1: 아! 아! 아! 감기 유발!
4: 우와! 아데노바이러스! 너 공격 좀 할 줄 안다.
1: 그럼!
8: 아데노바이러스! 또 너냐?
1: 아! 백혈구 또 너냐? 넘나 못 막아! 아! 아! 아! 아! 기관지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날 쫓아내기 위해 재채기를 발사하겠지만 에치! 어림없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일으킬 거야.
4: 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킬 거야. 가자!
1: 아,
4: 레레레레레 레레레레레.
3: 헛,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차이를 겪으면서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졌고
2: 그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침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거지요.
0: 이걸 냉방병이라고 부르지.
1: 열.
2: 레지오넬라균이 폐님께 가면 더 위험해질 텐데.
0: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야.
2: 실내 온도는 26도씨가 적당하겠지요.
0: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을 켜면 2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 그래야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더라도 내쫓을 수 있거든.
3: 네, 꼭 그렇게 해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할게요. 오, 우와, 냉방병 최고 딱지다. 빨리 호떡이한테도 알려줘야지.
0: 아, 에어컨 좀 켜라.
2: 예.
0: 덥다.

0: 나서 체온 조절 실패해서 냉방병에 걸려요.
1: 감기 걸릴 수 있어요.
2: 냉방병 조심.
1: 해열.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 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3: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4: 엄마폰 말고 내 폰.
5: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6: 더커져 하면 플러스.
7: 뭐 그래?
6: 플러스.
5: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세탁용 원인원.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친구들 안녕. 나야 노사랑. 내가 봉규민에게 암흑보석을 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10: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9: 봉규민이 날 배신했어.
11: 봉규민 나쁜 거짓말쟁이.
12: 8화 진짜와 가짜가 헷갈릴 때.
13: 어, 사랑친구! 어서와! 어서! 어서!
9: 우와, 어린이 속이고 웃음이 나와?
13: 역시, 사랑이도 마법이 풀렸구나. 선생님 머리도 원래대로 멋진 스타일로 돌아왔어. 이제 약속대로 암흑보석 죽이다. 어?
9: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13: 배신자? 내가 뭘 어쨌다고?
14: 한봉기 쌤, 생일 파티 시작해야죠.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 모두.

0: 여러분, 한몽길쌤이 손수 케이크를 만드셨대요.
1: 한몽길쌤 최고.
2: 아유, 뭘 이 정도를 가지고.
1: 사랑아, 너 오늘 좀 무섭다. 무슨 일 있어?
3: 너네 한몽길쌤 너무 믿지 마.
1: 응? 그게 무슨 딱따구리 같은 소리야?
3: 태평아, 어처구니겠지. 아우, 됐어.
4: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5: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아우 한번 계신 빨리빨리 케이크 개봉개봉
1: 사랑이와 태평이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을 이 케이크에
2: 당해봐라
1: 가득 담았어요
0: 두구두구두구 대박 뭘 담았다고요?
1: 저의 커다란 마음을 이 똥을... 똥? 내가 만든 건 하트 모양이었는데 사랑과 또 마법을?
2: 헐, 생일상에 응가가 뭐야? 아, 태평아, 너 눌리는 케이크인가 봐. 유치원 와서 똥 많이 눈다고. 한 번개쌤, 진짜 못됐다. 그치?
1: 오, 아니야. 사랑아, 너 나한테 왜 그래?
3: 진짜 웃기다. 한몽개쌤, 이렇게 재밌는 케이크는 처음 봐요. 진짜 안가 같다. 오, 맛있어.
2: 진짜?
4: 맛있다고?
2: 솔직히 응가 나오면 다 재밌잖아. 어? 선생님 최고.
1: 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2: 오 얘들아 왜 이래? 생일 케이크가 응가라고. 아 또 아 지지.
4: 야 너 사랑. 너랑 태평이 준다고 힘들게 만드셨는데 너를 좀 못됐다.
5: 뭐? 내가 못됐다고? 한봉기 쌤이 아니다. 이게 아닌데.
2: 아유, 번개미지.
0: 어떠십니까, 조그마왕님? 저희의 가짜 번개맨 영상 작전이.
2: 아유, 칭찬하지. 이제 아무 구석이 제발로 굴러들어올 시간이지.
0: 네, 지금 상태라면 노사랑이 바로 보석을 넘길 겁니다.
2: 당장 잡아 오라지.
6: 넷, 조그마니, 틱틱 마법! 야!

0: 나도. 사랑해.
1: 사랑해.
2: 사랑해.
0: 역시 아무 보석으로 뭘 해줄 때만 날 좋아하는 거였어. 그럼 아빠랑 언니도?
3: 뭐나? 아이고 이뻐 우리 딸.
0: 이건 진짜로 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이름만 사랑이면 뭐해. 내 이름 너무 싫어. 아하, 모두가 날 좋아하게 만드는 보석은 하면 얻는 거야.
4: 그런 보석 있지.
5: 아무 보석을 뺏으려고 했던 악당들이잖아. 내가 뺏겠더라고.
3: 오, 진정하지. 우린 착한 척.
6: 생각해주는 척하는 번개맨이랑은 다르지.
5: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내 보석 뺏으려는 거잖아.
6: 느사랑 어린이, 사랑은 받고 싶은데 아무 보석은 쓸모가 없지.
3: 에이, 아무 보석으로 사랑은 무슨.
6: 사랑의 감정까지 만들어내는 신비한 보석은
3: 따로 있지.
5: 아, 안 사요.
3: 그러지 말고 드러나 보시지.
6: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널 사랑하지.
5: 그런 보석 어디 있는데요?
6: 그건 바로 암흑 포털 지하본부에 있지. 하지만 나약한 꼬맹이가 갈 수 있으려나?
3: 안 될 거예요?
6: 안 되지.
3: 절대 안 돼. 어떡하지? 위험해. 안 돼.
5: 누가 나약한 꼬맹이야? 당장 가요.
3: 찍찍 마법
6: 지하본부로 출발!
7: 사랑아, 어딨니? 사랑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랑아.
8: 번개. 어?
7: 네, 번개 대장님.
9: 번개맨, 암흑 보석이 지구에서 사라졌다.
7: 네? 암흑 보석이 사라져요? 어? 어, 그럼
9: 암흑 보석을 가진 사랑이 역시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뜻이겠지.
7: 예? 안 돼. 사랑아!

0: 아버지, 이 엘리베이터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
1: 거의 다 왔지.
2: 거의 다 왔지.
1: 뭐, 지금 나 흉내 내는 거야, 지금?
3: 도착했지.
1: 아니, 돼지로 흉내를 내. 여기가 바로 암흑호철의 위대한 지하본부지! 어때? 멋있지? 감동이지?
3: 여기 온 어린이는 네가 처음이야. 영광으로 알지?
0: 암흑호철 지하본부. 이름이 좀 멋있어서 기대했는데 낡고 어둡고 꼬린내도 나잖아!
4: 뭐? 꼬린내?
0: 이런데 무슨 사람 모사기 있다는 거야? 나 속인 거죠? 번개미냥 똑같다.
1: 아니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우리.
5: 어서 오지.
1: 다녀왔습니다, 조그마왕님.
0: 조그마왕?
1: 사랑해, 얼른 인사드려야지, 얼른.
5: 어린이한테 무슨 인사? 인사는 내지.
0: 햄스터가 말도 안 해?
5: 햄스터. 어떻게 감히?
0: 기우치든가? 아무튼, 내 좋아하게 해준다는 보석, 빨리 줘.
5: 역시, 보통이 아니네. 박사!
6: 여기 있습니다, 조그마.
5: 이게 바로 사랑 보석이지.
7: 우와, 진짜 있네?
5: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사랑을 주는 보석이지. 박사, 설명 좀 해주지.
6: 이 보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8: 가지고만 있어도 모두에게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번개맨의 사랑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는, 아무 부작용이 없는, 온 우주의 사랑을 모아 모아 만든, 그야말로 바야흐로 지상 최강의
6: 사랑 보석입니다. 사랑합니다, 조그마.
0: 아, 줘! 빨리 줘!
5: 이 사랑 보석은 말이지, 암흑보석과 사이가 나빠서 같이 있으면 효과가 안 나오는데 어쩌지?
0: 진짜 맞지? 그럼 난 암흑보석 필요 없어.

0: 사람아! 너 사람!
1: 제발 너 사람, 제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암흑보석이 아니라 사랑이야.
2: 이제 모두가 날 좋아하게 되는 거지? 아싸! 우와! 우와! 뭐야? 벌써 나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3: 아, 사랑 보석 때문에?
4: 너 진짜 사랑받고 싶었구나.

0: 뭐야 죽음.
1: 그거 가짜야 가짜.
2: 가짜? 아, 그리고 우리가 가짜로 만든 게 또 하나 있지?
1: 널 흉보던 번개맨 영상.
3: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0: 우와, AI 진짜 대박이지.
4: 가짜였지롱 야구지롱 가짜였지롱.
5: 거짓말쟁이 악당 개신자. 그게 한 번개쌤이 아니었다니.
6: 박사, 아무 보석을 이 검에 당장 띄워.
7: 예.
2: 잠깐! 조그마왕님, 지난번에 박사가 끼우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1: 맞지, 맞지?
6: 그랬지. 박사, 난 빠져.
2: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들어?
6: 빨리 피우는 게.
7: 잠깐만요.
6: 야구 초사감으로 얄미운 번개맨도 물리치고 온 우주를 정복할지.
2: 뭘 물리치고 뭘 정복해? 아, 그건 안 되지. 저 다시 내놔. 암흑보선 내 거야.
8: 저를 뺏는 게 어딨지?
7: 잠깐만.
2: 내 보석.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조그마왕에게 암흑보석을 넘긴 사람. 뒤늦게 조그마왕의 속셈을 눈치채고 아웅다웅 쟁탈전을 벌였는데 맙소사, 암흑보석이 반쪽이 됐지 뭐야? 이대로 괜찮은 걸까? 구화, 사랑이를 사랑해.
6: 안 돼! 내 암흑보석

0: 지구도 돌아온 거 맞지? 어? 방귀유치원.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얘들아! 한만개쌤!
1: 노정!
0: 너 어디 갔었어?
2: 얼마나 걱정했다고.
3: 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4: 사랑해, 다친 데 없는 거지?
0: 아, 네네, 괜찮아요. 어, 그런데...
3: 번개쌤은 어딨지?
2: 근데 사랑아, 너 머리가 왜 그래? 또 누구랑 싸운 거야?
0: 또라니? 아, 됐고, 번개쌤, 한번개쌤 어딨어?
4: 어휴, 우리 사랑이 찾으러 나갔지. 너 사랑, 혼자서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0: 안 돼.
4: 자자, 사랑이도 돌아왔으니까 우리 사랑이와 태평이의 생일 파티를 다시 시작해볼까요?
1: 네!
4: 좋았어! 뽀뽀뽀! 드디어 선물 주기 시간이에요. 만들기 시간에 완성한 선물들 다 가져왔죠?
1: 네!
3: 태평이 선물 안 가져갔다.
2: 봉기맨한테 복수할 생각만 하느라 깜빡했네.
1: 여기 선물.
5: 나도 사랑이 선물.
4: 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자,
3: 할 수 없지. 한 번만 더 암흑보석이 힘을 빌리자. 아, 태평이가 좋아하는 지렁이 모양 젤리. 그거 만들어줘.
6: 아, 사람 어딨니?
7: 번개.
6: 네, 번개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8: 번개맨, 암흑보석의 움직임이 두 곳에서 감지됐다.
6: 예? 두 곳이요?
8: 하나는 지구로 이동했는데 다른 하나는 암흑 포털에 남아있는 것 같아. 아직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일단 지구로 가라, 번개맨.
6: 네, 알겠습니다.

0: 여봐.
1: 돌려요?
0: 뭘?
2: 나 돌려놔! 돌려놔! 돌려놔! 돌려놔! 이렇게요?
0: 아까 찍은 영상을 돌려!
1: 네!
0: 멈춰! 대중머리는 믿을 게 못돼 불쌍히 여겨 거두어줬건만 박사 데려와! 사실대로 말하랄지 아무고서 저 지구 꼬맹이에게 밀어준가 맞지?
3: 맞지?
2: 아닙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0: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라지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그 벌을 줄 수밖에 없지
2: 제발 그 벌만은 설마 그 벌이라면
1: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울면서 진실을 말하게 되는
4: 보고 생각하자 앉아있기 너무 무시무시하지
1: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5: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6: 무시무시한
7: 사랑이가 준비한 태평이 선물은 뭘까? 빨리 보여줘 사랑아
8: 아하 태평아 생일 축하해
9: 네가 좋아하는 거야 어서 열어봐
10: 오 땡큐
9: 혹시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 젤리?
10: 그 아니라 진짜 지렁이잖아!
8: 우와!
11: 지렁이라!
12: 귀엽다!
7: 그대로 멈춰라!
10: 저리 가! 저리 가!
8: 지렁이는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친구야. 잘 봐. 귀엽지?
10: 귀여워. 야, 노사랑. 그건 너무하잖아. 지렁이가 선물이야?
8: 아니, 그게 아니다. 내 선물은 진짜 지렁이가 아니고. 아무 보석이 반으로 쪼개져서 고장났나? 아, 어떡해.
2: 새로운 친구.
8: 하몽게쌤.
13: 미안하다.
8: 뭐가요? 하몽게쌤한테.
13: 거짓말쟁이라고 한가?
8: 네. 그리고 악당 배신자. 한 것도요.
13: 그래. 선생님도 미안해. 사랑이 마음보다 암흑 보석을 더 챙겼네. 아, 근데 사랑아, 어디 갔었니?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8: 아니.
14: 모두의 사랑을 받게 해주는 보석을 주겠다고 해서 지, 하, 본부 나눈 데 갔는데요.
13: 잠깐. 어디? 지하 본부?
14: 네. 암호 포털. 지하 본부?
13: 거기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뭘 보고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14: 네네. 뭐였냐면요.

0: 됐어요.
1: 뭐? 그러니까 조그마왕이란 녀석이 암흑보석검을 만들고 있었다고?
0: 네! 거기다 암흑보석만 끼우면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 우주 정복? 그래서 그 녀석들이 암흑보석을 그렇게 뺏으려 했구나.
0: 근데 하봉개쌤 머리가...
2: 사랑합니다, 조그마왕.
1: 머리? 왜 또 뭐 왜?
0: 지하본부에서 본 어떤 아저씨랑 머리가 똑같네요.
1: 내 머리랑 똑같다고? 그래! 이 머리가 이게 되게 세련된 머리라니까! 충분히 따라할 수 있지.
0: 그 머리를요?
1: 아무튼 사랑 친구, 걱정 마. 조그마왕 내가 꼭 찾아낼게. 알았지?
0: 네.
3: 위키폰만 있으면 지하본부 주소쯤이야.
1: 자, 암흑포털 지합 아니 지하본부. 검색.
3: 조그마왕 저 녀석 옛날부터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고. 알지 모르지라는 도둑이랑 갑자기 사라지더니 지하에 숨어있을 줄이야.
1: 드디어 찾았다. 너 최고의 친구야. 최고. 번개 대장님, 조그마왕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가서 암흑보석과 암흑보석검을 회수해야겠습니다. 좋아! 출동!
3: 이번에도 우리 같이 지구를, 아니 우주를 지키는 거야!
1: 저, 핑키? 너에겐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

0: 어디 가요?
1: 사랑친구. 내가 어제 말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지하본부로 가서 암흑보석을 가지고 올 거야.
0: 그러면 암흑보석과 망상도 맞고 봉기유치원도 지킬 수 있는 거죠?
1: 그럼. 그리고 사랑이는 이 친구가 지켜줄 거야.
0: 핑키요?
2: 사랑아, 안녕.
0: 네가 지금 말한 거야?
2: 말하는 게 처음 봐?
0: 당연하지. 어디서 소리 나는 거야?
2: 야, 어딜 만져!
1: 핑키는 마법도 쓸 수 있다고.
0: 마법이요?
1: 응.
2: 그러니까 걱정 못 들어 매셔.
0: 우와. 저도 줄 게 있어요, 번개맨.
1: 이건 사랑이가 가지고 있어.
0: 제가요?
1: 응.
0: 그래도 어떡해. 저 때문에 다 엉망이 된걸요.
1: 아니, 용감하고 씩씩한 사랑이 덕분에 조그마왕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는 거야. 이 암흑보석도 끝까지 잘 지킬 거라 난 믿어.
0: 네, 잘 지키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도 번개맨 믿어요.
1: 고맙다. 금방 다녀올게.
2: 행운을 빈다, 번개맨.
0: 번개맨, 암흑보석 반쪽 꼭 찾아서 돌아와야 해요.

0: 사랑 친구, 안녕. 나도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1: 어?
0: 아,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야. 사랑이 어떤 점이 제일 좋아?
1: 사랑이요?
2: 운동 잘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 당당한 게 멋있어요.
3: 사랑이요? 안 이뻐진 거? 귀엽다고나 할까?
2: 이름이요.
0: 이름?
2: 네, 노사랑. 사랑이 이름이... 이름이 예뻐요!
0: 어? 사랑아, 잘 봤지? 친구들이 이렇게 널 좋아하네. 안녕.
1: 얘들아, 한봉개쌤, 나도 나도 좋아해.
4: 이어서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가 방송됩니다.
5: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6: 저 중장비들 좀 봐.
7: 정말 멋져.
5: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이런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0: 더비더 준비 완료!
1: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2: 얜 집 없어? 뜯다.